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섭니다. 여야는 어제까지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상임위 18곳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아니면 일부 상임위의 선출안만 먼저 처리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정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세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서울 영등포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일 북부 소도시에서 현지 시각 29일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함부르크 인근 슈타데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성인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기 난사 용의자가 튀르키예계 독일 국적 남성으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놓고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뭔가 단단히 묶고 싶을 때 우리는 끈을 두 번, 세 번 더 감습니다. 풀어질까 두려워서 더 세게 졸라매죠. 그런데 정말 단단한 매듭은 의외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매듭이 그렇죠. 거센 파도에도 풀리지 않지만 손끝으로 한번 당기면 순식간에 풀립니다. 마냥 세게 묶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일도, 약속도 그렇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세게 당기고 더 많이 묶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듭이 많아질수록 정작 그 매듭은 복잡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꼬여버리고 맙니다. 좋은 매듭은 강한 힘으로 조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굳이 세게 당기지 않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더 단단히 묶으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6월 30일. 어휴, 어떻게 한 달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뜨겁게 토론을 해보셔야죠. 어제 이 발표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의 뭐 4,700조 원을 넘는 엄청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수도권에 집중됐던 그 첨단 산업을 호남권, 뭐 서남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확장을 더 널리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홀대론 또 관치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국가 데이터 처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학위를 취득하고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 참 많네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67%고요. 그 반대로 3분의 1은 이 학위를 따고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30세 미만에서는요, 이 학위를 따고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뭐 전임 교수, 연구원 정규직, 기업의 R&D 정규직 등등 이 학위를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기 때문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학사, 석사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위죠. 오늘의 정답은 이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이제 강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입니다. 네. 0.59% 올랐는데 5만 2천 선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2.07%. 대형지위지 S&P 500 지수도 1.18%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이 전해졌죠.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개열했고요.

0: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 좀 조정 분위기가 짙었는데 개별주 호재가 좀 많았습니다.
1: 네.
0: 아,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이제 29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됐습니다. 30개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5% 가까이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버라이존이 제외가 됐습니다. 또 스페이스X도 다음 달 7일이죠. 나스닥 100 편입 소식에 7%가 넘게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좋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3.8%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제 고조됐다라는 소식으로 1에서 2%대로 올라서 브렌트유가 $73대, WTI가 $70대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달러와 가치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인덱스는 101.11을 기록해서 네. 여전히 1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에 있는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더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낮다라는 평가 때문이고요. 어제 아마 이제 외국인 매도세로 환율 하루 만에 13원 넘게 폭등을 했죠. 지금 1545원 기록하고 있는데 네. 오늘 조금 상승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547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인해서 약보합이었죠. 7조 원 넘게 매도했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이 8% 넘게 올라서 어제 이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사실 코스닥은 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1: 그러네요.
0: 1% 넘게 올라서 930선을 회복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개장 초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금 한 40포인트 정도 올라서 8,4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주들 역시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반도체주들, 장비주들, LED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강세네요. 어제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B2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매도금 담보대출을 점검해요.
0: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이제 매도금 담보대출까지 들여다보는 이유.
1: 네.
0: 이게 사실은 B2의 사각지대인데 초단타 B2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매도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뭐냐. 원래 주식 팔고 바로 입금하지 않거든요. 실제 대금 들어오는 이틀 동안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한테 최대 99%까지 빌려주는 긴급자금 제도입니다.
1: 정말 하루 이틀짜리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수거래한 뒤에 매도 대금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서 미수금을 갚는 이른바 무차본, 무자본 이제 차입 거래가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본 없이 차입 투자 금액만 계속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수금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대 매매 규모도 이제 급증한 것이 금융당국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금융당국은 신용융자뿐 아니라 미수거래, 매도금 담보대출까지 하나의 저 레버리지 상품으로 보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아까 또 환율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1547원. 그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좀 강세인 거는 맞습니다만 또 원화 약세 또 고환율이 계속해서 또 이어진다라는 점도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어제 1545.2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환율이 지금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세 가지 악재가 결합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세입니다. 이달에만 거의 한 37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만 7조 7천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7일 연속 주식을 내다 팔다 보니까 이 원화 대금 달러로 환전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지금 달러 강세입니다. 중동 리스크,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세 번째가 엔화 약세입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수출 이제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엔화가 떨어지면 동조하는 영상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엔화가 아시아에 통화 가운데 이제 엔화 가치가 앞서 이제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엔화 동반 하락에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환율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 불안, 중동발 물가 불안이 좀 진정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진정이 돼야 국내 증시의 어떤 귀환이 좀 보여야 선행돼야 아주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그리고 저희도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논쟁이 좀 있었던 탈모 치료제에다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원래 그 토론회를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첫 대국민 토론회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요. 일단 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공식적인 취소 배경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우선순위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는 이제 비난이 거세니까 이를 견디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암이나 희귀질환과 같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률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고갈 우려가 큰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에 사용한다라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라는 환자 단체 의료계의 반발이 좀 큰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쨌든 공론화 절차를 멈추고 향후 일정조차 기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층을 겨냥한 탈모약 건보 확대 정책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거나 장기 필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번 결정이 탈모 지원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증 탈모 환자로 또 한정하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률을 좀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안이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예전에 또 막 정말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던 이슈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정책이니까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각종 뭐 보조금이나 복지사업할 때 중위소득을 산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받는 분들 못 받는 분들 엇갈리게 되는데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제 좀 바뀝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복지 대상에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중위소득인데요. 뭐 기초생활보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정부가 이번에 산정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6년간 적용된 현행 방식 하에서는 중위소득 증가율이 과거 연평균 2%대에서 올해는 6.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넓어졌지만 최근에 급격한 경기 변동과 실제 이 가구 소득의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국가 재정과 이제 재정이 부담이 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논란이 동시에 제기돼 왔는데요. 따라서 아마 이번 변경에서는 아마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 합산 방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 소득의 변화, 물가, 경기와 같은 경제 지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지 어떤 형평성, 네.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 신용도 낮은 분들 생활 안정자금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생기네요. 출시가 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지금 주요 저축은행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급 혹은 이제 저신용자를 위한 생활 안정 정책 자금이죠. 생활 안정 이제 자금 대출 성격인데요. 이게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신용 평점 기준 하위 50% 이하의 이제 차주율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존의 이제 중금리 대출 평균 금리가 한 15%가 됐는데요. 이보다도 한 2%포인트가량 낮습니다. 평균 한 13%대로 금리가 설계돼서 서민들의 이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특히나 이제 성실 상환자로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최초 자격을 인정해서 만기 연장을 보장하는 혜택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 목적에 맞게끔 대출 과정에서 이제 제출해야 하고요.
1: 네.
0: 대출 기간 중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어기고 주택 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되면 이게 적발되면 대출금 즉시 회수뿐만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비슷한 대출 전년 제한됩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홍명보 감독이랑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입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따로 전달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9시 20분 이제 21분 되고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화요일은 역시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하는 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어제 진짜 굵직한 이벤트였죠.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예고성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떠들썩하게 나왔었고 거의 뭐 장관들이 줄줄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제의 단 한 장면 꼽으라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용 회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3: 이른바 폴더 인사요.
1: 폴더 인사. 좀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들 보셨어요?
4: 원래 그 비서실장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원래는 큰절을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렇게.
1: 아, 진짜? 네,
4: 큰절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기업인들이 너무 부담을 갖고 기업인들이 욕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충점을 찾은 게
1: 90도 인사.
4: 90도 폴더 인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의도를 선해,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자면 워낙 그 양대 기업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국내에,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줘서 뭐 그게 이제 그 돈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또 반도체라는 것이 미래 경제의 그 산업의 쌀, 네, 석유처럼 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를 정말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선회는 할 수 있죠. 네.
1: 그러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한 이제 감사의 표시인데, 사실 왜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만날 때 악수도 두 손으로 안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한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90도 인사. 근데 이재용 회장이나 최대형 회장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3: 어제 두 분 다 웃는 얼굴은 아니셨어요? 좀 아니, 경직돼 있었어요.
1: 그러게요. 엄청난 이제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고, 사실은 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인데, 글쎄요. 그건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예. 그 몇 가지 내용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3대 메가 프로젝트 큰 투자. 성민수
3: 그,
1: 기자.
3: 네,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뭐 배경은 그래요. 그 정부에서 밝힌 배경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AI 혁명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통상 질서, 외교 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래, 우리가 만들 미래가 뭐냐. 세 개로 압축할 수 있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AI DC. 이렇게 3대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다, 얼마를 투자를 할 거다. 사실 이 내용은 뭐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액수도 사실 기업이 내는 액수고.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여기는 무슨 산업, 여기는 무슨 산업 이렇게 뿌려주는데,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뭐 넓게 봐봐야 충북 청주 정도 있던 그 생산 거점을 서남권, 네, 호남으로 또 신설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호남권의 이제 반도체 공장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4: 네.
1: 서남권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후공정이 아니라 뭐 전공정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4: 처음에 호남권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있으니 반도체 공장을 내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처음 나왔던 건 말씀하신 대로 후공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전공정이 실제 웨이퍼 판에다가 회로를 찍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다 찍어낸 이 판을 가지고 쪼개고 붙이고 뭐 뜯고 뭐 익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1: 네.
4: 근데 전공정을 우리는 그 메인으로 생각하죠. 그 후공정을 뒷작업.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공정이 중요한 거고 이게 부가가치의 본질이고 그 네. 뒤쪽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후공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두 개, SK하이닉스도 두 개 팹을 넣는다. 그리고 그 메모리이고 이 메모리에만 두 기업이 합해서 800조 원을 투자할 거다. 800조 원을 투자한다. 한해 정부 예산이 이만큼이 안 됩니다. 거의 뭐 이제는 뭐 넘어가나 마나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낸다고 넣는다고 했고 사실은 그 뒤에 다른 종류의 계획이 많습니다. AI는 어디서 하고 뭐 후공정은 어디서 하고 HBM은 어디서 만들고 전기 기판은 어디서 하고 배터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어제 발표의 주인공은 메모리 그리고 광주 서남권 요 키워드였습니다.
1: 그게 이제 가장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러게요. 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광주냐.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직접 뭐 발표문을 읽으면서 뭐 기판은 어디 뭐 부산 지역도 이야기하고 울산 지역 그 동남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쪽으로는 아예 삼성은 광주를 이야기를 했고 하이닉스는 광주라기보다는 서남권 이렇게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4: 차이가 있겠죠. 뭐 광주라고 찍은 것과 서남권이라고 한 것은 다를 텐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남권이라고 한 SK하이닉스는 약간 더 유보적으로 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광주라고 말한 삼성도 후보지라고 했고요. 그 SK는 서남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된다는 건 정치적 조율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기업들이 선택하긴 하였으나 정치적인 어떤 인센티브 혹은 그 유도 과정도 분명히 그 뒤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1: 성민수 기자.
3: 네. 그 최태원 회장이 서남권이라고 얘기한 데는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얘기하기를 잠정적인 부지가 어디로 정해졌다. 뭐 광주 군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군 공항 부지를 활주로를 쓰던 데니까 그 부지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지로 이미 좀 낙점이 된 상태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부지 평가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더 오래 걸리죠.
3: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만약에 이거를 뒤집으면 그 동네는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뭐 광주나 그 지역 언저리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최종적인 요 발표 일정이 오히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는데 부지 선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뭐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이게 어떻게 서남권으로 결정됐는지 우리가 논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1: 네.
4: 그 예를 들어서 SK랑 삼성이 서남권 쪽으로 좀 정부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해서 정부가 후속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된 건지 아니면 정부가 먼저 좀 그쪽으로 와라라고 해서 온 건지를 아직은 모릅니다. 저희가 팩트를 몰라요.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했다면
1: 네.
4: 그건 정부 바뀌면 다 수사받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뭐 그건 그대로 이제 정말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대적인 증산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증산을
1: 그렇죠.
4: 하는 겁니다.
1: 예.
4: 그거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모든 증산 계획이 계획대로 되려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깔고 해야 이렇게 많이 지어야 이제 팔리는 거거든요. 제값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이제는 경기에 따라 순환하지 않고 미래의 쌀, 미래의 석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혹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가정도 있고 지금 팽팽히 부딪히는 상황에서 후자가 맞아야 이 증산 작업이 말이 되거든요. 사이클을 타는데 증산을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종의 이제 도박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우리나라가 다 잘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수요가 이어질까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의문부호를 여전히 완벽하게 지우진 못하거든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고. 모르겠...

0: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1300님을 비롯해서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실 좀 학습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잘 되고 펩이라고 하는 공장 많이 짓고 그게 다 풀 가동이 되고 더 많이 또 지어야 하는 상황이 또 반복이 될수록 뭐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네. 서영민 기자.
2: 그 함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달성 가능한지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조금만 더 부연해보자면 AI 시대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됩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와 제미나이가 지금처럼 피 터지게 경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됐건 AIDC를 하이퍼스케일러 규모로 계속해서 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메모리를 계속 사고 값이 얼마를 부르건 계속 사는 상황이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속된다는 게 아마도 요 계획대로 되는 전제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메모리 병목도 지속돼야 됩니다. 지금 메모리가 병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없어서 못 구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잖아요. 그렇죠. 언제 메모리 말고 다른 종류의 기술적 돌파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른 기술적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의 D램 메모리가 계속 가면서 그래서 막대한 영업이익이 한국의 두 기업에 계속해서 지금 예상하는 300조, 400조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계속해서 몇 년을 쌓여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 짓는 AI 데이터 센터. 어제 그 SK는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가 더 규모가 컸습니다. 1100억 100조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지어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1100조 규모를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주는 수요자가 없으면 이 규모로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자기 돈 내서 이거 돈 꼬라박아서 1100조를 꼬라박을 돈이 SK하이닉스도 아니고 SK텔레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없습니다. 그 돈 없기 때문에 사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계속해서 예정대로 지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사줄 수 있느냐.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그 오픈 AI나 클로드나 뭐 이런 데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려고 우리나라에 짓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피지컬 AI가 발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피지컬 AI로 전 제조 공장이 모두 다 컴퓨터화되고 이걸 이 AI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인허가와 행정적 절차가 모두 원활하게 된다는 과정 이 복잡한 과정이 다 들어가야 지금 이 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다.
0: 근데 이제 서영민 기자가 예. 말한 것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야만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말이 되는 건 100% 맞는 말이고 다만 그렇게 AI 그 산업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계획 수정해서 안 지으면 돼요. 뭐 지금 돈 어디다 다 버린 거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사실 예. 평택 공장만 하더라도 예.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뭐 P4 뭐 이것도 속도 조절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더 P5 빨리 짓자 또 이러고 하고 있는 거고요. 속도 뭐 조절 수정, 가능하죠.
0: 뭐 수정, 속도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취소할 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뭐 피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계획이 이 전제가 맞을 거냐 말 거냐를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어제 이 발표를 보면서 예전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네.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정부가 모든 걸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있는 공단, 창원에 있는 공단, 지금의 주요 산업 공단이 다 그때 짜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탁 찍으면 가서 촥 짓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그런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은 이제는 시대에 안 맞다라고 해서 한 20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거의 그거에 이제 준하는 방식인데 완전히 이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부활이 하는 건데 뭐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다면 당연히 다시 당겼을 수도 있고 사실 미국을 봐도 미국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찍으면 뭐 인텔 어디다 지어 마이크론 안 지으면 혼내 막 이러니까 우리도 사실 미국에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적 추세에 맞는 거긴 한데 굉장히 좀 생소하고 생경하다라는 느낌은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은 더 이상 없을 거라던 걸 다 지금 끄집어내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참 생소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3: 그 네. 얘기를 좀 제가 더 거기에서 꼬리를 물자면
1: 네.
3: 사실 어제 정부 발표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핵심이 반도체 공장이 이제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선안권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충분한 설명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안권을 중심으로 뭐 이런 형태의 산업을 발전시킬 거야. 그런 정부 주도의 계획을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1: 네.
3: 우리가 이제 이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장을 열어줄 거야. 선안권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잖아. 그리고 뭐 플러스 물과 재생에너지도 풍부해 여기까지만 설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좀 각각 이견의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적들하고.
1: 그러니까 왜 호남이냐.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데 삼성그룹과 SK그룹이 꼭 호남이어야 합니다. 저 땅이 너무 탐납니다. 였는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앞에서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팩트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따져봐야 될 게 호남 땅이 반도체 그것도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는데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겠죠.
2: 사실 지금 두 기업에게 어제 나와서 폴더 인사를 받은 두 기업에게 어느 땅이 제일 탐나쇼 어디다가 지금 당장 지으라면 짓고 싶쇼 물어보면 용인이라고 할 겁니다. 아, 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이미 SK하이닉스는 한 개 팹을 거의 다 지어놓은 상태고 내년에 생산을 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부지 수용이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은 지은 단계는 아니지만 여튼 엄청 큰 땅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받아놨습니다. 그 땅에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내려가라고 하냐. 직접의 이익에 반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원투예요. 원투인데 외국에 대규모 메모리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에 딱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대규모 메모리 공장은 우리나라 외국에 안 지었습니다.
1: 네.
2: 모여 있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R&D를 할 때도 모여 있으면 이익이 되고 이거 R&D를 직접 현장에 적용할 때도 모여 있으면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빠르죠. 사업 방식은 예.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라고 하냐.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논란이 있는 전기와 물의 차원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수도권의 생활용 전기 물과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들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더 키우려면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어디가 좋을까? 사실 반도체 공장들은 아리백을 해야 됩니다. 아리백 아니라 다른 말로 청취자분들이 이름을 붙이셔도 좋아요. CFE라고 붙이셔도 좋고 탄소가 없는 종류의 제품 생산이라고 붙이셔도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유리한 게 전남 광주 지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많고 물은 좀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쓸 수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공장이 대규모 전기를 수요하는 공장이 가면 틀림없이 더 많은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설비만 가지고도 송전량만 가지고도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게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을 땐 뭐 당연히 이제 기반 시설들 인프라도 이제 구축을 하고 정부가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광주시에서는 되게 반길 것 같은데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인 거죠. 근데 오히려 시위에 나섰다고 해요. 1인 시위에.
0: 경기도 광주.
1: 아, 경기도.
0: 네, 경기도 광주시장이 지금 당선인이 1인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을 짓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 전력과 그러니까 전기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건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용인은 물이 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인에 막대한 냉각수를 끌어올려면은 한강에서 큰 파이프를 깔아야 돼요.
1: 네.
0: 근데 그게 용인 광주를 지나갑니다.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입장에서는 용인 좋은 일을 하려고 별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까느냐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단적으로 이게 광주 전남에서도 어딘가로 입지가 정해지면 똑같이 일어날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우고 거기에 짓는다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거기에 강이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지 않거든요. 그게 단순히 수십 킬로미터라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엄청난 송전탑 우리가 산에서 본 송전탑을 깔아야 되고 엄청나게 두껍게 큰 용수관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지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소지역 갈등이 아무리 국가 경제를 위한 명분 좋은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박관열 당선인은 민주당이거든요. 여당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서는 아주 치열한 갈등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1: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그 두 지역만의 이야기는 또 아닐 거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아니냐. 뭐 민간 기업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놔뒀으면은 우리 지역 근처로 올 수도 있을 텐데 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리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사실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특정 지역에 뭔가 쏠리지 않도록 뭔가 안분하면서 발표를 하려는 게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3: 그게 좀 저는 공직자들의 되게 고급 기술 같은데
1: 고급
3: 항상 이런 엄청나게 쏠려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렇게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뭐 그 영남 지역에는 그 반도체 전력 반도체와 소부장을 핵심 그 저 밸류체인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뜯어보면 부산에 이제 전력 반도체 그 팹을 하나 더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 뭐 방산 특화용 시스템 반도체 시험 평가 그 다음에 뭐 소재 부품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데 사실 반도체 인프라는 지금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1: 네.
3: 뭐 이거는 서남권에 있는 새로운 팹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저울에서 무게 균형이 맞지 않고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아산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청주에서 이미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뭐 설비를 좀 늘리는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한 거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좀 태그를 잘 붙여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그럴싸하지만 또 실질을 좀 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2: 이게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다기보다는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용인의 그 삼성전자를 위한 국가산단 만들어준다고 할 때 그때도 용인 국가산단 클러스터 이것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중에 수도권에는 K자 무슨 반도체 밸리 뭐 이런 거라고 이름 붙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삼성을 위한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여기에 만들고 지역에는 뭐 각 지역 지금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권을 몰아주는 형태로 보이는 것. 이건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누가 주인공이냐.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0: 이게 논점이 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외에 제2의 클러스터를 어디에 지을 거냐. 그럼 그때 광주 전남이 최고냐. 전북이 최고냐. 뭐 부산 경남 뭐 대구 경북 충청 강원. 그 모든 데와 비교해서 광주 전남이 최고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비교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안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갈등 소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톡 떼서 그건 모르겠고 자 그럼 광주 전남이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팹 4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용수와 전력이 감당이 되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논의거든요. 그런데 후자는 일단은 땅은 당연히 넓게 있고요. 뭐 거기는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이니까 여태까지. 그다음에 뭐 용수도 지금 논란은 있지만 댐을 더 지으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단위가 들어가면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드는 전기가 156기가와트 정도 돼요. 현재 발전소가. 그런데 네. 우리가 여름에 가장 전기 많이 쓸 때 한 10 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에어컨 엄청 트니까. 그러면 10 정도의 여분만 가지고 어제 나온 계획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1: 안 되죠.
0: 어제 단순 추산만 해봐도 한 30기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분이 10이니까 20 정도가 된대. 20 정도의 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의 전기냐면은 원전을 한 15기를 지어야 됩니다. 원전 하나 짓기도 지금 어려운데 15개 물론 다 원전으로 짓지는 않죠. 당연히 태양광 네, 풍력도 네. 있지만 그 정도의 전기를 우리가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이 다 맞다고 해도 다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지역 갈등 소재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도 저렇게 이미 말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남북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탑 깔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전에 우리 밀양 송전탑 사고 때 그렇죠. 인명사고도 났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거든요. 그거 과연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이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1: 이게 투자 예. 발표도 투자 발표였습니다만 과연 이게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가도 사실 이거 뭐 10년지 대계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또 네.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 우리가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예,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이게 쉽습니다. 학사, 석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죠. 친숙한 이름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난해 국내에서 이 학위를 받고도 3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이 학위까지 땄는데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둘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뭐 전임 교수라든지 정부 출연기관 뭐 연구원이라든지 대기업 R&D 연구개발직 이들이 원하는 또 이른바 고급 일자리가 충분히 또 늘지 못했다라는 걸 텐데 7811님 이것 따고서 원하는 직장 없는 사람 주위에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두세 배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8689님 아들이 이 학위를 받고 대학병원 연구원 생활하면서 전임 교수 차례를 찾고 있는데 정말 어렵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조수희님은 대학원 다녀보니까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방끈 늘리려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라고도 경험담을 보내주셨고요. 3256님은 갑자기 몽키몽키 매직이라고 신바람 이 분이 계시죠. 자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학사 석사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의 그 학위 이름.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서남권 반도체 공장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뭐 용수, 물 그리고 이제 전력 이야기 좀 했으니까 이런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에는 과연 이제 그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또 많은 인재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인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제 기자? 친구 중에 하나가 예. 평택에서 비뇨기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 서울에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왜 거기로 갔느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왜 수요가 많으냐.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그 예전에 오래전에 선택한 거예요?
2: 네. 한 6, 7년 전에 내려갔어요. 근데 왜 아니 그 공장 짓는다고 몇 년 짓는다고 그걸 보고 내려가냐 했더니 공장은 앞으로 10년 15년간 계속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공장을 지으면 비뇨기과 수요가 많으냐? 아, 공사하는 그 현장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삼성전자 공사 현장 뭐 아침에 출근하는 인파 한번 보시면
1: 인파 장난 아니죠.
2: 제가 세상에서 그런 인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 할 때 그만큼 사람 많은 사람들이
1: 출퇴근
2: 깜깜한 밤에 밤 같은 새벽에
1: 출근하고
2: 막 물결처럼 물결쳐 가는데 아 이것이 바로 공사 현장의 경제 효과구나 느끼게 됩니다. 아마 반도체 공사를 하게 되면 빼비 실제로 들어섰을 때 반에 비해서 그 전에 지을 때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1: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2: 공사 현장에 어떤 직접 투입 인력도 있고 그 유관 산업도 있고 그리고 이 빼베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망을 공급하는 각종 기업들의 지사와 기업 뭐 그리고 연구시설 엄청날 겁니다.
0: 근데 이제 시공 중일 때는 그럴 텐데
1: 네.
0: 시공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시공이 끝나면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제 공사 인력은 다 빠지고 운영 인력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만큼의 고용, 그러니까 공사 시공할 때만큼의 인원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고용 유발 계수라는 어려운, 그러니까 같은 돈을 때려 박았을 때 얼마나 사람 고용을 창출하느냐.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10억 원당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하면 6명에서 7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반도체는 1명에서 1.5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만큼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을 잘 안 써요. 물론 광주전남 입장에서 반도체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아,
0: 도움이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투자하는 만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거라는 점이 분명히 우리 인식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자동화될 테니까 더 줄어들겠죠.
1: 그러게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가 있었고 그 파업 위기를 겪으면서 안 그래도 그 무인화 공장 이야기 뭐 SK그룹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무인화 공장에 대한 스터디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룹 내부에서 삼성이.
2: 그 여러분들 저희가 피지컬 AI, 피지컬 AI 하는데요. 이 피지컬 AI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동화, 무인화, 불 꺼진 공장입니다.
1: 왜 다크 팩토리라고 한다면서요? 네. 불을 안 켜도 되는. 왜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3: 그리고 그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지난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랑 기자회견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풀 오토메이티드 팹, 완전 자동화 반도체 공장. 그걸 실제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이 팹이 한기가 들어설 때 많아야 직고용이 2,000명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보통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1,500명이라고 계산을 해서 4기가 틈 6,000명이잖아요.
1: 네.
3: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금 원래 1만 명 목표였는데 지금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캐스퍼 만드는 공장
1: 그 광주형 일자리 네. 그 공장이요.
3: 그 6,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근데 이제 800조를 투자해서 직고용이 6,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 허무하죠.
1: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또 이 무인화 자동화 공장을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해야 이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이랑 또 경쟁을 할 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참 양면성이네요.
2: 다만 그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 요거의 효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실제로 그 산업이 거기 생태계가 꾸려진다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얘기는 사실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기업의 회장단들이 요구하는 그 인력과 관련된 요구가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이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이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여기에서 살 수 있게 정주 여건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1: 정주 여건 그쵸 중요하죠.
2: 그러니까 이 인력들이 내려가는데 평일에만 있고 주말에 올라가는 이 현상이 전국의 혁신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애들 교육시키기가 불안하거든요. 그 인간의 그 아주 사소하고도 미묘한 불안 그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쵸. 확실히 좋은 학교 교육시켰을 때 전혀 다른데 부럽지 않은 곳 이런 거 만들어달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주 여건이 교육의 함수였습니다. 어제 사장들이 요구한 게.
1: 근데 좀 예전에 그 혁신도시 하면서 공공기관만 내려보냈을 때랑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민간기업이 가고 역대급 사이즈로 이제 공장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산업단지 역대급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생기는 거다 보니까
3: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 뭐 어제 초중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한전공대라는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나주에 이제 한전 본사 옆에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한전이 내려간 뒤에 한참 뒤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한전 본사와 시너지가 이제 아주 나기 위해서는 좀 더 몇 년 기다려야죠. 근데 만약에 이 팹을 이제 언제 완공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정말 여기에다가 안착을 시키고 선안권을 또 하나의 우리 반도체 동력으로 쓰려면 여기에 무슨 특화된 반도체에 특화된 공대나 대학원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서 뭐 계약학과처럼 그 선안권에 있는 팹의 인력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대학 때문에 그 주변에 초중고가 잘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게 수도권으로 몰리던 이 환경에서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용인의 반도체 공장 더 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공장을 더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지방 분산을 시켜야 되는 이 시대적 요구와 결합을 시켜서 어디 한 곳을 찍은 겁니다. 광주 전남으로. 이제 그게 되면은 반도체도 잘 되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는 하는 건데 그게 쉬웠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다 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안 내려가려는 직원을 내려가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뭐 공산국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따라야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거대한 실험이다라고 봅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앞에서 뭐 대통령과 뭐 회장들의 90도 인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대통령도 많이 추켜세우긴 했어요. 두 사람이 뭐 국민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수백조 수천조 투자를 한 사람 두 사람이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그 회사에도 이사회라는 게 있을 거고 주주총회가 있을 텐데 또 삼성전자는 예전에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준법감시위원회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뭔가 좀 거쳐야 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 이게 그 실제로 얼마를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뺌 네 개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건 배임이 안 돼야 돼요. 기업의 이익이 아닌데 내려가는 일은 사실은 지금 기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배임이 안 되게 만드는 팔목 비틀기가 아니고 인센티브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얼추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미국에서 그 조지아에서 공장 유치할 때 몇 조 준다. 세금 할인해 준다. 그런 거 밑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특히 전남 광주 특별시 이거 특례시 이거 5조 원씩 4년 동안 받게 돼 있어요. 이 돈을 민영배 당선자가 거의 다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조 원을 거의 다 쓰는 종류의 혜택, 거기에 세제 혜택, 그리고 좀 있으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발표될 겁니다. 서울은 그대로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싸질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조 원대, 매년 수조 원대 전기요금 이익, 세제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 없이 내려가라고 하면 팔목 비틀기고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중감이든 무엇이든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1: 그러게요. 일단은 이제 큰 발표를 해놨고 이후에 각 기업 내에서는 이 의사결정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역 균형 발전과 사실은 또 이제 주주가치 측면에서 균형을 또 잘 맞추는지도 같이 좀 지켜볼 일이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원탁의 기자들 이야기할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갑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이 오죠. 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고 있는데 또 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창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케팅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일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도 폭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어제 서울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34도로 느껴지겠고요. 충남 공주는 낮 기온이 34도에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춘천과 대구 32도, 광주 31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반면에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울진 24도 등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덩달아 오후에 오존 농도도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도체 특수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찰의 보호 속에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30초 만에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모여든 축구팬들은 홍명보 꺼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뒤에도 태극마크를 계속 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어 팬분들이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팀을 향해 5.18 조롱성 지역 비하적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어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1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조롱성 구호를 함께 외치다 광주제1고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경기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배재고는 어제 저녁 광주제1고와 광주시민 등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섭니다. 여야는 어제까지도 후반기 원구성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상임위 18곳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아니면 일부 상임위의 선출안만 먼저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시행정책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영화 시장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됩니다. 또 한 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비 월 20만 원씩 선지급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 휴교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면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가까워진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독일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분할 발주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방송 CTV는 데이비드 맥퀸티 국방부 장관이 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잠수함 계약을 두 경쟁사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협상에서 진통이 되풀이고 되는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합의는 양방향의 일이라며 미국이 양해각서를 준수한다면 우리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이성적 허세와 실체 없는 위협에 대해 우리는 합리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들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0: 학사 아니고 석사 아니고 박사까지 정말 공부 오래들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1에 달하고요. 30세 미만으로는 둘 중에 한 명이 박사 학위임에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일부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죠. 7246님은 눈높이를 좀 낮추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답 박사 이렇게 보내주셨고. 근데 사실 눈높이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눈이 달려있는 이제 키가 커진 거죠. 또 그렇게 위해서 또 공부를 많이들 하신 건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많이 또 늘지 않은 현실. 0958님은 요즘에 박사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찍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더 나아요라고도 지적을 해주셨고 2765님은 박사학위 취득하고도 취업이 힘들어서 환경미화원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또 반대로 고졸 자격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뭐가 뭐 옳고 그르다는 없습니다만 또 이게 우리 세상에서 또 일어나는 또 현실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5172님 제일 훌륭한 사람은 박사보다는 밥 싸주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고 7073님 저희 아들은 척척 박사입니다. 20개월이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의 또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참 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큽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돌아왔었고요. 현재 코스피는 1.1% 내린 8300 코스닥은 0.58% 내린 915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좀 오르던 삼성전자는 강보합 상황 하이닉스는 2.5%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기가 거의 5% 홀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금융지주사들,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관련주들도 상승폭, 아까 뭐 10여% 올라가던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등등도 뭐 한 5%대, 3%대로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리고 어제 반등을 했던, 모처럼 반등을 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한 1547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1549원대 또다시 1550원을 바라보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네요. 자, 2부는 이제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갑니다. 요즘에 시내 뭐 어디든 다녀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다라는 거 아마 체감을 해보실 텐데요. K-POP, K-뷰티, 또 K-컬처까지도 그러면 이거를 자영업자들은 이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 역으로 해외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도전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그리고 알파랩의 방수준 대표 GPP 서영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일단 노승욱 기자.
1: 네.
0: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1: 네, 뭐 거리에서 이제 많이 보시고 체감하실 텐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 1900만 명 좀 안 되게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2000만 명 넘어설 거다라는 관측이 대세고 이미 6월 셋째 주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7월 중순에 돼야지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카드로 소비하는 지출액이 지난 5월에만 2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새로운 훈풍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한류 열풍도 있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환율이 지금 엄청 올라가면서
0: 네.
1: 한 1, 2년 전보다 한 20% 정도 환율이 오르면서 20% 정도 상시 할인이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0: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심지어 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분들도 우리나라 오셔서 와 한국 물가 되게 싸다 이런다는데
1: 그렇죠. 그러면서 가성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숙박업은 뭐 만실 행진이고 이제 공급 부족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유통업은 편의점 백화점이 최고 실적 경신 중이고
0: 그렇죠.
1: 예, 외식업계도 이제 삼시세끼를 외국인을 다 사 먹으니까 엄청 이제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들은 게 그 명동에 이제 지금 식당

0: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새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쩌다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예. 30분 만에 계약이 나갔다고 합니다.
1: 요.
0: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문의를 받고 검토해 볼게요 하고 있는데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1: 뭐 권리금도 많이 높아졌을
0: 때. 아, 그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이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명동이 막 텅텅 비었었잖아요. 네. 그때 팬데믹 때. 그래서 그때는 이거 뭐 못 버틴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지금 완전 격세지감입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방수준 대표님하고 서영직 대표님은 실제 또 이제 그 경영 환경, 그 자영업 환경 그 한 가운데 계시는데 우선 방수준 대표님은 그런 외국인 관광객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2: 네네.
1: 그 덕분에 또 장사가 좀 이런 거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2: 아, 네네. 뭐 신문 기사 보면 뭐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고, 역대 최고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경기 소비 불황을 느낄 정도로 자영업 전체로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 상권에서의 그 외식업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은 그 외국인들 소비의 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지역들이 이제 뭐 전체 방방곳곳은 아니긴 하지만 관광지역으로 제한하면 의미가 충분히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외식, 숙박, 관광 이런 분야, 그러니까 기술, 비기술 기반의 전통적인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좀 회사인데요.
1: 네.
2: 기술이 특별히 없는데도 이 국내 인바운드 시장,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예, 들어오는 시장을 인바운드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좋은 성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명동 얘기 잠깐 주셨는데 저희가 투자했던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명동에 코로나 때 매장들이 많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때를 잘 버텼는데 지금 입지가 안 좋은 곳, 뭐 건물에 3층이나 4층에 있는데도 뭐 매출이 또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1: 그
2: 그렇게 지금 호황이고 저희가 또 스테이 또 인바운드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1: 뭐 숙박이요?
2: 예, 숙박이라고 네. 합니다. 예. 객실 점유율이 거의 만실에 가깝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바운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2: 네.
1: 이제 내수에서 사실상 수출 산업
2: 네.
1: 같은 거죠. 외국인 관광객도
2: 네,
1: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GPP의 서영식 대표님은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3: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관점이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1: 네.
3: 우리나라 핫플에서 외국인들이 음식을 사 먹지만 저희는 그걸 이제 내수 매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관점을 좀 바꾸면 해외 시장에 미리 보는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 어떤 메뉴를 얼마에 사 먹는지가 그대로 이제 데이터에 남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한식을 맛본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맛을 다시 찾게 되고 그게 또 곧 이제 해외 진출의 수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자영업자 기준에서는 오늘에는 매출이지만 동시에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데이터기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인바운드 이제 즉 이제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시장과 아웃바운드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시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이 케이푸드의 큰 기회라고 봅니다.
1: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내수시장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는 거고
3: 네.
1: 그게 그걸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이제 기회가
3: 네.
1: 될 테고요. 요즘 다 뭐 이거 한국에서 유행이래 그러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난이 아니라면서 인기들이.
2: 네. 네.
1: 노수 기자, 일단 우리나라 찾는 사람들 뭐 국적이라든지
2: 네.
1: 나이대에 따라 취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들.
0: 그렇죠.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한 30% 좀 넘고 이제 일본이 한 20%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한 50%가 넘고요. 대만이랑 미국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오는데
1: 정말 다양해죠.
0: 네. 네. 일단 중국, 일본에서 오는 분들은 중국인들은 이제 예전에 단체 관광객으로 많이 왔는데 요즘은 개인 관광도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단기 체류를 하는 대신에 자주 오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소비액이 높지는 않고 근데 미국, 유럽 이런 장거리에서 오는 분들은 장기체로 한 5일, 6일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돈도 이제 많이 쓰고 그래서 객단가는 높은 이제 알짜 고객이고
1: 네.
0: 연령별로 보면 홍대 입구 쪽은 외국인들도 20대 젊은 층이 많이 간다고 하고 30대는 성수, 40대 이상은 명동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은 이제 자기 업종이랑 타겟에 맞는 예, 상권으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연령대에 따라서 찾아가는 게 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0: 비슷합니다.
1: 비슷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연령대가 어디에 가는지를 이제 찾아보고 또 거기를 찾아가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뭐 명도 뭐 서울이라든지 특정 지역만 이런 건지
0: 네.
1: 비수도권 지역은 어때요?
0: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고지질 문제가 80%가 서울에만 체류한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N차 방문이 늘어나면서 네, 여러 번 재방문이 늘어나면서 이제 서울은 이제 가볼 때 다 가봤다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서울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제 뭐 부산이나 제주나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바로 환승해서 가거나 이제 KTX 타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한 분들이 1월에는 23만 명 정도였는데 5월에는 36만 명으로 한 4개월 사이에 50%가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5월 첫째 주가 일본과 중국의 이제 골든위크였거든요. 이제 네. 뭐 노동절 연휴가 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에 안 거치고 부산, 제주에서 바로 소비를 하신 분들이 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 4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1: 이게 왜 사실 해외 여행도 왜 일본을 갔는데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뭐 일본도 다 뭐 같은 곳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렇죠. 되게 좋은 거네요.
0: 이제 소도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서울은 가봤으니까
0: 네.
1: 이번엔 부산을 가봐야지. 이번엔 뭐 강릉을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부산. 이야 재밌네.
0: 좋은 신호죠. 네.
1: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외국인 관광객을 또 이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수준 대표님
2: 네.
1: 어떻게 좀 끌어들여야 됩니까?
2: 네, 일단은 뭐 한국에서 아니면 뭐 자기 가게가 있는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그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국적 비중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통계 같은 거 잘 나오니까요.
1: 네.
2: 뭐 보통은 뭐 중국인, 일본인, 홍콩 그리고 타이완의 국적이 주로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가서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현지 채널이나 아니면 글로벌 채널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채널들이 아니라. 그래서 네. 그 비율이나 효율에 따라서 채널 마케팅 버짓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예를 들어 명동 같은 상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방문 비중이 가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많으면 5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자영업자들이 매출의 5%에서 10% 정도를 마케팅 버젯으로 쓰는데 이게 국내에서 국내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마케팅 효율이 잘 안 나서 이 금액도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비용은 효율이 많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어떤 나라의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케팅 버젯을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물론 그 마케팅 예산이 뭔가 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2: 네. 네.
1: 근데 또 많이 쓰면 쓸수록 뭔가 네.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간다.
2: 네, 네.
1: 그렇게는 볼 수는 있어요.
2: 지금 해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효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계속 시장이 네. 커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0: 네. 근데 또 그 말인즉슨 이제 경쟁이 덜하다는 거거든요. 블루오션이라는 거. 다른 자영업자들이 내국인 마케팅만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네, 네, 네. 외국인 대상으로 막 영어도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비어있다. 그래서 효율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물론 이것도 외국인이 찾아오는 지역의 이야기겠죠.
2: 네. 네, 네.
1: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아까도 뭐 나이대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보를 취업을 해서 갈 거 아니에요. 여행 오기 전에 당연히 뭐 스터디를 해오고 뭐 지도 같은 거 그려놓고 동선 짜고 올 텐데 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알아둬야 될 테고요. 그런 네. 검색 채널들
2: 네.
1: 어떻게들 찾고 오나요?
2: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뭐 구글이나 샤오홍슈, 인스타, 틱톡 등의 이제 주요 글로벌 채널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1: 네.
2: 아직까지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한국의 포털 검색 이런 채널을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로컬 채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노승우 기자님.
0: 네.
1: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왜 무슨 뭐 배달 앱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다 SNS 그것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틱톡까지 어떻게 다 좀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0: 네, 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 가게를 알려야 되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안 하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저도 그 성공 영업사 계속 말씀드린 게 구글 리뷰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에 리뷰 달면 뭐 아. 서비스로 하나 드리는 식으로.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리뷰를 정말 많이 하죠. 유도를 하잖아요.
1: 모든 식당이 하죠, 네. 거의.
0: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구글에서 하셔야 된다.
1: 구글 맵 네. 이런 걸로.
0: 외국인들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리뷰가 많이 쌓여 있고 평점이 높은 가게에 아무래도 신뢰를 갖고 찾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구글 리뷰 마케팅을 지금이라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샤오홍슈나 틱톡이나 인스타 이런 거는 이제 숏폼 짧은 영상을 이제 볼 수 있는 채널인데, 이런 게 이제 발견형 커머스라고 해서 네. 이거를 넘기다 보면 이제 우리 가게가 이제 관여도가 있고 관심도가 있는 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장님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건 너무 힘들고, 대신에 고객들이 왔을 때 이 가게를 직접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쇼포머블한 인스타그램머블한 콘텐츠 뭐 포토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네. 사실은 또 그 자영업이 그냥 가게 한 칸이 아니라 사업이라면 네.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방수윤 대표님. 네. 그 매장 안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도 외국인 좀 타겟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2: 네. 네. 그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직접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매장 내에 있는 이런 물리적 환경을 잘 외국인들이 하게 잘 만들어 놓는 건데요. 네. 그 메뉴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의 장벽이 존재할 땐 이제 설명이 좀 없이 사진 위주로 또 직관성을 만들어야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어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메뉴판의 어떤 기능적 구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단품 위주로도 매장에 가서 먹고 소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여기 올 때 대부분은 목적성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기대하는 이미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국의 메뉴를 약간 한상차림처럼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먹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적 장애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또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객단가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런 세트 메뉴 구성 같은 거를 외국인 관점에서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우리는 메뉴의 스토리나 이런 게 너무 한식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들, 뭐 젓가락질 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런 거를 테이블 POP, 텐트라고 하죠. 테이블 텐트나 아니면 이런 그 메뉴판 같은 데 잘 설명해 놓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요소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양 사람들도 네. 젓가락 사용법 네. 다들 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또 하나의 스토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2: 네네.
1: 한국에서는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고 뭐 검지와 중지를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네네. 또 활용법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0: 네네. 그리고 그러게. 아까 이제 선택장 얘기하셨는데 네. 선택지가 많으면은 이게 고객들한테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친절한 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알아서 이렇게 다 내주는.
1: 아하. 네. 그 왜 한동안 메뉴판 잘못 번역해 놓는 거 있잖아요. 6회도 뭐 6타임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요즘에는 왜 카메라 번역기 앱만 띄우면 자동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런 걸로 AI로 이제 번역을 해서 또 보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용이해진 것 같고 네. 대신에 그림이라든지 왜 음식도 왜 가짜 목업이라고 하나요?
2: 네.
1: 이렇게 문 밖에다 이제 만들어 놓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주얼로 해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2: 네, 중요합니다.
1: 그래요. 또 서영직 대표님. 네. 막상 이제 또 외국인 손님이 오면 외국인 손님이 하루에 뭐 1,200명씩 오는 식당에 뭐 그게 당연하게 치겠지만 가끔 오는 식당에서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응대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3: 실무에서는 의외로 이제 작은 사소한 부분을 많이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결제 관련된 실수인데, 외국 손님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자국 통화 결제가 익숙하니까.
1: 그렇죠.
3: 중국 손님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그리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첫 터치앵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간편 결제가 안 되면 이제 한국 원화 결제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세금 환급 텍스 리펀드라는 이제 세금 환급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객단가가 높은 손님들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둘째는 표기 방식인데 할랄이나 이제 비건 그다음에 알러지 같은 이제 표기가 없으면 이제 무슬림이 많은 동남아나 중동 관광객은 아예 이제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요즘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 올 때 신용카드 잘 안 들고 다니나요? 요즘에는 그냥 다 간편결제로.
3: 네, 간편결제가 그렇죠. 익숙하니까요.
1: 하기사 뭐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이제 적선 받으시려는 분들도 QR코드로 받는다고 하고 네.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QR코드 띄워놓고 그 적선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는데 네. 실물 카드를 안 갖고 갔어요. 간편결제만으로 이제 다 되더라고요. 삼성페이 이런 걸로.
1: 그러면 그 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뭐 터치앤고 이런 거는 뭔가 어디 신청을 해서 공식 가맹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3: 예, 네, 그렇죠.
1: 아, 그 네. 절차를 또 네. 미리 밟아놔야 네. 되는 거고 단말기까지도
3: 아마 한국 결제 시스템에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 미리 이제 한국 PG사하고 연동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다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방수준 대표님.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열린다라고 하는데 반짝일지 길게 갈 수 있을지 더 성장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2: 일단은 뭐 원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예, 환율 효과.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선택의 주요적인 절대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희도 지금 경기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도 환율이 안 좋은데 저희 나라 관점에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실 분들은 또
2: 네.
1: 가죠.
2: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여행의 목적성이 강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한국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의존도가 뭐 높은 명동이나 홍대나 뭐 이런 특정 상권에만 외국인 효과를 좀 한정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시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건 이제 항공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통수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데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필수적인 고객층이 되어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이제 자영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좋게도 글로벌 상권으로 저희가 변모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1: 이제 글로벌 상권이다. 네. 어디 뭐 뉴욕에 어디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러네요.
2: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저희 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단체 관광객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1: 관광버스에서 네. 단체로 내리고 네. 우르르 몰려가고.
2: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FIT 고객이라고 해서 개별 관광객.
1: 개별 관광.
2: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1: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단체 관광으로 올 때는 네. 물건 쫙 쓸어가고 네. 엄청나게 매출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인처럼 관광한다라고 하면서 편의점 가서 무슨 우유 사 먹고 그렇죠. 커피 사 먹고 네. 그러니까 뭐 객단가라고 할까요? 이게 또 크게 높아지지 않는 좀 한계도 있더라고요. 네.
0: 대신에 이제 재방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적게 자주 소비를 하는 거죠.
1: 내국인처럼 마치. 그런데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 간판에 외국어 잔뜩 써 있고 메뉴판도 뭐 일본어 중국어로 써 있고 하면은 오히려 내국인이 아니 저기는 우리나라 사람과도 별로 반겨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좀 기피하는 부작용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3: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외국인 응대에 이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외국인한테도 사실 한국인과 차별화된 이중 가격을 받는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오래된 한국 단골이 이제 여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가게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 중심의 메뉴판 그리고 다국어 키오스크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응대 시간을 줄이고 가격은 절대 이중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세트 메뉴로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그다음에 단골이 오는 시간과 메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도 어느 정도 잡고 단골 내국인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키오스크도 다국어로.
3: 네.
1: 그러니까 언어부터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이제 맞습니다. 다음 메뉴로 네.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으로 준비해 놔야 네. 된다. 그러네요. 하기사 좀 요즘은 다들 간편해져서 예전에처럼 종이로 한번 뭐 일본어 중국어 써붙이면은 그 옆에 또 덕지덕지 부채 이런 것도 아니겠네요.
0: 요즘은 그 테이블에 그 QR코드 찍으면 또 바로 이제 다국어 메뉴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1: 야. 최선영 님이 출장 때문에 KTX 이용해서 지방 가곤 하는데 부산, 경주 등등 시내버스 타면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아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7098 님은 개인적인 연출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주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네요. 이제 그 아예 해외로 나가는 창업도 한번 좀 배워볼까요? 아니 요즘에 진짜 외국 나가서 내가 식당을 해보려한다. 국내에서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 많이 좀 스터디했으니까 나가보려는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세요?
2: 네,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식당들이나 네. 이런 기업들이 그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 위주로 가서 뭐 현지에서 직접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현지 파트너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 기업 진출 유형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이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민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생계형으로 자영업하는 시장 이렇게 두 개의 시장 정도만 양분화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새로운 유형의 창업 수요가 해외에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형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인지도도 좀 크지 않은데 아예 그 외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 해외에서 진출을 해서 기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아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유형의 창업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성공한 식당이나 가게들 사장님들 보면 그런 유형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가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매장을 전략적으로 늘려가는 사업가들이 아무튼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2: 이제 국내에서는 아예 최소 검증만 하고 매장 하나로 똘똘하게 검증하고 아예 확장을 해외에서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리 기술이나 이제 도전 정신을 약간 스타트업처럼 갖춘다고 하면은 한식당에서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진출 성공 사례들이 지금 되게 많아져서 지금 한국의 식당들이 K푸드가 산업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서 검증이 됐고
2: 네.
1: 이제 이걸 사업화하는데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
2: 네.
1: 이제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서영직 대표님 그러면 주로 어떤 나라에 진출들을 많이 해요?
3: 저희는 우선순위를 문화적으로 좀 가깝고 그다음에 한류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적으로나 거리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관문인 말레이시아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1: 네.
3: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은 정조에서 실제 테스트 팝업 매장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대형몰에서 한국 F&B 브랜드 팝업을 진행 중인데 무슬림 시장인데 할랄까지 검증이 되면 동남아하고 중동 시장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쌓고 그걸 들고 점점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예 그럼 거기 나가서 한글 간판 달아 놓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1: 이야 멋지다. 이게 한글 간판 달려 있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야 그랬다면 이제는 네. 저기가 한국 식당이다. 맞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알고 네. 또 좋아한다는 거죠. 네.
0: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맛집을 즐기고는 우리 나라에서 이거 한번 차려보세요 하고 이제 투자 제안도 한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인도에서 투자 제안을 받은 분도 있고 호주에서 받은 분도 있고 이제 한국에 일단은 맛집을 잘 운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1: 야, 서영직 대표님 네. 그러면 일단 다른 나라 가서 식당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3: 네.
1: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3: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는 해외에서 식당을 하고 싶으면 먼저 첫 번째 절대로 식당을 매장부터 내지 마세요라고 저희들 말립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우선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출 희망 지역을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상권과 그다음에 임대 조건, 현지의 파트너들을 미리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 한 6개월, 1년 걸릴 걸 며칠 사이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제 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방식인데 두세 달 정도 짧게 현지에서 자기 메뉴를 팔아보면서 현지인들이 우리 메뉴를 좋아하는지

0: 그리고 가격은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재방문율이 나오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테스트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1: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3단계로 직접 이제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현지에 진출하는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예전에 그 사업이 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보면 실력이나 경험이 없는데 첫판부터 막 부모님 돈 끌어오고 주변 자금 끌어와서 크게 막 사업 하나 매장 냈다가 말아먹고 하는 경우 많았었는데 해외 진출할 때도 작게 무점포로 팝업 스토어부터 숫자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네요. 사실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그럼 박수준 대표님 해외 진출하는데 그러면 어떤 음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 한식이에요?
2: 네, 뭐 한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뭐 이 주식 종목처럼 뭐 장사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추천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식당으로 잘 통할 만한 한식당 메뉴 중에 잘 통할 만한 거를 판단할 때 어떤 나라에 진출할 때 판단할 때 두 가지 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영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음식 어떤 음식이 현지에 잘 맞을까를 볼 때 그 문화 유사성 우리나라 음식 문화랑 얼마나 유사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를 잘 우리나라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나라냐. 이것들을 고려해서 메뉴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문화 유사성은 우리와 문화 잘 맞는 문화적 요소가 뭐인지를 좀 고민해서 어떤 음식의 업종의 아이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해당 국가에 잘 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의 수용도를 좀 보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K-POP이 수용성이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음식도 잘 수용되기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용성이 높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음식이 해외 나가면은 다 현지화를 해야 되는 걸 거의 정론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양식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그냥 그걸로 소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잘 수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간장게장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중국인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그 간장게장은 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거라 중국인들 문화랑 맞지 않은데 이게 엄청 인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간장게장을 먹는 것 자체를 문화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수용도가 이제 선후 단계에서 이제 문화적인 유사성 다음에 수용성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실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간장게장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아 이거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더운 나라에 가서 특히 뭐 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의 더운 나라 가서 냉면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할랄푸드 중요한 국가 가서 순대국밥 하면은 이거는 잘 안 될 거고. 현지를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 서영직 대표님. 근데 또 이거 해외 나가서 창업했다 다 잘 되시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해외 실패는 한국보다 실패할 때 타격이 훨씬 더 심합니다. 통계로도 한국 외식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데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에서 잘 됐다는 어떤 자신감, 그 한국에서 했던 공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현지에 이제 입맛이나 임대료 그다음에 현지 식습관 같은 것들을 오판하고 그다음에 검증 안 된 이제 수요를 될 거야라는 혼자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큰 돈을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테스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본 진출에 앞서서 이제 작은 실패가 오히려 큰 실패를 막을 수도 있는 저는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아까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해봐라. 단계별로 늘려라.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노승욱 기자 주변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외식업계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해외 진출에 적기다. 이런 그러니까 뜻입니다.
3: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런저런 제안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1: 그리고 장사 잘 되는 집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맛집에 프랜차이즈 해보자라는 이제 사업가들 옆에서 막 부추겼는데 이제는 해외로 나가라고.
3: 그러다 이제 프랜차이즈가 돼서 국내에서 한번 이제 가맹점을 확 늘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빨리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냥 끝났는데 그대로 요즘은 이제 그 아이템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또 한 번 2차로 이제 가맹점을 또 이제 늘리는 프랜차이즈들도 많아지고 있고 예전부터 이제 K-POP, K-드라마가 인기일 때 이 다음은 K-푸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근데 이 다음은 이제 K-디자인과 K-공예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 공예예요?
3: 네.
1: 그러니까 도자기 믿는 것까지?
3: 네네. 그러니까 의식주를 이제 와. 지나서 이제 좀 더 예술적인
1: 꾸미는 네, 것까지
3: 그런 한국 문화에 점점 관심이 높아질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가 있는데 유행이 K-푸드가 지금 이제 유행일 때 다 같이 지금 너도 나도 진출을 하는데 이때를 지나서 다음에 지나가면 들어가면 이미 이제는 다 진입을 해놓은 상태니까 내가 아무리 들어가도 새롭지가 않다. 예, 그만큼 더 어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죠.
1: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내가 깔아놔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3: 그 지금 유럽 전체에 한 식당이 60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그만큼 고위험 고수익인 것 같아요. 뭐 블루오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프라가 또 부족해서 체코에서 식당 하시는 분은 그 식자재를 독일에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프라가 또 부족하니까
1: 그게 아니 근데 그러면 유럽에 한 식당으로 진출하셨으면 네. 우리 그 식탁에 맞는 그 식재료를 어떻게 잘 구할 수가 있어요?
3: 그래서 이제 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현지에서 또 이제 좀 비슷하게
1: 조금 더 현지화하기도
3: 현지화할 하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외식업으로 진출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제가 이제 해외 창업 박람회 가 보니까 뭐 코인워시 이런 세탁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교복을 이제 입고 다니는 거를 이제 젊은 여대생들이 좋아하니까 놀이공원 옆에서 교복 대여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1: 참 다양하네요. 근데 그게 한국 문화를 가져온 거.
3: 네.
1: 그게 또 현지에서도 이게 K 스타일이야라고 해서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영직 대표님.
2: 네.
1: 근데 사실 이제 해외 진출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언어 장벽이 가장 높을 거예요. 뭐 네. 사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급선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자재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식자재다 보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현지 인허가와 규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과 달리 현지에 특화된 어떤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도 시장마다 진입 요건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왜 이럴 때 왜 그 브로커 한번 잘못 만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0: 현재에는 코트라는 조직도 있고요. 한국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저희 같은 이제 또 이런 창업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제일 좋은 건 현지 나라에 그 창업한 그런
1: 선배들.
2: 예, 선배들을 네트워크를 도움받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진출 도전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방수준 대표님.
2: 네. 네. 저는 아무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아이템을 오리지널한테 지켜서 하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지금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 일본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처럼 지금 테스트베드 역할을 글로벌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아이템이 글로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서영식 대표님은요?
0: 예, 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준비된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이제 무모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무대 자체가 이미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을 잘 이제 대응하고 있는 매장이 그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출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에서 작게 검증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한 걸음씩 나가시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사실 더 큰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가 있고 또 리스크도

0: 클 수도 네. 있을 테니까요.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또 하면 좋겠죠. GPP의 서영직 대표, 알파랩의 방수준 대표,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정부가 경기 화성과 동탄, 구리, 용인, 기흥 세 곳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두 달째 감소하고 소비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10% 줄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되고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은 폐지됩니다. 오늘부터 물품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도 즉시 차단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악성 댓글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6404님, 특정 지역이나 단체, 인종 등을 혐오하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내용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이 문제로 고소를 한다고 할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 본인만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제3자가 고발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지역, 단체, 인종 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또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도너리 투자백서 시간에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는데요. 네. 7728님, 혼자 일을 하고 살림을 전담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지 않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최경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내가 돈을 벌고 살림도 했다라는 주장만으로 분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때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결정하거나 조정 조서에 서로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분할 비율은 본인 100 상대 0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면 서류를 제출해서 분할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별거, 가출, 실종 등으로 실제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이 경우에도 재판에서 별거 기간을 공식 인정 받거나 두 사람 간에 이 기간은 별거 기간이었다라고 합의한 서류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나 민법상 실종 선고 기간이 있는 경우 등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안진수님. 이혼한 남편이 사망을 한 상황이라면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0: 분할연금.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의 뭐 국민연금 나눠받는 네. 제도인데 이게 그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 분할 연금, 연금을 네. 이제 나눠서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분할 연금 선 청구 제도인데 네. 요거는 1355번 전화번호 1355번 국민연금 그 고객센터로 네.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테고요. 다만 이제 헤어진 사람과 연금을 나눠받고 싶다라는 것도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3: 네.
0: 그리고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급하는 나이가 돼야 하는 거고 네. 이걸 분할연금으로 신청하는 본인도 역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5912님이요. 하이닉스는 왜 미국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0: 아마 ADR 말씀하신 것 같죠. 네. 미국의 예탁증서. 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일단 한 45조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달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고 주식을 발행할수록 이제 자본이 회사로 유입이 되는 건데 네. 일단 뭐 설비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겠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하이닉스는 이제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회사인데 네. 그 자금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투자자에게 SK 하이닉스 주식의

0: 더 접근 쉽게 하도록 그런 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마이크론 같은 세계 3등하는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보다도 한 30% 정도는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전에는 거의 뭐 절반의 밸류밖에 네. 못 받고 있었죠. 그런 격차를 좀 좁혀보자라는 측면으로 ADR을 미국에 발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잠시나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또 역전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려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변동이 커가지고 보합권에서 계속 좀 등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아까 1% 이상 밀리기도 했다가 지금은 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8,390 한 3포인트 정도만 어제보다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8% 내린 916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50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1,549.5원까지 현재는 또 올라와 있네요. 내일도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사는 보아 우찬이 엄마 황노갑입니다. 큰애만 있었을 때는 이 아이랑 저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둘이서 같이 있는 그 모습에서 오는 행복이 사실 진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의 행복함도 제 눈에 보이거든요. 동생 보면 막 그 동생이 까르르 웃는 거에 행복해가지고 엄마 나 우찬이가 날 보고 웃었어. 엄마 오늘은 언제 우찬이가 누나라고 말해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도 행복해하고 막 벅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보아한테도 이게 참 큰 선물이구나 첫째한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보아야 우찬아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영화 마션의 원작 작가 앤디 위어가 2021년 발표한 동명 소설 원작입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은 정식 출간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본 독자입니다. 앤디 위어가 그에게 원고를 직접 보내며 주인공 그레이스 역을 맡아달라 제안한 것입니다. 원고가 당도한 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극장가가 얼어붙었던 시기입니다. 블록버스터 제작은커녕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일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착한 웅장한 우주서사는 얄궂은 러브레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슬링은 오히려 절망적인 시기이기에 희망이 필요한 때라고 내다봤습니다. 일종의 천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현실 세계의 상황과 공명하며 배우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레이스가 인류의 운명을 등에 업고 우주로 나아갔듯 고슬링은 그렇게 영화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레고 무비 2의 각본을 쓰고 제작한 필로드와 크리스 밀러 콤비 등 그만의 어벤져스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6년, 마침내 전세계 관객들과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극장이라는 우주에서 조우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현재 상황과 지구에서의 플래시백을 교차하며 그레이스의 사연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갑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에바 스트라트는 너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으로 교사가 된 분자 생물학자 그레이스를 연구에 적임

자로 점찍죠. 그리곤 내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느냐는 그레이스의 질문에 단순하고도 냉정한 답을 알려줍니다. 직계가족 없잖아요. 기르는 개도 없고. 철저하게 1인분의 삶만 책임지면 그만이었던 그레이스의 인생은 갑자기 인류 전체를 구원할 최적의 자격 조건으로 변모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서 강원 내륙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충남 공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도 춘천과 대구 32도, 광주 31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반면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울진 24도 등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층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자리하는 가운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 때문인데요.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도체 특수에 따른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곳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 관계자 2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학교 변전 설비가 불에 타면서 인근 지역 180여 호에 정전이 발생해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은 정전 상태가 이어져서 학교 측은 오늘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한다는 비상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통이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해 합의는 양방향의 일이라며 미국이 양해각서를 준수한다면 우리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이성적 허세와 실체 없는 위협에 대해 우리는 합리성과 인간 존엄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 실무협상이 재개된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회담에 대표단을 보낼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들에게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며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고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은 너무 높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269명이 늘어난 1,7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유엔 상주 조정관은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해 시신 가방 만 개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병대는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 루손섬 일대에서 실시되는 2026 카만닥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 방어,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훈련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2021년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 제의로 2022년부터 매년 중대급 규모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품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가 즉시 차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신종 피싱 범죄 의심 계좌 거래 정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 피싱뿐 아니라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의 소가 피해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 임시 거래 정지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생산과 투자가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소비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7.7로 전달보다 0.3%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부문은 운송장비 투자가 늘었지만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달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크게 줄었지만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달에 비해서 154가구가 줄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들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겠고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김천의 낮 기온이 33도, 춘천 32도, 공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민주사회주의자 그리고 정치 초년병인 조란 맘다니가 올 1월 뉴욕 시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미국 정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주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바 군단 브라질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일본과의 진땀 승부 끝에 16강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의 월드컵 열기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죠. 6월 3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2차 후속 협상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공격 중단에 합의한 뒤 대화 재개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이란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혼선은 여전합니다. 다만 이란 측은 석유 판매와 동결 자산 문제 등 양해각서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극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곤 있지만 이미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시신을 담을 가방 만 개를 준비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피해를 당한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예보돼 있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수주간의 이의제기 투표용지 검토와 초박빙 접전 끝에 현재 시각 29일 개표 완료된 가운데 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후보가 0.27%포인트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후지모리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입니다.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한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튀르키예계 독일 국적 남성인데 경찰은 이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두고 양육권 분쟁 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을 압수했다며 용의자는 총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로 알려졌지만 유럽으로 밀반입되는 불법 총기가 매년 증가하면서 독일에서도 총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32강전 중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브라질과 일본의 경기에서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삼바군단 브라질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골로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파라과이가 전차군단 독일을 멈춰 세우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구스타포 알파로 감독이 이끄는 파라과이 축구대표팀은 독일과 연장까지 120분 동안 1대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끝없는 줄다리기.
1: 네,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카타르 도하로 가긴 가는데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미지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29일 다음 날인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거다라면서 이란이 카타르로 이미 출발했거나 막 출발하려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이란 요청에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연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후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또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거다라면서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요청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란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서 문제인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0: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9일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이란의 현재 최우선 과제는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석유 판매와 동결 자산 등 종전 양해각서의 조항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단의 도하 파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걸 두고 회담 시기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주가 회담 여부도 불확실한데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긴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란 쪽 입장은 미국에게 협상을 이어가려면 제재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에서 최종 협상 전에 종전 양해각서 내용 이행을 시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더더욱 그런데요.
1: 네.
0: 특히 이번에 대표단을 보내서 자금 동결 해제 내용이 담긴 11조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마수드 페제시켄 이란 대통령은 방송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카타르에 묶인 12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조 3천억 원 가량이 이란 국내로 반환될 것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해당 자금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만 쓰이도록 미국이 카타르 측과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당장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보다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계속 앉혀놓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이외에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된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핵 문제 등 쌓여있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서
1: 그렇죠. 예. 네.
0: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협상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뒤통수 얼얼.
0: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0: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믿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패인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성추행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하급심 판단에 대한 심리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 네.
0: 또 리사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원고 이진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2023년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1: 네.
0: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게 돼서 이제 바로 이제 배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는 캐럴을 만난 적도 없고 이건 정치적 공격이다 라고 바로 반발을 하긴 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같은 날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는데 5대 4 의견으로 쿡 이사가 해임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 쿡 이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해임을 통보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1: 그렇죠. 네.
0: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통화 정책은 정치적 간섭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날 연방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던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0: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 네, 좋은 부분. 반면 쿡 이사 관련된 결정을 보면 연준을 다른 독립기관과 구분한 판단으로 해석이 되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립성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네,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좀 상반된 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좀 모순적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도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0: 또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 뒤에 도착해도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아 왔었던

0: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법안의 처리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수 성공.
0: 네, 재수도 삼수도 아닌 사수를 네, 성공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지난 7일에 치러진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우파 성향의 케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후보가 0.27%포인트 차로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0: 페루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일에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100% 기준 후지모리의 득표율이 50.135%로 또 반대인 좌파 로베르토 산체스와 함께하는 페루 후보의 49.865%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1: 아, 네.
0: 근데 이게 말로 0.27%포인트다라고 했지만 표로 따지면 약 4만 9천 표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보자면 후지모리는 1990년에서 2000년 재임 후 인권 유린과 부패 혐의로 16년간 복역한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부친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뒤로 2011년, 16년, 21년에도 대선에 도전을 했는데 상대 후보에게 모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후지모리는 페루 역사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치안 대책과 민간 투자 촉진, 또 관료주의 축소 등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워서 보수층과 재계의 두터운 지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엘살바도르식 초대형 교도소 수용, 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경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 네.
0: 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막판 변수였던 해외 거주 재외국 국민 표가 개표가 되면서 후지모리가 판세를 뒤집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대 후보 산체스는 재외국민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면서 불복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만큼 페루의 양극화된 정치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라고 내다봤고요. 페루는 2016년 이후 무려 9명의 대통령이 거쳐갈 만큼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후지모리 후보는 최근 당선인은 최근 10년간 10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1: 네.
0: 블룸버그는 다만 최근 중도하야 하거나 탄핵당했던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권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혼란이 좀 계속 되겠습니다.
0: 네.
1: 다음 키워드 그럼 우리도.
0: 네. 옆에서 이제 행복했는데 옆에 네, 친구가 저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 심리가.
1: 예, 좀 배가 네, 살살 아프죠.
0: 맞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일본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액 성과급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고
1: 네,
0: 합니다. 일본은 워낙에 다 같이 발맞추는 문화가 강해서 성과 보상에 좀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1: 네,
0: 일본 기업들 문화 자체가.
1: 네.
0: 근데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이 한국식 보상에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분을 보유한 키옥시아를 비롯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1: 네,
0: 우리도 더 나눠달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니케이 신문은 이런 내용을 일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인공지능 특수로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업계에서 직원 보상 체계의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 성과급 사례를 보면 키옥시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 논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1: 네.
0: 예, 지난해 노조 측과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한 SK 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을 만약에 적용하면 키옥시아 직원들은 1인당 5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억 7,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1: 네,
0: 이처럼 키옥시아의 시선이 쏠리는 게 가파른 실적 개선 때문입니다. 키옥시아의 2027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8배 늘어난 7조 3,900억 엔. 늘 이를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다만 키옥시아가 곧바로 이 한국 수준 수준의 성과급을 풀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분사 전 도시바 시절의 보수 체계를 토대로 삼고 있어서 이런 전례 없는 거액 성과급을 주기에는 벽이 높고요. 네. 당분간 아시아 경쟁사들과의 처우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시총 일본 1위에 오른 키옥시아가 지난 25일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의 기여에 더 보답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에 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주들이 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또 네. 네, 신기한 포인트인데 이 60대 한 남성 주주는 직원에게도 나눠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주요 인력들이 가버린다. 보상이 있어야 보람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고
1: 네.
0: 또 30대 남성 주주는 적어도 세계 경쟁사와 같은 수준은 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호황 속에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일본 기업들도 더 이상 성과급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 안에서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1: 네,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이니까요. 다음 키워드 사라진 이유.
0: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후원사 명단에
1: 네.
0: 일본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1: 오, 이건 네. 생각 못 해봤는데요.
0: 네, 저도 네. 당연히
1: 경기만이네요.
0: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1: 그러게요.
0: 네, 스폰서 기업 20곳이 지난 대회보다 37%나 많은 돈의 규모를 후원하는 이 글로벌 마케팅 전장에서
1: 네.
0: 오히려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소니, 파나소닉, 캐논, 카시오, 뭐 후지필름 이런 대형 전자 기업들이 월드컵 후원사로 빵빵하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근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후원사 명단에서 사라진 뒤에 이번 대회까지 후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일본 기업들이 왜 월드컵에서 자취를 감췄나라고 살펴보면 브랜드 인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B2B. 이 기업 간 거래형 강소기업 위주로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
0: 일본은 이제 완성품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미국, 중국에게 경쟁력이 밀리고 있지만 이런 국가들이 만드는 첨단 제품의 원천 소재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일본의 B2B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점유율이 거의 60에서 9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월드컵에 수천억 원의 후원금을 쓰는 것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이런 폐쇄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현재 일본 기업들에게는 훨씬 이득이 되는 구조가 된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현재 도쿄 증시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장악한 이런 B2B 기업들은 제조업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공장 자동화 센서 기업인 키엔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51%에 달하고요. 반도체 웨이퍼 세계 1위 시네츠 화학은 24.7%, 또 반도체 장비사 도쿄 일렉트론과 디스코 역시 25에서 35%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굳이 네, 라는
1: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 네. 네. 그럼 일본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우냐. 이 후원사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후원사 20곳 중에 중국 업체만 4곳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1: 네.
0: 예, 중국 스포츠 매체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북중미 월드컵 총 후원액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0억 원에 육박해서 공동 개최국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수상한 중고 사이트.
0: 네, 중고거래 사이트 빈티드에서 아동매매 의혹이 제기가 돼서 프랑스 수사당국이 예비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시각 2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런 의혹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좀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1: 네.
0: 문제 게시글을 보니까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라는 글인데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제품 설명엔 어린 아이들의 나이나 신체 정보 등을 올려놔서 네. 한 게시글의 예시를 보면 뭐 네. 토끼 봉제 인형을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5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쓰여 있고.
1: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0: 좀 이상하죠.
1: 네, 가격부터. 네. 네.
0: 그 상품 설명엔 키가 91cm인 3세 여아, 몸집이 작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고 말을 잘 듣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워낙에 이런 글이 또 영상으로 퍼져서 화제가 되니까 네. 사라 엘 아이디 프랑스 아동 고등 판무관은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1: 네.
0: 고등 판무관은 SNS 글을 올리면서 조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가해자들에게 내버려지는 것보단 엄격한 예방 원칙을 따르는 편을 택한다. 라면서 빈티드에서 이런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책임은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조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리투아니아의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이.
1: 네.
0: 그래서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일단 AFP 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 현재 온라인에 게시된 광고들을 확인했고 자체 조사 결과 아동매매 활동과 연결질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빈티드가 수상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의심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1: 네.
0: 2023년 온라인상에서는 빈티드가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은신처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1: 그렇군요.
0: 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등록된 중고 아동복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됐다고 일간지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1: 이제
0: 그러면서 이 앞서서 SNS 그래도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됐던 게 이게 그냥 플랫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일침을 가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찝찝하긴 한데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
1: 네,
0: 그 진실을
1: 네.
0: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보죠. 복불복 과태료.
0: 네, 프랑스 파리에서 TV를 들고 지하철에 탔다가 26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황당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일간지에 따르면 한 시민이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다가
1: 네.
0: 환승 통로에서 파리 교통공사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불편을 주는 물건 소지를 이유로 150유로, 약 우리 돈으로 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1: 네.
0: 아, 못 내겠다라고 하니까 200유로로 금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커진 게 적발 기준이 좀 모호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게 이 일간지에 따르면 파리 교통공사 직원들은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네,
1: 과태료를 징수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의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연이 계속 전해져서 그럼 어떤 크기에 어떤 건 되고 안 되냐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복불복이네요. 그야말로.
0: 네.
1: 외신 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파운데이션스의 Baby Now That I Found You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 세 곳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영향으로 올 들어 5달간 거친 국세 수입은 199조 9천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동전쟁 종전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완화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90% 이상이

0: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과액 30억 원 초과 주택의 44%가 몰렸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 야구 경기에서 배재구 일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 제1구를 향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구호를 외쳐 지역 비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재구 측은 곧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되고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일본과의 32강 결전 끝에 16강에 진출한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극적인 역전승 거두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이겠습니다.
3: 네. 지난 11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2: 네.
3: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의 축구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별 경기는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늦은 오후, 저녁에 걸쳐 진행됐지만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나라인 만큼 온 나라가 월드컵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분위기인데요.
2: 네.
3: 브라질 전역의 대도시들은 대형 스크린과 무대를 갖춘 공식 팬존을 오픈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하며 경기를 시청 중입니다. 상파울루의 경우 시내 중심가인 안양가바오 광장을 비롯해 주요 장소에 대형 팬촌이 설치되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응원 중으로 브라질 언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 중입니다.
2: 네.
3: 리우데자네이루는 축구의 성지 마라카나 스타디움 주변과 플라멩고 공원 해변가에 설치된 팬전에는 수만 명이 집결해 있고 주변 삼바바들은 밤새 들썩이고 있습니다.
2: 네.
3: 오늘 브라질 시간으로 오후 2시 브라질과 일본의 16강 경기가 있었는데요.
2: 네.
3: 브라질이 일본의 전반 선제골을 내줬지 반 후반 동점골과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이 터졌을 때는
2: 네.
3: 그야말로 이곳저곳에서 환호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예. 브라질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에는 뭐 관공서 비롯해서 학교 회사도 다 문을 닫는다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3: 네. 브라질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관공서, 학교, 은행은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 단축 근무를 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경기 시청을 지원하는 현지 전통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2: 네.
3: 조별 예선 경기는 모두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밤 시간이었지만 오늘 일본과의 경기는 낮 2시였는데요. 관공서,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이 오전에만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2: 네.
3: 제가 거래하는 제법 규모 있는 제조업체에 급한 일이 있어 오늘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1시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요.
2: 네.
3: 12시 모두 퇴근했다.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2: 그렇군요. 네.
3: 네, 브라질의 한인들은 주로 의류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 네네.
3: 의류 상가 거리는 마치 일요일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거의 모두 셔터가 내려졌고 열려있는 곳은 약국밖에 없었습니다.
2: 네. 오전에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은 축구장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 월드컵에서 브라질 성적이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좋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기대하겠죠 국민들은.
3: 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월드컵 축구 경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2: 네.
3: 브라질 대표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펼쳤다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브라질이 4강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 네.
3: 다음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5시에 펼쳐지는데요. 일요일인 만큼 시내 마련된 팬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3: 거리 곳곳은 노란색과 녹색 티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브라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브라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절도한 브라질 대표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네. 자, 그리고 브라질이 올해 10월이면 이제 대선이 치러집니다. 관련해서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올해 2026년 10월에 치러질 브라질 대선.

0: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부터 치열한 양자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1: 네.
0: 현직 대통령인 룰라와 수감 중인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문이 다시 맞붙는 형국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벌어지는 등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룰라 현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다선 대통령 고지를 노리며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압박과 지지율 저하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1: 네.
0: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감이 등으로 공직 출마가 금지되고 수감되면서 그의 장남인 연방 상원의원 플라비오 볼소나루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전면에 나섰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해 우파 표심을 결집하며 룰라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1: 네.
0: 6월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1차 투표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에서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투표 지지율은 룰라 약 39%, 플라비오 볼소나루 29% 수준, 2차 결선 투표 가선 대결은 룰라 44%, 플라비오 38%로 오차 범위 안팎 격차로 부동층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판세입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룰라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 정치권에 심상치 않은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뉴욕시장 선거에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의 조란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서 파란을 일으켰고요. 이번에 그가 지지한 후보 3명이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맘다니가 이끈 이 민주사회주의 약진이 미국 정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였죠. 23일에 치러진 미국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이 결과 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그렇습니다.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죠. 네. 여기에서 조란 맘다니 현 뉴욕시장이 지지하는 후보들 세 명이 모두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란 맘다니와 같이 이른바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에서 그리고 미국 정계 전체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선거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되면 거의 당선이 거의 뭐 그렇다고. 90% 이상으로 예. 되는 곳입니다.
0: 예예.
1: 또 뉴욕주 주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뽑는데 맘다니가 지지한 후보 5명이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면을 보면은 맘다니의 측근인 브래드 랜던 전 뉴욕시 감사관이 부유층 지역 브루클린과 맨해튼 남부 제10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인 대니얼 골드만을 30% 차이로 큰 차이로 이기고서 승리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대니얼 골드만이라는 의원은 유명한 그 리바이스 청바지.
0: 네네.
1: 그 유명한 유대계 의류 회사인데 그의 상속자입니다. 아. 당연히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 브래드 랜던도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반면 반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입장을 한 사람인데
0: 그렇군요.
1: 승리를 한 거죠.
0: 네.
1: 또 클레어 발데스라고 하는 뉴욕 주의원 맘다니의 권위로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0: 네.
1: 브루클린과 퀸스의 제7선거구에서 현재 그쪽에 구청장을 하고 있는 브루클린 구청장을 하고 있는 안토니오 레이노스에게 큰 표차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0: 네.
1: 비백인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의 진원지였던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0: 네네.
1: 그 시위를 주도했던 다리 알리사 아빌라 쉐발리에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비백인 여성이
0: 네.
1: 이번에 또 출마를 했는데 의회 히스패닉

0: 60개 무임 의장이자 5선 현역 의원인 아주 정계의 거물인데요.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를 한 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0: 다 조란 맘다니가 정력적으로 지지해주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조란 맘다니가 이번 선거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주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후보들을 민주사회자 비백인 젊은 여성 후보들을 데리고 나와서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이 민주사회 진영의 강력한 정치력이 과시됐다. 그리고 맘다니가 이제는 민주당 전체 내에서 이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심지어
1: 그렇죠.
0: 언론들 뭐 킹메이커까지 표현을 하는데 좀 과도한 표현 같겠는데
1: 네.
0: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세 후보 모두가 강력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그걸 가지고 또 표를 모으고 대중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얼마 전까지 친이스라엘을 반이스라엘을 주장하면 거의 자살 행위였는데 이제 이게 정 반대 상황이 된
1: 네,
0: 거인 거죠.
1: 네. 예. 자, 이들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있잖아요.
0: 그렇지, 북유럽에 예, 북유럽 쪽에
1: 다른 거죠.
0: 예,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주의의 한 성향으로서 체제 내의 개혁을 하겠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대중들한테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하나의 참 조류인데
1: 네.
0: 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는 이런 사회민주주의자를 포함해서 이른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뭐 생태주의자, 페미니즘, 뭐 마홀 심지어 모택동주의자들 범좌파들이 다 모여 있어 뭉뚱그려 있어서
1: 네.
0: 약간 여러 경향이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의 경향으로 좌파긴 좌파인데
1: 네, 네.
0: 하나의 경향으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처럼 하나의 경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공통 분모로 한 다양한 좌파 그룹들의 연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예, 예.
0: 일단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이것이 정식 명칭인데
1: 네.
0: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조직입니다. 지난 2월 현재로 보면 회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회원제 조직 형태의 정치 단체입니다. 그래서
1: 네.
0: 민주당의 진보파 외곽 조직으로서 주로 활동하고 정치에 나가려면 주로 민주당 후보로 많이 나섭니다. 이 조직의 기원은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빈곤과의 정쟁 정책에 기여했던 저서인 또 다른 미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사회주의 지식인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이 마이클 해링턴이 1973년에 민주사회주의 조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1960년대 사회운동에서 출발했던 진보적인 대중운동인 신미국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1: 네.
0: 이거 이 두 단체가 1982년에 합병을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공통 분모로 해서 다양한 사회주의 분파들이 모여 있는 정치단체를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강령을 좀 보면은 노동자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를 구호로 내걸고서 즉각적인 개혁 목표로는 전 국민 의료보험,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죠. 우리
1: 그렇죠.
0: 한국 같은.
1: 네.
0: 그리고 그린 뉴딜 기후 계획, 그러니까 또 하나 세입자 보호, 뭐 공공 서비스 확대, 무상 교육, 강화된 노동권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물론 경제의 사회적 소유,
1: 네.
0: 경제 수준을 사회적으로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스스로 이런 말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멀리 나갈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보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런 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을 버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외교 안보 정책으로는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앞서 말한 대로 친팔레스타인 주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원도 폐지하고 헌법도 개정하자는 급진적인 정책 계획안을 담은 강령도 채택했다고 합니다.
1: 근데 미국이 사실 뭐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0: 그렇습니다.
1: 자본주의 국가인데
0: 네네.
1: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입장으로
0: 네네, 그렇죠.
1: 볼 수 있잖아요.
0: 네네.
1: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걸까요?
0: 수천 명의 작은 조직이었는데
1: 네.
0: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 네.
0: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조직이 급속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 뒤에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또 예, 거기에 실망한 젊은층들이 대거 위입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애초에 201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제 선전하다가 결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 싫었는데.
1: 네네.
0: 그때는 보기에 그래도 트럼프가 뭔가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버니 샌더스가 그때 승리를 했다면 오히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지지의 젊은층들이 트럼프의 민낯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1: 네.
0: 그래서 민주당 전체 지지층으로 보면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뭐 일시적인 뭐 일탈이겠지 뭐 곧 정상화 되겠지 했는데 이 재선이 되고 트럼프가
1: 네.
0: 이렇게 된 거 보니까는 이 마가 운동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기존의 민주주의 기범이 완전히 파괴되고 작동이 안 되니까
1: 네.
0: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온건한 타협 기조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커지면서 민주사회주의자 쪽으로 이제 무게가 쏠리기 시작한 거죠.
1: 네, 네.
0: 실제로 버니 샌더스와 민주사회주의자인 연방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진행했던 과두정치 타도 투어, 과두정치를 타도를 내걸고서 투어를 했었는데 전국을
1: 네.
0: 여기에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도파에 투표했던 나이든 유권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거죠.
1: 네, 네.
0: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10월에 발발했던 가자 전쟁이 기름을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비인도적인 팔레스타인 주민 공격에 민주당 지지층들은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비판 요인이 거의 10명 중 8명으로 늘어났는데 민주당의 지도부는 친이스라엘로 일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노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미국 정가를 쥐락펴락한 막강한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흔히 APEC이라고 합니다.
1: 네.
0: 미국에서 청기협회와 함께 가장 힘이 센 2대 로비단체입니다.
1: 네.
0: 여기에 찍히면은 뭐 당선도 안 되고 여기 잘 보이면 당선되고 이런 조직들인데
1: 네네.
0: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 조직을 겨냥해서 그 후원금을 받는 후보들을 타겟을 잡아서 출마를 하고서 대중들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오히려
1: 네.
0: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성장을 한 거죠. 또 인구에서 주민 구성의 변화도 배경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0: 2016년 대선 때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40대로.
1: 그러네요. 네.
0: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그 사회주의 성향을 간직하고 있고 왜 우리 사회에서 8, 6세대들이 20대 갖고 있던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50대가 되도록 간직하고 있는 비슷한 거죠.
1: 네.
0: 민주사회주의가 미국에서 한 세대의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대도시의 작은 선거구에서 이렇게 선거를 해서 기초체육을 다진 다음에 이제는 네. 청년층 세입자 유를 뛰어넘어서 좁은 지역구를 뛰어넘어서 도시 전체로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시장에 당선되고 또 수도 워싱턴 시장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자니스 루이스 조지라는 민주사회주의자가 당선돼서 본선에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 네. 것이 다 증거이죠.
1: 그렇군요. 지난 10년간 기반을 다졌다.
0: 네.
1: 그랬다고 해도 대중들이 이렇게 호응을 할 때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이제 뭐 대중에 접근한다든가 실용적인 자세 이런 거죠.
1: 네.
0: 한마디로 하수도 사회주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사회주의가 하수도나 뭐 상수도 같은 이런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준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네.
0: 기존의 사회주의는 역사적인 정의, 뭐 시장경제 비판 이런 커다란 거대 담론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1: 네.
0: 맘단위 등 선거에 나선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시민의 삶에 직결된 공공서비스 정책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체감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정책.
0: 네. 네. 맘단위가 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비용, 지금 어포더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냈었는데 지금
1: 네.
0: 뭐 교육비나 교통비나 이런 거 그게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유행어가 되고 화두가 되는데
1: 그렇죠.
0: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이 단어를 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임대료, 최저임금, 의료보험, 교육비, 공립학교 문제 이런 걸 파고들었죠. 또 이런 의제를 당원 중심의 대중정치로서 전파하고 돌파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

0: 정치가 거액 기비져와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치 광고에 지배됐고 선거가 거기에 좌우됐었는데 네. 민주사회주의 이걸 거부하고서 실제로 1대1 대면 그리고 동네 조직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나갔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이번 연방 하원 하원의원 뉴욕 제7선거구 민주당 경선이 잘 보여집니다. 브루클린 구청장이었던 안토니오 레이노스도 상당한 진보 성향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액 기부제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했고 민주사회주의자 클레어 발데스는 골목마다 실제 고지하는 당원들을 동원해서 인적 네트워크로 승부를 하면서 승리를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와 주민에 직접 다가간 근육질 좌파가 생겨났다고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1: 네, 그러면 이 민주사회주의 대표 주자 가운데 현재 선거에서 승리했다든지 약진하고 있는 인물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0: 더 있습니다. 네.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됐던 지난해 11월에 거대 도시도 이곳도 시애틀에서
1: 네.
0: 대중교통 활동가였던 민주사회주의자 케이트 월슨이라는 백인 여성, 30대 백인 여성이 40대입니다. 40대 백인 네.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수도 워싱턴의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시의원인 30대 흑인 여성 제니스 루이스 조지가 당선됐습니다. 워싱턴은 민주당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건 100% 당선됩니다.
1: 네.
0: 네. 또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인 니티아 라마는 지난 6월 치러진 시장 예비선거에서 29% 득표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또 다른 결선 투표 진출자는 카렌 베스 현 시장인데
1: 네.
0: 니티아 라만이 카렌 베스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여기다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1대 2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수도 워싱턴 이 모두 민주사회주의자 그것도 비백인
1: 네.
0: 심지어 비백인 여성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뭐 현역 연방 하원의원 이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라시다 틀라입 등에 있고 이번에 뉴욕에서 당선된 그 연방 그 민주당 후보들
1: 네.
0: 다 당선되게 될 겁니다. 아마 11월에 주 차원에서는 한국계 30대 여성인 프란체스카 홍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프란체스카 홍은 요리사 출신인데 주의원이 됐고요. 현재 세 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렇죠?
1: 그러네요. 네.
0: 현재 2025년 현재 한 250명 이상의 민주사회자들이 선거를 통한 공직에 있고
1: 네.
0: 그중에 90%가 2019년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1: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네. 약진하고 있는데
0: 네.
1: 이 당선된 거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네. 도시가 아닌 지역이라든지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까?
0: 확장성이 좀 의문이 제기되는 예. 거죠. 오히려 공화당이 유지하지 않느냐.
1: 예, 예. 뭐
0: 맞습니다.
1: 그런 얘기들도
0: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 있고.
0: 그래서 네. 정치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두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도시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도시가 아닌 다른 데서는 과연 민주사회주의 당선될 수 있겠냐는 거죠.
1: 그렇죠.
0: 오히려 민주사회주의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경합지역에서.
1: 네.
0: 그래서 봉건한 민주당 지지층이나 유대계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이 공산당에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막 떠들면서 공화당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의 온건층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민주사회주의자의 도전이 민주당을 떠났던 민주당을 회의했던 젊은 층이나 비백인 유권자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돌아오는 효과도 크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우려했던 맘다니가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네.
0: 그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50%가 넘습니다.
1: 그렇군요.
0: 전임 시장은 30%였는데 그리고
1: 많이 올라온 거죠.
0: 많이 올라온
1: 네.
0: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프란치스카 홍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민주사회주의자의 승리가 모두 대도시 단일 선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1: 그렇죠.
0: 프란치스카 홍은 위스콘신이라는
1: 위스콘신.
0: 주 전체 도시와
1: 네.
0: 농촌 지역을 다 포괄하는 데서
1: 그렇죠.
0: 선거를 치는 겁니다.
1: 네.
0: 홍은 버니 샌더스가 2016년 예비선거에서 위스콘신의 72개 카운티 중 71곳에 승리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현재 민주사회주의가 그때보다 훨씬 조직이 커지고 대중들에 대한 인지,

0: 인지력도 좋아졌다. 호감도.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나옵니다. 현재 뭐 약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자들이 미국 정치권 이제 안착할지 아마 평가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수도권과 일부 충청 내륙에 이어서 강원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중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세종 33도, 충남 공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춘천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1도, 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폭염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울진 24도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 짧은 시간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충청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 세 곳을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단이 팬들의 야유 속에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후속 협상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말해 혼선은 여전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각각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부지방은 당분간 한낮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

0: 으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올해 첫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장마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80mm 이상,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장맛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강원 영서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1: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오늘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해 3중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당장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이 어려워졌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주일에 2% 안팎 상승하더니 올 한해 누적 상승률만 11.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용인 기흥구도 6에서 7% 상승률로 수도권 집값을 견인해왔습니다. 셋 다 공통점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정부가 이 세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효력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바뀌고 유주택자의 주택담보 대출은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을 거점으로 첨단 산업 전략 육성을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 메가 프로젝트. 전날 1,6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담대한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산단 등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이익이 되는 선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이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보존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지역 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에겐 전체적인 지휘를 잘해줬다며 공개 칭찬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두 척 빼고 모두 빠져나왔다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회 상임위 구성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라며 투자 후속 조치 등을 밀어붙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폭주를 저지하겠다면서 물러서지

0: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8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을 민주당 주도로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의 관문 역할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처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2차 후속 협상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공격 중단에 합의한 뒤 대화 재개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하지만 이란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혼선은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회담은 현지 시각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과 별도로 기술적 실무 논의도 병행될 거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석유 판매와 동결 자산 문제 등 양해각서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은 이란 대표단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거듭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을 자국 인근 항로로 유도하고 안전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어떤 나라도 개입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을 찾은 축구 팬들의 거센 항의에도 홍명보 전 감독은 사과나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보도에 이무형 기자입니다.
3: 평일 새벽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을 지켜보려는 축구 팬과 취재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북중미 월드컵 실패에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 커졌습니다. 홍 전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결전지로 떠난 지 약 한 달 반 만에 32강 진출마저 실패한 채 돌아온 홍 전 감독은 박항서 지원단장,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약 30초 만에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 등 같은 비행기로 돌아온 선수 9명도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대표팀이 공항 환영식 없이 해산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공항엔 경찰과 경호인력 약 200명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우려됐던 달걀이나 엿 등 이물질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귀국하지 않은 주장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움직여 내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한편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 SNS에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32강전 중 최고의 빅매치로 꼽힌 브라질과 일본의 경기에서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삼바군단 브라질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골로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봉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4년 만에 월드컵 정상을 노리는 브라질이 일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골을 앞세워 일본을 2-1로 잡았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29분 역습을 허용하며 산호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1-0으로 전반을 마친 브라질은 후반 11분 기어코 1번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0: 이어 카지미루의 헤더로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대회 첫 연장 승부가 예상되던 후반 50분 브라질의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기마랑이스의 기막힌 패스를 마르티넬리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2대1 짜릿한 역전승으로 16강에 오른 브라질은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의 승자와 8강 행을 다툽니다. 죽음의 주에서 살아난 일본은 브라질을 넘지 못해 월드컵 토너먼트 첫 승에 또다시 실패하며 32강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 동안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파라과이는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269명 늘어난 1,7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달에 비해 154가구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대비 0.1% 증가한 65,230여 가구였고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은 29,350가구로 전달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경남이 3,35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경북,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물품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서가 피해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서 임시 거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에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대학 수능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땐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 등지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감면되고 공연과 스포츠의 부당한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은 일주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나라 정책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앞으로는 다자녀 가정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의 10%에서 최고 20%를 감면받습니다. 올 하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POP 공연과 프로스포츠 예매를 하늘의 별 따기로 만든 암표 거래는 8월 말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만 단속했는데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되파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재난 위급 상황을 알리는 대국민 문자는 지금보다 더 자세해집니다. 글자 수를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단순 경고를 벗어나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짧은 시간 자녀를 돌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육아휴직을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돌봄을 위해 남편의 휴직과 휴가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생리대 시범 사업도 시행되는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 기계를 설치해 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의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려 노후 대비나 생활 안정의 보장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KTX와 SRT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앱이 8월 중에 출시되고 5월에 1차 지급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은 7월에 2차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불시에 옮겨 다니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주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사고 건수는 1,351건으로 이전해보다 680여 건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지난해 121명으로 이전해인 138명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과 집중 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주 2회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지역별 상시 수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장소를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경찰이 어젯밤 9시 20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승객들의 제지로 붙잡혔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30억 원 초과주택의 44%가 몰렸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 원으로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 특별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 장특공제액의 90.6%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물 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와 AI 로봇, AI 데이터 센터까지 정부가 수백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이 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요즘 박보다 안이 더 시끄럽죠. 민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간 주도권 경쟁이 뜨겁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들어보죠. 7월 세제 개편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부터 집값까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를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의 딱 절반이 되는 날인데요. 지나온 반년 돌아보면 힘들고 또 지쳤던 날도 있었지만 분명 웃음 짓게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들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고마워라고 말해줬을 때, 또 오랜만에 친구와 밥 한끼 했을 때, 아침 산책길 바람이 참 좋았던 그 순간, 뭐 등등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만

0: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행복한 순간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요즘 한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던데.
2: 맞아요.
0: 우리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2: 네.
0: 아, 오늘 우리 시장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2: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반전하면서 1.3% 빨간불 켜고 8,500 위에서 방향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까지 8거래 연속으로 털어내고 있는 외국인이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고요. 또 순환매 흐름에 어제장 급등했던 코스닥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리밸런싱 물량이 장 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흐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0: 네, 임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조금 올랐습니다. 8530.25 오늘 코스피 지수 가리키고 있는데요. 생활경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유가 비싸다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업계에서는 낙농가에서 얼마나 원유를 사들일 지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요?
2: 네, 핵심은 음용유용 원유를 크게 줄이고 그만큼을 가공유용으로 돌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업계는 우유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서 공급이 남아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반면에 낙농가는 생산비 부담도 큰데 물량까지 줄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신중한 입장이에요. 실제로 최근 5년 새 500곳이 넘는 곳이 폐업할 만큼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데
0: 네.
2: 업계는 업계대로 정해진 물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큰 만큼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네. 자, 이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권 비규제 지역 세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네요.
2: 네, 동탄이랑 기흥 그리고 구리가 3중 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고요. 이 토허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면서 단숨에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 지역 효력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5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무주택자도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2년의 실거주 의무도 생기는 만큼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어려워지는데 최근 집값이 엄청 뛴 곳들이잖아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은 2부에서 김인만 소장과 윤 부장의 북덕방 코너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건물주들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요?
2: 사실 건물주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건 사실인데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임대업에도 부실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원금이 올해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0: 네.
2: 4년 새 8배나 늘어났는데 고금리로 대출 부담은 커진 와중에 길어지는 불황에 자영업자분도 요즘 폐업 많잖아요. 가게 문을 닫으니까 공실도 함께 많아지면서
0: 네.
2: 건물주들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금융권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또 중저신용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 나왔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2: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자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요. 금리는 연 5.9%에서 15% 수준으로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이 됐는데요.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은 뒤 1년 동안이나 혹은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빌린 돈을 바로 갚아야 하고 추가 대출에도 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인 만큼 꼭 필요한 용도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마감 할인 서비스라는 게 생겼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2: 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의 쿠팡이츠 같은 주요 배달 플랫폼들과 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 프랜차이즈들과 손을 잡고 만든 서비스인데요. 당일 팔리지 않은 빵이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앱에서 마감 할인 상품을 확인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알뜰한 소비와 비용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요즘 외식비 부담도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시간대나 재고 상황에 맞춘 할인 판매 마케팅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0: 네. 앞으로는 이제 종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 찾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2: 네, 스마트폰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를 보내고 또 수신과 열람 기록까지 남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이 내용 증명보다 편리한 점이 많은데 비용은 건당 약 1,000원 수준으로 크게 줄고요. 실시간 발송이 가능한 데다 열람 기록도 10년간 보관이 됩니다. 금융 업무나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라 앞으로 관련 업무가 훨씬 더 편리해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 디지털 기술이 일상 속 행정과 법률 서비스까지 바꾼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 오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자, 오늘이 6월 30일 올해 딱 절반이 되는 날인데요. 지나온 반년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는지 여쭤봤습니다. 0358님 일요일에 남편이 지방 다녀오면서 휴게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 사다 줘서 행복했어요. 결혼 38년 차 부부밖에 없네요 하셨고요. 2434님 33년간 공직생활을 퇴직하고 올해 초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던 날 온 가족이 격려해 주던 날이 올 전반기에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셨고요. 9816님께서는 저는 얼마 전 아침에 뜬 쌍무지개 봤을 때요. 그냥 무지개 보기도 쉽지 않은데 쌍무지개라니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셨어요. 0397님께서는 올 3월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장병들도 건강하게 부모님 품으로 전역하길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신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돌발 구간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서운 분기점 부근입니다. 판교 쪽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뒤쪽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작업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상남 6터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새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2, 3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영동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아스팔트 더 씌우기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입니다. 터널 중간 지점에서 요금소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작업은 요금소를 지나서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3: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0: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코너입니다. KBS 김준범 기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4: 뭐 이미 다들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요즘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0: 네.
4: 제목이 거창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는
0: 예.
4: 게 어제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열렸고요. 이제 이게 3대 프로젝트가 관심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
0: 네.
4: 두 번째는 피지컬 AI, 쉽게 말해서 AI가 달린 로봇,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개를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경제, 미래 먹거리로 삼고 가겠다. 그리고 이걸 기업과 해당 기업과 손잡고 압도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물론 그 투자금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대신 정부는 그 여러 가지 기반 조성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를 이제 화두로 내세우는 아주 큰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그 액수가 그동안 못 본 숫자들이 나와서
4: 예.
0: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나온 이유, 지금 이게 필요한 배경은 뭡니까?
4: 일단 그 이제 지금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반도체 입지가 왜 광주 전남이냐 이런 뭐 논란 등등은 있지만 어쨌든 미래의 AI가 매우 중요하거나 혹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0: 네.
4: 결국 우리가 거기서 AI 산업의 수혜를 최대한 받아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난 돈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그치지 않고 그런 기업들이 제3, 제4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도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폭발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
0: 네.
4: 지금 이 정도 수요가 느는 것은 약과다. 이제 정말 초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려놔야 나중에 정말 본 수요가 왔을 때 엄청난 반도체 수요, 엄청난 AI 수요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한 해 2%만 성장해도 되게 박수칠 정도로 성장률이 낮아져 있는데
0: 네.
4: 이 고질적 구조적 저성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아까 뭐 천문학 숫자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나온 투자 계획을 다 끌어모아서 합치면은 4,700조 원입니다.
0: 그러게요.
4: 우리나라 1년 재산이 정부 예산이 지금 700에서 800조 사이인데 4,700조면 뭐 대출 얼추 계산해도 한 7년치 예산을 특정 기업의 투자금으로만 쓰겠다는 거니까 사실 규모만 보면은 전례가 없는 규모인 건 분명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 그 정도 규모의 투자가
4: 맞습니다.
0: 발생을 한다는
4: 네.
0: 거죠. 일단 뭐 3대 프로젝트라 해서 첫 번째 이제 반도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4: 네.
0: 3S1F 전략이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4: 이게 참 공무원들이 포장을 참 잘해요. 이게 3S1F 참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자, S가 세 개인데 첫 번째 S 스피드
0: 네.
4: 빨리 짓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수도권 용인에. 그걸 원래는 2045년 완공 사실 뭐 거의 20년 뒤로 완공 시점을 잡아놨는데 최대한 당기겠다. 그래서 2030년대 초반까지 빨리 짓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전 사실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스트롱홀드라고 해서 거점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단극입니다. 단극.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는데
0: 예.
4: 반도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분산을 해야 안전하지 않느냐.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제2의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냥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에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해서 SK하이닉스 2개 그다음에 삼성전자 2개 총 4개의 팹. 반도체 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S는 스프레드 헤드 선도전. 그러니까 뭘 선도한다는 건데 뭘 선도하냐. 지금 반도체는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는 저장하는 반도체를 가지고 지금 삼성이랑 SK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 반도체. 그다음에 AI 로봇에 들어가는 각종 맞춤형 반도체도 다 우리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압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게 이제 3S고요. 1F는 이제 풀 서포트, 총력 지원. 사실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고요. 엄청
0: 네.
4: 넓은 땅.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식힐 물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쓰기 때문에 땅과 물과 전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에게 일종의 난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4: 보통 한 용인이나 평택 정도로 이해되는데 그 이하로 회사가 내려가면 인재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 호남은 그 남방한계선 한참 뚫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정부가 인재들이 소위 말해서 반도체 인재들이 지역 가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도 정부가 챙겨주고 수, 물도 챙겨주고
0: 네.
4: 전기도 챙겨주는 전폭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정말 그 포장만 보면 거의 완벽한 그런 정책을 일단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실천이 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0: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반도체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전국의 균형 발전을
4: 예.
0: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4: 그렇죠. 이제 지금 두 가지

0: 이 국가적 과제를 합친 일종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에 압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 명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뭐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에 이렇게 집값이 비싼 이유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렇게 집값이 비싼 이유는 결국은 모두가 서울로 몰리기 때문이고
1: 뭐 직장, 학교, 병원 여러 가지
0: 다 뭐. 좋은 게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수도권 외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지역 균형 발전. 말만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이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를 아예 지역에 꽝 하고 지어버리면은 강제로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섞은 이제 기본적인 구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잘 될 거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국가적 실험을 하는 거죠.
1: 아니 네. 잘 될 거냐를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국가가 이렇게 산업 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세계 트렌드에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더라고요. 이렇게 돈이라든지 기술 안보나 보조금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전례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국가 산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10년 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 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중국이 2015년에 반도체, 전기차, 로봇, AI 등등 10대 제조업을 국가 주도로 다 끌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10년 뒤인 지금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로봇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게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어제 발표를 보면서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5년 단위로 쭉 해왔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큰 산업 단지들, 울산, 창원, 뭐 평택 다 그때 정부가 이제 여기로 가, 현대 여기로 가, 삼성 여기로 가 이래서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은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기업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발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런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거의 한 20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에요. 사실 왜 호남권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공개 경쟁, 지자체 간의 공모 이런 거 없었어요. 정부가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방금 이화진 기자 말했듯이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단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여기 공장 지어 안 지으면 혼낼 거야. 마이크론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국가 주도 그 중국처럼 운영을 하는 게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돼버렸고 왜냐 워낙 쩐의 전쟁이니까 너무너무 네.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1: 어제 저도 예. 그 대국민 보고회를 보면서 귀에 들어왔던 단어 하나가 초격차.
0: 예.
1: 그러니까 누구도 저 멀리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네.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로 이제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뭐 요즘 피지컬 AI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0: 피지컬 AI는 이제 피지컬은 물리적이라는 단어 뜻이고요. 우리가 AI 그러면 지금 흔히 떠오르시는 게 뭐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라는 건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즉 로봇과 AI를 결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로봇은 말 그대로 몸이고 그 똑똑한 로봇의 머리가 돼주는 AI 두뇌를 결합을 시키면 단순히 기업에서 자동화, 지금도 뭐 자동화는 많이 돼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로봇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모든 전 공정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있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 로봇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이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피지컬 AI이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가 다크 팩토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크. 오로지 사람 일하지 않고 오로지 로봇만 일하기 때문에 공장에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불을 꺼놓고 24시간 돌리는 이제 그걸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걸 피지컬 AI이고 우리나라가 AI도 잘하고요. 우리나라가 제조업도 굉장히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이 둘 다 네. 잘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는 세계 3강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그게 또 뭐 3M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0: 예, 그러니까 여기서 M은 주로 매뉴팩처, 제조업과 우리가 워낙 제조업을 잘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술과 우리가 앞으로 잘할 예정인 AI를 추가시켜서 뭐 이런저런 걸 해보겠다는 건데 결국은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이 여기저기 이제 투자할 텐데 근데 피지컬 AI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망치를 들고 일하는 것과 드라이브로 들고 일하는 거는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은 익숙하게 하지만 기업은 하나하나를 다 학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장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0: 예, 말씀이죠. 아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우리는 노력만 하면 이제 정부가 거기에 그리고 있는 트랙이고 물론 잘 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요. 네.
1: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뭐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0: 사실 어제 투자금 규모로만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 못지않게 훨씬 더 큰 규모의 1,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요즘 많이 필요하다는 건 뭐 다 이미 주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ChatGPT나 클로드에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의 명령어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막 학습해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물어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갑니다. 네. 24시간 돌아가고 단 일순간이라도 정전이 되면 망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엄청난 초고압의 전력을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만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총 한 우리 전기 소비 규모로 치면은 18기가와트를 짓겠다는 건데 이게 단위가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18기가와트의 전기 소모량이라는 것은 원전 한 기가 보통 1.5기가와트를 감당해 주거든요. 그럼 18기가와트를 지으려면 원전을 한 12개에서 13개를 지어야 그러네요. 감당이 가능한 엄청난 전기 소모량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만 짓겠다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기가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원전을 어디 짓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물론 또 재생에너지 늘려야겠지만 재생에너지로도 그렇게 빨리 늘리기 쉽지도 않고 이 결국 이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AI 데이터 센터 이 세 번째 과제가 정부의 정책대로 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를 이제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재생에너지의 제일 좋은 점은 공짜로 만든다는 점이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은 우리가 햇빛과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1: 그러니까 날이 좋을 때는 전기가
0: 어쩔 때는
1: 많이
0: 생산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안정적으로 기반을 깔아주는 부하전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화력과 원전을 지금보다 늘리겠다. 그러니까 화력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고 재생에너지 늘려서 이제 이 저기 전기를 대부겠다는 건데,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발전 시설을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발전소를 지으면 되니까.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남 광주에 있다고 치고 네. 발전소는 전남 영광에 있으면 옮겨와야 되잖아요. 송전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송전탑은 혐오 시설이에요.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밀양 송전탑 사건 네. 엄청난 지역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깔아줘야 됩니다. 모든 원전은 동해안에 있잖아요. 대부분 동해안. 동해안에는 전기를 수요지로 땡겨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송전탑, 송전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처럼 주민 여론이 중요한 이 민주주의 시대에 과연 지역 갈등 없이 순조롭게 될 거냐 또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물론 뭐 이제 도전해야 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불투명합니다. 네. 네.
2: 이게 사실 이제 송전탑 문제도 있고 환경 영향 평가도 있는데 이렇게 국가 분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AI랑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직접 산업이거든요. 네. 함께 모여 있어야지 관련 산업이 서로 힘을 더 보태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래서 펩, 소재, 장비, 부품, 협력 업체, 뭐 에너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전국에 분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에너지 안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부지를 구하는 문제도 또 필수적이겠네요.
0: 그러니까 부지는 어제 이제 반도체는 주로 호남에 그 서남권에 짓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는 여기저기 뭐 그 이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인 갈등을 정부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안배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다음 충청권까지 전부 다 여기저기 흩뿌리는 식으로 분산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땅 자체는 구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농지나 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주변에 용수, 물과 전기를 대주는 문제가 이제 매우 많은 여러 곳에서 지역 갈등들을 일으킬 사안이어서 정말 그게 하나가 정말 난마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두고두고. 네.
1: 그 외에 좀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사실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든 전제는 지금의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을 8배, 10배 올려도 막 없어서 못 사갈 정도로 막 서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사줄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래서 많이 사줬다가 적게 사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이 고 사이클이라면 그도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 수요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라 마치 석유처럼 영원히 필요한 자원이 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산을 하는 건데, 근데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정말 앞으로는 종전과 달리 사이클을 타지 않는 제2의 석유가 될 거냐는 참 저도 죄송하지만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저도 잘 되면 국민의 한 사람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떨어지는데 증산만 해버리면 반도체가 속된 말로 똥값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게 어그러지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전제죠. 네.
1: 자, 이번에는 이화진 기자가 준비해온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금 협상 중인 거죠?
2: 네, 협상 중이고 법정 시한은 어제였고요. 또 넘겼고 예. 원래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시에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1차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1: 지금처럼 그 최저임금을 매년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4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1988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은 이미 전부터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88년 7월 31일에 처음 최저임금이 실행이 된 거거든요. 이때도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근로자 측, 노동자 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시급이 결정이 됐어요. 네. 당시 시급이 463원인데 이때 당시 봉지라면이 200원이었거든요. 네.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약간 선언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매년 노사 간의 협상과 중재가 있어야 됩니다.
1: 지금 그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서로 이제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1,680원이라고 하는데 예, 서로 지금 얼마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2: 예, 거의 1,700원이잖아요. 네. 엄청 많은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정한 올해 최저시급이 1,320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올렸다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했었어요. 근데 노동계가 이번에 이거를 16.3% 인상해서 시급을 12,000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해야 차이가 더 와닿는데 지금 12,000원이 적용이 되면 월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1,320원으로 하면 215만 원이고요. 그래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노동자 한 명당 내년부터는 매달 3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그 시한을 넘겼다는 거는 양측 지금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기업은 네. 당연히 동결을 원하고요. 사실 더 깎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동결을 외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노동계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게 한 달에 결혼하지 않은 비혼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글쎄요. 250만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 오히려 더 들거든요. 네. 이제 복지, 의료 다 평균 따져봤을 때 월에 282만 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면 월급이 215만 원이니까 격차가 7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고물가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최근에 3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봤더니 2.3%예요. 근데 같은 기간 물가는 2.6%가 올라서 오히려 깎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1: 그러니까 점심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노동계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동결을 외치고 있다면서요.
2: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영업자분들 가운데 자신의 소득이 최저시급을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1: 자꾸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네. 김준국 기자 얼마일 것 같습니까?
0: 별로 그러니까 최저시급 못 넘는 분들이 한 꽤 많, 4분의 1,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요?
2: 어, 맞아요. 네. 34%가 못 넘습니다.
3: 그렇습니까?
2: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거기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갚는 분들이 56%고 또 대

0: 투자액은 계속 늘어나고.
1: 그러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군요.
0: 다 너무 어렵죠.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치를 해봤는데 이게 2중 3중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6.3% 올리는 인건비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네. 빚 부담. 일단 가계대출 비율이 335%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게 연 소득의 3배가 넘고 이게 5분기째 줄지 않고 계속 횡보하고요. 이른바 월급쟁이들,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이 빚 수준이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금리.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빚 부담. 금리 부담, 인건비 부담이 같이 오는 거죠.
1: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이제 올까? 그게 또 궁금합니다.
0: 이게 연구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친기업 연구기관이 갖고 온 걸 보면 지난주에 가장 따끈따끈한 것을 갖고 왔는데 최저임금을 만약에 16% 올려서 12,000원이 되면 실질 GDP가 0.3%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1: 네.
0: 일자리는 2%씩 감소하고, 근데 이거를 인상률을 16%가 아니라 5%, 뭐 10% 이렇게 깎아서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는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줄이고,
1: 그렇겠죠.
0: 제품값을 올리면 이제 다른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연쇄적으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가져왔는데 2019년도에 스페인에서 엄청난 실험을 해요.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주자 22%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는 좀 향상이 되긴 했는데 일자리가 다음 해부터 2% 줄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2: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갈등은 해외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사장님은 월급을 적게 주고 싶고 근로자는 월급 많이 받고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의 갈등이 유독 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과 편의점 알바생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1: 예.
2: 우리는 편의점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정도 회사가 되면은 최저임금 충격이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지금도 가장 최저임금을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기업의 사장님, 구멍가게 사장님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멍가게 비중이 너무 높아요.
1: 그러니까 네.
2: 이걸 좀 기업화시켜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 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냥 뭐 거의 정말 아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결국은 정부가 결정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봉합되고 또 봉합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진토크 때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1부 마치고요.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나서 그 사람 여간내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여간내기란 말은 주로 아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쓰입니다. 여기 나온 여간이란 말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뒤에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매우 덥다는 것을 말하려면 날씨가 여간 덥다가 아니라 날씨가 여간 덥지 않다라고 부정의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예로 여간의 뜻을 반대로 생각해서 여간 덥지 않다라는 문장을 덥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예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결국 그 뒤에 오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좀처럼이나 좀체 같은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일자리가 좀체 구해지지 않는다 같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와 호응해서 여간해서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로 좀처럼 좀체는 표준어지만 좀체로는 좀처럼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5: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6: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7: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8: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과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모두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한데요. 앞으로 서울과 대전, 세종 33도, 충남 공주는 34도까지 더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춘천과 대구 32도, 광주 31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폭염 대비를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울진 24도 등 내륙 지역에 비해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며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기압골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모레 새벽까지 50에서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9: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각종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문제가 없으면 차량 2부제를 다 풀자고 말했습니다. 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 415억 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총책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어제 고교 야구 경기에서 배재구 일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 제1구를 향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구호를 외쳐 지역 비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재구 측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감면되고 공연과 스포츠의 부당한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육아휴직은 일주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개파

0: 갈등이 국민의힘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구성 협상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치권 이슈 여의도 무알콜 팩트 안전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세제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무엇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0: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다들 보셨죠? 뭐 네.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언급이 됐는데 핵심은 이제 서남권의 그 메모리팹 내기를 짓겠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호남에 짓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뭐 중추이다, 뭐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호남이 최적의 입지를 가진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산업이 외국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좋고 국내에서 이게 뭐 전력, 용수, 소부장, 뭐 부지, 인력 뭐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이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모 절차나 유치 경쟁이 없었다. 지자체마다 다 장단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일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거기를 입지를 봤을 때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 요소인 용수, 전력, 인력, 소부장, 부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느냐. 그 수치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런 수치가 없이 뭐 용수도 충분하다, 전력도 충분하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0: 사전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김 대변인의 지적인 거고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기본적으로 기업이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돈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 평가한 것도 있어요.
0: 예.
4: 광주 호남이 가장 최적지다. 왜냐하면 산업 용수, 전력, 태양광, 풍력 기반, 아리백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최적의 입지성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정부 다르고 후 정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부분이 있지만 어떤 기업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입지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여러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요. 대만의 TSMC가 어떻게 보면 입지와 관련해서 가오슝이라는 데 굉장히 속도를 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우리는 착공에 6년 걸렸는데 완공하는 데 4년 만에 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정부와의 굉장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을 정부는 약속하고 있고 기업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정쟁을 뿌려버리는 팔 비틀기다. 손목 비틀기다. 다 감옥 갈 거다. 직권남용이다. 정말 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신인규 변호사는요?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AI 혁명의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AI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결국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AI 시대가 되면 이제 로봇을 넘어서서 그 로봇가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지능을 생산해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아마 AI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쓰다 네. 보면 안 썼던 사람은 이제 모르지만 썼던 사람이 안 쓰기는 너무 어려워진 이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0: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저는 투자고, 아마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향후 50년에서 100년의 먹거리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두 분 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2023년도에 했던 평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가 있었습니다.
2: 예.
1: 그 당시에 점수가 좋았는데요. 그때는요.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웨이퍼를 잘라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공정에 비해서 용수나 전력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과 전공정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어제 이제 그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을 향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정중히 인사를 하시면서 국민 영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번에 그 대국민 보고회에서 SK와 네. 삼성의 투자를 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다.
1: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올 1월에는 광주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지자체장한테 광주 전남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게 있다.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을 전언을 한 민영배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자기가 생색내고 싶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두 달 전에 정진욱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그 최태원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호남으로 좀 와라, 광주 전남으로 와라 했으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두 달 만에 이게 속도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최적의 곳으로 됐다면 저희는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그 이른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냐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사람이 감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잘 보십시오. 절대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맞는. 그렇지만 네. 더 좋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대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에 비해서 아니면 충북에 충청에 비해서 영호남 불경에 비해서 호남이 이런 게 낫다.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2: 근데 아까 신 변호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사실 민간 기업은 사활이 걸린 건데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정부가 가라 그런다고 그냥 가지 않았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기영 대변인께서 뭐 나름의 어떤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법무관들 인사할 때 다 우리가 경부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그쪽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경부선 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이 그동안에 좀 차별받았다, 소외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럼 과거에 우리가 포스코 포처를 지을 때 왜 그런 포항이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부선 쪽에 많은 투자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산지가 많기 때문에 넓은 평평한 땅이 필요하니까 강원도는 좀 뺀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경부선에 버금가는 영남 쪽에 투여된 예산의 총량과 호남에 그동안 투여된 총량을 비교하면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수, 용지, 전력, 인력. 물론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인구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필요합니다만 물 같은 경우도 그 평야지대에 지금까지는 농업 용수만 썼기 때문에 이 수로 배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이번에 반도체 공정을 놓고 국가에서 인프라를 투자한다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포처를 포항에다가 지은 것처럼 국가에서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이제 결단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라서 저는 김기영 대변인 말씀대로 모든 걸 열어놓고 이것도 절차를 다 밟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2: 네.
0: 지금 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인 정말 총성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속도전의 차원에서는 지금의 저는 호남이 충분한 그 입지로서 타당성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 불균형을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전 조금 논리가 빈약하지 않냐.
2: 장대변인님께 물어볼게요. 네. 이게 호남 민심 달리기입니까? 아니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동안 좀 산업시설에서 소외가 됐던 호남 지역에 또 새로운 산업을 네. 유치하는 그런 효과입니까?
3: 그 판단이 분명히 녹아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가 있었던 거고 이를테면 지진 이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당에서 논평이

0: 나왔는데 영남권에 산단이 조성될 때 이런 문제의식 국민의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호남 트집잡기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내부의 이중잣대, 폄훼, 그게 기저에 없다라고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문이고, 그리고 입지에는 100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입지와 관련해서도 대만 TSMC 이야기했을 때 거기도 용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 기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용 재생수 공장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주 요건 이러잖아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업이 검토한 겁니다. 이를테면 TSMC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시간도 뜨고 이거 정주 요건이 제대로 마련됐냐. 학교를 특수학교를 엄청 좋은 학교를 지었고 TSMC 사원증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프리패스였다고 합니다. 그 사립학교를. 이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기업은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입지 요건과 관련해서 호남이 최적화라고 제가 후계 공정 전개 공정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저가 되는 판단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용수, 부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그런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지, 더더군다나 호남에 땅 가졌는지 전수조사하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수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무원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재산이 다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대단한 정치 쟁점화로 쟁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로까지 비토를 놓는 거는 저는 공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입지 부분보다는 정무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이 소외됐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뭐냐면 경제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해외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산업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부장도 필요하고 용수도 전력도 인재도 부지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호남이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됐다, 차별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인 수치나 그런 게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결국은 오늘 차별론, 소외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좀 꼴대 옮기기식으로 한 건 맞아요. 처음에는 기업 팔비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왜 호남이냐. 지역특혜론을 동시에 또 순차적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먼저 말했고 그다음 문제 제기에 그다음 이제 논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아니 호남이 지역 차별론만 가지고 지금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평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호남이 그동안에 소외돼 있던 것이 오히려 이번에는 기회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영남 같은 경우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넓은 땅을 그 국가가 확보하려 그래도 확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넓은 그동안 이제 농지로 많이 썼겠지만은 넓은 평평한 땅을 가지고 지금은 농업 용수 기반이니까 이게 산업 용수로 바뀌려면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용수가 가능하고 또 전력 같은 경우도 뭐 경기도에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해안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갖다가 이제 수도권까지 끌어올려면 또 송전탑을 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된 그 전기를 지역에서 쓰겠다. 그리고 지금 RE100 때문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호남이 최적지다. 이거는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고 기업도 본인들의 투자금을 쓰는데 정부의 팔 비틀려가지고 쓸 기업이 지금 시절에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보다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속도전 말씀하시잖아요. 속도전이란 건 이거는 지금 호남 지역을 택했을 때 거기 기간 도로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수나 전력 부분에 있어서 기저전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안월성 문제 때문에 거기 대규모 ESS 같은 거를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스로 터빈 그 열 생산 그런 에너지 생산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전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기반 시설까지 다 해서 하는 것들이 빠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의 소부장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 생태계가 조성된 곳에 하는 곳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전이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가름말을 좀 타시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1: 네, 요거를 김기영 대변인은 마치 양자택일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속도전은 어제 정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도 속도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님과 같은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간 거버넌스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무슨 제빵 공장 짓는 정도면은요 정부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AI라고 하는 대규모 국가의 인프라까지 들어간 복합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이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기업의 특별한 투자가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좀 모범 사례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2: 장 대변인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반도체 산업을 명청 대결령 총알로 쓰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은 과거의 얽매였어요. 그게 직업 윤리입니다. 과거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프레임으로 평생을 산 사람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르재단 이야기하고 이걸 뭐 수사와 관련돼서 조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미르재단 기업들을 줄 세워서 출자를 강제로 시키고 그걸로 이득을 정치적으로 얻는 그게 민주당이 했던 일입니까?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까지 하면서 호도를 하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실지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뭐 김기영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0: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광주 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셨는지 아니면 가실 예정인지 아직 잘 엠바고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굳이 광주까지 가셔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순방 갔다 오시자마자 그 당일날 송영길 의원과의 어떤 만찬도 했기 때문에 굳이 어제 충분히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호남을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네. 일정 부분 영향은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규모가 몇천 단위 아닙니까? 조 단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호남을 발목 잡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 과정상에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2: 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50일 남았나요? 8월 17일인 거죠?
3: 네.
2: 민주당의 적통자는 누굽니까?
3: 그게 뭐 예. 논쟁 아닌 논쟁처럼 이렇게 뭐 이 점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2: 세 분 다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3: 다 이 뭐 당권주자 3명이 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했을 때 다 DJ와 노무현의 그림자 안에 유훈 안에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게 부인되진 않아요. 민주당에는 같이 공통된 DNA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은 당내에서 동지에게 너가 적자니 아니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전당대회 치르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행사지만 국민들과의 어떤 삶과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논하거나 논의의 주된 방점이 찍히질 않고 길을 원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검찰개혁도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어요. 당권주자 사이에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면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지지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당원들만 보고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심지어 집권 여당이에요. 성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 아닌 논란을 재점할 필요는 없다고.
2: 그러면 이제 장 대변인은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유시민 씨의 네.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 유시민 전 장관이고 스피커가 네. 세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정치 평론가다. 평론가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각과 시선과 여러 평가의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부 평론가들에 대해서 공감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아 이건 좀 공감이 안 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에 바로 직접적으로 수용이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러 오히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더 키우거나 더 줄이거나 이런 양상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건축 중축.
1: 예를 들면 이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차례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행보가 좀 반복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건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영역일 텐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주인의식이 너무 과잉되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고 네. 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본인이 중심이 된 어떤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 내지는 그 주류 세력들의 어떤 주도권에 대한 어떤 아쉬움의 표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정부 여당의 책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좀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삼용 노선,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정치를 자꾸 그 과거 퇴행적인 모습을 가지고 누가 뿌리냐 누가 주인이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자꾸 가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해온 관록이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 오히려 이렇게 분란의 씨앗들만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저는 매우 옳지 않다. 근데 이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오히려 비판을 받는 쪽에서 본인들의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분란을 만드는 세력으로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도 하는 거고 평론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전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최근에 지지율이 오른 국민의힘 네.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0: 사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 그 정신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노무현 정신을 말씀하신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부분 이라크 파병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그다음에 한미 FTA를 얘기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도왔느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때는 노무현 정신 얘기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보여줬던 그런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고독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지지하지 않고 반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노무현, 이럴 때는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좀 유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들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력 대 세력 간의 문제거든요. 보여지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와의 싸움이지만 그 뒤로는 세력과 세력의 싸움입니다.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졌던 비명행사와 친명행제의 그 과정을 사람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친쪽과 당한 쪽이 다시 한번 맞붙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 또 하나는 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놓고 등판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비판하는 깐다고 표현해서 문과 산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쌓여 있던 겁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왜 그 자리에 놨느냐. 그분이 얘기했던 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문명이 마이너스 70점 하고 뭐 고통의 국민 고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축복이다, 하늘이 낸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쌓였고, 본질은 뭐냐면 적자론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 세력 싸움입니다.
2: 내일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시잖아요.
3: 네, 14. 네,
2: 어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3: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0: 어떤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시점을 고르셨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화하라는 거고 당내에서 더 이상 분열을 용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견 주시지만 아마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들의 입장을 유시민 작가가 대변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저희도 정치적 운동장 넓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아 그래 민정수석까지는 뭐 그런데 어 인요한 의원 전 의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었어요.
1: 대한적십자사회장.
0: 예,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되셨을
1: 어떻게 되고
0: 때,
1: 있는 겁니까 지금?
0: 그게 중앙위에서는 청거가 올라갔고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직 완전히 끝난 절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임명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지는데 네. 이건 이제 지금 최근의 단면인 거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건 뭐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한 게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이 일부 이런 입장을 좀 대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새겨볼 부분이 있지 않나. 딱 그 정도 수준의 저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신다는 건 지금 말씀 주시지만 세력이 있고 진영이 있고 미래 권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력 쟁투의 성격이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계속 소환되잖아요. 문과 산점 이랬을 때 저희로서는 좀 낯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정통 지지층인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걸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 뭐 일부 평론가 이런 부분이 좀 버무려져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확한 신호를 주고 계신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1: 심 변호사님, 그럼 장 대변인의 희망처럼 내일 두 분이 만나면은 이런 그 민주당 내 양진영끼리의 싸움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양진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어떤 저항이 그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주축이 돼서 그 방송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청래 대표는 또 그 방송만 또 나가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해온 거 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노이즈가 생기니까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건 안 되고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지를 좀 밝혀서 네. 결국에는 그 먼저 시작한 쪽에서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이게 끝이 나지 그러지 않고 과거처럼 계속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하고 딴지를 걸면 전 이게 쉽게 마무리되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자체는 아까 우리 장유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시그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의 방향이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 네. 국힘 상황 좀 물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장 대표님은 안 그만두신다는 걸로 확고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징계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3: 제가 볼 때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당시에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만약에 김기현 무소속 후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왔다고 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를 묻는 방식이 거친 방식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네. 그 당사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밉지만 당원들이 그거를 온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대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그 시간에 부산까지 갔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서 김재습 의원 같은 그런 부분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네. 비판했는데 징계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저는 너무 법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분인 만큼 당내에서도 대화의 타협을 통해가지고 뭔가 풀어가는 그런 묘수를 좀 보여줍시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1: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제위,
3: 아니,
1: 법사위,
3: 저희는 법사위 얘기는
1: 다 포기?
3: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민주당이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거를 가져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조금 상대를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가 17대부터 했을 때 법사위는 2당이 가졌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저는 이거를 계속 고집하시면 공

0: 취소 특검으로 인해서 이걸 고집하는 거구나.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좀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당장 2시 오늘 본회의
2: 네.
1: 개최되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2: 전반기랑 동일하게 11곳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지만 그 배분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먼저 우선 상임위를 추려가지고 통과를 시킬 거고요.
1: 법사위 물론
2: 법사위는 이건 책임 정치에 네. 반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드리게 되면. 이거 관행 말씀 주시지만 관행이 깨진 지 오래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계신다고 하면 본인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민생법안이 잘 통과될 거라고 저희가 믿음을 이미 국민의힘이 좀 얻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5: 어서 오세요.
1: 네,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아,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네, 한 주간 아파트 동향부터 살펴보죠.
6: 6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볼 텐데요. 서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상승률인데 0.3%.
1: 네.
6: 지난주 6월 3주차가 0.27%니까 뭐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변화의 흐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6: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이 정도 수준입니다. 0.28, 0.31, 0.25, 0.30 수준이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0.3%대 힘겨루기 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뭐 평준화 지역입니다. 서초구가 0.2%, 송파는 0.29, 강북은 0.28, 노원구는 0.33이니까 골고루 이제 뭐 공부를 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반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 한동안은 좀 외곽 지역이 오름세가
6: 그렇죠.
1: 이제는 그게 좀 평준화.
6: 이제는 그냥 평준화. 그러니까 3월, 4월만 하더라도 강남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도 됐었고요. 반사적으로 전월세 난이 심각해지면서 노도강 같은 경우는 뭐 0.4% 이상 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냥 골고루 상승 0.3%가 사실 우리가 이제 워낙 높은 상승률에 약간 좀 취해 있어서 그렇지
1: 네.
6: 0.3%도 제법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0.1% 주간 변동률이 상승이라고 하면 상승이다. 0.2%는 꽤 제법 많이 상승을 했다. 0.3%는 폭등 전조 단계다라고 이제 우리가
1: 그렇습니까?
6: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0.3%니까 이게 적게 오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평균이 0.3%는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이제 폭등이나 포모는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어떻습니까?
6: 인천도 이제 골고루 평균이 되어 있는데 서울보다는 서울은 0.3%대에서 이제 평균이라면 인천은 0.04% 굉장히 낮은 보합 수준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의 집값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은데요. 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송도가 있는 연수구
1: 네.
6: 0.1%고요. 중구는 -0.01%, 서구는 -0.02%입니다. 그래서 인천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보합 흐름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이제 영종도에 이제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1: 그랬어요.
6: 영종도 분위기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가보니까 영종도 매매 가격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보다도 서울의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들 또 동남권 수도권 지역들은 작년 대비 집값이 대부분 올라갔는데요. 영종도는 집값이 떨어져서 이게 왜 떨어졌을까 여쭤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 영종도는 규제 지역이 아니거든요.
1: 네.
6: 그런데 왜 떨어졌냐면 서울을 규제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영종도에 매물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1: 아.
6: 영종에 집 가진 사람들이 굳이 영종 아파트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주택수에서 잡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주택수 줄이는 과정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와서 집값이 한 5억 하던 집이 한 4억 5천까지는 살짝 떨어진 상태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고요. 남들 다 오르는데 안 올랐으니까. 또 특이한 점은 전세입니다. 전세 매물이 몇 개 없더라고요. 영종도는 규제 지역도 아닌데 왜 또 전세가 몇 개 없을까라고 본다면.
1: 왜 그런 거예요?
6: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전체가 대출 규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좀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종도에도 또 전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입장에서는 집값은 남대로 오를 때 올라가지 않고 전월세 나는 같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 네. 살기도 좋은 지역이고 모든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1: 지역은 어떻습니까?
6: 이제 경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 네.
6: 인천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 아직까지는 뭐 고점 대비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항상 변화의 중심. 동탄구. 오늘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동탄구는 1.65%. 지난주가 2.2였으니까 지난주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1.65도 떨어졌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 1.65도 이제 폭등입니다. 폭폭등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규제 지역이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조금 이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 네.
6: 주로 동남권, 성남 중원구, 성남 수정구, 안양 동안구 위주로 0.4% 이상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은 큰 변화는 없습니까?
6: 지방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0%대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1%. 여전히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 저는 다음 주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통계가 발표되기 반도체 발표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마이너스 0.06% 하락인데 아마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반도체의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저는 일단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저 광주 쪽의 토지는 아마 시가 말라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시장도 영향을 줬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광주 광역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요 몇 주 저희가 그 이제 화성 동탄 지역 얘기하면서 여기 아파트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 소장님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6: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오늘 지정이 됐네요.
6: 네.
1: 화성 동탄, 구리, 용인, 기흥 여기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였어요.
6: 네네. 요즘 현 정부의 패턴이 원래 규제 지역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래 많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의 취지는요. 단계별로 적용을 하거든요. 먼저 A라는 지역이 올라.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오르면 조정 대상 지역 먼저 지정을 하고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토지거래가를 지정을 하는데 작년 10월 15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풍선효과 차단한다고 이제 한 번에 3중 규제라고 하죠.
1: 네.
6: 조정 대상 지역 1중 그다음 투기과열지구 2중, 그다음 3중 토지거래가 묶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1: 예.
6: 현 정부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같이 3중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 소장님 말 듣고 정부에서 접하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6: 우리 방송을 정부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가생쇼 들어보니까 이거 규제해야 되겠는데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전격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3중 규제가 되면 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6: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탄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이제 팔 때 아쉽게도 2주택자는 최고 세율이 71.5%,
1: 네.
6: 3주택자는 82.5%,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1: 그렇게 내셔야 된다는 거죠.
6: 그렇죠. 집 팔 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되고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12회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집 하나 가진 사람.
1: 네.
6: 조건이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탄 신도시에 내가 2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이번에 집 팔려고 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서 지정되고 나서 집을 사게 되면 2년 거주, 2년 보유해야 되고요. 기존에 이미 사신 분들은 적용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2년 보유해도 12회까지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비과세 양도세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대출 규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규제고요. 토지 거래 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고 팔고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1: 안 되는 거죠.
6: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동탄 신도시에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갭 투자가 막혔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1: 근데 이렇게 규제가 적용됨으로 해서 이제 실수요자들은 또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6: 그럴 수 있죠.
1: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6: 대출 한도가 일단 줄어들고요. 첫 번째는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건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악마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샀다가 몇 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방법이 다 막혔으니까 이제 자금력이 되는 대출을 받거나 현금 동원력이 되시는 분들만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약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토지거래가 네. 적용이 되면 서울도 이제 발생했던 부작용인데 전월세 난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전세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집 만기가 이제 한 9월 정도 됩니다. 올해 9월이라고 하면
1: 네.
6: 원래 계획은 9월에서 또 연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9월 만기에 그냥 차라리 세입자 보내버리고 종부세도 올라가니까 월세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집에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니까. 아니면 공실로 비워두고 팔자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예상했듯이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풍선 효과.
1: 또 그 근처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6: 지금이 이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어디를 묶을까 봤는데 역시 동탄 9만 묶었습니다. 병점구라고 있는데요. 동탄 네. 신도시 바로 옆에 병점구도 주간 상승률이 제법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병점구는 빠진 거로 봐서 이 병점구나 오산시 세교가 있는 오산시 안양 만안구 또 다산 신도시도 묶었잖아요. 다산 신도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 다산 신도시가 아니고 구리를 묶었잖아요. 구리 위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별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네. 지역들. 풍선효과 생기죠. 용인 또 기흥구를 묶으니까 처인구, 의정부 이렇게 반대로 규제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풍선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광교신도시, 네. 분당신도시, 용인수지, 서울이 규제지역이었는데 동탄은 쏙 빠졌잖아요. 전세 끼고 사고 싶은데 광교나 분당 사고 싶은데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동탄이라도 사자 하는 수요가 어차피 같이 묶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발목 묶였는데 차라리 그냥 분당으로 가자. 용인수지 가자. 아니면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역으로 또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의 반응은 유리한 또는 약한 고리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돌아와서 집값은 오르는 추세고 또 전세값 상승도 이제 올해 뭐 최고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잖아요.
6: 네.
1: 그러면은 이게 뭐 매매 전세 다 오르다 보면은 결국은 집값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되는.
6: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네. 집값이 폭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0.3%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세 월세가 계속 강세예요. 이게 최근에 KB 부동산 월간 6월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1.07% 월간 상승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을 좀 키웠고요. 골고루 모든 지역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동탄 신도시도 KB 통계에서도 월간 상승률이 4.1%. 0.16%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전세인데요. 전세 전국 상승률은 0.58, 서울은 1.43, 경기는 0.87.
1: 네.
6: 매매보다 전세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월세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등떠밀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자는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난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대책도 저는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말대로 닥치고 지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6: 닥치고 지으면 해결될 수는 있는.

0: 근데 이제 지어야 되는데요.
1: 네, 그게 시기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0: 하고 이게 닥치고 공급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97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네.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착공하겠다. 올해 129 공급 대책이었죠. 유휴부지를 통해서 서울 3만 2천 호, 수도권 지역들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닥치고 공급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또 나올 것인가라고 본다면 당장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급 대책들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눈 빨개서 지금 힘들게 만든 정책인데 그걸 추진하기도 모자라는데 새로운 걸 또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 의미는 그냥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닥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의 표현이지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드라이브는 많이 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후부지가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우리 닥치고 공급해야 되니까 협조 좀 해줘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정부하고 서울시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뭐 그 기저 생각은 같은 것 같은데.
0: 생각은 같은데.
1: 결은 좀 다른 거예요.
0: 서울시는 이제 민간 주도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서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냐면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이주비 대출도 좀 풀어주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좀 풀어주라.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지금 속도 진행이 다 되고 마지막에 2주 보내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못 들어가니까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용산에 정비창 부지 우리 만 세대로 짓고 싶은데 왜 서울시는 8천 호로 하자 그러니 지금 2천 세대가 어디야. 좀 협조해줘라고 해서 서로서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손을 좀 잡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서로 좀 배려를 좀
1: 김 소장님의 해법은 뭡니까 그럼?
0: 저는 닥치고 다 해야 된다.
1: 공공 민간이든 공공이든.
0: 공공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민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비아파트 공급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네. 지금. 서리풀지구도 지금 뭐 MB정부 때 했던 반값 아파트. 저는 이런 이벤트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토지 임대부도 좋고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리풀지구 반값을 해줄 테니까 올 연말까지 무주택자들은 좀 기다려줄래? 라고 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좋습니다만 당장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마침 그 말씀해 주신 그 서리풀 지구요. 지금 네.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0: 서리풀 지구도 지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고요. 이제 구역 지정까지는 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까지 개발을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요. 1지구와 2지구가 있거든요.
1: 예.
0: 2지구는 이제 1지구는 그 우면산 아래쪽에 있고 2지구는 이제 양재 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 네.
0: 속도가 이제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었으면 이미 많이 개발을 해서 아마 땅값이 3.3제곱미터당 평당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땅들인데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몇백만 원 안 해요.
1: 네.
0: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수용 가격이 감정 가격 또 공시 가격에 비례하는 감정 가격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 없으니까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저는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스피드, 속도, 닥치고가 중요하다면 정상적으로 빨리 보상을 좀 해주고 내보내고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돈 그렇게 받을 바에는 개발하지 마라. 우리 그냥 존치. 주변에 아파트 짓고 우리 마을은 그대로 두라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줄 돈 좀 시세대로 주고 저는 좀 빨리 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0: 이 사례가 예전에 의왕에 가면 백운호수라고 있거든요. 백운호수 옆에 이제 그린벨트도 있고 이제 숲 쪽에 있는데 거기에 10년 전에 아파트가 생기는데요. 거기 저도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식당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당들이 집회도 하고 보상금 더 달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빨리 갔을까 물어보니까 시세 대비 두 배로 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 보상을
0: 다
1: 후하게
0: 그러니까
1: 하고.
0: 보상을 후하게 해주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중요하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7월에 부동산 관련 이제 세제 개편 뭐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떤 방향으로 가는?
0: 세제 개편 결국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인데요. 이제 크게 핵심을 보게 되면 초고가 주택 40억, 50억대는 초고가 주택은 이제 세율

0: 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세율은 0.5에서 2.7%까지 2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3주택자 이상은 0.5에서 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초고가 40억 50억 대신은 초고가 주택은 한 채 가지신 분들도 중과세 3주택 이상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0: 비거주 1주택 이게 좀 특징인데 지금까지 1주택자들은 약간 성역 같은 느낌? 중과세는 이제 다 배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거주하지 않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세율을 좀 올리겠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국회 내에서는 표를 또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검토 과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정부 갈 수 있는 건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를 80이나 95%로 올리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제 금액인데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종부세는
1: 네.
0: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그럼 집 하나 가진 사람은 12억까지 공제를 해 줬는데 비거주하시는 분들은 12억 말고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으로 9억만 공제해 주겠다라는 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거주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세제 전면적으로 손 본다면은 이게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 지금으로 보게 되면 시장 위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양도세가 중과세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아마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약간 기대하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보자면 한시적으로 우리 위에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내년 우리 6월 1일 기준이니까 종부세가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세 말고
1: 네.
0: 일반 세율 해주겠다라고 하면 또 한번 올해 3월 2월 3월처럼 금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도 숨통을 튀어줄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제 오늘로 이제 전반기 상반기는 끝나잖아요.
0: 네.
1: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두 가지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 네. 세제 개편안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충격적인 요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보다도 다소 좀 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뭐 금융권에서는 올해 두 번,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한두 번 이렇게 25BP 0.25%포인트 정도 뭐 한두 번 오르는 거 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리 이렇게 올랐다고 갑자기 급매로 파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인상폭이 갑자기 한꺼번에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가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게 누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2022년 하반기처럼 그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또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끝으로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0: 집 없는 분들은 기준이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1: 네.
0: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아프잖아요. 피나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2022년 말씀드리면 2022년에 집값 떨어졌어요. 2023년 1분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잘 산 사람은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에 사신 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들어간 거고요. 떨어지지 않아.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라고 한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목이 빠지니까 차라리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금리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세운 다음에 주거 안정이 1순위니까 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윤 부장의 북덕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레이디 가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세종 33도, 충남 공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32도, 경북 의성과 김천 33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뜨거운 낮 시간대에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내륙 지역에 비해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기압골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모레 새벽까지 최대 100에서 많게는 제주산지에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화성, 동탄 등 경기도 3개 지역에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집을 사고 팔 때도 제한이 걸립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주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늦어진 중부지방에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 논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화성, 동탄 등 경기도 3개 지역에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어려워집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주일에 2% 안팎 상승하더니 올 한해 누적 상승률만 11.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용인 기흥구도 6에서 7% 상승률로 수도권 집값을 견인해왔습니다. 셋 다 공통점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정부가 이 세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효력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바뀌고 유주택자의 주택담보 대출은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다자녀 가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덜 내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의 현실을 반영해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앞으로는 다자녀 가정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의 10%에서 최고 20%를 감면받습니다. 올 하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POP 공연과 프로스포츠 예매를 하늘의 별 따기로 만든 암표 거래는 8월 말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만 단속했는데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되파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재난 위급 상황을 알리는 대국민 문자는 지금보다 더 자세해집니다. 글자 수를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단순 경고를 벗어나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짧은 시간 자녀를 돌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육아휴직을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돌봄을 위해 남편의 휴직과 휴가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도 시행되는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 기계를 설치해 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의 납입 한도도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려 노후 대비나 생활 안정의 보장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KTX와 SRT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앱이 8월 중에 출시되고 5월에 1차 지급된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은 7월에 2차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평소보다 늦어졌던 장맛비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내립니다. 중부지방은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아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입니다.
4: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0: 이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올해 첫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장마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80mm 이상,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mm가량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장맛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강원 영서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담은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특히 호남권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건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규모를 보면 이번 투자도 조족지혈 수준이라며 지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도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에겐 전체적인 지휘를 잘해줬다며 공개 칭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두 척 빼고 모두 빠져나왔다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1: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0: 경제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800조 원 규모의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에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며 왜 부울경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구형 발전의 이름으로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열린다면 상임위 구성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안건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이유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에선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 측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입법 독주를 막을 견제장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밑에서 여야 간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종전 합의 후에도 주고받던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이 대화 재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협상한다고 했고 이란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며 회담은 현지 시각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과 별도로 기술적 실무 논의도 병행될 거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석유 판매와 동결 자산 문제 등 양해각서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은 이란 대표단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거듭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을 자국 인근 항로로 유도하고 안전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어떤 나라도 개입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온 축구팬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홍 전 감독은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평일 새벽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을 지켜보려는 축구팬과 취재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북중미 월드컵 실패에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 커졌습니다. 홍 전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결전지로 떠난 지 약 한 달 반 만에 32강 진출마저 실패한 채 돌아온 홍 전 감독은 박항서 지원단장,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약 30초 만에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 등 같은 비행기로 돌아온 선수 9명도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대표팀이 공항 환영식 없이 해산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공항엔 경찰과 경호인력 약 200명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우려됐던 달걀이나 엿 등 이물질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귀국하지 않은 주장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움직여 내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오른 이

0: 일본은 강호 브라질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골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나갔습니다. 김봉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4년 만에 월드컵 정상을 노리는 브라질이 일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골을 앞세워 일본을 2-1로 잡았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29분 역습을 허용하며 산호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1-0으로 전반을 마친 브라질은 후반 11분 기어코 1번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에 이어 카지미로의 헤더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대회 첫 연장 승부가 예상되던 후반 50분 브라질의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기마랑이스의 기막힌 패스를 마르티넬리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2-1 짜릿한 역전승으로 16강에 오른 브라질은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의 승자와 8강 행을 다툽니다. 죽음의 주에서 살아난 일본은 브라질을 넘지 못해 월드컵 토너먼트 첫 승에 또다시 실패하며 32강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 동안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파라과이는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0: 간추린 뉴스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중동전쟁 종전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합니다. 정부는 또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5부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영향으로 올해 들어 5달간 거친 국세 수입이 1년 사이 2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99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 감소했고 소비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7.7로 전달보다 0.3% 줄었고 투자도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중국 언론들이 한국이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며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제1재경은 한국의 AI 투자 계획에 대해 한국이 미래 20에서 30년의 국운을 AI에 베팅했다며 100년 만에 AI 대변혁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 등 조롱성 구호를 외친 데 대해 광주제일고 측이 공식 항의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이규현 교장은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교육의 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울려 퍼진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육이 금지된 농가 소유의 곰을 정부가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농가에 임시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육 곰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정부로 이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800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관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 70조 원이 넘는 체납액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내일부터 고액의 관세, 국세,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물품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 임시 거래 정지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대물 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까지,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최대 180mm가량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의 주 이규봉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가장 더운 8월에 이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증가폭으로만 보면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환자 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가 많겠지만 그 증가세는 여름 초입에 더 가파르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더위에 익었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래서 갑자기 더워지면 몸이 고온 환경에 충분히 익었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했을 때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무더운 날 작업을 할 때는 작업량과 노출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이것 시간을 갖는 게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두 글자고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춰 잘 어울리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이 뜻드리면 지읒이응입니다. 지읒이응. 우리 축구대표팀 이번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 고산지대에 잘 이것하기 위해서 일찍 갔었던 걸로 아는데 참 아쉬워졌어요. 예.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더위나 추위에 이것을 잘 하시는 편인지 또 더위에 잘 이것해서 뭐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좀 오늘 나눠주시죠.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게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 먼저 전해듣고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박소정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지금 대체로 수월하게 지나는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4차로가 막혀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길게 여파를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4차로고요. 이후 영동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부근에선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새말 부근으로도 사고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말에서 횡성휴게소 쪽으로는 노면을 보수합니다. 2, 3차로 2개 차로 막혀 있어서 이 구간 6km 정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남 6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 쪽으로도 작업합니다. 여파로 인제 나들목 일대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수순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시신을 담을 가방 만 개를 준비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감면되고 공연과 스포츠의 부당한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은 일주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온열질환 환자 증가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뭐 절대적인 환자 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 이 여름의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가장 많겠습니다만 더위에 이것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이나 기존처럼 작업을 하면 그만큼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일하실 때에는 온열 질환 예방법인 물 그러니까 수분 섭취죠. 그늘, 휴식 등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온열 질환에 걸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읒, 이응 오늘 정답 초성 힌트까지 드렸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 혹시 뭐 더위나 추위에 잘 이것 하시는 편인지 또 올여름 뭐 더위에 잘 이것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나눠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끝번호 4092님. 여름에도 긴 소매, 긴 바지, 청바지 재킷 옷을 입고 용접하는 용접사는 죽을 맛입니다. 더위에도 이것이 필요하군요 하셨는데 아유 당연하죠. 더위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모든 새로운 환경에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근데 용접사분들 정말 이 더위에 작업하시려면 참 엄청 힘드시겠네요. 1728번 쓰시는 분은 저는 더운 게 싫습니다. 그래도 온열 질환을 겪은 적은 없어서 참으로 감사하네요. 올여름에는 더위에 잘 이것해야겠습니다. 라고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8291님. 저는 대프리카에 살아도 무더위는 이해 안 되네요 하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 대구 덥죠. 예. 0572님. 덥다고 너무 찬 걸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도 따뜻한 게 좋습니다. 뱃속이 냉하다고 그래요. 그래야 더위도 잘 이것하고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그 시원함을 위해서 찬 음식을 너무 드시면 여름에도 배탈 나시죠.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6232님은 더위에 잘 이것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에어컨 사용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하셨어요. 아 올여름에도 이 전력 수급이 어떨지 참 걱정되는데 유난히 더울 거라고 하잖아요. 아 벌써부터 참 걱정이 앞섭니다. 냉방병 걸리지 않게 정말 6232님 말씀처럼 가급적 뭐 선풍기 부채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한번 여름 나보시죠. 예, 한 분만 더 볼까요? 6112번 쓰시는 분은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익사사고가 나는 이유는 갑자기 차가운 물에 이것 할 시간 없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니까요. 더위에도 이거 잘 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그럼

0: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 청주입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날씨부터 전해 주십시오.
1: 네, 청주 현재 기온 30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0: 네, 소나기 소식 있다니까 하여간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1: 네, 오늘은 청주의 대표 랜드마크인 이 문화제조창을 저녁 시간에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달밤 투어 소식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 청주 문화제조창은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0: 담배 공장이었군요.
1: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때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해서 이 세계 17개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이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오가며 삶의 터전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담배 소비 감소와 이 공장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2004년 운영을 마쳤고요. 또 이후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서 2021년 지금의 문화제조창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상업시설과 문화체험시설, 또 공예 클러스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 청주의 대표 문화명소가 됐는데요.
0: 네.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곳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제조창을 둘러볼 수 있는 달밤 투어가 진행됩니다.
0: 네.
1: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박혜령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아, 문화제조창 달밤 투어는 청주 시민의 자랑인 문화제조창을 시민들이 더 가까이 즐겼으면 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제조창을 투어도 하고 공연도 보고 또 문화 워크숍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문화제조창은 무려 70여 년 전에는 담배 공장으로 쓰였던 연초제조창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가 2019년부터는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청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근대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유산이라면 지금은 청주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정하는 전국에 딱 100개만 있는 로컬 100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청주 시민이 후대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미래유산 1호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 문화제조창은 낮에 오셔도 굉장히 즐거운 요소들이 많지만 사실 요새는 다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문화제조창에서 문화와 함께 즐기셨으면 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의 밤에 이렇게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그러고 보면 평소 문화제조창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도 이 관계자 설명 들으면서 밤에 둘러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저도 낮에는 자주 가봤는데 밤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이 달밤 투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에 앞서서 전주에 이 참가 신청을 받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매달 빠르게 마감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이 지난 6월 24일 수요일에도 모두 180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문화팀과 제조창팀, 달밤팀, 투어팀 4개 조로 나눠 투어를 진행했고요.
0: 네.
1: 이 문화제조창은 국내외 공예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0: 네.
1: 주별로 본관 3, 4층에 있는 이 청주시 한국공예관을 둘러보면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 해설사에게 들어봤는데요. 저는 먼저 문화팀 따라가 봤습니다.
3: 네, 원래 7시에 딱 맞춰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출석률이 거의 100% 다 바르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제창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죠?
4: 네.
3: 이 건물은 무려 70년 전에는 담배를 생산하던 담배 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생산할 때 연간 3,000명의 청주시민이 근무하면서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고요. 전 세계 17개국에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문화팀은? 문화팀, 손 들어주세요. 제조창팀,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5: 여기에서는 청주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2011년도부터 이 연초제조창,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비엔날레를 개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 공간이 이제 문화재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제조창과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은 2003년도에 대상을 수상한 김희찬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0: 근데 이 문화제조창은 그럼 구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한 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아직 그 옛 모습이 좀 남아있긴 하나요?
1: 이 문화제조창은 기존 연초제조창의 구조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인데요. 채굴 구조를 건물의 흔적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기둥과 벽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곳이 과거 담배를 만들던 공장이었던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0: 네.
1: 또 저 역시 이번 달밤 투어 통해서 미처 몰랐던 소식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화제조창 입구에 우뚝 서 있는 굴뚝 역시 옛 연초제조창 시절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공간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들의 반응 소리로 만나보시죠.
5: 공간이고요. 콩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첨단문화산업단지라고 해서 이 공간 안에는 입주기업이 한 80개 정도 있어요. 오시다 보면은 아주 큰 기둥이 있어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6: 담배?
7: 담배?
5: 담배? 네, 담배처럼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여기가 공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공장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 공장을 멀리서 보면 항상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나왔던 굴뚝이에요. 이 굴뚝의 높이가 48m예요. 당시에는 다 건물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굴뚝이 우뚝 서 있고 기둥에서 계속 연기가 났었다고 해요.
8: 안녕하세요. 장리초등학교 김미아예요. 엄마랑 오빠랑 문화제조창 보러.
9: 맞아요. 이 문화제조창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8: 오늘 엄마랑 재밌게 놀고 갈게요.
10: 그 달밤 투어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열린 도서관도 있고 여기 맛있는 식당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와요. 여기 이전에 담배 만드는 공장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청주에 이런 공간이 있고 그 예전에는 담배 공장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문화 공간을 창조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신청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문화제조창 달밤 투어는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마다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마련해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청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심시는 이 청주 문화제조창을 밤에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달밤 투어. 참여 원하는 분들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은지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청주에 이어서 이번엔 안동입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0: 네, 안동도 많이 덥나요?
11: 네, 덥습니다. 현재 안동 기온 30도지만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부터는 흐리거나 강수 예보가 들어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1: 네, 학창시절에 성교육 받았던 기억 있으신가요?
0: 아, 저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11: 그래요?
0: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죠.
11: 네, 그렇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서 전문기관에서 찾아가는 성교육 수업을 운영 중인데요.
0: 네.
11: 경북 도청에 위치한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성평등 인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하고자 성교육 체험관을 운영 중입니다.
0: 네.
11: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으로 도서 및 산간 벽지가 많고 게다가 교통편까지 열악해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이에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11: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몰고 가 버스 안에서 성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건데요.
0: 네.
11: 이규봉 아나운서,
0: 네.
11: 성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남성의 경우 보통 한 번에 몇 마리 정도의 정자가 만들어질까요?
0: 제가 뭐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안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알죠. 일단 뭐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수억 마리 아닌가요?
11: 네, 맞습니다. 한 번에 2억에서 3억 마리 가량이라고
0: 그렇죠.
11: 엄청나죠.
0: 네.
11: 그럼 이 중에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난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정상적인 정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0: 일단 결합하는 건 한 마리일 텐데.
11: 맞아요.
0: 그러니까 도달이라는 거죠.
11: 예.
0: 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1: 네, 한 5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 아.
11: 그리고 나머지 정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돼준다고 합니다.
0: 네.
11: 저도 어제 이 전교생 14명인 예천 용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동형 체험

0: 교육관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네. 교육 모습 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1: 이때부터 엄마 몸속 아기집 폭풍에서는 아기를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모두가 준비를 해요.
2: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이에요.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작았다라고 해요. 진짜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았는데요. 한 달이 되었을 때 우리 신체 기관이 다 생긴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발달을 했다고 했어요. 혹시 이 영상 속에서 정답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 있을까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3: 네.
2: 어, 맞았어요. 뇌.
3: 신경.
2: 어, 잘했어요. 그 다음 허리 한번 쭉 펴볼까요?
3: 쭉.
2: 그렇죠. 허리를 쭉 펴라니까 다 맞췄어요. 와. 맞아요. 뇌와 심장과 척추가 이때 한 달 되었을 때 먼저 발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요. 우리가 엄마 몸 속에서 몸을 다 가지게 되는 건 150일 5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엄마가 이제 어, 우리 아가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3: 태동.
2: 그래서 친구들 모두 나와서 태동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 나나요?
4: 네.
2: 어때요? 씩씩한가요?
4: 네. 아,
2: 신나죠, 그죠?
4: 맞아요.
5: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4: 어, 꿀렁꿀렁거려.
2: 금방 태어난 아가를 뭐라고 부를까요?
3: 신생아.
2: 맞아요, 신생아. 키가 50cm고요. 아가 몸무게는 3kg이래요. 이렇게 한 명씩 선생님 가서 안아보도록 할게요. 자, 팔 한번 펼쳐볼게요.
6: 오, 그러니까 태동 체험이라든지 뭐 신생아 안아보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버스 안에 실려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6: 근데 뭐 이런 이동형 체험관은 모르긴 해도 전국적으로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곳에서 운영 중인 이 이동형 체험관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도 있습니까?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성교육을 위한 이동형 체험관은 전국에 10대의 버스가 운영 중입니다.
6: 네.
0: 하지만 이곳은 가장 최근인 5월에 제작을 끝낸 친환경 버스인데요.
6: 네.
0: 이 버스 안에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모니터를 비롯해 인부복 체험과 난소 모형 등 각종 체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6: 네.
0: 특히 생명의 탄생이나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등 5가지 섹션별로 4개씩 모두 20가지의 교육용 콘텐츠가 탑재한 기기까지 설치돼 어린이들은 게임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번 이동형 체험관에 관한 관련 이야기 김미정 센터장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7: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2012년도 개소 이후에 13년간에 경북 22개 시군의 아동과 청소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성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경상북도에 7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올해 6월 전국 최초 수준의 수소 전기버스를 기반으로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이 버스는요. 도서 산간 지역 물론 오늘 방문한 예천군 영궁초등학교처럼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는 미래형 체험 교육 공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줄이고 또한 버스 내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장애, 비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효용적인 교육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5: 네, 지금 아이들이 게임기처럼 안에 콘텐츠를 지금 이용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현란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7: 그렇죠?
5: 버스 안에 네, 어떤 것들 서비스가 좀 이용 가능할까요?
7: 이번 버스 안에는 생명탄생,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경계와 존중 동의, 그리고 건강한 관계 등 5개 주제의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함께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과 토론을 결합한 디지로그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이번 이동형 체험관은요. 저축생 극복을 위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 중립 실천까지 담아낸 경북형 혁신 교육 모델입니다.
0: 네, 버스 안에는 6개의 게임기와 비슷한 체험기기가 놓여 있었는데
6: 네.
0: 이 기기 앞에서 어린이들은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면서 참여해 봤는데요.
6: 네.
0: 이건 센터에서 특별히 의뢰해 제작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교육 체험 버스에는 없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그렇군요. 뭐 게임처럼 즐기다 보면 어렵지 않고 또 친숙하면서도 내용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안성맞춤이었는데요. 작은 성문화 놀이터를 즐겨본 예천 용궁초 학생들의 반응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8: 안녕하세요.
5: 네, 우리 친구 오늘 교육 들었는데 오늘 어떤 거 좀 느꼈어요?
8: 저는 약간 태동 이런 거 꿀렁꿀렁 움직이는 게 좀 신기했고 막 임신에 대한 걸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소중하고 좋은 존재인 걸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키우시고 낳아주셔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5: 아기 안아봤죠?
9: 네.
5: 태어난 아기.
9: 네.
5: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9: 생각보다 뭔가 더 작고 무거웠어요.
5: 아기 이렇게 안아본 적 있어요?
9: 아니요. 목을 그 팔꿈치 사이로 넣었었어요.
5: 목을 받쳐줬어요?
9: 네.
5: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9: 편안하게 있었어요. 막 털도 자라고 막 심장 이런 거 척추 생기는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태어났다는 생각에 뭔가 신기했어요.
10: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성교육의 핵심만 알려줬었는데 이번에는 기억에 남는 게임 같은 거 생각하니까 콘텐츠 되게 재밌었고 이해하고 하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6: 네, 어쨌든 아주 따끈따끈한 어떻게 보면 신상버스인데 네. 앞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가려면 바쁘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30여 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찾아갈 계획이고요.
6: 네.
0: 또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경북도청 소재지에 자리한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에서는 상시로 누구든지 방문이 가능한데요. 사계절과 성문화를 접목시켜 생명탄생의 봄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 등을 즐겨볼 수 있으니까요. 성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네, 안동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11: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6: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 전화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12: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6: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AI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기존의 그 용인 국가산단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이 서남권 신규 투자를 병행한다는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인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12: 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욱과 남사업 1원 235만 평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곳에 시스템 반도체 팹 6기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이 정부와 삼성전자는 2030년 하반기 1기 팹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남권 투자 계획에 대해 용인 지역에서는 이 기존 사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수년째 국가 산단 조성을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투자 동력이 서남권으로 분산되면 기존 사업의 속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큽니다.
6: 네.
12: 용인 남사업과 이동욱 주민협의회 회장들은 이 정부가 기존 사업부터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 투자가 쪼개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 그럼 정부 방침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12: 네, 이상일 용인시장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서남권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용인 산단의 축소나 계획 변경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 이동욱과 남사업일 때 조성 중인 국가 산단의 부지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이 실제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은 반년째 멈춰서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6: 네.
12: 이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백이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이 대규모 공사 발주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정부는 서둘러 LH 사장을 임명하고 부지 조성공사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6: 현재 그 용인 국가산단 진행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12: 예, 현재 협의 보상은 전체의 40% 정도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남은 부지 35%인 270만 제곱미터는 이 토지

0: 피해주들이 조속 재결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이면 재결 결과가 나오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토지주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일정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현장에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 자칫 소송전으로 번지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뭐 이런 우려를 정부도 의식은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0: 네, 정부도 수도권 반도체 벨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안권 신규 투자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죠.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생산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안

0: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생산 거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이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와 지방 신규 투자를 함께 추진해 반도체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입지, 용수, 전력 공급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하여간 반도체 경쟁이 국가 간 전쟁인 만큼 뭐 정부의 새로운 청사진과 함께 좀 기존 사업의 안정성도 확실하게 좀 보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0: 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한 이후로 효율성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4개 항만공사의 인력과 예산을 하나로 묶으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해외 대형 항만과의 경쟁에서 더 큰 체급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인천, 부산, 울산, 여수, 광양 4개 지역 항만 업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고 특히 인천은 인천항의 대중국 교역 그리고 부산항의 환적 중심 등 각 항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계적인 통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 그 지역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0: 예,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소외입니다. 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본사 논리에 따라 특정 항만에만 투자가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항 발전협의회는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되면 정작 인천항이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는 항만 자치권을 강화하려던 항만공사제도 도입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인천 정치권의 대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 대응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 박찬대 당선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만이 홀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이익을 수여할 정치권이 오히려 정부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인천이 해양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 해양 관련 분야가 외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천 정치권의 선호 상임위 편중과 전략적 부재가 난 결과인데요.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항만 현안을 다루는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지만 이번 후반기 원구성 희망조사에서 인천 지역구 의원 14명 중 이곳을 1지망으로 쓴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에 유리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에만 몰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해양주권이라는 거시적 가치보다 당장의 지역구 성과를 우선시하는 좁은 정치적 셈법이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결국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란이 인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항만공사 통합 논란은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인천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의 해양 역량을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 전문성과 의지가 국회 내에서 실종된 상황이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인천의 권한을 흡수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1: 네.
0: 이 공항 통합 이슈에 이어 항만까지 이 지역의 자산과 권한을 중앙으로 기속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인천 정치권이 계속해서 해양 현안을 비인기 분야로 치부하며 외면하면 인천의 해양 경쟁력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이 곧 인천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슈 또 다뤄봐야겠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그 인천보훈병원의 의료 공백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면서요?
0: 네, 의사 결연율이 전국 보훈병원 중 최고 수준인 32%에 달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보훈병원의 의사 정원은 25명인데 현 의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결혼율이 무려 32%로 전국 보훈병원의 9.8%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1: 네.
0: 이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내과계의 경우 정원 5명 중 현원이 단 1명뿐이라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아니 결혼율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이 보험부는 복합적인 요

0: 의의는 꽂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을 선호하는 의사들의 경향이 강해 인력 유출이 잦고 최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이 전체적인 전문의 수급마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더욱이 결혼이 2023년 20%,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 32%까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1: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 국가보훈부와 보훈공단은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보훈부는 우선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도 전면 개편에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전문이나 전공이나 피해 간호사 같은 진료 보조인력 채용을 늘려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료진들은 보상체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김미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특히 이 단순히 전체적인 대책을 놓을 게 아니라 병원별, 진료 과목별로 왜 의사가 부족한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추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1: 네,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시급히 좀 해결해 돼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비틀즈의 I Saw Her Standing There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오후입니다. 구름 사이로 땡볕이 내리쬐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는 34.6도까지 오른 곳이 있고요. 서울과 대전, 대구도 32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춘천, 대전, 세종 33도까지 더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32도, 경북 의성과 김천도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밤까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0: 입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모레 새벽까지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제주도,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이번 비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에 접어들었지만 중부지방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을 거점으로 첨단 산업 전략 육성을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치권에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라며 투자 후속 조치 등을 밀어붙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폭주를 저지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등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오늘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후속 협상이 현지 시각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혼선은 여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영향으로 올해 들어 5달간 거친 국세 수입이 199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달 22일까지 누적 환자 수가 약 34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온 데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더위에 충분히 이것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탓에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요. 야외 작업자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위에 이것하려면 보통 짧게는 7일, 길게는 14일간에 걸쳐서 노출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답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춰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 이와 관련해서 문자들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몇 분 보겠습니다. 끝번호 7673님. 해마다 더위에 이것이 안 되네요. 오늘 제사라 시장에 다녀왔는데 땀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어휴 여름을 어떻게 보내죠 하셨는데 아, 그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더운 날에는 땀이 배어 나오잖아요. 아, 참 걱정입니다.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러셔야죠. 뭐. 6252님 아, 저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정말 여름이 싫습니다.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 이것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그럼 덜 더워요 하셨는데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군요. 보통 시원한 물, 냉수를 들이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마시시는군요. 이게 오히려 갈증을 또 가시게 해주는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하여간 아, 라이더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5003번 쓰시는 분은 더위도 그렇지만 직장생활도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하셨어요. 뭐 직장생활뿐입니까? 뭐 군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6267님. 해마다 여름이면 역대급으로 더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는데요. 아 이거는 되는데 이번 월드컵 우리 팀의 플레이는 영 이게 안 되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 참 새벽에 뭐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 들어왔던데 참 딱합니다. 아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3487님 정말이지 더위가 시작되면 몸이 이것하느라 그런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무리하지 말고 수분 보충하면서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한 분만 더 보죠. 0120님. 저는 더위를 안 타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하지만 고속도로 운행할 때 특히 정체 구간에서 이거 타기 너무 힘들고요. 참기가 힘드시다는 건가요?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열기는 두렵기만 합니다. 올 여름 모두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프로그램 말미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그 호남,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발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오늘 투자 계획을 발표했네요.
2: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과 충청 등의 4,7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에선 환영하는 반면 수혜를 받지 못한 전북 등에선 홀대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 네.
2: 이런 가운데 오늘 국토부가 전북과 충북,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투자 선도지구로 전북 무주, 충북 청주와 보은, 전남 진도, 강원 인제 등 다섯 곳을 최종 선정한 겁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총 9,336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주에는 대청댐 수혈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특화단지가, 무주에는 현대 로템이 투자하는 한국 우주 종합 생산기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1: 네.
2: 진도에는 김 생산, 가공, 수출 기능이 집약된 글로벌 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보은에는 구병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체류형 숙박체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제에는 군납 식품 제조와 물류 기능을 갖춘 국방 군납 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1: 예, 그러니까 골고루 모두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네요. 지역 유일의 권역 모자 의료센터 의료진이 줄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2: 네, 전북대병원 권역 모자 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전북 유일의 권역 모자 의료센터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곳 센터의 의사 수가 올 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수련이의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과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사 3명이 24시간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0: 사태로 이 시범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당장 센터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충원이 쉽지 않아 당분간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유, 걱정이네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사실상 이제 종전되면서 에너지 위기도 차츰 이제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뭐 그래서인가요?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완화했네요.
0: 네, 정부는 2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에너지 수급이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3월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이어 4월엔 2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해 왔고요.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고 차량 부제도 완화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 주차장에 적용했던 5부제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석 달간 시행된 차량 부제가 실패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흡한 준비로 국민 불편만 초래했다는 건데요.
1: 예.
0: 정작 주무부처 등 정부는 차량 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이 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가 8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위반 사례는 2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선 애초 기후부가 적용 대상을 3만여 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 면이라고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128개 지자체에 1694곳에만 시행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 예, 그랬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광주에서 그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숨졌다는 소식이 있어요.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죠?
0: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 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2학년인 A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군은 극단적 선택 전에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유서나 편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가족 면담 과정에서 A군이 학교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A군이 다닌 고등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전국 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오늘은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또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네,
2: 이 통영은 뭐 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해안 휴양지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1: 네.
2: 그런데 말이죠. 또 특히 7월에는
1: 네.
2: 이 연극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연 예술의 열기로 통영의 여름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이번 주 주제는 통영 앞바다 한국 여름의 미장센 통영 연극 예술 축제 2026입니다.
1: 아, 요즘 뭐 곳곳에서 이 연극제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럼 늘 그렇듯 일단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제18회를 맞이하는 올해 통영 연극 예술 축제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7월 10일에 개막해서 7월 19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총 열흘 동안 개최되고요. 매년 그렇듯이 전형적인 연극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인형극, 그리고 거리 공연 등 다양한 공연 예술 또 관객 체험형 행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대 행사 또한 진행합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장소는요. 이 사실상 통영시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 통영의 동서남북 다양한 동네에서 여러 크고 작은 공연들이 펼쳐지는데요.
1: 네.
2: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 두 개만 꼽으라면 바로 통영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벅수골 소극장 이렇게 두 곳입니다.
1: 네.
2: 네, 이 통영시민문화회관은 말이죠. 그 위치가 여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바로 통영 남망산의 서쪽 산자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요. 또 뒤에는 산이 있는 이렇게 공연과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1: 아,

0: 좋네요.
1: 네. 그리고 또 이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통영중앙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 통영의 먹거리가 즐비한 이 전통시장 한복판에 또 통영연극계의 살아있는 역사인 극단 벅수골이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극장인 벅수골 소극장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근데 뭐 통영 연극 예술 축제가 유명하다곤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통영하면 일단 뭐 해변 도시, 그렇죠. 휴양지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만의 어떤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1: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실 여름에 해변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남해안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드넓은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로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곳을 선호하겠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저도 예. 예, 이 해운대 광안리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반면 통영은요. 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2: 네.
1: 아, 물론. 아무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통영이라고 해도 또 한여름 휴가철에는 방문객이 정말 많기도 하고 괜히 또 우리 KBS 연락하죠. 아이 뭐 이게 숙소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2: 한적한 줄 알고 가네.
1: 네. 어쨌든 여름에는 네. 네, 사람 많습니다.
2: 그렇겠죠.
1: 네. 그런데 말이죠.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는 사실 경남에서는 오래전부터 네, 지난 20년 가까이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지역 예술 축제 가운데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문화예술 축제고요.
2: 네.
1: 그래서 경남의 공연예술 생태계의 형성 및 확장, 특히 해외 교류도 활발히 실천하고 있어서요. 마치 부산도 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국제영화제, 또 부산 비엔날레 이런 또 문화예술 거대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말하자면 우리 통영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현장도 있어요를 외치는 것만 같은 그런 통영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매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역사를 써가고 있는. 축제가 바로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입니다.
2: 네. 네,
1: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실천과 노력을 인정받아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6년 연속으로 경상남도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수한 개성이자 커다란 매력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연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2: 이야, 통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축제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1: 네. 이 바로 통영 연극예술축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인 바로 지역 전역에 초소형 극장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통영시민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뭐 450석 규모의 대극장 그리고 25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거든요.
2: 네.
1: 그런데 통영중앙전통시장에 있는 벅수골 소극장의 경우에는 이 관객 최대 수용 규모가 보조 좌석을 활용해도 겨우 50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공연장들은 뭐 최대 40석 규모, 심지어 10석만 있는 그야말로 초미니 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작은 극장들도 이 뭐랄까 일종의 팝업 극장이라고는 할까요? 네, 평소에는 극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장소들에서 이렇게 작은 임시 극장들도 통영 전역에 만들어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미시적 연결망의 공연 축제로 기획된다는 것이고요.
2: 네. 네,
1: 따라서 이제 이 축제를 즐기는 관객들은 통영의 해변 공연장, 시장 공연장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으로 들어온 초소형 공연장까지 이렇게 통영의 풍경 특히 휴가철에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는 낯설 수 있는 풍경까지 모두 축제의 거시적인 무대 예술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아, 그렇군요.
1: 네.
2: 자, 그럼 이제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1: 네.
2: 우선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공연 예술 가운데 당연히 뭐 연극이 핵심일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연극들이 무대에 오르나요?
1: 네, 이 올해 통영 연극 예술 축제는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또 3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네.
1: 바로 TTAF 공연 그다음에 스테이지 공연 그리고 부대 행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 가운데 TTAF 공연은 총 9개의 정통 연극으로 구성된 즉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 프로그램입니다.
2: 네.
1: 그리고 뭐 여기서 TTAF는 물론 이제 통영 연극 예술 축제의 영어 명칭인 자, 우리 지체 높으신 또 일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본토 바로 한번 더 해 드려야죠. 네. 통영 Theatre Arts Festival의 약어이고요.
2: 네,
1: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이크에 막 기름이 줄줄 떨어지네요.
2: 네.
1: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으로 보면 콘텐츠 창작 TTAF 두 편 그리고 이 시대가 주목할 TTAF 일곱 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 네.
1: 자, 콘텐츠 창작 TTAF의 두 연극인 태극기가 바람에 그리고 지하자 호 이 두 편은 말이죠. 올해 축제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작품 두 편이고요.
2: 네.
1: 참고로 태극기가 바람에는 올해 축제의 개막작이고 또 지하자 호는 작년 축제의 희곡상 수상작입니다.
2: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션이죠. 이 시대가 주목할 TTAF 이 일곱 편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여러 타 지역 연극 축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들을 통용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2: 네.
1: 네. 그래서 가령 일곱 작품 가운데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 연극계의 메카죠. 이 서울 대학로의 1번 출구 연극제. 여기서 1번 출구는 당연히 서울 지하철 해화역 1번 출구를 말하는 것이죠.
2: 네,
1: 1번 출구 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2: 네.
1: 그다음에 0.80 청년시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 경남 연극제 수상작입니다.
2: 그렇군요. 그리고 스테이지 공연은요?
1: 네. 이 스테이지 공연 프로그램은 이제 총 3개가 있는데요. 가족극 스테이지, 클로컬 커뮤니티 스테이지, 자, 글로컬 커뮤니티죠. 글로컬 커뮤니티 스테이지, 그리고 꿈사랑 나눔 스테이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 네. 네,
1: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족극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는 달리 딱 한 작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피노키오입니다.
2: 피노키오 아니고?
1: 네.
2: 오.
1: 이게 그러면 어찌된 영문이냐. 네. 이 피노키오의 키를 기로 바꾼 것인데요.
2: 네.
1: 바로 피할 피, 늙을 노, 일어설 기, 그리고 벽 오동나무 오 이렇게 네 개의 한자를 이렇게 네 개의 한자로 피노키오를 바꾼 그래서 이 피노키오를 우리나라 전통 연희로 재해석한
2: 네.
1: 그런 아주 흥미로운 가족 뮤지컬입니다.
2: 오 재밌네요. 네. 피노키오.
1: 네.
2: 그리고 글로컬 커뮤니티 스테이지 공연은요?
1: 네. 이 글로컬 커뮤니티 즉 해외의 구체적인 장소 특정적 그러니까 로컬한 성격을 지닌 작품을 통영으로 초대하는 것인데요.
2: 네.
1: 올해에는 두 작품이 통영을 찾습니다. 하나는 달콤한 중독이라는 스위스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신체극, 즉 대사보다는 몸의 다양한 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공연이고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중독, 가령 뭐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논하는 동시에 그 극복과 인간성의 회복 가능성을 화려한 신체 동작과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2: 네.
1: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앙가타라는 작품인데요. 이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해서 이 한국 공연 예술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체코의 홉홉이라는 극단의 작품이고요.
2: 네.
1: 네. 한 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 인류의 우정이 왜 필요한가를 전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남자나가 꿈사랑 나눔 스테이지인가요?
1: 네. 이 꿈사랑 나눔 스테이지는 무려 16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 네.
1: 자, 앞서 말씀드린 공연들하고는 달리 대부분 아주 작은 규모의 관객을 위한 작품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초소형 팝업 극장 있잖아요. 네. 이 극장들의 공연들이 바로 이 꿈사랑 나눔 스테이지 공연들입니다.
2: 네.
1: 따라서 이제 통영의 여러 동네로 축제가 찾아가는 성격의 공연들로 또 연극을 넘어 정말 다채로운 공연 예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도토리네 집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은 어린이와 그 부모님을 위한 아주 작은 인형극이에요.
2: 예.
1: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통영 도천동 주택가의 한 낡은 주택을 극단 벅수골의 단원들이 또 이제 경남 진주시의 예술인들과 합심해서 복합 문화 공간이자 통영 연극인들의 아지트와도 같은 성격의 시설로 개조한 제3의 공간이라는 이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2: 네.
1: 이곳의 작은 무대에서 바로 이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끝으로 또 이 통영 연극 예술 축제에 대한 총평 들어봐야죠.
1: 네. 이 우리나라 최고 여름 명소 가운데 하나인 통영 앞바다를 거시적인 무대 예술로도 활용한 그런 자연과 공연 예술의 완벽한 만남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 예술제라는 것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대학로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를 이 지역 친화적인 또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획한 지역 특정적 문화예술 현장이라는 것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2: 예, 그렇군요.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7월 10일에 막을 올리는 통영연극예술축제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 정답은 적응이었습니다. 네, 이 더위에 뭐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문자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덥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채와 선풍기로 버텨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3836님이 인생은 적응의 연속이

것 같다고, 무더위에 적응했다 싶으면 어느새 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더위 시작되기도 전에 추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금세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장클로드 보렐리의 연주곡 돌란스 멜로디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이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영화 마션의 원작 작가 앤디 위어가 2021년 발표한 동명 소설 원작입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은 정식 출간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본 독자입니다. 앤디 위어가 그에게 원고를 직접 보내며 주인공 그레이스 역을 맡아달라 제안한 것입니다. 원고가 당도한 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극장가가 얼어붙었던 시기입니다. 블록버스터 제작은커녕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일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착한 웅장한 우주서사는 얄궂은 러브레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슬링은 오히려 절망적인 시기이기에 희망이 필요한 때라고 내다봤습니다. 일종의 천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현실 세계의 상황과 공명하며 배우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레이스가 인류의 운명을 등에 업고 우주로 나아갔듯 고슬링은 그렇게 영화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레고 무비 2의 각본을 쓰고 제작한 필로드와 크리스 밀러 콤비 등 그만의 어벤져스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6년, 마침내 전 세계 관객들과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극장이라는 우주에서 조우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현재 상황과 지구에서의 플래시백을 교차하며 그레이스의 사연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갑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에바 스트라트는 너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으로 교사가 된 분자 생물학자 그레이스를 연구의 적임자로 점찍죠. 그리고는 내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느냐는 그레이스의 질문에 단순하고도 냉정한 답을 알려줍니다. 직계가족 없잖아요. 기르는 개도 없고. 철저하게 1인분의 삶만 책임지면 그만이었던 그레이스의 인생은

0: 갑자기 인류 전체를 구원할 최적의 자격 조건으로 변모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97년 출발한 작은 영화제가 30년 동안 꾸준히 관객을 만나며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 30주년을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8년째 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신철 집행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장르,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해온 지난 30년. 올해 영화제는 30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한국 영화에 던질 새로운 가능성까지 신신의 대표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이 장르 영화로 30년을 이어온 영화제가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1: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30년 동안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칸에서 인정, 칸 영화제에서 인정하는 7대 판타스틱 영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네. 판타스틱 세븐이라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제 쌓게 됐습니다.
1: 네. 작은 리그지만 뭐 네. 그 중요하게 됐습니다.
0: 장르 영화 하면은 아직도 좀 공포 스릴러 이쪽

0: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고호 술잔 세잔 뭐 이런 후기 인상파들이 등장할 때
1: 네.
0: 전체 세계 미술계를 쥐고 있던 것이 고전주의 미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떨어졌는데 결국 지금 기억하는 영화는 그 고전주의 그 예술가연하는 그 도그마를 깨고 나온 후기 인상파만 기억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영화제들이라는 것이 항상 예술 영화를 표방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런 액션 영화나 코미디나 러브 스토리나 이런 건 예술이 아니란 말이냐.
1: 네.
0: 그런 반발에서 나온 거거든요.
1: 그래서 예술 영화와 좀 네. 상대적인 개념으로.
0: 그렇습니다. 네. 네. 예술 영화가 잘난 척하지 마라.
1: 기존 영화제 보면 꼭 좀 예술성이 높은 작품한테 좀 사이
0: 맞습니다.
1: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사람들이 네. 막 열광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 네. 이쪽인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그것도 예술의 도구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식적인 도구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랩 같은 그 아웃사이더들의
1: 네.
0: 영화제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 장르 영화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장르 한 장르만 호러 한 장르만 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호러하고 코미디를 믹스를 해요.
1: 네.
0: 그 장르 믹스라고 하는데 장르들 지금 현재 영화들은 장르들이 다 믹스돼 있습니다. 보면
1: 예.
0: 호러인데도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
1: 그렇고 보니 그렇네요.
0: 근데
1: 예.
0: 그러니까 한 장르만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은 거의 없어졌고요. 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1: 심각하고 네. 진지한데 거기 코믹적인
0: 그렇습니다.
1: 것도 있고.
0: 예.
1: 이게 섞여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1990년대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작으로 꼽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0: 네. 그래서 근래.
1: 예.
0: 현대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96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심의라고 했지만 저희는 검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열했거든요.
1: 예.
0: 시나리오 사전 심의 검열했고 그다음에 영화 편집하고 나서 사전 검열했고 지금 중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찍은 거를 또 잘라내고 그런 검열이 그런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 다음이 등급 심의로 넘어갔어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찍고 싶은 걸 찍어라. 우리는 어린이들이 못 보는 것, 어린이들만 볼 수 있는 것,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것, 그 등급만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급 심의제였거든요. 그래서
1: 네.
0: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그때부터 이제 용인이 된 거죠.
1: 예.
0: 처음으로 96년에 그런 판결이 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야말로 표현의 수위가 뭐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런
1: 네.
0: 것들이 상영될 수 있고 우리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중국 영화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양적으로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긴 했지만 정말 벽이
1: 네.
0: 심의의 벽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영화 검열의 폐지가
0: 그렇습니다.
1: 그 우리나라 영화를 한 단계
0: 그렇습니다.
1: 끌어올리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결정적인 네. 계기가 된
0: 그럼요.
1: 거군요.
0: 저희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다 남의 생각을 다 잘려버리는데 네.
1: 옛날에는 네. 그랬잖아요. 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갑자기 네. 물레방아가 나오고
0: 네. 네.
1: 개구리가 여기서 네. 울고 그런 게 다 네. 그런 거 아니었나요?
0: 네. 네. 그거는 이제 상상력의 부족인 것 같고
1: 그런가요?
0: 네. 그게 요새 네. 요새 그걸 지금 예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1: 아 요새는 네. 또 거꾸로 그럴
0: 그렇죠.
1: 수가 있겠네요.
0: 레트로 예술이 되겠네요.
1: 예, 예. 네. 사실 우리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이제 신신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제작자로 우리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으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 시절 한번 현역에서 막 현장에서 뛰시던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0: 그거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1: 네.
0: 조직적인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제작 시스템이 되고 또 연기자들

0: 연기 관계도 에이전시가 생기고 연기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못해요.
1: 그렇죠. 통해야 되죠.
0: 네.
1: 네.
0: 통화 안 하면 막 화내고 막.
1: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옛날에는 네. 끈끈하게 이제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섭외도 하고 작품 얘기도 하고.
0: 통화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매틱한 그런 게 되고 또 제작 시스템에서도 그 대형 스튜디오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확정이 돼. 인간미가 전혀 없어진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1: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됐는데.
0: 그게 전문적인 거지. 영적으로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1: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게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다가 한국 영화가 망했어요.
1: 그래서
0: 네네.
1: 사실 신 대표님
0: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 뭐 키 투자 굉장히 많으세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결혼 이야기 기획하셨고 구미호 엽기적인 그냥 은행나무 침대 제작도 하셨고 그때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0: 그때가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 중간이었죠.
1: 넘어가는 그 시대 시점이었고요.
0: 네, 제가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시대. 디지털에서 또 이런 시스템매틱한 이런 구조, 아주 조직적인 구조로 넘어가는 시대. 그렇게 양쪽을 경험을 했습니다.
1: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97년에 처음 열렸어요. 1회가 열렸는데 그 시기가 영화계에도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게 아까 얘기했던 영화 검열의 폐지라는 게 있었고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때 DJ의 지원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걸 행정 그 공무원들한테 아주 주입을 시키셨어요.
1: 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0: 네. 아.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1: 네.
0: 실은 이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
1: 예.
0: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1: 네. 네. 창작자였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 예. 그게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계속 한국 영화 위기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죠, 지금.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0: 네. 두 가지 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거기에 이제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의 정의를 한 2시간여 되는 오디오 비디오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극장에서 보는 것을 영화라고 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집에서 그래서, 영화 보죠.
0: 예. 예. 근데 우리가 영화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영화 정의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법률에 영화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극장에서 보는 거.
1: 극장에서 보는 게 영화라고
0: 네,
1: 정의가
0: 그렇습니다.
1: 돼 있군요.
0: 예, 그게 그 아직도 영화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영화와 비디오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이렇게
1: 네, 이제 비디오는 이제 없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그 영화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극장의 어두운데 갇혀서 2시간여를 보는 것 이게 영화의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2시간여의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정의라는 것도 생긴 지가 한 5, 60년밖에 안 돼요.
1: 네, 네. 네.
0: 영화가 처음 생기고 나서 영화의 정의는 뭐였냐면 20분짜리 영화였거든요. 20분짜리 영화를 하루에 한 20번 상영을 했어요.
1: 네, 네.
0: 파리에서 그 처음 영화를 유료 상영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20분짜리 영화 20번 상영하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영화는 심지어는 512시간짜리 영화였어요.
1: 아~
0: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는
1: 예.
0: 그래서 그걸 매주 상영을 한 거예요. 시리즈죠.
1: 예. 네,
0: 시리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정말 꿈이 뭐였냐면 정말 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Once Upon a Time America 같은 경우는 첫 번 편집본이 12시간이 넘었다고 해요.
1: 아.
0: 그러면 이제 그 제작자하고 극장업자들이 12시간을 그러면 하루에 한 회만 하라고? 우리 돈 어떻게 벌라고?
1: 그래서 2시간이라는 2시간. 거는 어떤 상업적인
0: 맞습니다.
1: 목적에서 네.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0: 존재론적인 그 규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상업적인 규정에서 이게 가장 생산 그 돈을 많이 번다.
1: 예.
0: 기준에서 2시간 정도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3시간짜리 영화만 해도 극장 배급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1: 네. 그 이제 OTT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네네. 극장이 과연 그럼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돼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요즘이 우리 그 관객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극장 잘 안 가거든요, 요즘.
1: 네.
0: 근데 실은 보게 되는 그 영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예. 넷플릭스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통해서 보고.
1: 주말에는 뭐 5편, 6편도
0: 맞습니다.
1: 보는데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리뷰 보잖아요. 20분짜리.
1: 네. 짧게 줄인 것도 보고.
0: 시간이 없으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리뷰들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1: 맞아요. 네,
0: 생각이
1: 예.
0: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영화를,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대다. 근데 극장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 네.
0: 이렇게 현상을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 이제 영화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뭐 문화 산업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가 공연이나 스포츠는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영화만 지금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걸 빼놓고는 극장에서의 경험과 집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국.
1: 네.
0: 지금 한국 극장도 IMAX는 전부 매진됩니다.
1: 그렇죠. 맞아요. 네.
0: 근데 야구나 이런 거, 콘서트 같은 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 그렇죠.
0: 그럼요.
1: 예.
0: 현장감이라는 게 어떻게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 영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제 올해 30주년을 맞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0: 저는,
1: 얘기죠.
0: 네. 저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크게 네네. 바뀌는 거 올해 크게 네네. 바뀌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올해는 이제 과거를 좀 과거를 전체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왔는가 어떤 짓을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감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될 것이고
1: 네.
0: AI 섹션에서 저희가 이거 조금 더 깊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AI 섹션의 제목을 Show me the value chain이라고 했어요.
1: Show me the value chain.
0: 네,
1: 예,
0: 네.
1: value chain을 뭐 어떻게 보여주나요?
0: AI 창작자들이 아직 창작자들한테 밸류 네. 체인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1: 예.
0: 이분들이 창작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그 이익을 낼 때까지 뭐 자본이 순환될 때까지 그 밸류 체인이 완성이 구멍구멍 그 구멍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 그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군요.
0: 네. 지금 플랫폼이
1: 네.
0: 뭐 AI 영화를 어디 정확하게 틀 때가 극장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또 아니고.
1: 네.
0: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창작의 수고가 보답받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해로 좀 만들자라고
1: 예.
0: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AI를 얘기할 때 휴먼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면 AI를 왜 쓰나?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영화가 쓰는 AI는 정 AI라는 것은 진짜 지금 AI 걱정하고 막 하는 그런 AI의 끄트머리 하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저희는 계속 AI는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매일 전쟁에 쓰잖아요.
1: 예.
0: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우리는 영화를 인간을 AI를 인간을 위해서 쓴다. 인간의 평화, 인간의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
1: 네.
0: 인간의 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AI의 밸류 체인을 창작자들 밸류 체인을 만들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창작자들을 위한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노력을 하는 해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네.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이번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너무 이르다고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게 2024년에.
1: 2024년에. 예, 그렇죠.

0: 2014년에.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1: 어, 그래서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인데.
0: 네.
1: 그때, 우리 내부 프로그래머들도 좀 너무 빠르다. 예, 리스키하다. 이거 영화제는 안정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하는 그 생각도 맞죠.
0: 예, 예.
1: 그 생각도 맞는데 제가 좀 간절히 설득을 좀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네. 네. AI 변화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죠.
1: 그럼요. 너무 빨랐죠.
0: 네.
1: GPT가 나온 지가 뭐 2년 반 이렇게 됐는데
0: 예.
1: 2년 반 3년 됐나요? 네.
0: 지금 그래서, AI 경쟁
1: 네.
0: 부문 2년 운영을 하셨고 올해 3년째이시면
1: 네, 3회째입니다.
0: AI 영화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1: 제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0: 예.
1: 제가 어젠가 그제 김성수 감독이 AI에
0: 네.
1: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무슨 요새 나온 클립 하나를 보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 된 것 같아요.
0: 다 온 것 같다 이제.
1: 다 온 것 같아요. 김성수 감독이 이게
0: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군요.
1: 형님 한 시대가 저문해요.
0: 아.
1: 그래서 제가 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날이 또 찾아오네요. 속절없이 이렇게 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0: 네,
1: 새로
0: 네.
1: 김성수 감독이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0: 네.
1: 되게 그 적극적인 그 친구였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영화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0: 네.
1: 아수라도 뭐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제
0: 그쵸.
1: 뭐 하여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고
0: 네.
1: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서
0: 네. 그 보면 AI 경쟁 부문이 있고 또 비경쟁 부문이
1: 네네.
0: 있더라고요.
1: 네.
0: 예. 그 AI 경쟁 부문은 좀 어떤 점이 올해 달라졌어요?
1: 많이 발전했죠. 그
0: 네.
1: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그 프로그램 중에 중국 그 시댄스 2.0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0: 네.
1: 그 저기 그 외국 배우들 외국 유명한 배우 둘이 나와서
0: 결투하는 장면.
1: 맞습니다.
0: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1: 시댄스 2.0
0: 네.
1: 나와서 미국 애들이 만든 것보다 대단히 많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만들기가 쉬워졌고 그 AI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컨티뉴티의 문제. 이따가 다른 카트를 찍으면 사람이 좀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0: 예.
1: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다 해결이 됐 기술적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0: 예,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요즘 네. AI가 화두다 보니까
1: 네.
0: AI 영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네. 아닙니다. 예, 부천 국제 네. 판타스 영화제 올해 슬로건이 새 시대 새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이 피부라는 네. 게 슬로건으로 나서 좀 조금
1: 네.
0: 제가 의아했어요. 무슨 뜻인지.
1: 화장품 하나 만들까?
0: 어.
1: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카멜레온이거든요. 저희 이번에 그 메인 캐릭터가.
0: 네.
1: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이 색깔이 변한다고 심장이 변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영혼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모습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0: 네.
1: 지금 대변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카멜레온을
0: 예.
1: 새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0: 네. 이제 올해 개막작하고 폐막작 네. 궁금합니다.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관객들한테 어떤 의미로 이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1: 오늘은 저기 네. 그 개막작만 좀
0: 네.
1: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막작은 아마 아나운서님 그 옛날에 취권 보셨어요?
0: 성룡 나오는 네. 거 봤죠. 예.
1: 취권에 선생님 있잖아요. 무슨
0: 네.
1: 선생님.
0: 예.
1: 그분이 원합병씨예요. 그 성룡을 가리키는
0: 네.
1: 그 선생님.
0: 네.
1: 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0: 선생님은 지금 어렴풋인데.
1: 곧 빨간 그
0: 네.
1: 선생님.
0: 지금 살아계세요?
1: 그분이 원합병. 예. 그
0: 원화병. 예, 예.
1: 그분이 이제 분장을 하고 선생으로 나왔던 건데.
0: 네.
1: 그게 그분이 이제 무술 감독이셨어요. 거기에.
0: 아, 예.
1: 무술 감독이면서 그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0: 사부로 또 출연도 하시고.
1: 맞습니다.
0: 예.
1: 근데 이분이 그 홍콩의 아주 유명한 무협 영화는 모두 무술 감독을 하셨고 와호장룡.
0: 예, 예. 와호장룡. 예.
1: 매트릭스.
0: 예.
1: 그다음에 뭐 킬빌 뭐 헐리우드에서도 뭐 유명한 영화들을 무술 감독을 쭉 하셨어요.
0: 매트릭스 무술
1: 네,
0: 감독도
1: 매트릭스 무술.
0: 예,
1: 뭐
0: 허리 이렇게 꺾어지고 이랬던 거. 예.
1: 그러니까 아주 그 무술 감독에서는 아주 마스터

0: 네.
1: 진짜 마스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틈틈이 감독도 하셨는데, 요번에 몇 작품 감독을 하셨는데, 작년에 뭐 완성하신 그 감독을 한 영화가 중국에서 뭐 흥행 1등을 했어요.
0: 네.
1: 굉장히 유명하게 1등을 해서 그분이 만드신 진짜 너무 장난 같지 않은 액션,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저는 네. 취권의 스승님이 아직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것도 놀랐고, 그 취권이 언제
1: 네.
0: 너무 옛날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아직도 지금 현역 감독을 하신다는.
1: 성령도 아직도 영화 하잖아요.
0: 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1: 성령도 영화 하잖아요.
0: 네. 개막작 원화평 네. 성령의 네, 그 사부께서 예. 예, 꼭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1: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런 중국 영화를 저희가 좀 개막작으로 삼은 데는 이번에 판빙빙도 와요.
0: 예, 판빙빙도 옵니다. 네, 네. 예, 직접.
1: 네네, 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뭘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고 험담만 하고 있어요. 혐중.
0: 예.
1: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없을 정도로 딥시크가 나오고 시댄스 2.0이 나오고 막
0: 네.
1: 전기차가 튀어나오는 걸 우린 정말 모르고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된다. 중국이 5천년이라고 하는 5천년일지 7천년일지 그 역사에서 정착된 그 예술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0: 네, 네.
1: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한참 됐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중국 영화도 좀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0: 네. 중국. 네.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던 중국이 맞습니다. 아니더라고요.
1: 근래 좀 다녀와 보셨어요?
0: 저는 한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랑 또 다르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 저희 아들이 20대여서 혐중 세대거든요.
0: 네.
1: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 선전이 어디야?
0: 선전 지구를 예. 어디냐고 갑자기 왜 물어볼까요?
1: 왜? 그랬더니 거기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애가 뭐 미래 시대, 미래의 도시가 됐잖아요.
0: 네, 네.
1: 놀랍게 변했다고 해요.
0: 중국의 그 로봇들 뛰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희 뭐 얼마 전에 KBS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중국의 수준이 이게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와닿는데 이제 예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1: 예. 거기 놀라운 예술의 전통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거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귀를 닫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올해 그 부천 AI 컨텐츠 서밋도 출범한다고 하던데.
1: 네. 예. 이게 우리 컨퍼런스인데요.
0: 네.
1: 이 컨퍼런스인데 아까 그 밸류 체인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소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AI로 만들어낸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정말 인정을 안 해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로 뭘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 뭐냐면 딸깍하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0: 네.
1: 절대 아니에요. AI 툴을 굉장히 좋은 걸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획력과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고쳐야 돼요.
0: 네.
1: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배우한테 아니 왼쪽 눈을 좀 찡긋해봐. 아니 조금 걸음을 빨리 해봐. 옷을 어떻게 좀 해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수백 번의 연기 지시를 해야.
0: 네네.
1: 화면 지시를 해야. 화면 같은 경우는 미장센 같은 경우는 그 촬영 감독한테 아니야 조금만 로우 앵글로 해봐. 렌즈를 좀 바꾸지.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다 해야 됩니다.
0: 하나부터 열까지
1: 네.
0: 다 어떤 감독의 어떤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네.
1: 그래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자동화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정말 대단한

0: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합니다.
1: 아, 예,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네. 저희가 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야기 그리고 대표님이 그동안 또 영화인으로서 살아온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일에 개막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30주년을 맞아서 신신의 대표이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경기 내륙과 충청에 이어서 강원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 내륙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낮 동안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강원도 홍천과 화천, 경기도 포천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작부터 돌풍을 동반한 거센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0에서 100, 제주 산지에는 최대 18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도 장마에 돌입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폭이 45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81.83포인트 상승한 8476.48에 코스닥은 4.39포인트 하락한 916.18에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5만 2천선 돌파하는 등 미국 증시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3조 7천억 원대 동반 매수를, 외국인 3조 8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기 7%대 급등하는 등 반도체 기판 및 MLCC 관련주, 전선과 게임주, 금융주 상승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주, 조선과 방산, 제약바이오와 석유화학, 철강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48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800억 원으로 전체 90%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중동전쟁 종전협상 돌입 이후에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합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5부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이어서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세버스의 통근, 통학용 운행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며 공공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급 단가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만든 뒤에 다음 달 중순 무렵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 70조 원이 넘는 체납액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내일부터 고액의 관세, 국세,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의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동행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체납자 휴대폰 검사를 김포와 김해, 청주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종합편성 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간 보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최대 180mm가량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내일이면 코스닥이 개장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때 코스닥도 닷컴 버블과 코로나 유동성, 2차 전지붐으로 코스피 지수를 뛰어넘던 때도 있었지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개미무덤이란 별칭까지 얻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30년 전 코스닥 첫 지수인 1000포인트보다도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강형 세그먼트와 부실기업 퇴출 등 정부는 하반기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정책이 코스닥의 부실한 구조적 문제를 개편하고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상반기 말일인데 오늘 증시부터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꽤 괜찮은데 조금 아쉽기는 한 날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0.97% 올라서 8,476으로 마치긴 했는데 장 오전장, 오후장 이 사이가 낮쯤에 3.2%까지 코스피 오르면서 8,600선대 후반까지 가서 오늘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 참 괜찮겠다 싶었는데 뒤로 가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2%까지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오늘 변동성이 -5%포인트니까 꽤 컸던 하루였고, 그래도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어제 워낙 급등해서 좀 오늘 숨고르기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1%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돼서 916으로 마쳤고요. 오늘 리밸런싱 관련돼서 외국인이 얼마나 팔 것이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보다는 리밸런싱 규모가 좀 줄었는지 오늘 외국인이 두 시장 합쳐서 4조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좀 줄었고요. 6월 전체로는 48조에서 49조 사이니까 거의 50조 되고 연간으로는 이제 147조 정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최근에 순매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늘 환율도 장중에 1,550원대를 살짝 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고요. 초반부터 뉴욕시장도 괜찮았고 뉴욕시장이 또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한 영향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오전 10시를 좀 넘어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도 반등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그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0: 33만 4천 원인데 오늘 사실은 거의 오후에 내내 한 4%에서 5%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뭐 큰 뭐 하락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닉스도 낙폭이 좀 있었는데 초반에 상승세로 돌아서서 0.8% 상승을 하면서 265만 원. 삼성전자는 33만 4천 원에 마감이 됐고 어제 발표된 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영향이 오늘 좀 계속 있어서요. 소부장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 MLCC 쪽, 전력 설비 쪽, 하여간, 이 반도체, 호남권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인 모습이었고, 반면에 어제 코스닥 시장을 8% 넘게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 그렇군요. 국내 증시가 6월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서학개미들의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레버리지 투자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50개 종목을 보니까 그중에 17개, 그러니까 대략 한 40% 가까이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라는 이런 통계가 좀 나왔고요. 이게 직전 한 달 전이니까 대략 4에서 5월 달 이때보다 두 배 늘었고 순매수 규모 역시 14억 달러로 2조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역시 한 달 전보다 금액은 2.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지난달 말에 서둘러 출시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은 서학개미들의 레버리지 상품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좀 끌어들여서 이를테면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든가 외화 유출 이런 걸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별로 정책적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가 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직전 한 달 동안에는 뭐 나스닥 100 반도체 뭐 지수 샌디스크 인텔 중 주로 반도체 기술주 관련들 중심으로 레버리지 투자들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마벨 이런 뭐 AI 반도체 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로켓넷 같은 우주 항공 분야까지 서학개미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좀 늘고 있어서 오히려 해외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는 더 확산되는 또 커버리지도 더 넓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좀 나왔고 여기에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해외 운용사들이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상대로 한 3배 이짜리 뭐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또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이렇게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상장이 좀 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삼성전기하고 현대차까지 이런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좀 곧 출시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해외 투자 쪽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줄어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집값이 급등한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요?
0: 네.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성, 동탄, 용인시, 기흥, 그다음에 구리 세 군데고요. 그동안 이 세 군데 다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 또 토지 허가래 구역으로 세 곳이 다 한꺼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올 들어서만 이들 지역의 그 집값 누적 상승률이 동탄은 11.38% 가장 높고요.
1: 네.
0: 구리도 7.8%, 기흥이 6.2%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거의 뭐 압도적인 그런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은 당장 내일부터 효과가 발휘가 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7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정이 좀 됐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이 되면 1주택자를 포함해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률 즉 LTV가 정전의 70%에서 40%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대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있겠고 여기에다가 주담대 한도도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6억 원이지만 6억 원으로 줄고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원 특히 이제 25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2억 원 정도로 주담대 한도도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되고 청약 재당첨도 제한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취득세나 양도세다 그랬더니 세금이 중과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좀 클 것 같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크겠고 이걸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또 허가가 취소되고 그래서 갭투자를 아예 차단하는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규제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1: 그렇군, 그렇습니다.

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조금 정리해 오셨다고요?
1: 예, 굉장히 많은데요. 좀 실생활과 좀 연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저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수당도 받으려면 무조건 한 달 이상 휴직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네. 일주일이나 2주일씩 이렇게 내도 된다라는 게 굉장히 편의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0: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도산을 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그 전에는 3개월까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급여가 지정이 되게 됐는데 10월 8일부터는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임금 체불을 할 경우 그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한 이런 고용주도 같은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서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근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 더 엄격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 승차권을 이용하는 게 두 달 전부터 예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KTX랑 SRT랑 이제 앱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모든 철도 열차를 한 곳에서 예매할 수 있는 그런 고속철도 통합 앱이 역시 8월 달에 출시된다는 것도 좀 편리해지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일기예보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11월 12일부터는 6일 또는 6일에서 11일 사이에 날씨를 알려주는 이른바 중기 일기예보가 매일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계속 제공이 돼서 일기예보가 굉장히 자주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편의성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점이 9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뭐 보건소, 가족센터 등 이런 곳 공공시설에 생리대도 무료로 배치된다는 것도 또 이렇게 새로 좀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다시 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코스피 9000 시대를 맞아 거침없이 질주해온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 후보 명단인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MSCI가 뭘까요?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분류하고 투자 지수를 만드는 글로벌 지수 산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참고하는 세계 증시 안내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지도에서 선진 시장은 투자 제도가 투명하고 외국인 자금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신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환전과 주식 거래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보다 규모와 개방성이 낮으면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국은 선진 시장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평가받는 일종의 승급 후보입니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4년 후보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에도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환전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찰 대상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내일이면 코스닥도 벌써 출범 30주년을 맞습니다. 코스피가 8,900포인트를 넘나들 때 코스닥은 오히려 1,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외된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승강제 도입 등 정부는 조만간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과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서운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나와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뭐 내일이면 코스닥이 벌써 문을 연 지 30년째라고 하는데요.
2: 네.
1: 지수가 처음에 출범할 때 1,000포인트였다고 하는데 지금이 네. 더 후퇴했으니까
2: 네.
1: 이 지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여러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2: 네.
1: 그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해야 될까요?
2: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태생부터 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

0: 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모인 어떻게 보면은 좀 본 시장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좀 앞세운 중소 벤처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그러한 성장 시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미래를 사는 시장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좀 완성된 기업의 시장이고 코스닥은 성장하는 기업의 시장이다. 이렇게 네. 보통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1일, 96년 7월 1일이 처음 코스닥 시장을 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되는 거죠, 내일이. 네. 그래서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스닥은 성장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장 무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무대를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의 관점에서 네. 내일 뭐 승강제라든가 상장 폐지 제도를 좀 손본 거, 그다음에 네. 기술 그 특례 상장 제도 손본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이제 자금이 돌도록 할 것인가, 자금 공급 그러한 좀 제도 개선한 방향들 이런 것들이 내일 나올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청취자들이 보실 때 딱 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상장 문턱이 코스피는 굉장히 높고 코스닥은 낮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코스닥은 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미 IPO 다시 상장할 때부터 규모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근데 운용 주체는 한국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해요. 물론 뭐 시장위원회나 지수는 독립적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뭐 방금 정리한 것처럼 시장의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1: 그렇군요.
0: 보시면 돼요.
1: 네. 아니 그러면은 뭐 미국도 나스닥 같은 기업이 있고 또 꿈과 기술 벤처
0: 그쵸.
1: 뭐 이런 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0: 네.
1: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성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지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0: 네,
1: 부분인데
0: 확실히 문제가 있죠.
1: 코스닥의
0: 네.
1: 문제점은 어떤 걸 좀 짚고
0: 좀
1: 계십니까?
0: 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1: 부정적인 이미지야.
0: 왜냐하면은 네. 그 출범 당시에는 분명했어요. 목적 자체가 미국의 나스닥처럼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혁신의 토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1: 네.
0: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한 바에 하면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가 2000년 3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1: 네.
0: 지수가 2834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 와, 그러면 아까 96년 7월 1일에 1000으로 시작했다고 치면
0: 네.
1: 2800이면 거의 3배가 올라갔던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원래는 그 90 6년에 시작할 때는 1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1: 아.
0: 네, 100포인트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1000포인트로 조정된 게 2024년 1월에
1: 네.
0: 닷컴 버블 지나고 난 다음에
1: 네.
0: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도 너무 거의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정부가 1000포인트로 전부 다 소급해서 다 바꾼 거예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2803 그때 바꾼 포인트로 1000 기준으로 보면
1: 네.
0: 2834포인트까지 갔던 적도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오늘 좀 정리를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해드릴 텐데요.
1: 네.
0: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실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5년 사업년도, 2025 사업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 네.
0: 그 적자 기업이 44% 정도가 돼요.
1: 엄청나네요.
0: 그러니까 10곳 중 4곳은 돈을 못 번다는 뜻이죠. 적자라는 뜻이죠. 물론
1: 네.
0: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좀 이제 여기에 상장돼서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코스피로 이전이 돼요.
1: 아,
0: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총 1위 달성했던 알테오젠이 작년 12월에 이제 코스피로 상장하겠다 결정을 했고 2026년 중에 지금 떠날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량 기업들이 전부 다 코스피 시장으로 떠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기업들은 좀 더 안 좋은 기업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우량 기업이 못된 기업.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의 이제 온상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 왜냐하면 2025년 불공정 거래 98개 중에서 8건 중에서 66건, 그러니까 67%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코스닥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1: 네.
0: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시총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락했겠죠. 아까 얘기했던 시총이 큰 기업들은 다 코스피로 빠졌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6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다 합친 시가

0: 총액에 코스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6.5% 정도밖에가 안 돼요. 네. 네, 자료 한 2번을 띄워주시면.
1: 네, 자료하면 2번이고요. 네네.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이제 6월 25일 기준으로 그 25일과 26일 기준으로 26일에 한 8%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그래도, 비중이.
1: 그래도 7%겠네요.
0: 네. 그래서 올랐는데 7% 이하죠. 그러니까 아, 6.5%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시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금 코스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와, 그 일단 문제가 벌써 4개나 되고 이런 문제가. 네. 지난 수십 년간 어쨌든 쌓여왔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가 네, 지금의 네. 코스닥으로 네.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와,
0: 지금 이제 근데 하나씩 근데 네. 이제 뭐 시장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현황의 이제 영향일 수도 있고 뭐 금리가 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이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영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기로 네. 하죠. 그래야지만 또 정부 당국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1: 그러면 뭐
0: 같아요.
1: 내일 이후 나올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까 네. 그 코스닥에서 몸집을 키우면 또 다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있습니까?
0: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스닥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하고 좀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료 3번을 한번
1: 네,
0: 띄워주시면
1: 네,
0: 이 코스피, 네. 코스닥 그다음에 나스닥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단 지난 10년간 나스닥 시장의 그 우리가 주가 상승률은 거의 88.41%예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죠? 이제 코스닥은 4% 정도, 4.07% 정도에 그쳤어요.
1: 네.
0: 겉으로는 둘 다 성격이 똑같아요. 기술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시장의 체급하고 기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1: 네.
0: 이게 여기 나스닥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좀 기술주 시장이 아니라 성장 기업이 커져도 계속 거기 남을 수 있는 주류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뉴욕 증권 시장하고 네. NYSE하고 계속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보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MS, 구글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여기 나스닥 안에서도 굉장히 상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일정 단계에 올라서면은 그 시장 안에서 더 크게 평가를 받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기업이 왜 머무를까 그러면 나스닥은. 우리는 다 떠나는데.
1: 그러니까요.
0: 떠나는 이유는 그거죠. 여기 머물러 있어봤자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1: 아, 네,
0: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글로벌 펀드들이 보통은 패시브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1: 네, ETF 같은 거요?
0: 그렇죠. ETF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좀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대표 지수가 있어요. BM.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피 200을 따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거기에 이제 주식으로 셀렉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피 시장으로 가야지만 훨씬 더 본인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외국의 패시브 자금들이 벤치마크를
0: 네.
1: 참조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는 벤치마크를
0: 네.
1: 참조하는데 지금 코스닥은 참조를
0: 네,
1: 안 하는 시스템이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1: 그러겠네요.
0: 코스닥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스닥은 어떠냐? 나스닥은 첫 번째로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료 3번에도 있는데
1: 네.
0: 글로벌 연기금이나 ETF 이런 데서 자금이 계속 꾸준히 그쪽으로 들어가요. 거기 시장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50% 이상이 기관 투자자예요. 근데 우리는 코스닥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없어요. 30% 이하고요. 대부분이 개인
1: 그렇군.
0: 투자자들입니다.
1: 아, 그래서 개미무덤이라고 불리는
0: 네,
1: 거.
0: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1: 근본
0: 있죠.
1: 근본 있는 해석이네요.
0: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나스닥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사고 팔 사람이 많으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 입장에서 들어와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평가를 잘 받는다는 뜻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금 그 가격이 높게 평가받으니까 조금만 자금 조달을 해도 되는데 코스닥 네. 시장이 머물러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이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0: 거래 유동성도 풍부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게 맞죠. 떠났다고 해서 또 그 페널티도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떠나겠죠. 그죠? 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 우량주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서 분석을 한 이제 결과에 보면은 저평가 받는 것 때문이 가장 커요. 방금 저평가 받는다는 뜻은 저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때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1: 아니 그럼 뭐 거의 뭐 떠나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등떠미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성공하면 일단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0: 그게 이제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계속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은 우량주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끼리 비교받는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기술 산업이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넷째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산업을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죠.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기업이 굳이 이제 공시를 많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계속 평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1: 애널리스트들도 보고서를 쓸 때 좀 그 네. 기업이 믿을 만 해야지 쓰거든요.
0: 그렇죠.
1: 보고서가 그러니까 없다는 것 자체가
0: 공시가 명확하게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1: 그런
0: 그래서
1: 것
0: 그런
1: 같습니다.
0: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자본시장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조금 담겨 있어요.
1: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네. 정확히 해석 이해하면은
0: 네.
1: 해법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코스닥 코스피 비교하면서 또 보니까 코스닥 상장 종목 수가 진짜 코스피보다 두 배 이상
0: 네,
1: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이거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예를 들면은 그 1822개가 코스닥 상장 수거든요.
1: 예.
0: 코스피가 948개인데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이나 상장을 좀 쉽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예. 매출 실적이나 이익을 지금 내고 있지 않아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상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시키기는 굉장히 쉽고 근데 시장에서 예를 들면 충분히 평가를 받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것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1: 예.
0: 퇴출은 또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1: 들어오는 거 쉽고 나가는 건 어려워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굉장히 상장된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좀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는 목적 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은 성장 기업이 코스피를 안 가도 그다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시간이 많으면서도 짧기 때문에
0: 네.
1: 오늘 또 하실 얘기도 많으신 것
0: 네.
1: 같아가지고 그러면
0: 네.
1: 저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들 많이 짚어봤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정부가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좀 내겠다고 하는 예상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0: 네.
1: 그럼
0: 네.
1: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전체적으로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은 네. 뭐 내일 이제 좀 뭐 발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1: 예. 네.
0: 한번 제가 조금 정리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좀 레벨업을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건데 이제 3000닥 달성도 막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1: 올해 그래서 5월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0: 네,
1: 많았었습니다.
0: 그래서
1: 그 3000닥 가야
0: 네,
1: 된다 이러면서.
0: 네, 지금 이제 1000이 이제 네.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2026년에 들어서 금융위원회가 그 패키지로 이제 좀 코스닥 시장 신뢰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게 신뢰가 지금 무너진 부분.
1: 신뢰 무너진
0: 네,
1: 부분.
0: 네. 그다음에 또 시장에 자금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혁신 제고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네 개의
1: 시장에 자금이 또 유입이 되게.
0: 네. 네. 네 개의 네. 기본 방향. 왜냐하면 아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맞습니다.
0: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코스닥 그 자율성 그러니까 거래소의 경영 평가 시에 코스닥 네. 별도 독립 평가하겠다라고 했어요. 거래소 평가잖아요. 그때 아, 이제 코스닥은
1: 거래소도 공공기관이니까 평가하는데
0: 뭐
1: 코스닥을
0: 이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금융위 입장에서는 거래소 평가를 할 때 좀 객관적으로 코스닥을 별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인센티브 차등하는 부분, 그러니까 코스피와의 내부 경쟁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게 좀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뉴욕, 미국 같은 경우가 나스닥하고 NYSE가 네.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여기가 좀 우량주들이 일로 옮겨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겠다는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상장 페이지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술주에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확장을 시켜서 AI, 우주, 에너지 이렇게 맞춤형 기술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실 기업에 신속 대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시장의 질적 네.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있는데 이거를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한 뭐 25%에서 30%로 상향해서 코스닥 그 벤처 펀드를 여기에다가 우선 배정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1: 네.
0: 코스닥 시장에. 그다음에 연기금 BM에 코스닥 반영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1: 네.
0: 벤치마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벤치마크는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운용해서 주식 운용해갖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의 기준 지표가 되는 거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코스피만 들어가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 거는 판입을 네. 시키지가 않죠. 국민연금은.
1: 아니, 뭐 듣다 보니까 제도가 그냥 코스닥은 네. 올릴 생각 자체가
0: 네.
1: 없다고
0: 그래서
1: 보는 게 맞아 보이네요.
0: 국민연금
1: 네.
0: 부분에다가 BM 설정할 때 코스닥을 반영하도록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주관사가 이제 상장을 시키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거를 좀 책임을 지게 하는 예를 들면은 일단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팔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주관사도 책임지게 하는 거. 상장을 도와줬던 회사들 또 책임지게 하는.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좀 잘못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제도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것처럼 좀 중개회사인 증권사도 책임을 져라. 공모를.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그 대책들로 이제 할 수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제도만 만들어 놓고
1: 네.
0: 여기로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생산적 금융의 기조 하에 우리 국민성장펀드 150조 있잖아요.
1: 네.
0: 여기가 본격 가동이 되는데 이 중에 8조에서 10조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직접 투자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아.
0: 네, 그리고 장기 공공 자금이 들어오면은 좀 수급 부족.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많으니까 부실 기업도 퇴출을
0: 네.
1: 하게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떠나지 않게 여기를 BM으로 삼아서
0: 네.
1: 뭐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돈들이 또 들어오게 하고
0: 네.
1: 그동안 신격도 거래소가 관리를 하긴 하지만은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시장을 좀 경합을 붙여야
0: 네, 그렇죠.
1: 둘 다 키울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것까지 제도적으로 만들고
0: 네.
1: 아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승강제던데
0: 네네.
1: 이 승강제 부분도 이거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승강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한 운동장 안에 기업을 그러니까 성적 표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시 나눠보자라고 하는 발상이라고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우량주, 그 다음에 아직은 더 키워야 되는 성장주, 그 다음에
1: 네.
0: 구조적으로 약한 기업이 한 바구니 안에 다 섞여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회사도 좀 저평가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할 기업 그다음에
1: 네.
0: 관리돼야 되는 종목들 이런 거랑 다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빨리 걸러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량주와 부실 기업이 한 시장에 뒤섞이면서 신뢰가 좀 약해졌다는 부분 이거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승강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좋은,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업은 다 코스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 기어서 떠나보내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좀 굳어져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좀 계속 남아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승강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1: 아.
0: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장기 자금이 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승강제도고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지수가 지금 현재 96년 7월에 출범한 거를 10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지금 현재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기업 퇴출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구상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프리미엄, 스탠다드, 그다음에 관리군 이 세 구역으로.
1: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군요.
0: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네. 이름 자체도 약간 이렇게 되면 줄 세우기, 그다음에 낙인 효과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벤처업계에서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네. 의견을 좀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름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10월 달에 네, 그때
1: 그렇군요.
0: 이제 그 코스닥 아마 프리미엄 위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어쨌든 프리미엄은 보도상으로 보면은 한 80개에서 170개 다시 얘기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한 10% 이내
1: 네.
0: 정도로 이제 검토하는 그림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는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머무는 그러한 그 시장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관리군은 동전주 1,000원 이하의 주식을 이제 좀 퇴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 이름을 아유. 동전주로 부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1: 네, 좀 그렇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00원 이하니까 동전주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보통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네. 동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군은 동전주, 그다음에 시총 기준, 공시 위반, 자본 잠식 같은 어떤 위험 신호하고 연계해서 경고등이 켜진 기업들 있죠.
1: 네.
0: 이 기업들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예요.
1: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게 이미 코스닥에는 코스닥 150이나 이런 게 있는데
0: 네.
1: 프리미어 이렇게 등급제를 나누는 게 뭐 승강제나 등급제 이런 게 다른 나라에도 좀 있습니까?
0: 있죠. 이제 우리가 좀 도입하고 있었던 부분이 일본 제도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이제 2022년도에 2월에 이제 그 일본이 사실은 이 승강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일본 도쿄 그 예. 증권거래소가요. 그래서 여기가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모델을 좀 참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나스닥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글로벌 셀렉트가 있고요.
1: 네.
0: 글로벌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캐피탈 마켓 이 세 분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나 뭐 MS, 구글 이런 데가 글로벌 셀렉트예요.
1: 네.
0: 여기는 명백하게 NYSE랑 경쟁하는 시스템이죠. 굉장히 우량주잖아요.
1: 예.
0: 그 NYSE로 옮겨가지 않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량주들이 옮겨가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의 실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점도 같이 드러났어요.
1: 그렇군요.
0: 이게 실적은 질적인 성장은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2002년에 이렇게 일본의 도쿄 이 나스닥 시장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닥 시장이죠. JPX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시총 중앙값이 570억엔에서 960억엔으로 약 67.5%가 상승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중앙값이
1: 많네요.
0: 상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 중앙에 있는 값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1: 아.
0: 그러니까 중앙은 없고
1: 네.
0: 굉장히 좋은 거와 관리군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1: 그러니까
0: 발생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 거죠. 프라임이 완전 올라버렸나
0: 네,
1: 보네요.
0: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 2024년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장 폐지는 82건이고
1: 네.
0: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60건이라서 상장 폐지 건수가 신규 상장 건수보다 훨씬 높았어요. 다시 네. 말하면은 폐지되는 종목이 훨씬 빨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실 기업은 빠지고 우량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질적 개편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네. 낙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프라임 46개, 스탠다드 82개, 그로스가 33개였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이 바로 즉각적으로 강등시키지 않고 5년 유예 기간을 줬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년 저 기업은 5년 뒤에는 결국은 나갈 기업이야, 강등될 기업이야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1: 네. 이제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러한, 왜냐하면 승강이라는 게 특정한 조건이 안 되면 떨어졌다가 일정한 2년 정도 평가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1: 네.
0: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목적은.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1: 네.
0: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거래소가 계속 검토 중이고 정부 당국도 검토 중이고 벤처업계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술 성장주들이 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고려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다른 나라가 어쨌든 특히 옆 나라인 일본이 이 제도를 네. 도입했고 그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잘 네. 보고 제도를 수립하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0: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고정신분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근데
1: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0: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름 네. 때문에 뭔가 결정이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괜히 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아, 저기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근데 원래 목적은 그렇게 좀 셀렉션을 확실히 해서 투자자 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왜냐하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네. 해보시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실험이나 이런 게 다 성공해서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1: 맞아요.
0: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1: 아니, 근데 제가 맞아요. 바이오가 불리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러한 네. 주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들이 좀 들어와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R&D 투자를 하고
1: 네.
0: 좀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키우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제도적인 시장적인 성격이
0: 네.
1: 기술 기업들을 좀
0: 네.
1: 부상을 하는 건데
0: 네.
1: 만약에 등급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네. 그 본 목적은 또 잘
0: 네.
1: 수립이 안 될 수가 있는 거를.
0: 그래서 이제 벤처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1: 네.
0: 이제 조금 업종별로 산업별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그래도
1: 네.
0: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낙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검토를 해서 아마 10월 달에 발표할 것 같아요. 네.
1: 지금 그 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0: 네.
1: 그 코스닥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 성격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제도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제도 개선하는 방향이 역설적으로 그냥 코스닥도 실적주가 좋아지는 형태로
0: 네.
1: 굉장히 가버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0: 네, 그렇죠.
1: 정부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정도로 좀 생각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0: 정부가 네. 지금은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제2의 코넥스 시장이 돼버릴까 봐 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1: 코넥스 시장은 어떤 건데요?
0: 코넥스 시장은 이제 2013년에 출범했는데요.
1: 네.
0: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설계됐어요.
1: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이다.
0: 네. 코스닥 시장 그 밑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1부고
1: 네.
0: 코스닥 시장이 2부고
1: 네.
0: 코넥스 시장이 3부 리그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약간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뭐 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억도 안 되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왜 지금 그걸 모르냐면은 여기는 일반 투자자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1: 네. 전문 투자자들만 네. 가능하신 거군요.
0: 굉장히
1: 거네요.
0: 위험이 네.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코넥스 시장이 약간 2부 리그 코스닥 시장도 아닌 2부 리그라는 좀 낙인이 찍히면서
1: 예.
0: 원래는 코넥스 시장에 들어와서 좀 키워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가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1: 예.
0: 그게 안 돼버린 거죠.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관리군 세그먼트가 약간 지금 코넥스 시장처럼 이렇게
1: 예.
0: 운명을 맞이할까봐 되게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 아.
0: 네.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있어도 자금 조달이 막혀서 결국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되면은 이건 시장의 정리 효과가 아니라
1: 네.
0: 일부 관리군에 넣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시장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1: 네.
0: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니 그러면 거꾸로요. 그 지금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너무 퇴출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0: 네.
1: 좀 더 뭐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나 그런
0: 그게,
1: 건 아닙니까?
0: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방법이 아까 생산적 금융의
1: 네.
0: 핵심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개선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규제로 부실을 걸러내는 대신에 규제만 하면은 부실만 걸러내면 시장이 완전히 위축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자금을 끌어오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예요.
1: 아, 이해됩니다.
0: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성장펀드 그 8조에서 10조 원 정도를 코스닥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펀드도 우선 배정하겠다. 여기에다가 공모주 우선 배정하고 세제 혜택 한도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연기금 비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스닥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대형 IB의 모험 자본 공급을 좀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제일 주목할 것은 결국 국민연금 코스닥 비중 확대예요.
1: 아,
0: 잘 보시면 네. 왜 나스닥은 글로 가지 않을까요?
1: 아, 그 아까 벤치마크하는 네. BM 돈들이 계속 나스닥에 오기 때문에.
0: 계속 머무르고 네.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고 하는 자금이 있어요.
1: 네.
0: 그 자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스닥 시장에 주식을 사요.
1: 그렇군요.
0: 다시 말하면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1: 네.
0: 거기서 그 시장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 전혀 없어 보이네요.
0: 네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비중이 단 네. 3.7%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국민연금 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26년 5월에 14.9%에서 20.8%로 상향 결정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정부도 4월에 연기금에다가 코스닥 비중 확대 지침을 좀 내린 상태고요.
1: 예.
0: 만약 뭐 국내 주식이 20.8%로 늘게 되면 그중에 코스닥 비중이 5%만 되어도 한 약 20조 원 안팎의 자동 매수자가 생기는 셈이거든요. 어, 그게 이제
1: 그렇군요.
0: 어떻게 보면 구조적 수급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1: 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0: 네.
1: 안에서도
0: 네.
1: 네, 연금이 좀 집행하려고 해도 어느 네. 정도 교통정리는 돼 있는 게
0: 아,
1: 편한데
0: 그렇죠.
1: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0: 왜냐하면 그 모든 연기금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1: 예.
0: 이제 특히 국민들의 퇴직, 그러니까 은퇴 자금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전혀 그 저기 가이드라인이 없이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정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그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뱅가드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도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에 신흥시장에 들어갈 때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1: 네.
0: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뭐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BM으로 삼아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만 사라. 이런 게 있어요.
1: 아,
0: 네,
1: 이게
0: 그런 것처럼.
1: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부분이
0: 그럼요.
1: 있어 보이는데요.
0: 그래서 그런 것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를 먼저 구조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1: 지금 서 교수님은 이제 이런 건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이런 뭐
0: 네.
1: 이런 쪽이랑 좀 교류를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는 어떤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0: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업, 그러니까 이제 벤처 바이오 등 혁신 기업들의 반발은 좀 있어요.
1: 네.
0: 네, 왜냐면은 방향은 옳다는 거에 다 동의를 해요.
1: 네.
0: 근데 사실 코스닥 상장사가 지금 1,603개잖아요. 이 79.5%인데 여기가 다 벤처 출신이에요.
1: 아.
0: 네. 그리고 시총 비중이 벤처들이 81.1%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뭐 상장 폐지나 뭐 이런 걸 다 적용, 동전주나 이런 걸 다 적용하게 되면 약 20%의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대 정책 요구안을 지금 좀 주고 있어요.
1: 벤처 쪽에서요?
0: 네네. 네. 바이오 업계 우려도 굉장히 큰 상태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세그먼트 선택할 때도 보면은 최근 2년,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 코스닥의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1: 네.
0: 근데 뭐 거의 작동을 안 했는데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최근 2년 내에 기술 이전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 이전은 미래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파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걸 우량성의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 상업화 되는 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독자
1: 아.
0: 상업화 하는 게 그게 진짜 혁신 기업이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런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좀 산업별로 좀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를 하되
1: 네.
0: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산업 특화 지표가 좀 필요하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게 참
0: 네.
1: 교수님도 정말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이제 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0: 네.
1: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분은 서원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정말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나서 그 사람 여간내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여간내기란 말은 주로 아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쓰입니다. 여기 나온 여간이란 말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뒤에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매우 덥다는 것을 말하려면 날씨가 여간 덥다가 아니라 날씨가 여간 덥지 않다라고 부정의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예로 여간의 뜻을 반대로 생각해서 여간 덥지 않다라는 문장을 덥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예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결국 그 뒤에 오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좀처럼이나 좀체 같은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일자리가 좀체 구해지지 않는다 같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와 호응해서 여간해서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로 좀처럼 좀체는 표준어지만 좀체로는 좀처럼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서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주시 유급에서는 35.5도, 경북 구미는 34도, 서울 광진구에서도 33.3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서울 등 내륙 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오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50에서 100, 많게는 산지에 18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시예보 브리핑을 열고 남해 먼바다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오늘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역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남해안에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져 5에서 120mm, 산지에는 최대 180mm 이상 오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먼저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협상은 오늘도 다시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오늘은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수장이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외교부청사에서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내일 0시부터 해제돼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더기로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수용시설 내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은 오늘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해 집중 음주단속을 내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전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의회 일제단속과 지역별 수시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향해 지역 비하 세리머니를 펼친 배재구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늘 현재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구 선수단은 어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1고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최대 180mm가량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위닝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치경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입지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은 배제와 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사안만 보면 호남에 투자가 많지만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조족 지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충남, 경남을 찾아 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학교 안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풍자한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권 보호국이 실제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을 만나서 교실 안에 선 넘는 여러 실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진단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상일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게 뭐냐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가 거의 없는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 안보 망에 있어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뭐 복합적인 제가 볼 때는 과제 도전 이런 거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도전 성공한다면 물론 아직 성공한 건 아니니까요. 성공한다면 그런 걸 풀어낼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설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흥분될 정도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마치 예전에 제가 뭐 말로 들었던 케네디가 우리는 달에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도전을 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능력을 총력을 집중해가지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3: 그 얘기를 듣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경제안보 측면에서요.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1: 네.
3: 그렇게 되면 경제안보의 패러미터 안에 미국의 패러미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상당히 안보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 네.
3: 성공을 다 함께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자, 아주 야심찬 어떤 그 도전장이라 그럴까요? 이걸 내걸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2: 네.
1: 자. 강찬호 위원님
2: 아니 뭐 말로 지금 나온 것이 실현되면 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0: 말이 무엇인가 우리 기자나 국민들이 들어보니까 후보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 두 사람 최태원 이재용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똑같이 기대예요. 기대 뭐 각종 재반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되는 이게 되죠. 이 프로젝트를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그 기대를 정부가 충족을 해줘야 우리가 후보지 하나로 지금 계획 검토를 해보겠다는 수준이에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기업적인 결정을 기업들이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두 사람 데리고 나와서 대통령은 훨씬 앞서간 얘기를 하고 정작 총수들은 각종 정부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후보지 하나로 계획했다가 후보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1: 뭐 공시를 네. 조금 바꿨다는 얘기를.
0: 네. 그러니까요. 네.
2: 아니 근데 그렇게 예. 얘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새만금 했잖아요. 그럼 새만금이 뭐 계획대로 다 됐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0: 아니 그래서 반면에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2: 반면에 인천공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갯벌에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그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도전 과제로서 시의적절하게 너무 잘한 거고요. 그런 비전을 밝혔는데 함께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뭐 계속해서 이견만 제기한다면 다른 대안을 그러면 제시를 해야죠. 그런 게 네.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래의 발전 성공 선도국가로의 진입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0: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저 대안 제시가 아니고요. 네. 삼성이나 SK는 다 대안이 제시돼 있어요. 지금 용인에 더 지금 공장 늘리고 그래서 전력과 물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각종 그 본인들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오히려 정부가 지금 전기도 지금 제대로 안 주고 한전이 지금 MOU도 제대로 수십 번이 지금 좌초가 되고 뭐 전선도 지금 저 송전선 건설이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 가로막고 아 이러니까는 지금 그런 거지 대안은 그 기업들이 아니, 알아서 말하고 있어요.
2: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규제나 자, 뭐 여러 가지 오케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된 이유.
2: 네. 다 모두가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집중을 되는 거죠.
1: 잠깐, 자, 녹취 하나 듣고 네, 질문을 네, 네, 똑같은 네.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당연히. 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어떤 얘기하는지 일단 들어보고 관련 논의 이어갑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3: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자, 김상일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호남 투자 반대가 아니고 그 절차의 공정성 제대로 그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를 이제 아니, 데이터를 그 달라 이런 건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라는 네.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요 국가가 산업 전략을 만든 거예요. 전략과 비전을 만든 겁니다.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건 국가의 책임이에요. 정부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행정 수반을 뽑고 그 수반의 철학과 가치를 통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기업들의 선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계획에 일정 정도 참여하겠다고 한 것이지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산업정책 입지를 그 정해놓고 제대로 인프라를 갖춰주지 않으면 결국은 못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프라를 갖춰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비전을 밝힌 거고 계획을 밝힌 거고요.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은요. 1차 포화 상태라는 걸 대기업들도 인지하고 어차피 이 국제적인 지금 수요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그 수요에 올라타지 않으면 늦어가지고 다른 데 다 뺏겨버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런 건 있겠죠. 아, 국가가 정말 약속대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충분하게 우리가 저기에 투자할 수 있게 인프라를 잘 갖춰줄까? 네. 이거는 지켜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미래 투자는요, 대규모 투자고 대기업들은요, 그 수혜에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0: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이 계획에 동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좀 잠깐만요. 강찬호 위원님. 이제 요 비슷한 질문인데 이런 각도에서 이게 어떤 최태원 회장 4월 말에 녹취를 누가 찾아냈는데 보니까 아, 호남으로 꼭 가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1: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하고 이게 보통 입지 선정에만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이해가 안 된다가
2: 저는
1: 있는데.
2: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1: 자, 반대로 기업이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다?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되는
2: 거죠. 그건 이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딴 사람도 아니고 최태원 이분이 아마 그 저 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 호남에다가 그거 해줄 생각 없냐고 하니까 뭐 그런 요건들을 다 봐야 될 것이고.
1: 그게 4월 28일이었거든요.
2: 그거 굉장히 거기 소극적인 답변을 했어요. 자, 그로부터 지금 뭐 한 달 뭐 5, 6이니까 딱 두 달 됐네. 두 달 만에 이렇게 저 바뀌는 것도 좀 희한하고 둘째 바로 그 고동진 삼성전자에서 사장까지 지낸 이분도 지금 삼성전자 건너 그 안에 좀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한 달 안에 한 달 만에 갑자기 이게 저 한 달 전에 없던 얘기가 지금 튀어나왔다. 이거야말로 지금 뭔가 좀 정치권이 팔 비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전에 뭐 대안 좋습니다.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수도권 그래 증설을 더하는데 수도권 집중된다고 하면 그럼 또 기업들이 찾아보지요. 그 나온 데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충청이나 구미도 다 나와요 지금. 왜 그럼 거기는 왜 대안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쉬워. 지금 충청도에서 난리 난 게 충청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물이 두 번째로 지금 많은 데가 대청댐입니다. 한강이 팔당 남한강 북한강에서 이제 100만 톤이 하루에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경기 용인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물이 많은 데가 대청댐 유역이에요. 그거 하루에 40만 톤 이상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제일 의심하는 게 저 지금 뭐 저 어저께 장관들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영산강 선진은 다 끌어 모아도 지금 수량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서둘러 발표하는 걸 보니까 충청도 물 저 떼가지고 그쪽에 운반해서 쓸 모양이다. 지금 그거 강하게 충청도 분들 의심하고 있어요. 자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수도권 집중돼서 딴 데 대안 찾아본다면 당연히 기업적 관점으로 볼 때에 충청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그리고 더구나 여기는 저 충청도 해안 쪽에 우리나라의 저 해 저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저 뭐냐 간헐적 에너지 때문에 0.01초라도 지금 저 멈추면 큰일 나는 반도체 입장에서 충내 충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충청은 그럼 배제하고 갑자기 호남을 하나요?
3: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4: 지금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은요. 기업이 자체적인 리스크와 비용을 다 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산업 지도를 만드는데 대기업이 올라타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를 그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도 경제 분야를 18년 이상 국가 정책을 봐온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에 SOC를 좀 떼어주거나 그걸 해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는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좋은 시기를 만나서 이런데 국가가 이런 걸 깔아준다고 하니까 자체 리스크를 우리 리스크 없이 갈 수 있겠네라고 해가지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가 해칭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안 갈 겁니다.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사회 상법도 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략적 결단 이 정도 수준의 것을 총수가 하는 거는 용인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체 계획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1: 자, 그러고요. 잠깐만. 내가 김상일 평론가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용인 같은 그런 수도권 클러스터 조성 어저께 이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쪽도 갈 길이 멀대요. 근데 그쪽도 갈 길이 멀고 뭐 변전소 문제 때문에 전력 끌어오는 것도 지금 좀 용이치 않고 그쪽 문제 저기 호남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그다음에 호남의 전력은 진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좀 약간 엉키는 게 너무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이런 걸 던지는 건 할 수 있는 일인데 수도권도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잘 처리 못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벌려서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0: 도전 과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네. 이게 입법이 수반돼주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의 행정부가 지금의 법 체계로 규제 체계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국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다 같이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1: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
0: 그렇죠.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 단체 줄넘기를 할 때 한번 보세요. 단 한 사람만 넘어져도 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SK나 삼성도요 용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투자된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발표해 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정부를 상대로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이거를 평면적으로 이거는 대기업이 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 부담과 니네 비용으로 다 해야지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면 뭘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지금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다 대기업들이나 이런 걸 지원할 때 자체적으로 할 돈 많은데 왜 그걸 국가가 지원해? 이런 불만이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도 떨쳐낼 수 있고 많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같이 가자.
1: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어저께 90도가 조금 넘는 100도에 가까운 폴더 인사.
2: 네, 네.
1: 자,
2: 네.
1: 이재용 삼성 회장은 100도였고 이쪽 최태원 한 90도에서 95도 네, 네, 사이였는데 네, 여하튼 네, 네. 그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2: 그렇죠. 네.
1: 반면에 이런 얘기는 아니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수익 네. 내겠다는데 대통령 물론 이제 사실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정말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그거는
2: 네, 네, 네.
1: 현 시대에 정말 맞는 말인데 왜 저렇게 인사를 했을까?
2: 저는 그래서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조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 그렇게 지금 오히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하니까 올라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이 아까 4월 달에는 그렇게 그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빠져나간 얘기를 했나요?
0: 자, 둘째 자체 비용이나
2: 아니 그리고
0: 자체 리스크
2: 그다음에 지금 삼성도 지금 내부적으로 한 달 전에는 없던 얘기였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정부가 다 돈 대주고 각종 조건 좋게 해주고 하니까 대기업은 오히려 지금 얼씨 올라타는 거다. 그러니까 호남 가는 거다. 그러면 호남 얘기가 왜 진작 안 나오고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졸속 논란을 자초하죠. 저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1: 네.
2: 그러니까 오히려 졸속으로 지금 하는데 결국은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단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고마워가지고 절로 그렇게 고개가 숙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추론이 안 됩니다.
1: 자 네. 그리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국정조사니 예. 이건 나중에 반드시 특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적극 활용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1: 네.
0: 저도 뭐 리더 역할을 조금 해봤지만 구상이라는 걸 가지면 좀 흥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성공했을 때의 그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상을 왜 했을까요? 본인이 성공한 역사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긴 성공한 정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는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지금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에 국정 어젠다들이 별로 입법 지원을 뒷받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되는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이런 큰 본인의 업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 흥분에 비교한다면 좀 마이너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전당대회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점도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환영하고 이걸 퍼뜨리고 있는 쪽이 다 친청계 후보, 친명계 후보들입니다. 김인석 총리라든가
1: 네.
2: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반도체, 호남 반도체 이거 정말 업적이고 이거 정말 우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밀어드린다 이런 얘기 지금 막 하고 있고 김인석 총리는 뭐 한 달 전인가요? 벌써 큰 거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흘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친청계에서 뭐 이거 갖고서 그렇게 막 열심히 지금 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이거부터가 제가 보니까는 이게 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큰 거니까 물론 어떻게 전당대회 하나만 갖고 했겠어요. 그런데 기왕 할 거면은 보니까 전당대회 딱 이제 시작되는 시점. 아닌 말로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나오고 있습니까? 정확히 지방선거 전국이 끝나는 시점. 한마디로 7월 1일 날 지방선거 이제 당선자들이 취임을 하는. 그래서 지방선거 전국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8월 17일로 다가온 전당대회 그 전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지금 터져 나오고 또 대통령이 두 재벌 총수 앞세워 갖고 이렇게 저 회견을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목적이 100% 전당대회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당 부분은 지금 전당대회를 겨냥했고 그거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계가 어떻게든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 당선이 좀 안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1: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뭐 특검 네. 얘기하는데 예. 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아까 정점식 네. 원내대표가 네. 네. 만 원짜리 연어 덮밥 그 국정조사도 하는데 네. 800조 2000조짜리 국정조사 못하냐. 아니, 동의하십니까?
2: 저는 이거 자체가 국정조사 까미냐는 별개로 민주당이 너무나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특히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의 본인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저는 민주당이 자업자득인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저 뭐냐 알고 보니까 결국 리오남의 필리핀에 가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 불 내가 김성태가 받는 거 내가 옆에서 도왔다. 이거 지금 증언 나왔고요. 연어 술파티 없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지 무슨 방북 대가로 한 거 아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당사자들이 부인해 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 본인들의 목표마저 실패시킨 그런 국정조사는 안 바란 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이번 저 비판에 그런 건 들어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김상일 평론가님.
0: 뭐 현실적으로 네. 국정조사는 되지도 않을 거고요.
2: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런 국정조사라는 건 뭘 기본으로 상정하냐면 그 안에 잘못이나 죄가 있다라는 걸 상정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라는 게 존재해야
2: 네.
0: 되고
2: 네.
0: 근데 그게 없는 걸 가지고 네. 이렇게 무조건 들이대는 거는 뭐 좀 전에 과유불급 국정조사가 있었다는 부분에 저도 일정 정도
2: 그렇죠. 네.
0: 동의하지만 이거는 뭐 과유불급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뭐 이런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실 때 뭐 정청래 뭐 후보 쪽에서는 뭐 얘기가 없고 뭐 김민석 후보 쪽에 얘기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적극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뭐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나 우리 앵커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짜 사람이에요. 예? 물론 약간의 그 경제적인 관점이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 네. 원구성 문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관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님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뜨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아예 원구성을 막겠다고 합니다.
1: 자,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는데 강찬호 의원님,
2: 네.
1: 민주당이 아마 법사위원장 절대로 안 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2: 절대죠. 네,
1: 이게
2: 맞습니다.
1: 이게
2: 네.
1: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기네가 이제 추동을 하고 뒷받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2: 네, 네.
1: 좀 검찰개혁 마무리, 보안 수사권
2: 그렇죠.
1: 이런 거
2: 네,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2: 네, 네.
1: 그걸 알 텐데 그러면 다른 좀 좋아 보이는 상임위원장을 챙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2: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법사위원장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극악스럽게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나 17, 18, 19, 20대 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민주당 반장에서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 뭐냐 이명박 대통령 초반 시절에 알다시피 여당 그때 이제 국민의힘 전신당이 압승을 하고 뭐 친박 연대 이런 당까지 다 나중에 합당돼가지고 180.

0: 180석 공룡. 그때가 진짜 180석 공룡 여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때 88석인가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한 20석이 적어요. 그런 당이 근데 그때 법사위원장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때도. 자, 그러니까 그 야당이 갖고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180석 대 88석 대. 그래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저러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보안수사권도 있지만 대통령 공소 취소. 지금 친명계들이 공공연하게 공소 취소 떠들고 있으니 네.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갖고 올 것이 다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다 지적하는데 좀 굉장히 공감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갖고 가야 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공소 취소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 취소 때문에 법사위원장 갖고 가겠다? 저는 그 정권 붕괴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공소 네. 취소
1: 네. 김상임 평론가님. 공소 취소 때문에
2: 가져간다는 말 한 사람 없고요. 그것 네. 때문에
0: 아니 그거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2: 야당 네. 주장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네.
2: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누가 가져가냐면 다수당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 주는 게 맞아요. 그게 견제와 균형원리에 맞고요. 그리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하고 명분이 있으면 네. 법사위 없어도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 명분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으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무슨 패스트 트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지금 뭐 방법을 다 마련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 경험치가 다 이제 만들어져 버리고 선례가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는 소수당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전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1: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2: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가장 예민하게 보는 시점입니다. 시점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그 결과의 책임이 누구한테 물어질지 모르는데 법사위를 준다. 견딜 수 있는 정치인이 아마 현실적으로 없을 겁니다.
1: 현실적으로 네. 거의 네. 불가능이다. 저는 실시간 교통 상황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도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차가 부쩍 늘어있고요. 이후 팔당 분기점 부근 갓길 고장난 차로 막혀있는데 정체에 이전 시간 차량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던 비봉 쪽으로 6km 구간에 걸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도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주춤하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 둔대 분기점 일대로도 퇴근 정체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주 휴게소 부근은 4차로와 갓길이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반대 인천 쪽 정체 더 길어서 용인과 수원 일대 다시 부곡과 군포 반월터널 월곡 부근으로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하객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퇴근 정체 길어진 데다 안현 분기점 일대로는 3km 구간 사고 정체도 남아 있습니다. 또 남북권인 남해 2지선 서부산 방향으론 서부산 2차로가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앞두고 적통 네.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노무현 키스다.
0: 네.
1: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은 당시 등져서 장례식에도 못 갔다. 정청래 네. 의원 허위다. 네. 네. 사과하라. 네. 사과했습니다.
0: 네.
1: 사과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할 때 반대 선봉장에 섰다.
0: 네.
1: 이거 사과 맞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네. 자. 적통 논쟁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제가 실제로 이 적통 논쟁의 주인공이 된 송영길 의원을 네. 바로 이 방송 직전에 전화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1: 예, 뭐라고 했습니까?
0: 늘 생생한 취재를 네. 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는데 좀 절절하더라고요.
1: 네.
0: 나는 물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었다. 내가 돌아가신 날 이제 갔는데 그날은 안 보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마 이제 보니까 정성래 대표가 중국에서 이제 급거 귀국했었는데 난 이제 첫날이 워낙 강렬하니까 첫날 이제 안 보이니까 안 왔나 보다 한 것인데 그 다음 날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당연히 사과했다. 여기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FTA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론했는데 적통 논쟁이 왜 나온 것이냐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한테 잘못했다. 내가 실제로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과거에 수사받고 기소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심정을 체감했다. 아무도 안 찾아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비판적인 추궁성 전화만 걸려오고 정말 지옥가도 같은 고독 속에서 아닌 말로 진짜 눈앞에 강이 어른거릴 정도. 이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다 겪지 않았냐. 근데 그때 우리 아무도 가지 않았다.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온몸에 그런 게 느껴져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다 우리 모두가 노무현에 잘못했는데 누가 뭐 노무현의 적자니 적통이니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노무현 정신 계승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모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추구하자 이런 거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저도 이것은 이후부터는 제 분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적통 논쟁 이제 그만하자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민석 후보한테 저 총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겁니다. 결국 이제 노무현 갖고 서로 잘잘못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노무현 갖고 지금 잘잘못 따지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구죠?
1: 김민석
0: 후보가 되죠. 네. 만약 후보가 된다면은 아시다시피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때 결국 정몽준의 줄을 서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한테 등을 돌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김민세. 철새의 어떤 대표 아이콘이 돼버린 게 김민석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무현 갖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내가 더 노무현 편이었네 이거 하지 말자.
1: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
0: 이거
1: 유리하다.
0: 굉장히 유리하지. 저는 송영길 의원이 의원 중에 지금 저 결국 그 김민석 후보 총리를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좀 맞다고 봐요. 누가 더 노무현하고 가까웠고 누가 노무현한테 덜 잘못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당이 저 뭐냐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 이렇게 이어진 김대중 당이란 건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 해당 밑에 그런 후보들이 다 그런 대통령들 다 관계도 있구나 그런 거지. 그러면 그것보다는 네. 누가 더 앞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을 더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안보 위기에 처한 나라 안보 어떻게 할 것이며 반도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런 걸 갖고 논쟁해야지. 노무현 때 뭐 내가 어땠고 네가 어땠니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로 이제 이거 끝났으면 좋겠고 저는 송영길 의원이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잘 차단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1: 또 네. 박지원 의원은 김민석이 적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0: 했는데. 그건 이제 동교동 숟가락 얻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뭐 32살인 김민석을 네. DJ가 발탁해서 네. 의원을
0: 그렇죠.
1: 사실은 네. 28살이 될 뻔했어요. 네. 그전에 나웅배 네. 재무장관하고 붙어서.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사그라드는 게 국민 보시기에도 좋다. 그렇게 보십니까? 김상임 변호관님.
2: 네. 당연하죠.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든 좀 일을 해보고 성과를 내보겠다고 하면은요. 여당은 적어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집권 2, 3년 차까지는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2: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는 길을 갈 때 그때서 정말 뭐랄까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쓴소리를 하고 뭐 순교의 길을 갈 수는 있으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대는요. 이번에 미래산업 3대 프로젝트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경쟁해야죠. 이거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1: 그 전당대회 소재는 된다는
2: 그렇죠.
1: 거네요.
2: 그렇죠.
1: 중요 소재.
2: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오셔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좋을 것 같은 게 아니 어젠다 세팅 능력과 국민 주목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해요. 실행력도 탁월하고.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네. 왜?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로 자꾸 느껴지는 과정 1년의 과정이 1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드렸습니다.
1: 차라리 그걸 불식시키는 게 좋다.
2: 불식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낫다.
1: 그런데 네, 이렇게 똑같은 네,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강찬 의원님. 네, 네. 자,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네. 이거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네, ABC론도 네. 있고. 이게 정청래 세력을 더 결집시킨 효과가 이제 반대로
0: 그렇죠.
1: 이재명 대통령 세력을 더 결집시켜서 네. 그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의도와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무조건 서로 갈라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서로 갈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복이 우선 되게 안 좋고요.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팽팽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양쪽이 다 굉장히 결집되고 있다. 그런데 결집되고 있고 너무 팽팽하고 이러니까 심지어 지금 청와대 수석까지 참전한 거 아닙니까?
1: 네.
0: 이것도 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어떻게든 당 외곽에 어쨌든 물론 유시민 존재감은 뭐
1: 재개발론?
0: 있지만 그러니까 예. 재개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좀 용어들이 특히 재밌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의 현안인 부동산 관련 지금 용어들을 갖고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특히 중축이라는 것과 재개발인데 재밌는 게 사실 다 재개발을 다 원하잖아요. 중축은 이거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는 달리
1: 네.
0: 아, 무슨 소리냐 재개발이 이것도 다 우리 원하는 거다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원래 옛날 친노 친문 운동권 중심의 그 운동권의 약간의 증축 거기서 네. 조금 뭐 조금 더 외연 확장하는 걸로 우리는 이재명을 원했는데 지금 이재명 보니까는 이 저 민주당 구파 구세력 이런 네. 사람들은 뒤로 딱 그냥 이제 따돌림하고 이른바 뉴 이재명 뭐 실용이니 뭐니 포장한 이런 정체성 불분명한 세력들을 불러서 이 당의 정체성을 허문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거든요. 그 중축을 원했는데 웬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냐.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1: 거기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도전적인 언어고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1: 우리 본래 주인인 우리 승인을 받아라.
0: 그렇지. 족보에 네. 원래 없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예 이 집안 기둥 들어먹고 완전히 딴 집 만들라 그러니 지금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수석과 청와대 수석과 참전해가지고 이거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1: 네.
0: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사실 이거는 이게 정말 같은 집안 만나.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만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1: 아니 광고료를 좀 내든지
0: 출연료에서 잠깐만 자 말씀드리면
1: 한 20%만
0: 예. 안철수 의원이 원래 그 당에 있어봤잖아요. 내가 그 당에 있어봤어 하는데 지금 수준 싸우는 수준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분당 가능성이 있겠다고요. 분당.
1: 끼어팔기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0: 아,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2: 예,
0: 어쨌든 민주당의 몸담아본 안철수.
1: 네.
0: 지금 저당 상황을 평가해 보니까 네. 저 진 쪽은 분당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아, 내가 보니까 심각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1: 자, 이런 그렇다면 어차피 아까 그 큰 정책적인 거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자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네.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보면 뭐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 대통령의 어떤 흐름하고 이제 좀 일치하는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나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선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그러거든요.
2: 네.
1: 승자는 누가 될까요?
2: 저는 평론가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그래요.
2: 만약에 대통령이 진다면 그게 여당입니까? 네?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네. 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비판을 하는 쪽입니다.
1: 네.
2: 인사와 관련해서만은. 그러나 행정이나 이런 쪽은요. 제가 진짜 그동안 보지 못하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도 집권 초반에 차별화를 한다. 그리고
1: 네.
2: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전대에서 당대표가 되겠다?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몰겠다. 대통령을 묻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말이요. 너무 차별적이에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1: 네.
2: 태어나면서부터 없는데 잠깐 어느 진영에 몸담았다는 것이 왕우장상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진보 지식인으로서 입에 올릴 수나 있는 말인지 저는 진짜 귀를 열 번을 씻고 들어도 이게 진짜 한 얘기인지 믿기지가 않아요.
1: 자,
2: 저는 지금 예, 예. 촉법 평론가가 됐잖아요.
1: 네.
2: 촉법 평론가.
1: 아니 50대도 네. 촉법되는 거예요?
2: 네. 아니 유시민 작가보다 나이가 어리면,
1: 아, 어리면?
2: 네. 후배면은 다 촉법이에요.
1: 58 개띠인데.
0: 뇌, 뇌가 안 썩는 나이는
1: 거의 2년 있으면 70이에요. 네. 그분은. 아,
0: 그분은 2년 있으면 70이고요. 예. 그분 주, 그분의 나이 분리법에 따르면 60이 넘으면 뇌가 썩기 때문에 60 뇌가 썩기 이전에 60대 아래는 촉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앞으로 유시민 작가보다 어린 평론가는 다 촉법, 다 촉법 평론가 네. 이렇게
1: 자칫 그럼 그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의 얘기가 386으로 시작한 분들이 지금 686이 됐잖아요.
0: 786, 네. 786 됩니다.
1: 뭐. 이제 곧 786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아 이제 좀 이선으로 후퇴하지 이런 국민의 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건 짤막하게 그,
0: 정말
1: 말씀.
0: 높은 거죠. 저는 이, 지금 20, 30대 분들이 왜 네. 지금 민주당 대통령 지지 확 떨어져 버렸는지 또 그다음에 왜 올림픽공원에 저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재선거라는 이름에 지금 전면적인 개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돼. 그분들이 지금 이제 386 시절 형님 38, 48, 58, 68, 78까지 지금 30년 이상을 네. 다 눌려 살았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2: 아,
0: 쉬시고.
2: 형님이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예요.
0: 아니 저.
1: 할아버지.
2: 네? 네. 지금 형님이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제 말도 20, 30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네. 할아버지 될도록 계속 지금 지배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그 18, 6대 가는 이분들이 지배권 갖고 있는 정당이
1: 20, 30대 대해서는 그 예민하지 못하다?
0: 아니, 그렇죠. 완전 감수성이 없어요. 이번에 그래요? 제가 누구죠? 민주당 그 저 정원호 캠프에 갔던 한 여성 민주당 대변인이 그 네.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선거 지고 나서 보니까 20, 30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길래 큰일 났다고 거기 캠프 수뇌부 저 586 선배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이대로 계속 그냥 먹고 살래요. 이랬다는 겁니다. 이걸 그분이 직접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저 민주당 586, 686, 786들 자, 정말 네. 반성해야 됩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가기 전에 짧게 이건 내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오찬을 함께 합니다. 여기서 뭐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의 흐름을 바꿀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요거는 짤막하게 한 말씀.
2: 뭐 어쨌든 뭐 터닝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과열된 전대를 좀 뭐랄까요 쿨다운 시키는 일정 정도의 역할은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강찬호 위원님.
0: 저 그냥 정성래 대표가 저 대표 관두고 출사표 내면서 그다음 바로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문조 털레유 이 전 그냥 연합이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금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자 지금 대통령이 또 내놓은 수가 갑자기 전격적인 두 사람의 오찬. 특히 재미있는 게 영부인들은 빠져요. 이것도 물론 일정이 있어서 빠진다지만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1: 속 깊은 얘기한다.
0: 속 깊은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배우자들은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뭐 청와대 얘기로는 1년 전부터 얘기해 왔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청래 대표 저 이제 후보의 이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그 도발 속에서 나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응을 한다고 보고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것은 언론의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리스크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국민참여 재판 받고 있어요. 남 뇌물죄 사위하고 딸 저 과거 이스타 타이스타 항공 그 취업 뭐 이게 뇌물이다 해서 하는 이거 재판 받고 이거 사법 리스크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을 뭔가 이게 음향으로 좀 요청이 되지 않겠는가.
1: 네.
0: 뭐 이것은 꼭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대놓고 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만남 자체가 그런 어떤 부담이 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2: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네. 너무 평론가님. 나쁘게 얘기하셔가지고
0: 아니 나쁘게 그래서 그러네요. 객관적 환경을 얘기합니다. 네, 객관적 환경이에요.
2: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전직 대통령 다시 말해서 국가의 원로이자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큰 어떤 시야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시간이 한 6, 7분밖에 안 남았지만. 자 아까는 송영길 의원은 전화 취재했고
0: 네.
1: 장동혁 대표는 뭐 직접 취재했다면서요 만나서
0: 어제 국회 갔는데 딴 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의원이 만났어요
1: 가만히 둘 강찬호 의원이
0: 아니죠 만난 김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끼고. 얘기했죠 네. 네. 첫째는
1: 뭐라 어떤
0: 저는 이제 징계할 겁니까 그 지금 징계하겠다 그러잖아요 뭐 네. 해당 행위 한 사람들 그랬더니 징계해야죠. 저 단호합니다. 딱 그래서 단호합니다.
1: 단호합니다.
0: 네. 단호합니다. 오.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당을 흔드는 사람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뭐 우재준 특히 김재섭 뭐 이런 사람들을 열거를 했는데 아니 김재섭 같은 분은 이번에 서울시장 승리 1등 공신 아니냐 그랬더니 아 이거 언론이 잘못 쓴 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열거한 거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징계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한테는 가만히 있거나 잘 싸우지 않더니 나 흔드는 데는 그냥 앞장서가지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름을 얘기한 거지 징계 대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1: 징계 대상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네요.
0: 뭐 또 누구 있나 봐요. 근데 네. 어쨌든 이 초선 3명을 언급했잖아요.
1: 대충 떠오르는데.
0: 그러니까 네. 뭐 김용태 어쨌든 김재섭 그래서 우재준을 열거해서 초선들만 치냐 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네. 그 부산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0: 그렇겠죠.
1: 뭐 그게 그거를 네.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싶은데.
0: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또 우리 네.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외교안보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그 톡방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한동훈하고는 같은 톡방에서 이름도 섞기 싫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요.
2: 불구 대톡입니까?
0: 그러니까 그렇죠. 톡도 할 수 없는 불구 대톡이네.
1: 지금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어요? 당선된 다음에
0: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없는
0: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 불구 대톡인데 예,
0: 그게 아니 톡방에서도 지금 아마 톡도 안 만났는데 톡에 이름 적는 것도 안 하겠다는데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게 그래서 제가 김용태 의원이나 김지섭 의원한테 그 얘기를 전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당신들은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랬더니 아예 징계 대상으로 좀 해줘야지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1: 자, 자 이제 그 전달까지 해주셨고 김상일 평론가님 이제 네.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2: 네. 네.
1: 하면 네. 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네. 장동혁 대표 본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2: 자 이게 지방선거에 네. 민심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 그걸 거부하는 권력자가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민심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대변을 위한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실질적인 순교자가 나오면 결집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 결집 현상에 의해서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수명은 훨씬 더 짧아질 것이다.
1: 입지도 좁아지고 수명도 입지, 짧아진다.
2: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요 똑같은 질문은 만약에 강찬호 의원께 드린다면 징계 정치를 시동을 해요.
2: 네.
1: 자, 누구 합니다.
2: 네.
1: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그러니까 기강을 잡는다는 표현인데 기강이 네. 더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0: 뭐 저 본인 입장에서는 네. 물러서면 죽는다. 약한 모습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아마 뭐 이런 기본적인
1: 생각이 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몰아낼 방도 없지. 이런
0: 그렇죠.
1: 현실적인
0: 지금 더군다나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퇴를 총회에서 요구한다 그래도 사퇴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1: 밝혔죠.
0: 굉장히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지금 그런 사람들 해당 행위했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징계를 내리면요. 가처분 들어갈걸요. 법원 가처분 들어갈 겁니다.
1: 네.
0: 법원 가처분 들어가면 저는 결과는 아마 배현진 김종혁 때처럼 아마 그
1: 법원이 이쪽 손을 네, 들어줄 거다.
0: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 징계 대상 의원들.
0: 아니 저는 지금 뭐 하는 소리가 당을 흔드는 사람. 당을 흔드는 사람이 뭔가 그랬는데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다 보니까.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저는 이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비호감 과거에 비호감도 있지만은 저 정청래보다 저 장동혁 대표도 그거는 100번 1000번 나온 분 같아요. 정청래 대표 얼마나 지금 공격을 친명계에 많이 받았습니까? 뭐 영린을 건드리는 대표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공격 받았지만 그 장동혁 대표가 저 정청래 대표가 그거 공격하는 저 의원들 뭐 징계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지. 제가 알기로 당대표나 우두머리 공격한다고 저 그렇게 제명하고 그런 당은 조선노동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당대표는 너무나 잘못 그 점에서는 우선 상식과 우선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선 당장 크게 좀 망신과 손해를 당할 것이다 보는데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내년 2월까지 어떻게든 지금 저 자리를 유지하고 이후에 보궐이 아니라 정식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임기가 1년 반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이분이 다시 전당대회를 진짜 다시 새로운 후보로 또 입후보해가지고 다시 당권을 또 갖고 공천과 이후에 대권까지 노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런 본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생각한 수가 세상에 지금 이런 그 누가 봐도 명분도
1: 징계정치다?
0: 없고 예, 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패배 가능성이 높은 징계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1: 네.
0: 저는 그 정말 이제 그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생각해 주려던 의원들마저 전부 지금 정남회를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고 지금 이 얘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저 본인이 사퇴 안 할 건 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 두 명 사퇴 의사 밝혔는데 앞으로 신동호 김재원도 어떤 시점에서는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네. 보세요. 자, 네. 그건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최고위원 두 명 더 네 명 사퇴하는
0: 그렇죠.
1: 건데,
0: 네.
1: 자, 근데 시간은 다 됐으니까 한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뭐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뭐 김민수 혹은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툭툭 던질 게 아니라 네. 좀 세력화해서 좀 더 뭐 모습을 보여주든지 너무 산발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지금 어쨌든 권한을 임기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인데 네. 그것을 뭐 세력화해서 하면은 그거는 너무 큰 당이 두둥강이 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1: 너무 내용이 크고.
2: 그렇죠. 이거는 네. 그래서 고언을 하는 식으로 산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1: 네. 네.
2: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지 않아요. 네. 민주당 패널들의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한 민주당 패널들의 의견은 일관됩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문제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0: 이분을 섣불리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우리가 볼 땐 이분이 좀 더 당분간 계속 당권을 유지하며 갈 것으로 보인다. 기대된다. 사실은 원한다. 속으로는 너무너무 열망한다. 네. 그렇게 지금 저는 정리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 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더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이 31.8도까지 올랐고 구미는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중부 내륙은 모레까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또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출발하는 7월의 첫날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은 33도까지 기온이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반면 강릉은 25도로 동쪽 일부 지역은 좀 크게 덥지는 않을 텐데요. 서쪽의 더위가 계속되겠고 대구도 내일 28도, 광주도 29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비가 오고 늦은 밤부터 전남 남부로 확대된 비, 내일 남부와 제주를 이어서 계속 지나겠고요. 또 전국 내륙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60mm 정도고요. 내일 비는 특히 남부지방에 상당량이 예상되는데 5에서 최고 100mm까지 예보됐고요. 많은 곳은 산지로 180mm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방을 거점으로 첨단 산업전략 육성을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 투자계획이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소외됐던 호남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라며 투자 후속 조치 등을 밀어붙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폭주를 저지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지적 충돌로 중단됐던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각각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로 대표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화제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이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내용인데 현실의 교권 실태와 맞물려서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교육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실의 교권 실태는 어떤지, AI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어딘지, 오늘은 취임 하루 앞둔, 취임 6시간, 취임 날 6시간 앞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4: 네, AI 시대 첫 교육감 안민석입니다.
3: 네, 본인을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선 국회의원 하셨고요. 잠시 2년 정도 공직에서 물러나 계시다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좀 공직 아닌 위치에서 지내실 때 좀 소회가 어땠는지, 당선 뒤에는 또 소감은 어땠는지 짤막하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4: 저 2년 동안에 그 UC 버클리 가가지고 AI 공부를 했어요.
3: 아, 그러시군요. 네,
4: 그래서 별로 쉬지를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선되었을 때는 네. 하루 기뻤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한한 책임감이 밀려오고 네. 그래서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기도 진짜 굉장히 넓어요. 네네. 평택에서 연천까지 2시간입니다. 160km요. 그래서 오늘 안양을 끝으로 23번째 그 현장 간담회를 마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문 현답.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 당선 이후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나름대로 이제 바삐 보냈습니다.
3: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교육감 후보 포스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좀 아니 지금도 젊어 보이신데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어떻게 운동을 하셨습니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4: 근데 우리 전종철 우리 앵커는 왜 이렇게 늙었어요?
3: 저 늙었어요?
4: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면 보고서.
3: 아, 진짜요?
4: 제대로 관리 좀 하시고요. 아, 관리하면.
3: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 진짜?
4: 진짜 내가 보고 놀랐어요.
3: 늙었어요?
4: 제가 종철이 맞아? 내가 밖에서 화면 보면서 그랬어요.
3: 우리가 되게 충격인데.
4: 우리가 네. 형하고 할 만큼 과거에 우리가 가깝게 지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3: 그러니까요,
4: 거죠. 꽤 오랜만에 보죠. 예, 그래서 예. 관리하는 분들은 70살이라도 아주 얼굴이 한 10년 젊어 보여요.
3: 그럼 약간 네. 비결을 한마디만
4: 비결은요. 네. 제가 슬로우 조깅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km씩 뛰어요.
3: 슬로우 조깅 10km.
4: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제가 정치하면서 네. 40살에 국회의원 처음 됐잖아요. 예, 예. 술 담배를 제가 끊었어요. 오, 예, 그리고 예. 일주일 한 번씩 운동을 하니까 뭐 그걸로 버티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특히 예. 정치를 관두고서 그 정글 속에서 벗어나니까 표정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3: 그래요?
4: 들었어요.
3: 네, 그렇군요. 예,
4: 그래서 젊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요. 예. 이제 또 교육감으로 또 엄청 바쁘셔야 되니까 예, 예, 예. 또 엔돌핀이 돌면 더 좋은 거고요.
4: 예.
3: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기 교육 대전환 선포식. 7월 1일 내일 오후 네. 5시 네.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조원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자, 저희 프로그램에 요거 살짝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4: 왜 취임식을 어떤... 5시에 할까요?
3: 일을 다 하고 하루 일을 다 하고.
4: 선생님들 육아 시간에 맞춰서.
3: 아, 그래요?
4: 예, 기존에는 10시에 했다고 그래요.
3: 네네.
4: 10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못 오시잖아요.
3: 예.
4: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이고 오. 교육의 질은 선생님들 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 교육 행정을 펼치게 될 텐데요. 그런데
3: 네.
4: 취임식 첫날에 선생님들이 오지 못하도록 10시에 하면은 그건 모순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 선생님들 가급적이 많이 오시라.
4: 5시 정도면 선생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되겠다 해서 오, 제가 때를 썼어요. 이건 5시에 해야 된다.
3: 네, 처음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좀 놀랐겠네.
4: 참모들이
3: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4: 10시에 했다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3: 네.
4: 관행대로 하자는 거예요.
3: 네.
4: 불합리한 관행을 내가 깨려고 내가 교육감 된 건데
3: 네.
4: 취임식부터 내가 5시에 해야 된다. 선생님들 모시고 취임식 하겠다. 그래서 제가 때를 썼습니다. 5시 관찰을 시켰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관행들이 참 많아요. 그걸 제가 다 고치려고 합니다.
3: 그래요. 네. 불합리한 관행들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포식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를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고 제 문자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실사구시의 배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좀 떠오르고요. 신속한 실행력.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4: 네, 네, 네.
3: 아,
4: 네, 네,
3: 교육감실에 네, 없는. 항상 현장에서 그 교사들과 학생들과 호흡한다?
4: 교사와 학부모들이요.
3: 예, 예.
4: 문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3: 그래요.
4: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담아내는
3: 네.
4: 교육청, 교육감. 그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의 책상 머리에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을 학교에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교문에서 막히죠.
3: 네.
4: 교실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3: 네.
4: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그 책상 머리 위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대를 끝내겠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3: 예.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4: 아, 그럼요.
3: 답을 알고 있습니까,
4: 그럼요.
3: 그분들이?
4: 그럼요. 그 주머니를 틀어내면요. 아주 최고의, 최상의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3: 네.
4: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선생님들은 교실의 전문가고요. 교실 이야기를,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생님들보다 잘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들은 무엇이 문제고, 어디가 가렵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수술해야 되고, 다 알고 계셔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요.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어느덧 교육 전문가가 돼요. 아이들 대학 보내면요. 자기도 네. 모르게 입시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지금 5등급제 문제점, 고교 학점제 문제점 정말 일일이 다 분석하고요. 이렇게 대안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3: 네.
4: 그런데 이런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는 외면하고서 공무원들 책상 맡에서 정책을 짜버리니까 이게 계속
3: 답이 안 나온다.
4: 실패하고 악순환의 도드레표가 되는 것이죠.
3: 네.
4: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기 교육의 해결사 그렇게 데리고 노력하겠습니다.
3: 네,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경기 교육의 해결사 말씀해 주셨고요. 취임 D-1인데 취임식도 거의 한 24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자, 자정이 지나면 이제 당선인 이란 말은 떨어지고 이제 교육감으로 그 날이 시작되는 건데 D-1 오늘은 어떤 일정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까?
4: 오늘이요. KBS 네. 방송국에 왔습니다.
3: 아, 그거 중요한
4: 아, 이것을요.
3: 예.
4: 참모들이
3: 예.
4: 전화로 하래요.
3: 예.
4: 바쁜데. 근데 저는 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저는 인터뷰 방송 출연을 전화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

0: 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교육을 교육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들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지지 또 도민들의 지지 속에서 네.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또 여론을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 네. 자, 내리 오선한 정치인 안민석이
0: 수도권 내리 오선이요.
1: 수도권 내리 오선. 네. 네. 웬 교육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쭉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되짚어 보니까 정치인 되기 전 직업이 교수였어요. 중앙대 교수였고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 가르쳤습니다. 국회에서 위원장은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했는데 사실 교육하고 무관하지 않고 국회 교육위원 지내셨고 예결위 간사하고 기재위원회에서 예산 잘 알고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 지내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된 교육감이다 아니다. 솔직히 한번
0: 제가요 도울 선생님이 저한테 안군 저한테 안군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안군 자네는 본투비 교육감이야.
1: 그래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게 20대에 저의 삶이 빠져 있어요. 20대는 제가 서울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다가
1: 교사하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0: 미국 가서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도
1: 콜로라도주 가셨잖아요.
0: 예, 국회의원 하면서도 오선 내내 대부분을 제가 교육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최장수 교육위 활동을 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교사, 교수 내리 오선 국회의원 교육위 활동 그다음에 교육감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제 삶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가 전국의 3분의 1 학생과 교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이 바뀌어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번에 그런 현상을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1: 어떤 제가 현상이요?
0: 참교육 속에서 나오는 교권보호구 이것을 저는 사실 저는 참교육이 저의 아이디어를 따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교육을 따라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작년에 그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의 미래교육자치위원장 교육정책을 제가 총괄했어요. 네. 그때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한 200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교권이 무너졌다 이거.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이 없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교권 회복을 위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그 결론을 참교육 드라마가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가 꽤 됐죠. 그리고 제가 선거 슬로건이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교육감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참교육
1: 지켜드리겠다.
0: 네, 그리고 참교육 드라마가 나와서요.
1: 네.
0: 제가 참교육을 따라한 게 아니라 참교육이 저를 따라한 것이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참교육이 딱 보고서 제가 6월 3일 당선되고 6월 5일 참교육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네. 야 이건 나를 위한 드라마다. 교육개혁을 하려는 저의 비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1: 예, 예.
0: 국민
1: 제1과제로 교권 회복을
0: 그렇죠.
1: 보시는 거예요.
0: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이에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참 드라마 열풍 흐름을 타고서 그래. 근데 교권보호국은 좀 협소해요. 선생님도 지키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지켜야죠. 그래서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교육활동보호국 이걸 제가 신설하겠다. 그리고 교육감 직할로 두겠다. 그렇게 제가 표방을 하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따라서 경기도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앞장서니까 경기도가 달라지니까 교육이 변하는 그런 흐름을 제가 잠시라도 지금 보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이런 보시게 될 텐데요. 그다음 이제 아젠다가 폰프리 스쿨입니다.
1: 네.
0: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들 책 읽기 시키고 운동시키고 악기에 연주하고

0: 예술 네. 관람하고 예술 활동하게 해서 아이들 인성 교육 또 전형 교육 시킨다는 요거요.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슬로건을 잡은 게 폰을 끄고 라스 합시다.
1: 폰을 끄고 뭐 한다고?
0: 라스.
1: 라스. 아, 라스. LAS.
0: 예, 예, 예. L은 리터러시, 문해력, 네. 책 읽기. A는 아트, 아르떼 교육, 예, 문화예술 교육. 네. S는 스포츠. 예, 그래서 폰을 내려놓고 라스 합시다. 아, 요게 저의 또 슬로건이거든요. 메인 네네. 슬로건입니다. 메인 네네. 정책 슬로건이신데요. 네. 이거 제가 일단 폰프리 스쿨 요것을 제가 어제 제가 공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1: 네네.
0: 에, 페북에 올렸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공론화를 해보자. 전 세계 청소년 스마트폰 어전율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여기 대해서 관대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영국,
1: 외국의 사례는 프랑스, 어떻습니까?
0: 아, 거기는 이미 다 규제를 다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미국에 제가 이제 UC 버클리 갔다가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있는 학교를 쭉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0: 그런 자제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AI 교육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그걸 제가 보러 갔는데
1: 네. 어땠습니까?
0: 충격이었어요. AI 교육 대신에
1: 아까 라스
0: 아이들 책 많이 읽히고 운동 많이 시키는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라스네요. 대신에 리터러시, 아트, 스포츠.
0: 스포츠에 대신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그래도 법으로 안 되니까는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흐름인데 우리나라만큼 우리는 전 세계 스마트폰 어전율 1위 국가인데도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그렇게 또 관대할 수가 없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학교를 충격을 받고서 AI 시대 교육을
1: 네.
0: 오히려 교육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구나.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1: 네.
0: 그거예요. 빛이 사색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1: 네.
0: 책 읽고 시 쓰고 노래하고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뛰고 놀게 하는 거. 이게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2400년 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교육의 본질 회복하는 운동을 AI 시대에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걸 보고서
1: 네.
0: 제가 외국 사례도 쭉 봤더니 특히 제가 앵셔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네,
0: 불안 세대.
1: 네. 네.
0: 그 책을 제가 읽고서요. 저 이제 원서를 읽었어요.
1: 네.
0: 저 유학파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래서 그 책을 며칠 밤을 세워서 읽었어요. 제가
1: 네.
0: 박사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결론은 그겁니다.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작동되는 시간은 뇌가 썩어가는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1: 예.
0: 스마트폰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폰프리가 필요하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Wait Until Ace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중학교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자. 중학교까지 기다리자.
1: 네.
0: 그다음에 영국은 폰프리 스쿨도 캠페인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선진국은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라는 공론화가 되어 시작을 해서
1: 예.
0: 사회적 합의가 다 됐어요. 합의를 바탕으로 법으로 지금 그렇다고 규제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만시지탄. 이제라도 이걸 공론화부터 시작하자.
1: 네.
0: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폰프리를 실시할지.
1: 본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도 공론화의 뭐랄까. 이 신호탄을 제가
1: 쏘아 올렸다.
0: 예, 예, 그런 이제 제가
1: 그럼 이게 국가적인 어떤 있고.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세요.
0: 이게요. 그럼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1: 예.
0: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 좀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이게 왜 해로운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아이폰은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거다. 왜냐하면 대마초는 냄새도 나고. 연기라도 보여서
1: 네.
0: 저것을 청소년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데
1: 네.
0: 이 스마트폰 아이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아이들에게.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식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을 많이 해줘요.
1: 네네.
0: 아이들 망하는 길을 부모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방비해요. 그다음에
1: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순간 뇌가 썩어간다. 이게 되게 가슴이 철렁한데요.
0: 그거는 예. 뇌과학자들이 네.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연구를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 그 책의 결론이 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게 된다. 청소년들. 그리고 네. 대신에 그게 1, 2, 3, 4부로 되어 있는데요. 4부에서는 그럼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 그렇죠.
0: 독서 교육이라든지 예술 교육이라든지 악기를 다루도록 가르치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네. 시설과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투입을 해 줘야 된다.
1: 네.
0: 그것이 학교 역할이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의 이제 어떤 지침서 그 이제 불안 세대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되어 왔는데 번역되어 네. 있는데요. 그 앵셔스 제너레이션 그 책이 2024년 네. 미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1: 아,
0: 미국의
1: 그렇군요.
0: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필독서를 읽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따라서 그건 또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1: 지금
0: 내용이니까
1: 지금 번역판이 나와
0: 불안 세대라는 책으로 많이 읽혔어요. 한
1: 예,
0: 20세
1: 예.
0: 정도가 읽혔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 조슨 하이트라는 그분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1: 아,
0: 전국을 돌면서 초청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의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게 하라, 그런 대안 네. 활동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폰 오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폰을 끄고
1: 네.
0: 그 다음에 라스를 하자 대안 활동으로 책을 읽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또 연극을 관람하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자. 그 라스 활동. 폰을 끄고 라스 하자.
1: 그래요.
0: 그게 경기 교육 정책의 핵심이 될 겁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교권 회복, 폰 프리스쿨, 뭐 라스까지 이제 쫙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 교권
0: 제가
1: 회복
0: 내일이요. 네. 이제 KBS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저의 행정 지시 1호가 뭘까요?
1: 행정지시 1호요?
0: 내일 아침 9시에. 첫 출근 9시에.
1: 왠지 교권 회복하고 펌프리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
0: 아주 다르지 않은데요.
1: 예, 예. 뭐죠?
0: 펌프리 스쿨입니다.
1: 아, 첫
0: 행정지시
1: 1호가.
0: 1호.
1: 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교권 회복부터.
0: KBS에서 처음으로 제가.
1: 그래요?
0: 공개하는 거라서 좀 비밀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1: 요 이후로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0: 예.
1: 폼프리스쿨 행정지도 예, 네, 네. 1호 폼프리스쿨인데.
0: 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1: 아, 진짜
0: 우리
1: 얘기하다 보니까.
0: 전정치를 그 보니까 그냥 이야기 해버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유, 제가 항상 감사하잖아요. 교권협약하고 폼프리스쿨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구체적인 거를 한두 개 여쭤볼게요.
0: 참교육을 보셨어요?
1: 저는 사실 아직 안 봤어요.
0: 그거 보세요.
1: 꼭 볼까요?
0: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지금 그거 안 본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1: 네.
0: 이 학교, 물론 이제 거기서 뭐 폭력적인 경쟁 그거는 뭐 현실 속에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1: 네.
0: 거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저는 10편을 다 봤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장면들 속에서 아이들의 비행이나 범죄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예, 폼프리는 꼭 저 필요한 거라고
1: 폼프리 필요하고 이게 교권 회복하고도 예. 상관이 없다고
0: 그렇죠.
1: 할 수 없네요.
0: 그렇죠. 선생님들이
1: 예.
0: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1: 네.
0: 아이들을 이게 잘 통제가 어렵잖아요. 말 안
1: 예.
0: 들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쓰면요.
1: 네.
0: 이것을 어떻게 쓰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좀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1: 네.
0: 함부로 아이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교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1: 네.
0: 또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죠. 스마트폰이.
1: 네.
0: 그래서 선생님들이
1: 그래요.
0: 아, 제발 이거 좀 뭐 이 학교 따르고 저 학교 따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는 좀 교육감님 책임지시고 이걸 좀 해 주세요.
1: 네.
0: 그러고요. 학부모들은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1: 예.
0: 집집마다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여름방학 되잖아요. 방학은 자녀들과 엄마 사이에 스마트폰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제발 이거 좀 해 주세요. 교육당국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저 요구와 기대가 있어요.
1: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언뜻 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교육감님이 아 이게 특수부대 출신 수십 명이라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나요?
0: 그건 아니고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0: 제가 네. 이제 이제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제가 조금 저 오바를 좀 맞지 않는데요.
1: 네, 네.
0: 제가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육활동 보호국을 신설하겠다고
1: 네,
0: 하니까
1: 네, 네.
0: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특수부대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예. 자기 애들이 이걸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0: 있다.
1: 아, 그런 얘기였군요.
0: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살짝 오바를 했죠. 사실 이런 분들로 교육활동 보호국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발언이 그게 이제 좀 오해를 샀어요.
1: 아, 그리고
0: 그걸 이제 또 제가 좀 선생들을 지키겠다는 그 어떤
1: 뭐 말하자면 그렇다
0: 과잉,
1: 뭐 이런
0: 과잉 표현을 그걸 또 이제 과잉 저의 과잉 표현을 과잉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손가락 보지 말고 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네. 예, 그런 취지셨고 자 이제 무너진 교권 세우는 거 아주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학생의 권리를 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예. 제가 교권 보호국이 아니라
1: 네.
0: 교육활동 보호국이에요.
1: 아.
0: 이 속에는 첫째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지키겠다.
1: 네.
0: 그리고 그 새로 신설되는 보호국을 교육감 직할로 두어서 교육감이 직접 지키겠다. 교육감이 직접 교사들을 지키고 학생들을 지켜내겠다.
1: 네.
0: 그런 제가 의지에 반영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외국은 이미 다 하고 있고 특히 저기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하셨는데 자 교육감님은 폼프리 스쿨도 그렇고 뭐 각종 정책을 강제가 아닌 공론화 절차 거치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런데 폼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 여론 수렴이나 이런 절차도 거칩니까?
0: 아, 그럼요. 되니까. 당연하죠.
1: 네.
0: 이런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네. 합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게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지금 신체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1: 네.
0: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걸 강제로 갑자기 뺏는 순간요. 아이들 멘붕 옵니다.
1: 그러니까.
0: 그건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게 왜 해로운지.
1: 예.
0: 예, 왜 폼프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1: 네네.
0: 그다음에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안양에서
1: 네.
0: 학부모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강의를 들어요.
1: 네.
0: 예,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1: 학생들도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좋은 거다.
0: 학생들도 강의를 할 겁니다.
1: 예,
0: 이제
1: 예.
0: 10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도 강의를 할 것이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왜 심각하고 왜 우리에게 해로운지
1: 네.
0: 그래서 왜 폼프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폼프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화성에 몇 개 화성시에
1: 네.
0: 화성고가 올해 서울대 인문계 고등학교 1위예요.
1: 아, 그래요?
0: 재학생만 34명이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에.
1: 오,
0: 그게 20년 동안 학교에서 폼프리를 자율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수업에 집중하게 되겠죠.
1: 확실한 사례가 있군요.
0: 그 확실한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1: 그래요?
0: 외국에는 이런 사례 연구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하면서
1: 네.
0: 이것이 너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학부모들 느끼고 학생들 느껴서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하고
1: 예.
0: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지원도 좀 더 해주고 그런 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안양
1: 네.
0: 안양 아트센터에서
1: 네.
0: 학부모들과 이제 선생님들 교장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그 교육을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1: 아, 그래요?
0: 이걸 왜 지금에서 할까 정말 성찰을 해야 되는
1: 7월
0: 것이죠.
1: 7월 며칠이에요 그게?
0: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 다음 주 월요일.
0: 네,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예.
0: 네네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요거 KBS 텔레비전
1: 안양에서
0: 예, KBS 뉴스에서 좀 찍어주면 좋겠어요.
1: 아, 예. 그러네요.
0: 그래서
1: 뭐.
0: 이제
1: 예.
0: 그러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학교 공동체가 결정하도록 한다. 네, 그런
1: 아,
0: 수순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자 아까 뭐
0: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니까
1: 예.
0: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1: 결국 확산이 될 거다.
0: 좋은 거는 따라 해야죠.
1: 그러니까요.
0: 빨리빨리 좀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0: 네.
1: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제 등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굵직한 공약들 이제 하셨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교권 회복 폼프리 플러스 LAS죠. 리터러시 아르떼 그다음에 스포츠.
0: LAS가 아니라 그냥 라스라고 하시는
1: 라스라고 불러요.
0: 네.
1: 예, 라스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좀 아, 요것도
0: 지금
1: 내가
0: 말씀하신
1: 예.
0: 교육장 공모제요.
1: 네네.
0: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뭐 외국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1: 네.
0: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1: 네.
0: 그 지역의 교육장을 뽑도록 하는 겁니다.
1: 그래요.
0: 이게
1: 네.
0: 바로 교육장.

0: 가치예요. 교육 자체를 제가 경기도에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육장을
1: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0: 교육감이 뽑았죠. 네. 교육감 고유의 기득권이고 권한이었는데
2: 상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셨네요.
0: 내려놓는 거죠. 바로 잘 파악을 하셨네요. 네. 기득권을 제가 내려놓고 네. 저의 권한을 지역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주체들, 지역의 교육 공동체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장을 뽑도록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분을 뽑아서 임기를 지금은 2년이거든요. 2년 가지고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임기를 4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2: 네.
0: 그리고 그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다 이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의 인사 권한도 교육감의 인사 권한. 네. 교장도 교육감이 다 저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인사권을 지역의 교육장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교가 살아나고
2: 그래요.
0: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들거든요. 예. 제가 전국에 제가 20년 교육위원회 활동 이렇게 하면서
2: 쭉 그 부분을 보셨군요.
0: 한 1,000개 정도 학교를 제가 다녀봤어요.
2: 아, 그래요.
0: 예. 저처럼 학교를 많이 다닌 분들이 없어요. 결론.
2: 네.
0: 좋은 학교는 좋은 교장이 만든다.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좋은 교장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2: 네.
0: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2,500개 학교가 있는데 뭐 무슨 수로 교육감이 좋은 교장들을 더 선별하겠어요.
2: 네.
0: 지역의 교육사령관이 지역의 교육장에게 교육감을 권한을 줘서 경기도 25개 교육장이 계시거든요.
2: 네.
0: 저를 포함해서 26명의 교육감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이게 제 공약이었고 제가 오랫동안 구상을 해오던 비전이에요.
2: 그래요.
0: 이걸 제가 실천하는데 이번에
2: 어마어마한 권한을 내려놓으셨네요.
0: 이번에 25개 네. 절반이 12개를 실시합니다.
2: 아, 그래요.
0: 나머지 13개는 다 맡게 하고요. 그래서 교육 자체를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명실상부한 교육 자체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셨고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내일부터 시작될 민선 6기 경기 교육을 이제 지켜볼 경기도에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0: 제가 교육혁명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교권이 살아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이 세 가지를 실현하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2: 네.
0: 부분적으로 보수해가지고는 불가능할 만큼 교육이 무너졌고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을 통해서
2: 네.
0: 이 세 가지를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2: 네.
0: 학생들의 지지가 있고 또 교사 학부모들의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장서서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경기교육 대전환 교육혁명. 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소식.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를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었네요.
1: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요. 이 세 곳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규제지역 네.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경기도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 세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구리시

0: 6.87%, 기흥구 6.21%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의 개통 같은 교통호재가 겹쳤고요.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이 이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작년 11호 대책 때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미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 지역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게 달라집니까?
0: 예, 가장 큰 변화가 대출 규제입니다.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네. 40%로 강화가 되고요. 주담대 한도도 가격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그리고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그리고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9억 원 집을 구입을 할 때 네. 종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서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LTV가의 0%가 적용돼서 대출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같은 추가 불이익도 따라 붙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됩니다. 토호구역에 묶이게 되면 주택 구입 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거나 허가 자체가 취소가 돼서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차단이 됩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동탄, 기흥, 구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된 금융권 사안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1: 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0: 예, 그동안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했는데요. 네. 8월 20일부터는 한 주 또는 두 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 입원, 휴원, 휴교, 방학 같은 경우에 연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일짜리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금 관련 보호가 강화가 되는데요.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장받는 체불 임금이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요.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법정형이 강화가 돼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1: 네. 또 달라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0: 일단 철도 인용이 편리해집니다. 8월에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 예매 결제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가 되고요. 네.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휴가철에 표 잡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르면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이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기업의 실시간 환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도 개선이 됩니다. 글자 수 한도가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서 상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고요.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피로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신 측면에서는 통신 3사 모두 LTE 그리고 5G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그 안심 옵션이 포함돼서 월 데이터를 다 써도 기본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도 확대가 됩니다. 문화복지 쪽에서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 450만 장 배포가 되고요. 위기 가구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 드린 거점이 9월부터 전국 시군구 300곳으로 확대가 됩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무료 생리대 비치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정부 24 서비스도 12월에 정식 개통이 되는데요.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 용어로 물어보면은 AI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로 단체 협상할 때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0: 예,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의뢰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네. 핵심은 상대적 약자인 을이 강자인 갑을 상대로 뭉쳐서 협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업자들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합의하면 담합으로 보고 처벌을 해왔는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거대 플랫폼이나 대기업들을 상대로 혼자서 협상에 나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음식점 업주들이 모여서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단체 협상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으로 납품 거부에 나서는 행위가 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면서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개혁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적용 대상은 누구고 또 절차 어떻게 진행돼요?
0: 예, 일단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가 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 원에서 140억 이원 이하이면서 네.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5년간 유지가 됩니다. 매출 규모가 더 큰 중기업 그러니까 15억 원에서 1,800억 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 그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1: 네네.
0: 참가 사업자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의 상대방보다 작아야 하고요. 각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가 넘어야 됩니다. 다만 입찰 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단체 협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특히 이런 경우처럼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도 앞으로 공정거래법 적용해서 제외하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1: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요.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법원이 받아들였죠?
0: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강제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인데요. 일단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1: 그래요. 짤막하게 한 질문만 더. JTBC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겁니까?
0: 네. ARS가 승인이 됐다는 건 일단 강제회생 절차의 시계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시간이 확보됐다라는 의미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해입니다.
0: 손정해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이슈 오늘은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촉법 소년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오늘 정부가 이 촉법 소년에 대한 기준 연령을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0: 네.
1: 이 불발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 예.
1: 워낙에 이제 찬반이 팽팽한 이슈다 보니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법조계의 의견과 또 인권단체의 의견 아동 관련한 단체에서의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이
0: 그렇군요.
1: 있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0: 그래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인데 자 촉법소년의 법적 의미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현행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네. 형법에는 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한마디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 잘못을 해도 이 죄로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기본 명제가 우리 형법에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1: 이 형법의 내용을 토대로 소년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형벌 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0: 네.
1: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이제 촉법 소년으로 분류해서 형사처벌, 죄로 처벌하진 않지만 보호처분, 그러니까 이 품행교정이라든가 보호소년의 환경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개선

0: 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처분을 내리는 보호처분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10세부터 14세까지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도소를 가거나 징역 몇 년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보호관찰이 될 수 있고요. 네.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단기, 장기 이렇게 소년원에 이제 갈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요. 1호부터 19호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을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니까 뭐 전과 기록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처벌 기록, 전과 기록이 없다는 것 같아요.
0: 네, 일단 보호처분은 예. 처벌이 예. 아닙니다.
1: 그렇죠.
0: 한마디로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위탁 제도가 있습니다. 예, 어떤 예. 가정에 위탁을 한다던가 어떤 소년 보호 시설을 위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소년에게 처벌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교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 범죄 전력에는 전혀 남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 소년법에는 소년의 전과나 이런 처벌 여부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범죄 경력 자료처럼 외부에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피해자 쪽에서도 보호처분 몇 호를 받았는지 네. 공지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 측면에서
1: 기록으로 어쨌든 안 남는 거예요?
0: 기록은 있으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점이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네네. 소년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낙인 효과.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잘못을 했지? 너는 이런 잘못을 하는 아주 비행청소년이야. 이런 어떤 낙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 체류 허가라든가 뭐 영주권을 받는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 등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촉법 소년은 보호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 아니면 사회에서 격리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그래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검토 지시하면서 이제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공론화 단계에서 어떤 뭐 잠정 결론이라 그럴까요? 결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나왔었습니까?
0: 네. 2월 달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벌써 6월에 이제 결론을 못 냈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측면에서 네.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성평등부가 3월 6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두 차례 공개 포럼도 하고 수기 네. 토론회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다만 이 성평등부는 후속 논의를 거쳐서 중대 범죄 한에서는 한 살 내리는 것을 이제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 요즘 드라마 보면 저 촉법소년인 예요라고 하면서 악용하는 이 장면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거든요.
1: 네네.
0: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데요.
1: 네.
0: 일단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령을 낮춘다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내용. 그리고 교화에 초점을 둬야지 처벌에 초점을 둬야지 안아야 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이 청소년 범죄 발생을 줄인다. 한 살 어리는 것이
1: 네.
0: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보고가 있다면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됐을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낮거나
1: 네.
0: 낮춘 국가에서 오히려 재범률이 일부 상승했다는 국가의 통계도 있는 만큼
1: 네.
0: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1: 네.
0: 한 살을 내린다. 모든 범죄 한에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 한에서 내린다라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자. 중대범죄 한에서 촉법 연령 하향이 그렇다면 그 범죄 예방이랄지 범죄 억제랄지 이런 데 있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범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도 성립하기가 어렵죠.
1: 네네.
0: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더군다나 보호소년이나 이런 사회 재교화 시스템이 모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권리감독 의무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경우에 부모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여러 가지 통계가 우리나라에 직접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효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네. 아, 나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어라는 측면에서 겁을 먹거나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1: 네네.
0: 그리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형사처벌이나 형사 규제나 재판의 관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만큼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과 처벌과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지만 실제 이런 분석이 미래에 이렇게 제도 개선 이후에 펼쳐질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그래요. 자, 아까 모두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부가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안을 상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려 그랬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중대범죄 범위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안을 이제 추진하고 다시 이제 다듬게 될 텐데 중대범죄 기준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0: 네. 일단 기존 법률이 있긴 합니다.
1: 네.
0: 특정강력범죄법도 있고 특정범죄가중법도 있는데요. 이 특정강력범죄 한마디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가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1: 네네.
0: 그걸 그대로 차용할지 조금 더 넓힐지 좁힐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는
1: 네.
0: 일단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폭처법, 그러니까 이건 단체 구성죄인데 조직폭력배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1: 네.
0: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살인죄도 살인미수죄는 특정 강력범죄로 보진 않습니다. 강간도 강제추행죄는 제외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강간죄, 강간치상죄, 강간살인죄 누가 봐도 중대한 범죄이죠.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죄, 강도살인죄 중대범죄인데 이것만 이렇게 할 그 연령을 낮출 것인지 예를 들면 절도죄도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상해죄도 있을 수 있고요. 공갈죄 있습니다.
1: 예,
0: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지 말지 조금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살 낮춰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랑 또 동일시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걸 논의하는 중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을 신설할 때도 스토킹이
1: 네.
0: 대체 뭐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런 만큼
1: 스토킹의 정의.
0: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건 형벌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벌 효과 관계없이 국민 여론이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전반적으로는 지지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안, 세부적인 방안 요거를 놓고 지금 이제 아주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처벌과 교정 사이에 어떤 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 균형과 견제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면
1: 네.
0: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거세지 않았을 것인데
1: 그러니까요.
0: 보호하고 교화하고 하는 시스템도 부실한데다가 이런 교화 어떤 제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잘못을 한 아이들을 계속 흉악하게 진짜 범죄자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살펴보는 것이죠.
1: 네네.
0: 그래서 어리다고 봐주고 보살피고 보호의 개념으로 선처를 해주는 것이 미래의 이 아이 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1: 네.
0: 실제로 영악하게 흉포화된 범죄를 저지르면서 굉장히 발전하는 그 10대들도 만만치
1: 네.
0: 않습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특히 마약 범죄나 조직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미성년자를 처벌이 약하다 보니 오히려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범죄들도 조직 범죄에서
1: 네.
0: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는 평등 원칙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1: 네.
0: 제가 살인의 피해자인데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1: 네.
0: 가질 수 있는 알 권리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처벌에도
1: 그러네요.
0: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호하고 교화 시스템으로 미성년자를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1: 네.
0: 그런 교화 시스템이 가장 최우선적입니다.
1: 그래요.
0: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1: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이것만 짧게 한 말씀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자, 청취자들이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포인트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세요.
0: 네. 만약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네. 모두 그러면 교도소 가고 처벌되는 거야? 중학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소년 재판을 받을지 실제 형사 재판으로 갈지 법에는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이것이 악영향이 있거나 효과가 없이 낙인 효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를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리사 로엡의 스테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된 첫 장맛비가 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제주도 먼저 장맛비가 시작이 됐고 오늘 밤에는 일부 전남 남부에도 이 장맛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특히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많은 양의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내륙은 내일과 모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인데요.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하겠고 이렇게 비가 내려도 당분간 중부지방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구미가 34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1.8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전남 남부에 확대되겠고 오늘은 밤까지 그 밖에 서울, 경기 등 나머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 5에서 60mm 예보되어 있고요. 또 내일 내리는 장맛비 양도 상당합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5에서 최대 8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보다 훨씬 많은 최고 180mm.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투자기획 보고대회에 참석해 896조 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가 동서와 수도권 지방 균형성장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하고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축구 팬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별도의 사과나 질의응답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0: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을 향해 5.18을 평양 구호를 외쳤던 서울 배재고 선수들에 대해 대한야구협회가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재발 방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인이었습니다. 지방을 거점으로 첨단 산업 전략 육성을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 투자 계획이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소외됐던 호남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라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 메가 프로젝트. 전날 1,600조 원 규모의 투자 청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늘 광주에서 서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SK와 삼성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등이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 등을 위해 서남권에 모두 896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차별의 슬픈 역사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용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투자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호남의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 행정통합도 투자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고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책쇼가 아니라는 점을 꼭 보여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는 경제지도가 새로 쓰이는 수준이라며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충남 아산과 경남 진주에서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쟁점이 됐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서용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법안 발목 잡기를 막으려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 예결위 등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이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처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효민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관철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전당대회로 기존 약 17: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1로 조정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단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을 찾은 축구팬들의 거센 항의에도 홍명보 전 감독은 사과나 별도 질의응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3: 평일 새벽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을 지켜보려는 축구팬과 취재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북중미 월드컵 실패에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 커졌습니다. 홍 전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결전지로 떠난 지 약 한 달 반 만에 32강 진출마저 실패한 채 돌아온 홍 전 감독은 박항서 지원단장,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약 30초 만에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 등 같은 비행기로 돌아온 선수 9명도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대표팀이 공항 환영식 없이 해산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공항엔 경찰과 경호인력 약 200명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우려됐던 달걀이나 엿 등 이물질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귀국하지 않은 주장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움직여 내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내일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태극마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4: 야심차게 시작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32강 진출 실패. 내내 씁쓸한 표정으로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손흥민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긴 글엔 착잡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어간 손흥민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며 깊은 사죄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갈망했던 월드컵을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라고 표현하며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다고 북중미 월드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나오며 불안해한 팬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월드컵 브라질에서의 눈물과 러시아와 카타르의 기적을 거쳐 참사의 북중미 대회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손흥민. 팬들에게 전한 각오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0: 한편 오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는 브라질이 일본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이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5: 브라질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장골로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브라질은 일본과의 32강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마르치넬리의 결승골로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질은 일본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일본은 강호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막판 통안의 실점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네덜란드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는 네덜란드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디오프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모로코는 승부차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조 3위로 32강에 오른 파라과이가 전차군단 독일을 멈춰 세우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파라과이는 연장 120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강호 독일을 꺾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이번 대회에선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0: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1고 선수들을 향해 5.18을 폄훼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제1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6: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 제1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5.18 당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고 홍보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마케팅을 떠올리게 하면서 상대팀을 조롱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광주 제1고 측은 즉각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지역 비하성 발언을 하도록 방치한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교 야구 경기에서 지금껏 이런 조롱성 응원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응원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교사단체 등도 스포츠맨십을

0: 방어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각각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로 대표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며 카타르 도하로 고위급 협상팀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현지 시각 30일 오늘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도하로 이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도하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당장 협상 계획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전문가 대표단을 이번 주 도하에 파견한다는 점은 확인했는데 양해각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일 뿐 미국 대표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도하에 파견된 양측 대표단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 재개 움직임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0: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은 바로 건강검진이죠. 특히 나이가 어려 발달 속도가 빠를수록 제때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검진 시기를 놓치는 영유아가 많아 정부가 검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정부가 오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목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생후 35일까지 받아야 했던 1차 영유아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워 검진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검진인 8차 영유아 검진 기간은 4개월 연장해 학교 검진과의 시차를 줄입니다. 초중고 학생 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국가 검진 체계로 통합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엔 학교장이 정한 곳에서만 받아야 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관리해 생애 전주기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성인 대장암 검사도 바뀝니다. 대변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해 바로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AI가 검진 결과 등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 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 코칭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0: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서는 습도 높은 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입니다.
3: 오늘 제주 지역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해 제주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의 장마 시작은 예년보다 11일 늦은 것입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은 더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장맛비가 더욱 거세지며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50에서 120mm, 산지는 180mm가 넘겠고 전남 지역은 최대 80mm가량입니다. 또 경남 남해안에 5에서 40, 전북 남부와 영남 내륙에도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제주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mm, 전남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는 금요일부터 정체전선은 또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이어 오늘은 강원 영서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경북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 서울이 31.8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되는 남부지방과 달리 중부지방은 이번 주 폭염이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0: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내일 0시부터 해제돼 공영주차장과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도체 특수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곳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간 보류합니다. 다만 함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투입됐다가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은 오늘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주 야간을 불문해 집중 음주단속을 내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전개하고 시도 경찰청별 주 2회 일제단속과 지역별 수시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본인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269명 늘어난 1,7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40mm, 강원도에 최대 60mm가 쏟아지겠고 영남과 전남 내륙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80mm 이상, 전남 남부 해안은 80mm 이상이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삶의 질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보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에 먼저 써야 한다는 이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탈모치료의 급여화는 당연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문제일까요? 잠시 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건강보험의 원칙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반갑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학전문기자로도 활동하시죠.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학과학 특임전문교수 나와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예.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토론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예,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수준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보험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젊은 사람은 더우리가 빠지면 사회생활이 힘드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탈모가 나처럼 가정력이다. 내가 한 40대부터 빠졌는데, 머리 심으라는데 안 심어요. 나는 그냥 뭐,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6: 미용의 기준을 좀 넘어선 부분이지 않을까. 극도의 스트레스는 저희가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적용돼도 될 것 같은데요.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방안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여자들도 탈모가 많이 오거든요. 탈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외모적이 아니더라도 질병적으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암 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의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뭔가 병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8: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탈모가 미용상으로 좀 안 좋긴 하지만 생명과 이제 연결된 그런 의료비가 좀 많이 좀 드는, 수가가 좀 비싼 뭐 그런 병들도 많을 텐데 다양하게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사실.
9: 그 돈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 주변에 약을 먹는 청년들이 많아요. 탈모약이. 결혼을 안 한 30대들, 그리고 결혼을 한 30대들, 뭐 40대 초반도 젊은 나이인데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에게는 큰 고민과 고통이라는 얘기니까 청년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더 시급한 일이 많잖아요. 삶의 질보다는 생명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르자면 차선이 아니라 차차선, 차차차선 정도 되겠죠.
0: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네. 계세요. 문자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N6T님께서 탈모 주제라고 해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 기대했는데요. 다들 풍성하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근데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탈모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쪽 정수리 쪽을 제가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쪽 보면 저도 굉장히 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는 이 주제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탈모급여학대 주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이야기가 중단이 됐잖아요. 토론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 의원님, 왜 토론이 이게 중단이 된 걸까요?
1: 아마 이제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굉장히 많은 반대 여론이 있고 네. 또 이게 약간 정책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면서 이게 좀 뭐랄까 합리적인 토론을 현재 틀 안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지금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1: 뭐 조금 다른 접근을 하거나 뭐 다른 시기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큰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이재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 취소에 대해서.
2: 뭐 저야 뭐 지금 머리가 좀 풍성해서 네. 네, 좀 사실 우리 탈모로 고생받는 분들 마음은 내가 직접 다 이해는 못하지만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국가의 재정인 또 이런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려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뭔가 이게 좀 약간 선심성 정책 뭐 이렇게 호도되면서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것도 젊은 사람과 또 어르신들 또 이게 또 여성과 남성 이런 갈등들로 이게 번지면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의료인들도 그렇고 이건 좀

0: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잘 공개 토론을 안 하시는 거는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어쨌든 그 취지는 좋았으나 부딪히는 지점들이 꽤 많다 보니까 토론까지 이어갈 수는 없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일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처음에 이게 이슈화되었을 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데 이것을 복지부가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날 복지부 장관이 언론인 간담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근거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세웠던 근거가 환자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이 갑자기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 이슈로 변져가는
1: 그러니까요.
2: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책적 논의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부딪히니 조금 식히고 나중에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취지군요. 알겠습니다. 조동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토론은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3: 네. 일단 모양새가 빠졌죠.
1: 네.
3: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열린 토론회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김윤 의원님과 김윤 의원님은 이제 여당이시고 우리 뭐 이주열 교수님은 아니 그러니까 학자이시지만 저는 이제 의학 전문 기자를 17년 했는데 제가 17년 동안 겪었던 모든 정치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정책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3: 그러면 그게 그 차이를 무엇이 그 기준이 되느냐 저는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은경 장관에게 탈모를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을 그 생존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디테일을. 그런데 지난 6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생존의 조건이라고 밝힌 게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예민함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1: 네네.
3: 취업이 예민하고 대인관계와 연애가 어렵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취업이 어렵다면 탈모를 어렵다면 이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정말 탈모로 이 취업 안 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거 인권위 조사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게 빈약했고 연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너무 주관적이고 정량적입니다.
1: 너무 추상적이네요.
3: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내놔봤는데 그 디테일 저는 정치적 저는 어떠한 정책도 정치적일 수 있고 선심성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논거가 무엇이냐 그 디테일이냐 무엇이냐를 봤을 때 준비가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부딪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 연기가 됐다.
3: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 예. 알겠습니다. 조동찬 교수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예.
4: 그러니까 정책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나쁜 정책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뭐 정치적인 이슈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론부터 내놓고 반대하거나 뭐 또는 그 반대의 경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치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4: 약간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미뤄둔 것이지 아예 안 하겠다는 아니잖아요.
4: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에 앞서서 뭐 토론이 지금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기자님. 교수님, 그 국내 탈모 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증가 추세 여부도 좀 궁금해요. 확실히 제 주변에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이 문제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3: 자 일단 탈모 인구 얼마나 되느냐 저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3: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받는 사람 통계는 나와요.
1: 네.
3: 해마다 한 23만 명, 24만 명 나와요. 그런데 탈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 진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그 김선민 조국 혁신과 김선민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우리 탈모 치료제가 공급되는 비용이 2022년에는 2,164억에서 뭐 지난해에는 2,458억, 그러니까 2024년에는 그럼 약간 증가한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이게 탈모는 유전 남성형 탈모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의 속도는 빠르게 해봤자 천년이고 길게는 만년 보거든요.
1: 네.
3: 최근에 우리 유전자가 달라질 게 없으니까 남성용 탈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탈모도 뭐냐면 고령화 질환이에요. 유병률이 20대는 2.5%밖에 안 되는데 70대는 거의 49%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 네. 절반 정도 되는 거군요. 네. 70대
3: 그래서
1: 되면.
3: 고령화가 우리가 가속하니까 고령화 때문에 약간 늘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다시 2034 원래 보건복지부가 2034에 대해서 급여화를 결정했으니까요. 2034는 늘 이유는 없다. 그런데 2034에 탈모를 진료받는 사람이 늦는다는 건 이건 우리의 유병률 진짜 탈모가 는 게 아니라 탈모를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는다는 거죠.
1: 네네.
3: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확한 탈모 환자의 통계 수는 아직 우리가 잡진 않고 있지만 탈모를 치료받고 싶어하는 2034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이건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그 의견이 제기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네, 만약 사회적으로 이걸 책임진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3: 네.
1: 알겠습니다. 김은 의원이 이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탈모 치료제가 있고
4: 네.
1: 또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던데 네. 이게 왜 나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이걸 이제 치료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1: 네.
4: 사실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탈모가 원형 탈모냐.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머리 그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는 원형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요.
1: 네네.
4: 유전형 탈모 흔히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1: 뭐 예를 들어 N자 탈모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거 정수리 탈모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4: 그렇죠.
1: 거죠.
4: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유전형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네, 이제 네. 상황입니다.
1: 네.
4: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조동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전형 탈모는 탈모 인구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닌데 탈모 약을 먹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면 늘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1: 네.
4: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외모에 신경을 더 써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건강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탈모라고 하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지 육체적인 건강, 죽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1: 네.
4: 어떤 신체적인 탈모라고 하는 현상이 건강의 관점에서 이게 경증이다 중증이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그 원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다들 공감하시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예.
1: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감하십니까? 네 분 다?
0: 네 맞습니다.
1: 사회생활을 뭐 공감하십니까?
4: 정도에 따라서.
1: 정도에 따라서.
0: 사람마다 다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1: 사람마다 네. 다르다. 예. 안드로겐성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질병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금 이제 핵심은 말씀처럼 건강보험에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냐 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 네.
2: 우리나라가 1999년 12월에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의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의료보험은 이제 의료적인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말씀처럼 건강 재반에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료보험이 신체적 질병 중심으로 접근했다면은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예방이나 건강정진까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건강관리로 가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 네.
2: 이런 관점에서 탈모를 바라보면은 지금 심리적 부분, 사회적 건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은 결국 탈모를 우리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재만 이사님 여기 뭐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0: 좀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1: 아, 위험한 생각이다.
0: 왜냐하면 지금 곧 이거 뭐 의과대학생들도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두 분 뭐 우리 의원님과 교수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연합니다. 저는 저도 또한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외톨이 정식으로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꼭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해야 되냐. 아까 WHO에서 말씀하시는 건강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재정도 있습니다. 담배인상공사의 돈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급여 비급여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급여 항목에서 이 탈모를 논한다는 것은 네. 제가 절대로 이 급여 환자들의 고충을 제가
3: 탈모 환자들
0: 탈모 환자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적용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탈모 환자분들도 이게 중증 환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런 필수 의료라는 말 제가 쓰기도 조금 그 워딩하기 필수 의료 아닌 게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탈모를 그다음에 이 아까 우리 조동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또 탈모 환자분들 친구나 제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기 전에 먹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보니까 먹을 때 유지되고 안 먹으면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의학적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뭐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재원 뭐 예비 타당성 검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재원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좀 모집단 이렇게 잘 해서 한번 시범 사업 같은 걸 한번 잘 시뮬레이션 하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이 탈모가 들어오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인 도미노 현상 또 중증 환자들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근보 재정을 이유로 이 급여 비급여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근보 재정을 내세워서 탈모가 근보 적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면 반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의 근보 재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자, 근보 재정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가서 근보 재정의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죠. 그거는 그대로 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네. 들자면은 우리가 탈모가 새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지에 구슬이 있으면은 이 구슬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급여하고 있는 항목 중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거칠긴 표현입니다만은 쓰레기 같은 약들도 있어요. 그냥 외국에서 심지어 뭐예요? 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0: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약입니까?
2: 아니, 그건 제가 얘기 밝히기 어쨌든 네. 이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말은 건강보험 네. 적용이 안 돼야 되는 약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해
2: 네,
1: 주시면
2: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덧붙이고 왜냐하면 지금 급여로 들어온 순간 그 다음엔 탈퇴를 지키질 않아요. 네네네. 일부 하긴 하지만 네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묻어두고 지금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젊은층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데는 근보 재정 문제를 딱 내세워서 네네.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될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십시오.
3: 일단 건보 적용을 혜택이라고 표현하신 거에 제가 절대 반대하고요.
2: 아, 네, 저도
3: 우리가 낸 네. 돈인데 네. 우리가 낸 돈을 적용하는 거지 이게 마치 정치인과 우리 정부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을 혜택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돈입니다.
4: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 네. 이건 적용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네, 네. 뭐 본인들이 사재 털어서 우리 건보 재정 대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재정의 문제와 일단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적용을 늘려가는 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말씀은 되게 공감하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다만 우리의 맞춤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홍명보 그 월드컵 대표팀이 그 체코전, 멕시코전, 그다음에 남아공전 똑같은 전술 갖고 똑같 상대는 다른데 똑같은 전술 갖고 뭐 경기에 임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뭐 김윤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안 좋은 게 두 가지 지표가 자살률과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에서예요. 네. 제가 오늘 통계 재난적 의료비를 갖고 갖는 가구수가 뭐냐면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왜냐면 소득의 40%를 내느냐 20%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보사연 통계에서도 OECD 두 배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의 수가. 이거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맞춤형은 일단 재난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는 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지. 예를 들면 여러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가 되게 낮은 사람들은 그런 아주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자살률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겪는 가정 낮추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정들 보니까 보사연 자료에 그대로 나오더라. 저소득층이고요. 아주 값비싼 항암제 그러니까 희소 난치병 질환 이거 겪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지 우리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건보 적용의 방향성을 네.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의원님 김일 의원도 한 네. 말씀 보태시죠.
4: 저는
1: 네.
4: 조동찬 교수님 하신 말씀에 뭐 100% 공감하고요.
1: 근데 거기에 동감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부분에. 네.
4: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 안에 탈모약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며 혹시 그게 부족하고 우리 경제 수준이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재정을 좀 더 늘려서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책임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네. 탈모 얘기를 그 안에 녹여내야지 탈모 얘기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지금 중증 환자 있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게 파탄 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보이는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네.
4: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처럼 예를 들면 내가 20대 청년인데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게 뭐 내가 취업하고 예를 들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과 무관한 영역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원형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지만 선진국에서는 원형 탈모가 심각한 경우는 가발도 급여를 네, 해주거든요.
3: 네, 맞습니다. 네,
4: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형 탈모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약이 아니고 가발까지도 해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1: 네네.
4: 그런 원칙에 근거했을 때 그러면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도 어떤 연령층에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급여해 줄지에 대한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해보고
1: 네.
4: 아까 조동찬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잠재된 수요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본인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서 해보고 그래 가면서 우리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딱 탈모만 떼놓고 이걸 건강보험 적용해야 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굉장히 갈등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1: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네네. 되겠다. 그렇게 예. 하나로 떼어놓으면은
4: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하시는
4: 그래서
1: 거군요.
4: 제가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정책적인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탈모를 급여화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방향이라는 찬성론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정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암, 뭐 희귀질환, 뭐 필수 우려에 우선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들어갈 돈이 과연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4: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재정 문제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 네네. 논리로 가면.
1: 그런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종찬 님께서 건보료 인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2: 어려운 이슈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0: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적절하게 비용 지불을 해야죠.
1: 그럼요.
0: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은 적게 하고 싶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네.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전 처음에 이게 이슈화되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2000년도에 건강보험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 네네. 사실
0: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보완하긴 했지만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갑자기 포퓰리즘으로 가져가고 근본 재정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네.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좀 배제를 해야만 좀 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1: 그래서
0: 봅니다.
1: 오늘 저희가 모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질문 하나 했거든요. 질문 하나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단체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의협 자체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뭐 의협 자체에서 입장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 또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예, 사실 환자를 보다 보면 저희가 메디컬 엑설런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성으로서 판단할 게 참 많습니다.
1: 네.
2: 예, 정말 이 친구가 단순히 머리가 빠진 것 때문에 우울한 건지 또 뭐 다른 여러 질환도 비만제 뭐 이런 것도 다 이런데 지금 이슈에 합당하게 들어올 건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나라가 아까 이제 우리 건강보험이 빨리 정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의 이제 K-메디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급속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 비교적 이 굉장히 덜 걷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급여라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고 나중에 이제 비급여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그걸로 이제 모든 수가는 오르지 않고 교차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엔 우리 김윤 의원님 또 이렇게 전범 군대적으로 예 같이 연대가 뭐 만들어져서 잘 얘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급여 시장도 있고 급여 시장도 있는데 급여는 제가 저희 의협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돈을 적절하게 걷어서 정말 이것까지는 우리가 수익 구조나 뭐 사회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잘 나눠줘야 된다는 적정선은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급여에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랑 자기가 돈을 내게 하고 또 일정 부분 다른 또 보험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재원들을 가지고 와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들은 또 순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탐욕적인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많은 또 이게 다시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전립선 염화고 이런 거랑 다 디테일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꼭 이것이 급여 항목인 의료보험 재정으로 지금 논의되는 거는 의협에서는 당연히 반대죠. 다른 네네. 것들이 되게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네네.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2: 현재로서.
1: 역부족이다.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사님 그 환자단체에서 이번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환자단체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2: 물론 이제 지금 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윤 의원님 잘 아실 거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해주게 뭐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거는 뭐 이 탈모제에 뭐 수천 배의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아까 우리 조동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파탄 날 정도로 항암 치료 못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원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외국같이 이 외국의 병원들은 또 우리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데는 또 기부제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건공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책의 건보 재정에 한정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뭐 OECD 지금 뭐 탑 랭커에도로는 엄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건강보도 잘 돼 있죠.
2: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재원을 꼭 여기서 묶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건전한 재원들을 이끌어 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협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죠.
1: 절대 반대입니까? 예, 예. 오, 알겠습니다.
3: 예, 짧은 팩트 체크. 네. 아까 환자단체가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환자단체 입장은 최근 몇 년간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에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부분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또 암 환자는 일부 좀 떨어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
1: 먼저 여기를 해달라는 예. 거죠.
3: 그리고 보장성을 어떻게 정부가 강화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내달라. 이런 것이지 탈모
1: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3: 네네. 근데 그거 얘기를 먼저 하냐. 큰 얘기를 먼저 하고.
1: 암 환자에 대한 먼저 보장을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탈모 이야기하자. 네. 이 순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3: 그렇죠.
1: 알겠습니다. 네. 조동찬 교수님 어떻습니까? 명확한 질병성 기준과 중증도 구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4: 네. 완전 공감하죠.
1: 네네네.
4: 그거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화두가 돼서 우리의 건보 적용을 어떻게 국민의 그 눈높이에 삶의 질에 맞추자는 논의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첫 시작을 일단 탈모를 뗀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고 탈모를 뗐다 하더라도 중증도를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 탈모를 치료하시는 현행 의사들을 제가 이제 취재해보면 각양각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증도부터 정말 너무 심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약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에게 탈모, 이식, 가발 이런 거 보험 적용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그런 피부, 그러니까 탈모의 중증도를 먼저 나누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사람을 해주자. 그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덕였을 거예요.
1: 사회적 동의를 먼저 얻고 네.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4: 네. 이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1: 아, 저분을 좀 도와주자. 네. 뭐 그렇죠.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4: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또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제시한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일반 국민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쉽고 전 개인적으로 이 논의에서 돈을 빼고 모든 논의를 하는 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론수렴을 할 때 그때도 우리의 실체를 모든 걸 보여주자. 우리의 사실 일반 국민들 건보료 올라가는 거 싫거든요. 그럼 건보료 안 올린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실 포괄적으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일반 분들에게 공급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0: 듭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스텝이 좀 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정책 과정에서 일단 이슈를 던져놓고 그다음 디테일한 정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조동찬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왜 디테일한 정책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 과정에서의 순서로 보면은 아까처럼 그건 중간 정도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복지부가 너무 디테일한 걸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까처럼 포퓰리즘이다, 재정 문제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책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탈모를 적용하느냐 안 하냐는 부분을 좀 더 확 에서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환자단체의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입니다. 대략 65%라고 보더라도 아까처럼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 뭐 상위 30% 이 비율은 보통 한 80%가 돼요. 물론 환자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의 65%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높죠. 무슨 이야기나 정책은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려서 지금 이미 80% 가 있는 데는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낮추고 오히려 낮은 비율, 우리 경증이라든지 이런 탈모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있는 곳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네네. 이걸 정책 철학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희귀질환이라든지 아까 중증질환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건 이제 우리가 정의론이라든지 다른 철학적 기조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정책은 정규분포에서 중심 평균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극단치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아까 예산을 근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라든지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탈모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 이거죠. 네네. 저는 그런 부분은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핵심은 과연 탈모 포함해서 앞으로 근보 적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4: 이 부분은 이제 공리주의가 한 분 근본적으로 지금 교수님과 예를 들면 특히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을 갖고 공리주의를 그 자체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걸로 기준을 삼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 학자. 사실은 사회보험에서는 재난에 빠진 사람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1공리 원칙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 가구 수가 OECD 평균의 2배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공리가 뭔지 정말 다시 생각하는.
0: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희소질환자에는 본인 부담률 10%, 산정특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 정부에서도 아까 재난적 의료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또 확장은 확장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이주열 교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이라고 치부가 되는 뭐 비만이라든가 뭐 기타 피부 뭐 여드름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치아 교정 뭐 이런 거 사실 건강보험에 지금 비급여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환자 전액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탈모약을 이렇게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런 앞서서 있는 이런 것들도 차차 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이게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3: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3: 그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이 30대에 30% 탈모에 대해서 급여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60대에 60% 탈모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는 게.
1: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제 돈으로 비급여로.
3: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1: 네.
3: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론적인 논의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탈모에 대해서 약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해야지? 그 원칙을 가졌을 때 적용되는 인구는 얼마나 되지?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뭐 그러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될 것과 탈모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
1: 네네.
3: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1: 사회적 논의로 그렇죠. 이제 가는 방향이죠.
3: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퍼필리즘이야. 건강보험에서 하면 절대 안 돼. 너네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가면 이게 이 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저 궁금한 게 조동차 교수님 그럼 아예 이런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겁니까?
4: 아니죠. 저는 네. 뭐냐면 포퓰리즘 이 논의가 뭐냐면 근거가 확실하면 그런 게 안 붙겠죠. 저는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여당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죠. 근데 맞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아닌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우선순위가. 사실 우선순위 아니라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4: 우리 쓸 돈 아니라는 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하시면서 느닷없이 이게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방선거 후에. 그러니까 반대편 정치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3: 네. 뭐 저는 뭐 정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은 뭐야? 30대 30% 탈모해 줄 거야? 60대 60% 탈모해 줄 거야? 저는 30대 30% 탈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인 노화에서 벗어나는 그 같은 연령대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1: 반대여야 하지 않나요? 젊은 층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은 좀 이제 사회생활 좀 덜 하시니까.
3: 30대 30%를 적용해 주는 게 맞다. 다고 60 그러니까 탈모의 정도로 보면 60%의 탈모가 더 심하지만
1: 네네.
3: 30대에서의 30%의 탈모가 사회적으로는 60대의 60% 탈모보다
1: 그렇죠, 그렇죠.
3: 더 심각하니까
1: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게 맞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예.
3: 그런
1: 들었네요.
3: 원칙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네. 논의를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네네네. 방향으로 네.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대한에서 앞에 정책이사도 예. 한 말씀 해도 되나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2: 이거 진짜 정말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공리주의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김윤 의원님께서 어떤 제가 보기에도 정책적인 몇세의 몇 퍼센트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그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내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의사들이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아까 뭐 좀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저 빵을 제공해 주셔서 만약에 지금 좀 갑자기 확 당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1: 네. 좀 아, 지금 좀 네,
2: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두 분께서 탈모를 가지고 지금 다른 중증 질환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응급실 재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 내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공리주의 나오면 뭐 아담 스미스도 나와야 되고 뭐 윌턴 프리드만 뭐 인비지블한테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 또 정치에 크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제가 개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탈모약이라는 게 개발이 된 게 아니고요.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더니 머리가 되게 풍성한 애들인데 성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애들을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5알파 리덕타제 지금 얘기하는 M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을 이제 개발해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1: 그게 원래 전립선 치료제
2: 그렇죠.
1: 프로스카를 네 개로 쪼개서
2: 맞습니다.
1: 나오는 게
2: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은 현재 이게 정말 탈모 치료제 급여 비급의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남성형 탈모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의 추구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국민들이 아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전문 직업성이나 우리의 엑설런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 처방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생기냐면 전립선 처방하는 건 좀 싸요.
1: 맞아요.
2: 예, 네,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처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1: 아, 실제로 그 예. 약을 처방받아서 칼로 쪼개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2: 5mm짜리는 그렇고 예. 1mm짜리는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어느 부분은 대한의사협회나 또 우리 의사들의 전문 직업성에 맡겨주시고 두 분 또 나중에 요즘은 또 이게 시민단체분들이나 사회적 합의를 또 우리 항상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가 지금 굉장히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벌어들이는 것보다 배분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 위원님들하고 탈모에 고통받는 분들을 좀 더 다른 식의 어떤 재정으로 해주고 지금 사실 건보재정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우선순위로서 좀 이렇게 미루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건보는 아니다.
2: 예, 일단 아닙니다.
1: 그렇게
2: 예.
1: 생각을 하시는 거죠.
2: 절대 안 됩니다.
1: 다른 복지의 방법이 있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2: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 복지가 아마 교수님 쪽은 아마 보건 쪽도 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좀 감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1: 뭐 비만이나
2: 복지 쪽이 아닐까 이제 보건 네네. 보건이 저희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니까요.
1: 점차 늘어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여드름, 뭐 치아교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 굶주려서 살던 전체 우리 생태계가 이제는 너무 많이 잘 살고 질병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네.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는 이 어느 곳에 아까 쓰레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잘 한번 좀 털어야 될 시점인 거는 맞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여러 가지 진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율 규제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대한의사협회 노력을 하고 우리 두 분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의견도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0: 치료제가 금보 적용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재급여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까처럼 이미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임상적 유용성,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2: 안정성.
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역량 근본의 영향비 이런 걸 다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다시 건강보험 보장률로 돌아가서요. 현재 의료 종별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 대략 한 81% 정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급 로컬의 의원으로 내려오면 57%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의원급이 지금 비급여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의원급의 비급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가져가야 된다.
1: 그러니까 더 큰 뭐 네. 위험 있는 병도 있지만 네. 복지를 위해서 작은 병도 나라에서 네.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늘려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0: 본인 부담률은 현재 약값은

0: 30% 본인 부담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네. 물론 종별에 따라 조금 차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을 아까 50이나 80 선별급여로 가져가더라도 최대한 그러니까 의원급에 있는 비급여들은 건강보험으로 포용해야 된다. 범위를 포괄시켜야 된다. 이게 제가 갖는 입장입니다.
1: 저는요. 제가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증원 2천 명 할 때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그 의대증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고령화를 정말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2: 네.
1: 고령화의 3대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영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였죠.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위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두 번째 키워드가 세대 간 분열이고요.
2: 네.
1: 우리 곳간이 좀 넘쳐날 때는 여기저기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입니다. 우리 그리고 65세 이상이 쓰는 건보 적용 비용이 다른 연령보다 3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65세 갑자기 증가하니까 이번에 100조 원 넘게 썼어요. 100조 원. 그리고 우리 국회 예산처에서 했죠. 올해 건보 재정 적자 5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때는 성장하는 국가일 때는 그래 탈모 치아교정 전 빼는 거 해줄겠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정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지나갔던 나라를 보나 우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우리의 통계를 보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2: 네.
1: 정재욱 고대 예방의학과 정재욱 교수가 논문 냈죠. 이대로 건보 적용 더 안 늘리고 이대로만 가더라도 2050년에는 지금의 건강보험료 두 배가 된다는 그 논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죠. 아까 건강보험료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는 지금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지금 두 배씩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네.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자 우리 이제 탈모도 치아교정도 비만도 이렇게 하는 논의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푼 아쉬운 국민 입장에서 진짜 말로는 멋있는데 진짜로 내가 돈을 더 내면서까지 두 배 이상 내면서까지 이 문장들이 멋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0: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보 재정 안정화는 안정화대로 방안과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당연히 있죠. 지금 말씀처럼 저도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준비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30조 정도의 준비금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준비금도 나름대로 갖춰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누수가 이루어지는 이 건보 재정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처럼 그렇다고 해서 재정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김윤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죠. 재정 상태에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지금 희귀 난치 정도 진행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만약에 100이면은 70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동안은 그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의원급에 있는 비급여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있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나가자는 입장이 이번 논의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동찬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머릿속에 딱 박히긴 하네요. 2050년에 여러분들 두 배 낼 수 있어요. 탈모까지 네. 보장해 주면.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렇게 내야 되나요?
1: 그런 거 보장 안 해드려도요.
2: 네, 뭐 이런
1: 만약 그런 것까지 보장하면 그게 네. 2.5배, 3배가 될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 새로운 적용 범위 확대를 네. 하지 말자라는 논리로 나오니까 훨씬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죠.
2: 감성적으로 와닿는 걸 수 있다.
1: 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네. 삶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하는 게 경제거든요. 나 쪼들려. 물가 너무 올랐어. 기름값 너무 올랐어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냐면 학자 고위공무원의 먹물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네.
1: 기자들이 제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현장 사람을 찾지 교수님 인터뷰 고위공무원 인터뷰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현학적이라서.
2: 아니 근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중에 건강보험료 두 배 내고 탈모 치료해 줄게라고 하면 과연 청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김인현 님 한 말씀 해 주시죠.
3: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해 줄 거냐 말 거냐에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약에 초점을 두니까 계속 지금 논의가 약간 공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지난 십몇 년간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형 당뇨, 흔히 이제 소아 당뇨라고 부르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애들에서 그 무선 인슐린 펌프가 있습니다. 그 패치처럼 이렇게 팔에 붙이면 인슐린이 일정량이 계속 공급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무선 펌프는 건강보험을 적용

0: 비싸니까 네.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그 소위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중증질환 중에서도 유전성으로 망막이 망가져서 실명을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환에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가 있는데 2차 치료제가 물론 훨씬 더 비싸죠.
1: 네.
0: 그러니까 1차 치료제를 일단 쓰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2차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데 그 2차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1차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1차 치료제의 부작용이 실명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2차 치료제 그 1차 치료를 쓰다가 부작용이 나서 끊었는데 1차 치료제를 써야 하는 기간을 충족을 못해서 1차 치료제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데.
1: 네.
0: 예.
1: 네.
0: 이렇게 그 우리의 건강보험 그 기준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환자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1: 네.
0: 우리가 어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다 털어놓고 네. 큰 틀의 논의를 그러면. 하고 그 네. 안에서 탈모 얘기를 해야
1: 네.
0: 이 탈모 얘기가 풀리지. 탈모만 가지고 얘기하면
1: 그러네요.
0: 얼마든지 예.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1: 알겠습니다.
0: 좀 말씀드리고
1: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옛날 게 적용되니까 이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된다.
2: 네.
1: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칼로 물 자르듯이
0: 관료적으로
1: 예,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논의는 한번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 안에서 해결하다가 보면 탈모나 비만이나 뭐 피부나 뭐 치아 교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0: 네.
1: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 잠깐 좀 식히고 가죠. 잠시 로고 듣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3: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과 교수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저희 방송 이후로 거의 뭐 역대급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4092님 탈모 권보 적용 그냥 포퓰리즘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재원의 우선순위는 너무 선명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논의의 하나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봉희 님께서 권보 재정의 부담만 안 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 통념상 급선무가 무엇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권보 재정의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1: 아, 이쪽에서는 의원님은 부담이 아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0: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 네.
0: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1: 설계에 따라
0: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로 설계해서 가면 된다.
4: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해도 인구 구조 때문에 두 배를 내야 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부담을 안 준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1: 무조건 부담이 되는 겁니까?
5: 아니 그건 조금 다르게 저는 다르게 보는 게요.
1: 예.
5: 왜냐하면은 일부 학자들께서 이제 최소 1000억 최대 뭐 7천억까지 지금 탈모 근보 적용했을 때 추측해 하시는데요. 그거는 현재 약간 30% 본인 부담률을 했을 경우에 말씀이시고요. 이제 지금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 설계에서 Y값을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하느냐. 아니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1: 뭐 선별급여로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5: 선별급여도 본인 부담률을
1: 본인
5: 50으로
1: 부담.
5: 할 것이냐
1: 네네.
5: 80으로 할 것이냐
1: 본인 부담
5: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1: 알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또 소개해주면 계속 이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건보료 올까봐 걱정된다. 저도 탈모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요즘은 가발 잘 나오고요. 생존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히 급여했다가 검불이 오를까봐 걱정됩니다. 이 의견이 오늘 제일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피님께서 지금 중증 수술 중에는 보험 적용 안 되는 수술 많습니다. 네. 탈모보다는 이런 생명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에 지원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에 또 문자가 왔으니까. 또 반대되는 문자도 많이 옵니다.
1: 아, 좀 알려주세요. 예,
0: 2018님, 친구들이 풍성한 제 머리카락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올해 초부터 정수리와 가르마 부근으로 머리카락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해서 고민이에요. 네. 이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184님 두상이 예쁘면 머리 빠져도 그런대로 뭐 개성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아 이건 좀 사람마다 좀 다른 적용이 될 수 있는 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희님께서는 탈모가 검보 적용되면 비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검보료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했던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식 이 방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1: 자 환자 부담을 높이면 네. 검보 적용하는 의미는 퇴색되겠죠.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이거 뭐 파일럿 스터디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사실 엠바 그러니까 어쨌든 엠바고도 걸었겠지만 확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연령 아주 2034고 본인 부담금 80%야. 그럼 이거 한 달 약값이 얼마죠? 5만 5천 원인가 그렇죠? 오리지널 그렇죠. 가장 비싼 거. 5만 5천 원 사실 저는 한 달 약값이 5만 5천 원인 게 2034 청년들에게 진짜로 부담스러운 약값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 부담금 80%면 한 4만 원을 내고 만 원 줄게? 그러면 그거 진짜로 부담 덜어주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아까 우리 김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제가 다 취재하고 보도했던 건데요. 소아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 그 일단은 그거 우리 외국 거 사다 오는데도 우리 식약처가 고발했죠. 그분을. 이거 영화 슈가를 보시면 나옵니다. 요 실제 사례가 슈가의 사례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제가 보도했는데요. 이 5억입니다. 5억. 유전 아주 드물어요. 우리 그것도 딴 약 다 쓴 다음에 안 들어와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해줄 거면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우리 조현병 치료제도 그렇잖아요. 조현병 우리 조현병 무슨 묻지마 사고하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랑 전혀 다를 게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이번에 석 달 동안 한 번 주사 맞으면 석 달 동안 유지되는 그 치료약이 올해 학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어. 너무너무 효과 줬다고. 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신과사들이 이거 보험 적용하려면 미쳐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 아까 김윤 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재난적 의료를 겪는 가구가 OECD 평균 두 배다.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돈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돈 문제를 제일 많이 따지세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은.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런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탈모 적용 안 하고 아무것도 적용 더 안 하고 지금대로 유지하더라도 두 배 정도 더 낸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아 그래도 잘만 하면 두 배 안 되게 해줄 수 있게요. 그건 좀 어색하다.
2: 어쨌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적용하지 않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당연히 해야죠.
0: 네.
2: 그리고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이 가졌던 기조 중증질환 희귀질환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높죠.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탈모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가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처럼 80을 쓰고 나머지 20을 앞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그런 것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떻게 선별급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80%하고 50% 할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국가가 젊은 층들에게 2034 젊은 청년층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0: 네네.
2: 왜냐하면은 이 젊은 층들이 앞으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젊은 층에는 의료기관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볼 때도 아 국가가 적어도 우리에게 관심 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0: 그런
2: 보거든요.
0: 시장의 메시지를 줄 수 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시는 것 같고요. 이재만 회사님,
3: 아니,
0: 이게 선별 급여로 가면은
3: 네네네.
0: 의료계의 입장은 뭐 좀 바뀝니까?
3: 이게 이제 사실 선별급여라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비급여라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이 보건계 말 중에 의학 분업과 비급여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0: 왜냐하면 환자 다른 전액 부담 정도로 해석되죠.
3: 예, 해석이 잘 안 돼요. 네. 거기다가 또 그거를 어떤 비급여로 있던 좀 재정 부담이 커서 이제 급여로 들어오기 전에 야 이거 둘이라니까 좀 크고 확인해야 됐고 여러 눈치를 보다가 이제 선별급여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뭐 좋은 순기능도 합니다. 뭐 MRI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뭐 저는 선별급여를 플렉서블한 정책으로 이용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이 정말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 라든지 어떤 진단 내릴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네. 그다음에 어떤 통계적으로 김윤 의원님이나 우리 사회학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저도 그것도 비만도 말씀하시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우리 갑자기 그 마혼자로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마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스트릭트하죠. 네, 그리고 또 이미 비만도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급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우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적으로 네. 또 뭐 요즘 뭐 또 무슨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됩니까?
0: 일본
3: 뭐
0: 가서도 뭐 많이
3: 이런 막 들어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비지블 핸드라고 이게 저희가 어느 건전한 사회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네네. 어느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갑자기 급여 시장에서 비급여 시장에서 급여로 들어온다는 건 조금 걱정이
0: 알겠습니다.
3: 됩니다.
0: 네. 아, 이제 좀 결론으로 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정 기간 시범 사업 거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네네. 네. 좋다고 네,
3: 저도 좋습니다.
1: 네, 중도를 나눠서 해본다면 네. 저는 찬성합니다.
0: 김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저도 시범 사업 해보는 거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2: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핵심 지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0: 과연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지. 근데 이거 1년 이상 먹어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 아시죠?
3: 네. 예. 저는 안전성과 유용성이라고 봅니다.
0: 안전성과 예. 의학적으로 그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3: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 어떤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됩니까?
3: 모든 그 식증약 약즉식이라고 네. 모든 약은 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예. 그럼요. 이거
0: 지금 먹고 있는데
3: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시범 무슨... 사업에서 아니 제가 뭐 네. 무섭게 하려고 드리는 아니, 말씀은 아니고
4: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모든 의약 허가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네. 의약품만 네. 판매되기 때문에
0: 그렇긴 하겠죠.
4: 일부 예측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네.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서 판매되는 것이지. 예.
0: 네, 알겠습니다.
3: 부작용은 안
1: 나오니까. 저는 네. 탈모로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렇게 극도로 고생하는 사람을 몇 명을 구했는지 전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0: 뭐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네. 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을 구해낼 네.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면 네. 우리가 시범
1: 100%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0: 적극적으로
1: 그러니까 탈모 찬성한다.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을 몇 명을 구했는지 예, 그 기준을 전 보고 있습니다.
0: 그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4: 그러니까 그 탈모의 중증도가 얼마나 심한지 네네. 그게 같은 연령대나 또는 같은 성별 네. 사실은 여성에서의 탈모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연령, 성별, 중증도, 그다음에 약을 썼을 때의 효과 네. 또는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30초 남았거든요. 한 1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지점을 봐야 될까요?
2: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약제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다음에 심리적 상태, 심리적 조금 상태. 이런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해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약에 대한 효능. 부작용, 안정성, 네. 안정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열띤 토론해 줘서 다시 한번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탈모는 정말 누군가에겐 외모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논쟁의 핵심은 탈모를 뭐 가볍게 보느냐 뭐 이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삶의 질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중증 필수 우려라는 기본 원칙과 어떻게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책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진 않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더 아픈 사람을 뒤로 밀어내지 않아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사는 보아 우찬이 엄마 황노갑입니다. 큰 애만 있었을 때는 이 아이랑 저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둘이서 같이 있는 그 모습에서 오는 행복이 사실 진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의 행복함도 제 눈에 보이거든요. 동생 보면 막 그 동생이 까르르 웃는 거에 행복해가지고 엄마 나 우찬이가 날 보고 웃었어. 엄마 오늘은 언제 우찬이가 누나라고 말해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 또 행복해하고 막 벅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보아한테도 이게 참 큰 선물이구나 첫째한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보아야 우찬아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 중인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의 선수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내일까지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한편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에 역전패했던 체코 축구 대표팀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도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이 경기 막판 극장골을 앞세워 일본을 상대로 2대1의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고요. 네덜란드 대 모로코의 경기도 승부차기 끝에 모로코가 승리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주중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선두 LG와 최하위 키움의 경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토러스트와 안우진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이 경기는 현재 키움이 5대0으로 LG를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주말 3연전을 수입하고 4연승을 달리고 있는 2위 삼성은 NC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NC가 7대4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이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었던 3위 KT는 한화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한화가 7대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 기아는 4연패 SSG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기아가 9, SSG가 3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대 두산의 경기도 보죠. 두산이 5대0으로 롯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에 합류하는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다음 달 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홈경기부터 지명타자 또는 1루수로 뛸 예정입니다. 한편 SSG는 선수단 재정비를 위해 하재훈 등 소속 선수 4명을 방출하고 육성 선수 3명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남자 세계 1위 신네르가 세계 50위 세르비아의 케츠마노비치를 3대2로 힘겹게 이기고 2위 2회전에 올랐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사발렌카가 코스토비치를 2대0으로 제압하고 2회전에 합류했습니다.

0: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1: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는 그림을 생각했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조손 두 분을 만났네요.
3: 네, 원래 박재민이 형까지 좀 같이 해서 좀 시끌벅적하게 가야 되는데 네. 오늘 결정을 좀 아쉽게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왜 결정하신 걸까요?
3: 뭐 육아 좀
1: 바쁘시겠죠. 네. 자, 지난주 나란히 방송에 못 나오신 걸 보면은 또 농구 비시즌인데도 여전히 분주하신 모양이에요.
4: 네, 뭐 손대범 위원은 이제 곧 있을 대표팀 경기 중계하느라 정신 없을 것 같고,
1: 네.
4: 또 NBA는 이제 오늘부터 계약을 새롭게 맺는 자유계약 시장이 열렸거든요.
1: 네네.
4: 그리고 또 트레이드도 계속 터지다 보니까 또 정신없는 비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비시즌인데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 확실히 농구의 계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3: 네, 남자 대표팀이 이제 7월 3일 대만과 그리고 6일 날은 일본에서 일본과 경기 한국에서 일본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1: 네.
3: 이게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홈 경기입니다.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번 두 경기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월드컵 예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냐 마냐가 갈리기 때문에
1: 네.
3: 이번 홈에서 치른 두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모두 홈 경기라면 우리가 2연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일전도 있으니까요.
4: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만, 일본을 상대로 또 2연패를 떠안았고 말씀대로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1: 네.
4: 2연승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한일전 반드시 잡고 가야 합니다. 이 한일전을 앞두고 또 일본도 현재 엔트리를 꾸렸는데
1: 네.
4: 기존 15명에 7명의 추가 소집이 있었고요. 이 베테랑인 또 히에지마 그리고 여준석 선수의 동료인 또 카와시마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로스터로 또 한일전을 한국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지금 현재 이현중 선수가 미국으로 떠난 상태일 텐데 현재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는 어떤가요?
3: 네. 그동안은 이현중 선수가 어쨌든 알게 모르게 이제 선수단 분위기 좀 잡아주고
1: 네.
3: 또 훈련을 주도해 준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NBA 썸머리그 참여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좀 금방 풀어진 건 아니고요. 뭐 이미 이승현 선수라든지 최준용 선수 등 대표팀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다가올 2연전을 앞두고 진지하게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4: 네, 뭐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내겠지만
1: 네.
4: 저는 이정현 선수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이정현 선수요?
4: 네, 고향 소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또 FIBA가 꼽은 주목해야 할 선수 10인의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1: 네네.
4: 또 이정현 선수가 뭐 유독

0: 또 일본을 상대로 아마추어 때부터 굉장히 강했던 면모가 있었거든요. 지난 원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정현 선수가 본인의 홈에서 또 일본을 만나기 때문에 네. 일본 대만을 상대로 저는 이정현 선수가 폭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정현 선수 폭격하지 않을까. 네. 이현중 네. 선수 공백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싶은데 손대범 기자님은?
2: 네. 전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요즘 농구 선수 중에 좀 누구 볼만한 선수 누가 있냐 물어보면 저는 꼭 이 선수를 꼽는데 네. 바로 여준석 선수입니다.
1: 여준석 선수.
2: 이 선수는 뭐 실력, 높이, 그다음에 뭐 겸손함 여기다 잘생김까지 겸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선수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2연전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꿀밑 자원이 아닌가 싶고 또 이 선수가 활약해줘야지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말 모든 걸 갖춘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대만전과 한일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원정에서 또 나란히 패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안방에서 2연승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 네. 큰일 났네요.
1: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2: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 2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안방에서 열리고 네. 또 홈에서 좀 2분 만에 티켓이 다 매진됐을 정도 뜨거운 열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열기에 힘입어서 우리 선수들이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만났던 핵심 멤버 몇 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대표팀 역시나 2연중의 공백을 좀 쉽게 메울 수 있고 또 대만의 빠진 전력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풀 전력으로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우리와 만났을 때도 쉽게 끝난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높이 그리고 로스터의 탄탄함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0: 그렇죠. 네. 특히나 2분 만에 순삭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농구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열정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전에 홈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이점이 뭐 농구라는 종목에서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2연승을 자신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 대한 설명들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2: 네. 이번 주시죠. 두 경기는 농구 월드컵 예선으로 치러집니다. 아시아 예선이 1라운드와 2라운드로 구성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치르는 경기는 아시아 예선 1라운드입니다. 아시아 1라운드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대만이 한 조인데요. 네. 각조 상위 세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라운드까지 올라가야지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FIBA 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 좀 이어갈 수가 있고요. 현재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2승 2패로 지금 일본에 이어서 조 2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만에게 진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무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과의 첫 경기부터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우리가 8월에도 평가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네. 어떤 거죠?
0: 네, 남녀 농구 대표팀이 8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평가전을 개최합니다. 이 8월 13일과 14일에는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8월 15일과 16일에는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차례로 맞대결을 펼치는데 이번 평가전은 남녀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또 조직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전 무대로 마련이 됐고요. 이렇게 여자 농구 대표팀과 또 남자 농구 대표팀이 나란히 날짜를 붙여서 또 평가전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한일 평가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려왔던 건가요?
2: 네, 2023년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한겨우 아시안 게임을 대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3년에 잠시 학생 체육관에서 열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도쿄, 지난해는 안양에서 열렸고 이제 올해는 도쿄에서 다시 한일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조현일 위원 말대로 여자 대표팀까지 같이 원정 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의미 있는 교류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8월 평가전까지 대진이 꽉 짜인 걸 보니까 올여름 코트위가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좀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죠. 최근에 또 일본 농구가 우리보다 한 발짝 뭔가 좀 앞서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던데 현재 양국의 전력 차이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0: 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여자 대표팀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전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인 건 아니지만 일본 대표팀은 그 뒤로 살짝 여자 농구 대표팀은 기세가 좀 꺾인 상태고요. 또 감독까지 바뀌면서 세대 교체를 또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격차는 그 당시만큼은 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 대표팀에 좋은 유망주들도 많이 있고 또 기존 선수들도 또 아주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완전히 벌어졌을 때보다는 훨씬 줄었고 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우리에게도 이현중 선수가 있고 또 여준석 선수도 있잖아요. 이현중 선수는 다시 미국 무대

0: 에 도전하고 있죠.
1: 네, 또 어려운 길에 올랐습니다. 역시나 NBA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NBA 썸머리그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두 차례 썸머리그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7월 10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이현중 선수는 이 두 차례 썸머리그에 나서서 이제 NBA 입성을 위한 도전 이어갈 계획입니다.
0: 네. 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선수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한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2020 NBA 드래프트에서 샌 안토니오가 아주 흥미로운 선택을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샌 안토니오는 총 4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특히나 골밑 강화에 좀 중점을 뒀었는데 드래프트 1라운드 1일차에서는 22순위로 빅맨인 제이든 퀸턴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26순위로는 타리스 리드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2라운드 지명에서는 장신 포워드인 말릭 브라운을 44순위로 선택했고 그리고 42순위로는 단신 가드인 자코비 길레스피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뽑힌 선수가 퀸턴스라는 선수인데 네. 이 무릎 반월판 부상 때문에 당분간 경기 출전이 힘들고 그리고 또 서머리그는 나서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샌안토니오가 뽑은 루키들이 이현중 선수의 포지션 경쟁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현중 선수가 얼마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 서머리그 기회를 잘 살린다면 또 충분히 이현중 선수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왔습니다.
0: 그러면 이번 선택이 이현중 선수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찾는 포지션이 첫 번째는 이제 웬반야마의 부담을 덜어줄 빅맨. 두 번째는 외곽에서 슛을 날려줄 슈터들이었는데 드래프트에서는 일단 빅맨들을 잘 보강을 했고요.
0: 네.
1: 이제 이현중 선수라든지 다른 자원들이 썸머리그에서 슈터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NBA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2: 네. 이번 드래프트가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역대급 풍년 드래프트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석대로 뽑아서 살짝 좀 김이 새는 감은 있었습니다. 일단 포워드인 이 AJ 디반사 선수가 워싱턴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1순위였습니다. 2순위는 데린 피터슨이 유타 재즈의 지명을 받았고 3순위는 과거 카를로스 부저의 아들인 캠 부저가 맨피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순위로는 시카고 불스가 케일러 윌슨이라는 선수를 지명했는데 이 선수가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와서 시카고 불스의 지명을 받았거든요. 4순위까지는 큰 이변 없이 빅4가 모두 정석대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0: 네. 워싱턴 그 지난 시즌 최하위 승률에 머물렀던 워싱턴이었는데 이번에 디반사의 합류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궁금하거든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17승 65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워싱턴인데
0: 네.
1: 일단 디반사 선수가 뭐 신장도 2m 6cm로 나쁘지 않고요. 또 다재다능한 능력 갖고 있기 때문에 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팀을 승리로 이끈다. 뭐 그 장담할 수는 없지만
0: 네.
1: 뭐 기존의 트레이 형이라든지 뭐 알렉스다르라든지 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화를 잘 이룬다면은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를 1차 목표로 삼을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데린 피터슨을 전체 2순위로 뽑은 유타 재즈나 또 캐머런 부저를 전체 3순위로 선택한 맨피스는 어떨까요?
2: 네, 유타 재즈는 이 데린 피터슨을 지명했습니다. 뭐 애초에 또 키온테 조지라는 좋은 백코트가 있었는데
0: 네.
2: 그 짝으로 뭐 제2의 코비 브라이언트로 불리는 데린 피터슨을 지명했고요. 그리고 맨피스는 올해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이 자렌 잭슨 주니어라는 본인들이 직접 뽑고 키운 유망주를 유타 재즈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빅맨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캐머런 부저를 지명을 하면서 자렌 잭슨 주니어의 이후에 그 시대를 잘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화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역시나 올해 드래프트도 1학년만 마치고 나온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어리면 어릴수록 역시나 다듬을 수 있는 게 또 많기 때문인지
0: 네.
1: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인지 1학년들이 많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디반사를 시작으로 전체 8순위까지 1학년들이 연속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8순위까지 1학년이 쭉 지명을 했었는데 타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난 NCAA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미시간 대학교 선수들도 강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일단은 모레스 존슨 선수가 9순위로 댈러스에 지명됐고 또 야셀 랜더보그 선수가 11순위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아데이 마라 선수가 오클라마시티 선데에 뽑혔는데 이 세 선수가 나란히 뭐 로터리 픽에 지명이 되면서 미시간 대학을 좀 더 빛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0: 네, 자 NBA 소식 이어서 국내외 농구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의 말대로 비시즌이지만 농구계는 워낙 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국내 프로 농구팀들도 모두 훈련에 돌입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뭐 FA 계약, 뭐 트레이드, 또 각종 뭐 전력 보강,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팀 훈련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지난 시즌 아쉽게 또 이 4강 탈락했던 LG는 또 새로운 주장으로 정인덕 선수를 선임을 했고요. 또 코치들도 전부 다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6월은 어떻게 본다면 KBL 선수나 코치들에게 또 휴식과 또 이 재소집이라는 약간의 좀 엇갈린 그런 시기,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다치를 올린 그런 시기입니다.
0: 근데 특히 이제 선수들에게 가장 민감하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봉 협상 소식도 속속 들리던데 어떤가요?
2: 네. 일단 6월 30일이 이제 KBL이 정한 매년 선수 등록 마감일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올 등록 마감일에 우르르 이제 연봉 협상 소식이 쏟아졌는데요.
0: 네.
2: 지난 시즌 MVP가 됐던 소노 이정현 선수는 FA가 아니면 도 엄청난 그 연봉이 엄청난 연봉이 인상되면서 7억 2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전체 연봉 1위 선수는 하지만 허훈 선수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0: 네.
2: 이 변준영과 함께 보수 8억 원으로 전체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LG의 플레이오프를 이끌었던 콤비 양준석과 유기상 선수는 각각 4억 원과 3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함지훈 선수가 코치로 제2의 농구 인생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감독인 양동근 전 선수와 함께 현대모비스에서만 뛴 선수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출신으로서 함지훈 코치를 선임하게 됐는데 사실 양동근 감독이 이 모비스를 이끄는 지도자로 가게 되면서 함지훈 전 선수의 코치 선임은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0: 네.
1: 자, 이로써 이 모비스는 양동근 감독 그리고 함지훈 코치 또 박구현 코치까지 모비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3인이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선언했던 송교창 선수는 B리그로 간다고요?
2: 네. KCC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교창 선수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해외 진출을 선언했었는데 B리그의 오사카 에베스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 네.
2: 오사카는 2년 전에 이현중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한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B리그 성적이 좀 좋진 않았는데
0: 네.
2: 그래도 송교창 선수가 가세하면 좀 더 높이가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농구도 해외 파들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WNBA의 박지현 선수 최근에 어떻습니까?
1: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0: 네.
1: 인디애나 피버 같은 이 강팀 또 인기팀을 상대로 24분 넘게 코트를 누볐고요. 3점 1개 포함해서 8득점 4리바운드 1어시스트 또 스틸과 블락도 한 개씩 보탰습니다. 물론 이 소속팀인 LA 스파크스는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0: 네.
1: 두 경기 연속 100점 이상 실점하면서 2연패 늪에 빠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 LA 스파크스가 이 베테랑인 네카 오구미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데리카 엠비, 아리엘 에킨스 같이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또 비교적 또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박지현 선수가 지금처럼 활약을 한다면 출전 시간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WNBA 무대에서 또 이렇게 묵묵히 버텨내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박지현 선수 계속해서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BA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인 드래프트 소식은 정리를 이미 해드렸고 트레이드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2: 네, 지난주에 야니스 아테토쿤보 선수가 트레이드로 마이애미트로 떠나게 됐죠. 드래프트 당일날 있었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였는데
0: 네.
2: 이번 주에도 오늘 방송하는지 어떻게 알고 아침에 딱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즈가 이 슈퍼스타인 자 모란트 선수를 포틀랜드로 보내고
0: 네.
2: 제레미 그랜트와 크리스 머레이 선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모란트급 되는 선수가 트레이드 되면서 받아온 자원이라고 치고는 좀 장사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멤피스는 모란트를 보내면서 전체 3순위로 지명한 부저를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게 됐고요. 또 샬롯 호네츠도 라멜로 볼에 이어서 브리지스까지 트레이드하면서 또 새 판을 짜게 됐습니다.
0: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데토쿤보의 마이애미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 야니스의 마이애미 행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마이애미로 떠나게 됐습니다. 일단 미러키 벅스 입장에서도 마이애미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산을 받아왔고
0: 네.
1: 또 야니스도 헤어져야 될 시점이었고요. 또 마이애미 역시도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가 함께 뛰었던 전성기 이후에 뭐 지미 버틀러가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슈퍼스타를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윈윈이고 네, 그리고 이 미러키와 야니스는 잘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잘 헤어졌다.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혹시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우승을 좀 이끌어줄 경험 있는 슈퍼스타가 필요했었는데 야니스와 기존의 마이애미를 지켜오던 아데바요 콤비가 다음 시즌에 상당히 좀 동부에서 인기를 끌 것 같고요.
0: 네.
2: 미러키 역시나 좀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받아온 자원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코트 안팎으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자모란트의 트레이드도 여러모로 눈길을 모았어요.
1: 네. 이 자모란트는 화려한 덩크도 있지만 총기 논란으로도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80경기도 뛰지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했고 흔히 그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고받아야 슈퍼스타 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흔한 2라운드 픽 한 장 없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치 팔려나가듯이 자모란트가 멤피스로부터 좀 버림받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포틀랜드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자모란트를 데려오면서 모란트, 또 릴라드, 드루 할러데이, 스쿳 앤더슨, 포인트 가드만 4명을 보유하게 됐고요.
0: 네.
1: 멤피스는 공식적으로 데스먼드 베인과 또 자린 잭슨 주니어, 그리고 모란트로 이어지는 나름의 빅3 시대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자모란트 선수의 트레이드를 보면 코트 밖의 이슈가 경기력과 그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좀 그런 씁쓸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카와이 레너드의 친정 복귀설이 있던데 이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2: 네. 카와이 레너드 역시나 꾸준히 이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최근에는 토론토 랩터스 본인이 좀 우승을 이끌었던 팀이죠.
0: 네.
2: 클리퍼스가 토론토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뜬 소문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요. 뭐 댈러스 매브릭스도 떠오르고 있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0: 네. 샬럿과 피닉스의 트레이드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샬럿은 그동안 라멜로 볼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일스 브리지스는 샬럿에서 가장 오래 뛴 현역 선수이기도 한데 이 두 명을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뭐 팀을 리빌딩 한다기보다는 리툴링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리툴링.
1: 네, 그전에 뭐 브랜드 밀러 또 컨 크니플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 명 위주로 간다라는 걸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고요. 피닉스 선즈는 마일스 브리지스를 오랫동안 영입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주와 이 마일스 브리지스가 또 대학 동문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팀의 전체적인 연봉은 늘어났기 때문에 샬럿은 딜을 잘 했는데 피닉스는 살짝 의중을 모르겠고 이거 너무 학연픽 아니냐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샬럿의 판정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샬럿의 판정승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르브론의 거취도 이번 비시즌의 큰 화두일 텐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2: 네, 역시나 이 선수도 FA가 될 때마다 온 NBA가 좀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2: 자, 오늘 초대형 이적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영입하면서 이 스테픈 커리의 마지막 우승을 돕겠다 뭐 그런 시나리오 공개됐습니다.
0: 네.
2: 뭐 때마침 드레이먼드 그린도 본인의 연봉을 좀 삭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서 모일 만한 이 또 다른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뭐 친정 팀인 클리브랜드로 갈 수 있다는 소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빨리 결정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8월쯤 돼야지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리브스와는 재계약을 한다고 하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또 가장 좋아하는 동료이기도 하죠. FA로 풀리기 직전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에 무려 2,863억 원. 그야말로 초대형 계약인데 이 오스 리브스는 아까 드래프트 이야기를 했지만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선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슈퍼스타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
0: 와,
1: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0: 2863억 원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1: 1년에 700억씩 벌시면 됩니다.
0: 네. 와, 진짜 초대형 계약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슈들이 NBA 팬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을지 조현일 위원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1: 네, 이 앤드루 위긴스가 마이애미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3년을 더 뛰게 됐고요. 그리고 이 쿠밍가는 애틀란타가 팀 옵션을 거절하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현재 사크라멘토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0: 네.
1: 또 디안드레 에이튼, 이 오스틴 리브스의 팀 동료인데 이 옵트 아웃을 하면서 사실 레이커스를 떠나지 않을까 했는데
0: 네.
1: 선수 옵션을 실행시키면서 레이커스에 남게 됐습니다. 이로써 LA 레이커스가 디안드레 에이튼 과연

0: 혼자만으로 골밑에 막힐지 좀 우려 반, 걱정 반, 네, 기대 반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비시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굵직한 해외 소식들 채워서 다뤄봤습니다. 역시 농구는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이렇게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를 넘기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는데요. 하지만 장마는 제주 먼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장맛비가 내려도 기온이 약간 떨어질 뿐 후텁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 오늘 제주에 시작된 장맛비는 늦은 밤 전남 남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는데 양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내륙으로는 오늘과 모레 또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선 소나기 강우량은 5에서 60mm 오늘 예보돼 있고요. 내일 제주와 남부에 비 우선 경상권은 5에서 40mm인데요. 전라권역은 20에서 최대 8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50에서 100, 최대 산지로 1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일까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낮 최고 기온 33도 등으로 중부지방이 좀 더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월드컵에서 또 한 번 실패한 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입국장엔 축구 팬들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 홍 전 감독은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공항을 떠났습니다. 축구 영웅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2: 새벽 4시란 이른 시간에도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재빨리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3: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2: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 약 200명에 가까운 경비 병력이 배치됐고 팬들의 야유는 홍 전 감독의 동선을 따라 공항 밖 버스 승강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거친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 홍명보가 뭐냐? 중독증이냐? 선수를 듣다고 하냐? 주머니 손빼기야!
2: 현수막도 한국 축구는 죽었다와 같은 섬뜩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한 축구 팬들은 협회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5: 대한축구협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영정 사진이고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축구협회 새롭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2: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 때 팬이 여술투척하는 황당 사태를 겪기도 했던 홍명보 전 감독. 이 같은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12년 전보다 더 참혹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축구 영웅 홍명보는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0: 팬들은 선수들에겐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 나온 선수들에겐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0: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령탑을 향했던 분노와는 180도 다르게 선수들을 향해선 박수를 치며 따뜻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웅장 밑에 약졸 없듯 졸장 밑에서 강졸이 나올 수 없는 법. 실패한 용병술 아래 모든 걸 쏟아부은 선수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2: 에이스 이강인!
1: 이강인과 김민재, 황희찬 등 귀국한 선수 8명은 별도의 행사 없이 작별한 가운데 공항 환영식 없이 해산한 것은 무려 24년 만입니다.
3: 무엇보다 가장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인데 그런 선수를 그렇게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또 화가 났었고
4: 그 선수들과 감독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홍명보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선수들이 떠난 후에도 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 이 황금 세대를 도금의 세대로 만들어 놓은 게 말도 안 되는 실패했던 감독을 다시 안 쳤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다, 맞다, 나를 버렸다, 궤변이었죠.
1: 12번째 선수로 불리는 축구 팬들. 한국 축구의 시간을 공유했던 이들이 오늘처럼 지도자와 선수를 향해 상반된 모습으로 대응한 건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이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손흥민 선수는 내일 귀국합니다. 처음 심경을 밝힌 손흥민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6: 4월이 걸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생애 처음으로 벤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손흥민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문을 연 손흥민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드컵을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라고 표현하며 그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은 겁니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교체 아웃, 3차전 후보로 출발 등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손흥민.
7: 사실 벤치 출발한 게 월드컵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들 너무나 지금 파격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선수 본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팀이 패배하는 거 있어서 뭐 지켜보고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6: 2030년 손흥민의 나이는 만 37세. 부록을 넘긴 모드리치와 호날두가 여전히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새 사령탑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0: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당차게 밝혔던 일본은 브라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른바 극장골로 끝난 명승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바 축구 브라질과 아시아의 자존심을 건 일본의 맞대결. 브라질이 주도권을 잡는 듯 했지만 먼저 우승 건 일본이었습니다. 전반 29분 중원에서 공을 가로챈 산호가 거침없는 돌파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9: 인터셉트를 통해서 드리블하다가 동료 선수를 이용하면서 결국엔 중거리슛까지 완벽해지시네요.
1: 후반 들어 골키퍼가 연이은 선방으로 브라질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후반 11분 카제미르에게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9: 카제미르의 동점 막을골!
1: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브라질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마랑이스의 절묘한 패스에 이어 마르티넬리가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잘 싸우고도 마무리가 아쉬웠던 일본은 브라질의 16강행 티켓을 내줬습니다. 주전들의 대거 부상에도 일본은 네덜란드와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로 이번 대회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튀니지전에서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 경기 4골을 기록하는 등 무패 행진 속에 32강전에 진출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중심에 다가갔음을 증명했습니다.
10: 일본도 확실히 세계 정상급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아스 하지만 일본 축구 대표

0: 아니었습니다.
1: 목표로 했던 월드컵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밤새워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 16강 좌절에도 열광적인 응원으로 대표팀의 선전에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유민입니다.
2: 오늘 일본과 함께 유럽의 강팀들이 32강에서 고배를 들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승부차기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3: 전반 42분 파라과이 훌리오 엔시오가 헤더 선제골을 터뜨린 가운데
4: 전반 끝나기 전에 앞서가네요.
3: 총 공세에 나선 독일이 후반 시작 9분 만에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장전 독일이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독일 선수가 파라과이 골키퍼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돼 노골이 됐습니다.
4: 득점 취소입니다.
3: 대회 첫 승부차기에서 독일은 1번 하베르츠가 어정쩡한 킥으로 실패했고 네 번째 키커 역시 선방에 막혔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요동치고 있던 상황. 파라과이 키커 두 명을 막아낸 독일이 기어코 3대3을 만든 상황. 그러나 독일 요나탄 타의 골은 파라과이 골문위로 일명 홈런볼이 된 반면 호세 카날라의 골은 독일 골문을 뚫어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4: 승부차기 끝에 무려 독일을 물리칩니다.
3: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역시 코디 학토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모로코에게 일격을 당해 이 경기 역시 1대1에서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네덜란드는 2번 키커에 이어 4번 키커가 한 번 더 실축했습니다. 모든 걸 쏘아본 모로코 역시 1번과 4번 키커가 실패해 스코어는 2대2 동점. 여기서 모로코 수호신 야신 부누가 선방을 했고 마지막 키커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네덜란드의 골문을 뚫으며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2: 서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여주기나 정책 쇼가 아니고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단지와 서남권 단지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해서 기업 동의를 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5: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권 투자 윤곽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투자만 800조 원.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센터 구축에 95조 원가량 투입됩니다.
6: 800조 원은 전남 광주 지역이 5년 동안 생산해낸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이곳의 경제 지도가 새로 쓰여지는 수준입니다.
5: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용인과 서남권 클러스터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해 약속받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7: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5: 정부는 신속한 추진으로 기업 결단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7: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5: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과 3일 충남 아산과 경남 진주에서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는 어제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생산 설비에 더해 서남권 설비까지 들어서면 우리 반도체 생산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8: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로 만드는 전공정 생산 거점은 현재 국내에 5곳입니다.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평택에 3기, 용인에 6기를 추가로 짓거나 지을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더해서 용인에 4기, 청주 1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 양사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서남권의 반도체 공장을 4기 더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 완공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 반도체 공장 18기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생산 능력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공급망 리더십이 강화될 거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9: 관건은 전력, 물, 그리고 인력 수급입니다. 서남권의 전력

0: 시작합니다. 정부는 산업권 반도체 단지를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며 일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TSMC 일본 공장. 2021년 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약 반년 만에 착공. 이후 2년도 안 돼 일기 팹 문을 열었습니다. 수조 원 보조금에 반도체 관련법 규제 완화까지 더한 일본 정부의 전폭 지원 덕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남권 클러스터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치고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2: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1: 하지만 출발선이 다릅니다. 구마모토는 원래부터 소니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 협력사 생태계와 전력망 등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강이나 댐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서남권과 달리 지하수가 풍부해 용수 부담도 없었습니다. 구마모토 1공장은 구형 공정이라 장비 설치 또한 비교적 쉬웠습니다.
3: 일본에서 확장하는 거 보면은 생태계가 존재했던 곳들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1: 건설 여력도 변수입니다. 반도체 팹은 기술 유출과 품질 관리 때문에 삼성과 SK 모두 계열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외국인 건설 인력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 전공정 팹 14개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상황. 특히 내년부터 주요 팹 공사가 겹치면 서남권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정부 발표 뒤 삼성전자는 광주 클러스터 등 투자 계획 시한을 2040년까지로 공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네, 이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제를 놓고 다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호남이냐, 정말 최적지냐, 또 인재 유치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지적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먼저 들고 온 겁니까?
4: 기업의 결정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선택을 해외가 아니라 우리 국내를 선택했고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정책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데 크게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편중이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4: 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서남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는 세계적인 전쟁 중입니다. 모든 나라가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가 어제 설명을 하면서 속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속도전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30년 한 5년 뒤에 되면은 8천억 불.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내에 4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은 이게 50%대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절태절명에 있는 한 번의 그 기회를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을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큰 결심인데 네. 이게 서남권이라는 이런 지역 이슈로만 한정되는 게 저 반도체 주무장관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 네.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활용해서 압도적인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4: 지금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임기 내 완공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서남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취재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대담 이어가시죠. 네.
5: 메모리 공장이 들어서는 서남권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수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지자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4,730억 원, 생산시설이 있는 청주시에 3,730억 원,

0: 746억 원의 법인 지방세를 낸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사자들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1: 직접적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개인에 대한 소득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0: 일자리 전망은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자동화 공정 비중이 커 투자액에 비해 직접 고용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최신 펩 한 기당 엔지니어와 운영 인력을 포함해 3천 명 안팎의 직접 고용이 발생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직접 고용이 7천 명가량. 반도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 제조업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2: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와 협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0: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펩 운영에 필요한 석박사급 핵심 인력을 지역 안에서 모두 충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정주 인구 증가,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3: 네, 방금 봤지만요. 이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점 보완할 수 있을까요?
4: 반도체가 물론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낮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긴 한데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800조가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고용이 있냐면 16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3: 아,
4: 네. 물론 이건 이제 서남권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숫자입니다. 1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남권에 지금 사람 수가 320만 명 정도 사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번에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네 개의 펩을 가지고 직접적인 고용 효과만 두 회사로부터 들은 건데 한 3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자, 이렇게 전기와 물만큼이나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석사 또 박사급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습니까?
4: 지금 사실 그 지역은 오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도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지역에는 뭐 광주 과학기술원 기스트라고 하죠. 기스트에다가 전남대에다가 또 에너지공대 등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펩은 일자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일자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시작을 하는 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집적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기업인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왜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정관 장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네,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경기 구리시가 새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실거주의 의무는 강화되고 대출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황다혜 기자입니다.
6: 규제로 묶인다는 소식이 아침 일찍 전해지자 동탄의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규제 시행 전 거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7: 오늘 몰아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부동산들마다 전체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6: 최근 반도체 업계의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올해 동탄의 상승률은 11.4%, 용인 기흥구와 구리시도 경기도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8: 동탄과 용인 기흥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6: 당장 대출부터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의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0: 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 서울의 전셋값이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셋집은 귀하고 가격은 치솟으면서 특히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슬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 올가을 결혼하는 이 여성은 최근 전셋집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찾았는데 가격이 미리 찾아본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3: 매물이 없으면서 가격대도 전세가 5억 이상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 수도권 전세 매물은 이번 달 평균 3만 4천여 건 정도, 1년 전보다 38% 줄었습니다.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지난주 서울 전세 상승률은 0.35%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기존 전세금의 5% 이내에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기존 세입자와 달리 시세가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도 신규와 갱신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면적에 따라 2에서 3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전세 이중 가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 전체를 보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이 갱신보다 평균 10% 정도 전세 보증금이 더 비쌌습니다.
4: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저희도 전세를 최근에 왔는데 신규 최고가로 계약을 했거든요.
2: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이중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만 호 적은데 내년에는 여기서 만 호 더 줄어듭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평생 건강의 시작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특히 발달 속도가 빠른 영유아기는 제때 검진받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검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6: 18.7. 안아주세요.
5: 아이가 또래와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6: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추가 평가와 치료를 하는 게 청소년 성인기까지의 이제 장기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두 8차례 받는데 신생아 때 받는 1차 검진 수검률이 60%대로 유독 낮습니다. 외출 등이 쉽지 않은 출산 직후라 검사 기간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7: 전날 열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외출도 좀 작게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5: 이에 정부가 생후 35일까지 받아야 했던 1차 영유아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검진인 8차 검진 기간은 4개월 연장해 학교 검진과의 시차를 줄입니다.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국가검진체계로 통합해 원하는 곳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학교장이 정한 곳에서만 받아야 했습니다.
8: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9: 과안입니다.
8: 학생 검진 결과도 통합 관리하여 생애 전 주기 검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5: 성인 대장암 검사도 바뀝니다. 대변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해 바로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0: 중동 사태로 시작됐던 승용차 2부제와 5부제가 내일 모두 풀립니다. 약 석 달 만에 차를 자유롭게 갖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서울의 한 구청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석 달째 시행된 운행 제한은 내일 0시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도 함께 전면 해제됩니다.
12: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했는데 내일 해제된다 하니까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운전해도 될 것 같네요.
11: 정부가 오늘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공부문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연료 소비량 측면에선 큰 효과가 없다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13: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거기 우리는 아직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이 실효가 있냐 이 말이요.
11: 정부는 이번 조치

0: 로 석유 월 16만 배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에선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시신을 담을 가방 만 개를 준비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우파 케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후보가 0.27%포인트 약 4만 9천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후지모리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감면되고 공연과 스포츠의 부당한 안표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은 일주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주 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된 지 약 2년 1개월 만에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97년 출발한 작은 영화제가 30년 동안 꾸준히 관객을 만나며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 30주년을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8년째 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신철 집행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장르,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해온 지난 30년. 올해 영화제는 30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한국 영화에 던질 새로운 가능성까지 신신의 대표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이 장르 영화로 30년을 이어온 영화제가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1: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30년 동안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칸에서 인정, 칸 영화제에서 인정하는 7대 판타스틱 영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네. 판타스틱 세븐이라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제 쌓게 됐습니다.
1: 네. 작은 리그지만 뭐 네. 중요하게 됐습니다.
0: 장르 영화 하면은 아직도 좀 공포, 스릴러 이쪽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르 영화란 무엇입니까? 예.
1: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고호 수잔 세잔 뭐 이런 후기 인상파들이 등장할 때
0: 네.
1: 전체 세계 미술계를 쥐고 있던 것이 고전주의 미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떨어졌는데 결국 지금 기억하는 영화는 그 고전주의 그 예술가연하는 그 도그마를 깨고 나온 후기 인상파만 기억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영화제들이라는 것이 항상 예술 영화를 표방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런 액션 영화나 코미디나 러브 스토리나 이런 건 예술이 아니란 말이냐.
0: 네.
1: 그런 반발에서 나온 거거든요.
0: 그래서 예술 영화와 좀 네. 상대적인 개념으로.
1: 그렇습니다. 네. 예. 예술 영화가

0: 예술 영화가 잘난 척하지 마라.
1: 기존 영화제 보면 꼭 좀 예술성이 높은 작품한테 좀 상이 맞습니다.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 이쪽인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그것도 예술의 도구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식적인 도구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랩 같은 그 아웃사이더들의 영화제입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장르 영화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장르 영화, 장르 한 장르만 호러도 호러 한 장르만 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호러하고 코미디를 믹스를 해요.
1: 네.
0: 그 장르 믹스라고 하는데 장르들 지금 현재 영화들은 장르들이 다 믹스돼 있습니다. 보면
1: 예.
0: 호러인데도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
1: 그렇고 보니 그렇네요. 예.
0: 그러니까 한 장르만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은 거의 없어졌고요. 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1: 심각하고 네. 진지한데 거기 코믹적인
0: 그렇습니다.
1: 것도 있고.
0: 예.
1: 이게 섞여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1990년대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작으로 꼽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0: 네. 그래요. 근래
1: 예.
0: 현대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96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심의라고 했지만 저희는 검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열했거든요. 실은
1: 예.
0: 시나리오 사전 심의 검열했고 그다음에 영화 편집하고 나서 사전 검열했고 지금 중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찍은 거를 또 잘라내고 그런 검열이 그런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다음이 등급 심의로 넘어갔어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찍고 싶은 걸 찍어라. 우리는 어린이들이 못 보는 것, 어린이들만 볼 수 있는 것,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것, 그 등급만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급 심의제였거든요. 그래서
1: 네.
0: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그때부터 이제 용인이 된 거죠.
1: 예.
0: 처음으로 96년에 그런 판결이 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야말로 표현의 수위가 뭐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런
1: 네.
0: 것들이 상영될 수 있고 우리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중국 영화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양적으로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긴 했지만 정말 뭐 벽이
1: 네.
0: 심의의 벽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영화 검열의 폐지가
0: 그렇습니다.
1: 그 우리나라 영화를 한 단계
0: 그렇습니다.
1: 끌어올리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결정적인 네. 계기가 된 그럼요. 거군요.
0: 저희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다 남의 생각을 다 잘려버리는데. 네.
1: 옛날에는 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갑자기 네. 물레방아가 나오고
0: 네. 네.
1: 개구리가 여기서 네. 울고 그런 게 다 네. 그런 거 아니었나요?
0: 네. 네. 그거는 이제 상상력의 부족인 것 같고.
1: 그런가요?
0: 네. 그게 요새 그걸 지금 예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1: 아, 요새는 또 거꾸로 그럴
0: 그렇죠?
1: 수가 있겠네요.
0: 레트로 예술이 되겠네요.
1: 예, 예. 네. 사실 우리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이제 신신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제작자로 우리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으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 시절 한번 현역에서 막 현장에서 뛰시던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0: 그거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1: 네.
0: 조직적인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제작 시스템이 되고 또 연기자들하고 관계도 에이전시가 생기고 연기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못해요.
1: 그렇죠. 통해야 되죠.
0: 네.
1: 네.
0: 통화 안 하면 막 화내고 막.
1: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
0: 맞습니다.
1: 옛날에는 네. 끈끈하게 이제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
0: 예.
1: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섭외도 네. 하고 작품
0: 네.
1: 얘기도 하고.
0: 통화하고 뭐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에틱한 그런 게 되고 또 제작 시스템에서도 그 대형 스튜디오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확정돼 인간미가 전혀 없어진
1: 아.
0: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1: 어떻게 보면 좀 네. 전문적으로 됐는데.
0: 네. 그게 전문적인 거지. 영적으로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1: 예, 예.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게.
1: 예.
0: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다가 한국 영화가 망했어요.
1: 그래서.
0: 네.
1: 사실 신 대표님.
0: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 뭐,

0: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결혼 이야기 기획하셨고 구미호 엽기적인 그냥 은행나무 침대 제작도 하셨고 그때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1: 그때가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 그냥 중간이었죠.
0: 넘어가는 네. 그 시대 시점이었고요.
1: 네. 제가 필름에서 네. 디지털로 넘어오는 시대. 디지털에서 또 이런 시스템매틱한 이런 구조 아주 조직적인 구조로 넘어가는 시대 그렇게 네. 양쪽을 경험을 했습니다.
0: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97년에 처음 열렸어요. 1회가 열렸는데 그 시기가 영화계에도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게 아까 얘기했던 영화 검열의 폐지라는 게 있었고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때 DJ의 지원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걸 행정 그 공무원들한테 아주 주입을 시키셨어요.
0: 아, 김대중 정권이 네, 출범하면서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네.
1: 아.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0: 네.
1: 실은 이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
0: 예.
1: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0: 네. 네. 창작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네. 창의성이 네.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 예, 그게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계속 한국 영화 위기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죠, 지금.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네.
1: 두 가지 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거기에 이제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의 정의를 한 2시간여 되는 오디오 비디오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극장에서 보는 것을 영화라고 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집에서 그래서, 영화 보죠.
1: 예. 예. 근데 우리가 영화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영화 정의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법률에 영화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극장에서 보는 거.
0: 극장에서 보는 게 영화라고
1: 네,
0: 정의가
1: 그렇습니다.
0: 돼 있군요.
1: 네, 그게 네. 네, 그 아직도 영화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영화와 비디오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이렇게
0: 네, 비디오는 이제 없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그 영화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극장의 어두운데 갇혀서 2시간여를 보는 것. 이게 영화의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0: 네.
1: 2시간여의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정의라는 것도 생긴 지가 한 5, 60년밖에 안 돼요.
0: 네, 네. 네.
1: 영화가 처음 생기고 나서 영화의 정의는 뭐였냐면 20분짜리 영화였거든요. 20분짜리 영화를 하루에 한 20번 상영을 했어요.
0: 네, 네.
1: 파리에서 그 처음 영화를 유료 상영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20분짜리 영화 20번 상영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영화는 심지어는 512시간짜리 영화였어요.
0: 아~
1: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는.
0: 예.
1: 그래서 그걸 매주 상영을 한 거예요. 시리즈죠.
0: 예. 네,
1: 시리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정말 꿈이 뭐였냐면 정말 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Once Upon a Time America 같은 경우는 첫 번 편집본이 12시간이 넘었다고 해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그 제작자하고 극장업자들이 12시간을 그러면 하루에 한 회만 하라고? 우리 돈 어떻게 벌라고?
0: 그래서 2시간이라는 2시간. 거는 어떤 상업적인
1: 맞습니다.
0: 목적에서 네.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1: 존재론적인 그 규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상업적인 규정에서 이게 가장 생산 그 돈을 많이 번다.
0: 예.
1: 기준에서 2시간 정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3시간짜리 영화만 해도 극장 배급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0: 네. 그 이제 OTT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네네. 극장이 과연 그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돼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요즘이 우리 그 관객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극장 잘 안 가거든요, 요즘.
0: 네.
1: 근데 실은 보게 되는 그 영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0: 예.
1: 넷플릭스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통해서 보고.
0: 주말에는 뭐 5편,

0: 사편도
1: 맞습니다.
0: 보는데요.
1: 예. 예. 그리고 그 리뷰 보잖아요. 20분짜리.
0: 네. 짧게 줄인 것도 보고.
1: 시간이 없으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리뷰들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0: 맞아요. 예.
1: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영화를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대다. 그런데 극장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0: 네.
1: 이렇게 현상을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얘기를 하나 이제 영화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뭐 문화 산업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가 공연이나 스포츠는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영화만 지금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걸 빼놓고는 극장에서의 경험과 집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국.
0: 네.
1: 지금 한국 극장도 IMAX는 전부 매진됩니다.
0: 그렇죠. 맞아요. 네.
1: 근데 야구나 이런 거, 콘서트 같은 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0: 그렇죠.
1: 그럼요. 예. 현장감이라는 게 어떻게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0: 영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제 올해 30주년을 맞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얘기죠.
1: 네. 저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크게 네네. 바뀌는 거 올해 크게 네네. 바뀌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올해는 이제 과거를 좀 과거를 전체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왔는가. 어떤 짓을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감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될 것이고,
0: 네.
1: AI 섹션에서 저희가, 이거 조금 더 깊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요번에 AI 섹션의 제목을 Show me the value chain이라고 했어요.
0: Show me the value chain.
1: 네.
0: 예, value chain을 뭐 어떻게 보여주나요?
1: AI 창작자들이 아직 창작자들한테 밸류 네. 체인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0: 예.
1: 이분들이 창작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그 이익을 낼 때까지 뭐 자본이 순환될 때까지 그 밸류 체인이 완성이 구멍구멍 그 구멍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0: 그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군요.
1: 네. 지금 플랫폼이 네. 뭐 AI 영화를 어디 정확하게 틀 때가 극장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또 아니고.
0: 네.
1: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창작의 수고가 보답받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해로 좀 만들자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AI를 얘기할 때 휴먼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면 AI를 왜 쓰나?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영화가 쓰는 AI는 정 AI라는 것은 진짜 지금 AI 걱정하고 막 하는 그런 AI의 끝머리 하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는 계속 AI는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매일 전쟁에 쓰잖아요.
0: 예.
1: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우리는 영화를 인간을 AI를 인간을 위해서 쓴다. 인간의 평화, 인간의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
0: 네.
1: 인간의 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AI의 밸류 체인을 창작자들 밸류 체인을 만들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창작자들을 위한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노력을 하는 해다.
0: 네.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1: 네.
0: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이번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너무 이르다고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1: 그게 2024년에.
0: 아.
1: 2024년에.
0: 예, 그렇죠. 2024년에.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인데.
0: 네.
1: 그때, 우리 내부 프로그래머들도 좀 너무 빠르다, 예, 리스키하다. 이거 영화제는 안정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0: 네.
1: 하는 그 생각도 맞죠.
0: 예.
1: 그 생각도 맞는데 제가 좀 간절히 설득을 좀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1: 네. 네.
0: AI 변화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죠.
1: 그럼요, 너무 빨랐죠.
0: 네.
1: GPT가 나온 지가 뭐 2년 반 이렇게 됐는데
0: 예.
1: 2년 반, 3년 됐나요? 네.
0: 지금 그래서, AI 경쟁
1: 네.
0: 부문 2년 운영을 하셨고 올해 3년째이시면
1: 네, 3회째입니다.
0: AI 영화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1: 제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0: 예.
1: 제가 어젠가 그제 김성수 감독이 AI의 네.

0: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무슨 요새 나온 클립 하나를 보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 된 것 같아요.
1: 다 온 것 같다 이제.
0: 김선호 감독이 이게
1: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군요.
0: 형님 한 시대가 저문해요. 그래서 제가 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날이 또 찾아오네요. 속절없이 이렇게. 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이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 적극적인 그 친구였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영화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네. 아수라도 뭐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제
1: 그쵸.
0: 뭐 하여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고 네. 이거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서.
1: 네. 그 보면 AI 경쟁 부문이 있고 또 비경쟁 부문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 AI 경쟁 부문은 좀 어떤 점이 올해 달라졌어요?
0: 많이 발전했죠. 그 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그 프로그램 중에 중국 그 시댄스 2.0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1: 네.
0: 그 저기 그 외국 배우들 외국 유명한 배우 둘이 나와서
1: 싸우 결투하는 장면.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0: 시댄스 2.0이 네. 나와서 미국 애들이 만든 것보다 대단히 많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만들기가 쉬워졌고 그 AI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컨티뉴티의 문제. 이따가 다른 카트를 찍으면 사람이 좀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다 해결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1: 예,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 네. AI가 화두다 보니까 네. 이제 AI 영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네. 아닙니다. 예, 부천 국제 네. 판타스틱 영화제 올해 슬로건이 새 시대 새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이 피부라는 네. 게 슬로건으로 나서 좀 조금 네. 제 의아했어요. 무슨 뜻인지.
0: 화장품 하나 만들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카멜레온이거든요. 저희 여번에 그 메인 캐릭터가.
1: 네.
0: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이 색깔이 변한다고 심장이 변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 영혼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모습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1: 네.
0: 지금 대변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카멜레온을 예. 새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1: 네. 이제 올해 개막작하고 폐막작 네. 궁금합니다.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관객들한테 어떤 의미로 이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0: 오늘은 저기 네. 그 개막작만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막작은 아마 아나운서님 그 옛날에 취권 보셨어요?
1: 성룡 나오는 네. 거 봤죠. 예.
0: 취권에 선생님 있잖아요. 무술 네. 선생님.
1: 예.
0: 그분이 원합병씨예요. 그 성룡을 가리키는
1: 네.
0: 그 선생님.
1: 네.
0: 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1: 선생님은 지금 어렴풋이신데.
0: 코 빨간 그
1: 네.
0: 선생님.
1: 지금 살아계세요?
0: 그분이 원화평. 예. 그
1: 원화평. 예, 예.
0: 그분이 이제 분장을 하고 선생으로 나왔던 건데.
1: 네.
0: 그게 그분이 이제 무술 감독이셨어요. 거기에.
1: 아, 예.
0: 무술 감독이면서 그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1: 사부로 또 출연도 하시고.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이분이 그 홍콩의 아주 유명한 무협 영화는 모두 무술 감독을 하셨고 와호장룡.
1: 예, 예. 와호장룡. 예.
0: 매트릭스.
1: 예.
0: 그다음에 뭐 킬빌 뭐 헐리우드에서도 뭐 유명한 영화들을 무술 감독을 쭉 하셨어요.
1: 매트릭스 무술 감독도
0: 무술.
1: 예, 허리 이렇게 꺾으시고
0: 맞습니다.
1: 이랬던 거. 예.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무술 감독에서는 아주 마스터,
1: 네.
0: 진짜 마스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틈틈이 감독도 하셨는데, 요번에 그 몇 작품 감독을 하셨는데, 작년에 뭐 완성하신 그 감독을 한 영화가 중국에서 뭐 흥행 1등을 했어요.
1: 네.
0: 굉장히 유명하게 1등을 해서 그분이 만드신 진짜 너무 장난 같지 않은 액션,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저는 네. 취권의 스승님이 아직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것도 놀랐고 그 취권이 언제
0: 네.
1: 너무 옛날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직도 지금 현역 감독을 하신다는
0: 성룡도
1: 게.
0: 아직도 영화 하잖아요.
1: 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0: 성룡도 영화 하잖아요.
1: 네. 개막작 원화평 네. 성룡의
0: 네,
1: 그 사부께서
0: 네.
1: 예, 꼭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1: 예.
0: 네, 그래서 예.

0: 이게 이제 이런 중국 영화를 저희가 좀 개막적으로 삼은 데는 요번에 판빙빙도 와요.
1: 예, 판빙빙도
0: 네.
1: 오니까. 예, 직접.
0: 네네,
1: 예.
0: 옵니다. 오는데, 중국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뭘,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고 험담만 하고 있어요. 혐중.
1: 예.
0: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없을 정도로 딥시크가 나오고, 시댄스 2.0이 나오고, 막
1: 네.
0: 전기차가 튀어나오는 걸, 우린 정말 모르고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된다. 중국이 5천년이라고 하는 5천년일지, 7천년일지, 그 역사에서 정착된 그 예술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1: 네.
0: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한참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중국 영화도 좀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1: 네. 중국
0: 네.
1: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던 중국이
0: 맞습니다. 요즘
1: 아니더라고요.
0: 근래 좀
1: 예.
0: 다녀와 보셨어요?
1: 저는 한 3,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0: 네.
1: 그때랑 또 다르다고
0: 맞습니다.
1: 그러더라고요.
0: 저희 아들이 20대여서 혐중 세대거든요.
1: 네.
0: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 선전이 어디야?
1: 선전지구를, 예.
0: 어디냐고
1: 갑자기 왜
0: 물어보더라고요.
1: 물어볼까요?
0: 왜? 그랬더니 거기는 한번 가야 될것 같아. 애가 뭐 미래시대, 미래의 도시가 됐잖아요.
1: 네.
0: 놀랍게 변했다고 해요.
1: 중국의 그
0: 네.
1: 로봇들 뛰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희 뭐 얼마 전에 KBS
0: 맞습니다.
1: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0: 네.
1: 중국의 수준이
0: 네.
1: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와닿는데, 이제 예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0: 네.
1: 그냥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거기 놀라운 예술의 전통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거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귀를 닫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올해 그 부천 AI 컨텐츠 서밋도 출범한다고 하던데,
0: 네.
1: 예.
0: 이게 우리 컨퍼런스인데요.
1: 네.
0: 이 컨퍼런스인데, 아까 밸류 체인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소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여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AI로 만들어낸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정말 인정을 안 해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로 뭘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 뭐냐면 딸깍하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1: 네.
0: 절대 아니에요. AI 툴을 굉장히 좋은 걸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획력과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고쳐야 돼요.
1: 네.
0: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감독이 배우한테, 아니, 왼쪽 눈을 조금 찡긋해봐. 아니, 조금 걸음을 빨리 해봐. 옷을 어떻게 좀 해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수백 번의 연기 지시를 해야,
1: 네.
0: 화면 지시를 해야. 화면 같은 경우, 미장센 같은 경우, 그 촬영 감독한테, 아니야, 조금만 로우 앵글로 해봐. 렌즈를 좀 바꾸지.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다 해야 됩니다.
1: 하나부터 열까지
0: 네.
1: 다 어떤 감독의 어떤 생각이 다 들어가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작은 것
0: 네.
1: 하나하나까지.
0: 그래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자동화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정말 대단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1: 네.
0: 합니다.
1: 예,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시간이
0: 시간이 다
1: 흘러서,
0: 됐죠.
1: 예,
0: 네.
1: 다음 시간에 다시
0: 네.
1: 모시고 저희가 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야기, 그리고 대표님이 그동안 또 영화인으로서 살아온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일에 개막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30주년을 맞아서 신신의 대표이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 가능성과 함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 27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현재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10곳과 예결위의 위원들을 직권 배정에 통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의원들의 상임위에 대해 내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호남의 서름을 벗어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만회하고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투자를 결단해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선정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KBS 뉴스 9 특별 대담에서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를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기업들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측 중재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방문 기간에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 자구 계획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중앙일보의 기업 개선 작업 채권자 소집 통지 참고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무 건전성 회복을 통한 워크아웃을 위해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영유아 검진 기간이 늘어나고 대장암 1차 검진에 내시경 검사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확정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보면 2028년부터 영유아 1차 검진 기간을 기존에 생후 14일에서 35일에서 생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합니다. 8차 검진 기간을 기존 66에서 71개월에서 66에서 75개월로 늘립니다. 성인의 경우 50세 이상의 대장암 검사 시 처음부터 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국가보훈부는 7월의 독립운동가로 독립군 양성과 의열투쟁에 헌신한 김경태, 임봉주, 장두환, 박재선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또 7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으로 금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육근수 준장과 전후의 시신을 수습하다 숨진 필리핀 특수중대 중대장 콘라도 디압 대위를 선정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우리 돈 약 21조 원어치의 외화를 팔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36억 2,800만 달러를 순 매도했습니다. 오늘 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40mm, 강원도에 최대 60mm가 쏟아지겠고 영남과 전남 내륙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80mm 이상, 전남 남부 해안은 80mm 이상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신윤주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치권에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호남 지역 투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누적된 지역별 투자량을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며 국정조사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본회의를 미루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양보도 포기도 못하겠다는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간격을 좁히질 못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에서는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인 이 메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1년의 반환점을 도는 6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그 여당 몫의 상임위 11개 선거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를 했다면서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0: 네.
1: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원구석 협상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였는데요. 네. 국회는 오늘 오후 7시 50분께 열린 본회의에서 10개의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상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9시 20분경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놓은 7개 위원장직을 제외한 이 11개 위원장직에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0: 예.
1: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부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고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예상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번 6.3 재보선에서 다시 원내에 입성한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 예.
1: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0: 앞서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10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 문을 열고자 한다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며 이 고성 항의를 했습니다.
1: 네, 그 쟁점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나머지 7개 상임위는 받아들일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서 국회 로텐드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1: 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며 집권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회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뜻이 없다면서 이 원구성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0: 예, 지금 조금 전에
1: 됐습니까?
0: 예, 10시 예. 4분에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1: 한 5분쯤 됐네요.
0: 맞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이 상정이 돼서 이 표결 이 가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 재석 167명 중에 찬성 166인 이 무효 한 표가 나왔는데요.
1: 네.
0: 앞서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한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여당의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채택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면서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반발했는데요. 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상정 채택했고 부적격 의견을 전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상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포기한 방탄 보고서라고 비난했습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어제 발표된 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뭐 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수도권에 의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왜 호남이냐며 반발을 이어갔는데요.
1: 네.
0: 이 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 투자 발표를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기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발표한 800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회 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삼성과 SK의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 액수와 비교하면 수천 배가 넘는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이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다고 역비판했는데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독재경제 발상이라느니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느니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여야의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또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도 정해졌다고요?
0: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예.
0: 이 전당 준비 전당

0: 투표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이 1대1로 동등해지게 됩니다.
1: 네.
0: 전준희는 오늘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함께 의결했는데요.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은 같은 달 21일부터 진행되고, 시도당 순회경선은 8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일 부산 울산 경남, 8일 제주 인천, 9일 강원 대구 경북, 15일 호남, 16일 경기 서울 순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어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1: 네. 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당권 다툼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적통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0: 예, 뭐 때 아닌 적통 논란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1: 예.
0: 이 논란을 촉발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늘 일단 사과를 했지만 당권 주자 간 충돌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송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정청래 전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실수라며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0: 송 의원은 서거일 당일 정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정 의원이 다음날 참석했다고 해서 제 발언을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선명성을 정조준하면서 여전히 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송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격렬히 반대했다며 그 선봉에 정 의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오늘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가 서로 맥을 잇고 있다며 보안수사권 등 문제를 정치 무기화해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정 전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제 입으로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고 비틀어서 적통이네 아니네 하는 언론 프레임에 맞장구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광주 지역 의원들의 조찬 모임에서 정 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1: 네.
0: 이 당내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의 내홍도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싼 충돌이 이제 빚어지게 됐었는데 장 대표 측에서는 사퇴론을 좀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또 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요.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반장동혁 성향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지방선거 국면에서 멈춰섰던 윤리위가 다음 달 6일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1순위는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의원들인데요. 앞서 이상규 당대표 정책특보 등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은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종원 의원 등에 대해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인사라며 이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의 실명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와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징계 대상자 관련 논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고 이 윤리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공개된 강명구 부총장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받은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 해당 의원 입장과도 무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 한동훈 의원과 같은 채팅방에서 단체방을 그 나갔다면서요?
0: 예. 아, 네.
1: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사선 중진 윤재욱 의원이 이끄는 이 국회 한 연구 모임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라는 이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요.
1: 네.
0: 이 포럼 대화방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 인사를 올리니까 방에 들어와 있던 장 대표가 바로 대화방을 나갔다고
1: 바로
0: 합니다.
1: 나갔다. 예. 네.
0: 한동훈 의원은 지난주에 이 윤 의원이 이끄는 모임에 가입 의사를 밝힌 뒤에 이 30일 오전 이 포럼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날 오전 이 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속해 있는 이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런 인사

0: 사를 남겼는데요. 네. 그러자 포럼 정의원이던 장동혁 대표가 아무 말 없이 이 대화방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장 대표는 포럼에서 탈퇴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 대표가 자신이 제명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나가는 데 대해서 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불거진 이 부적절한 응원 구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뭐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0: 네, 광주일구와의 야구 경기 도중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쳤다. 무리를 빚은 배제고 학생 선수들과 학교 측이 교육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담당 부서가 배제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 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오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일구에 따르면 이규영 광주일구 교장은 오늘 오전 이 서울올림픽회관에 위치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교장은 어제의 일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100년이 넘는 야구부 역사를 가진 광주일구 사만동 문과 전남 광주 특별시민 등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며 협회는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관중에게 경기 전후 상대를 비하하지 않도록 늘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예.
0: 이 배제고 야구부의 일부 학생 선수들은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80일의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그 광주일구와의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는 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1: 예.
0: 배제구는 경기 후 이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학생 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배제구 총동문회도 오늘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광주일구 선수단과 동문회에 사과하고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 교장 사퇴까지 촉구했는데요. 총동창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상대 학교와 동문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당국과 학교법인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잔주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치적인 논란은 좀 뒤로 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얘기에 앞서서 환율 문제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 얼마였습니까?
1: 네. 네. 장중에 기록한 걸 보자면 1553원까지 올라왔어요.
0: 1553원. 네.
1: 와, 장중에 1550.2원 기록. 종가는 이제 1549.4원에 마감했는데 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 수준입니다.
0: 네.
1: 그럼 왜 이렇게 약세를 보였을까라고 보자면요.
0: 예.
1: 일단 외국인 요새 너무 팔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1: 네. 네. 어제였나요? 8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체크한 것만도 4조가 넘던데
0: 예.
1: 너무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거 팔아가지고 그럼 외국인은 뭐 할까요?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가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약세지만 엔화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세입니다.
0: 엔화도 같이 약세입니까?
1: 40년 만에 가장 40년에 가장 약세다라고 할 정도로.
0: 그럼 일본도 뭐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많이 팔고 나가는 건가요?
1: 이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미 투자 관련돼가지고 우리 일본 대만 다 미국

0: 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일본 역시 이제 기업들이 이걸 달러를 환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공급 구조가 막혔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예.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엔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우리 원화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엔화의 프록시 통화다. 그러니까 엔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화도 이제 약세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더군다나 우리 원화가 약세인데 또 거기다가 달러도 강세야. 그럼 우리 원화는 더 약세가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러면 아, 도대체 외환당국 뭐 했냐. 방어 예. 안 하고.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뭐 올해 엄청 그 저기 외화를 매각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그 보니까 예. 그 올해 1분기에 환율 안정에 의해서 136억 달러, 21조 원 순매도 했고요. 예. 6개 분기 연속 시장 개입이 이어졌고, 시장 개입이 이어졌고요. 누적 순매도 규모가 454억 달러. 아. 그러니까 외환당국이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예.
1: 안 한 건 아닌데 좀 역부족이었다.
0: 네, 맞아요.
1: 그렇다고 이걸 또 계속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이게 예. 보니까 이제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팔잖아요. 예. 그리고 원화를 사들여요. 예. 근데도 환율이 계속 오른다라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사는 달러 규모가 정부가 파는 달러보다 더 많다는
1: 많다.
0: 얘기죠.
1: 역부족이다.
0: 그럼 왜 이렇게 원화를 다 그 팔고 달러를 살까를 보자면 뭐 당연히 지적되고 있는데 뭐 조금 줄긴 했지만 피크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예. 달러가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달러를 공급해 준 기업들 최근에는 환전을 안 하고 있어요.
1: 환전을 안 하니까.
0: 네, 왜? 본인들도 약간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환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1: 없다.
0: 거죠. 네. 네.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이게 이제 정부가 조금 약간 요거는 개입하는 부분인데 투기 세력이 가세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1: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네, 맞아요, 얼마 전에 한번 내기도 했었죠.
0: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금융 위기 수준을 그 시절을 빼면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이게 제일 한국은행이 좀 경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야 정부가 돈 많이 풀어서 그렇지라고들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통화 증가량 M2 증가 속도와 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비슷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보다도 돈을 더 많이 푸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는 M2와 환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금융 위기를 제외한 이유는 뭐냐면 금융 위기는 약간 그다음에 경제 구조가 흔들리는 좀 그리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빼고 평시로 보면은 통화 공급이 늘어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예.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그냥 일반 국민들은 어쩌저쩌 정부가 돈 풀어서 저래. 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는 계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1: 자, 오늘 뭐 주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정부가 함께 발표했다고 해야 되나?
0: 함께 발표했다.
1: 그렇죠? 네, 네. 메가 프로젝트, 네네.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이건 이제 언론들에서 좀 많이 보도가 됐죠. 간략하게만 이거 정리만 해 주시죠.
0: 일단 네. 기업별 투자 규모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숫자가 네. 2,655조 원. 네. SK그룹이 2,100조 원, 예? 합치면 4,755조 원, 예? 우리나라 연간 GDP의 2배고요. 우리 예산의 대충 4배쯤 됩니다.
1: 그렇죠. 예. 네,
0: 연간 예산에. 투자 계획 거점 보자면요. 그 서남권에 800조 원 투자합니다. 네. 풍부한 용수, 이제 서남해안 일단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요걸 해서 초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겠다라는 예. 거고요. 충청권에는 약 81조 원 들어서 후공정 패키징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영남권에는 이른바 피지컬 AI 쪽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아까 이게 기업이 했냐 뭐 정부가 했냐 말씀 주셨는데 함께 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내놨어요. 예. 이른바 반도체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위해서는 전력 그리고 물, 용수 그리고 인력,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또 얘기 나오겠지만 네 그러면서 투자 지금 현재 메모리 공급이 상당히 딸린 상황이잖아요. 예. 이 우리가 이 메모리 공급이 딸린 이 상황에서 전 세계 글로벌 원투 메모리 업체를 가진 지금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경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 가운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뭐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 자, 뭐 내용은 어제 대충 발표가 됐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거는 이제 논란은 뒤로 제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뭐 크게 오히려 어제는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0: 이게 네. 원래 이제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되면요, 주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쓰는데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차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건 사실 요 투자 때문에 떨어졌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1: 뭐 그건 그렇긴 하죠. 예. 예.
0: 특히나 이제 반기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밸런싱 들어가면서 국내 주식을 좀 팔고 있거든요. 예. 해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 예.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비중을 초과하는 종목들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역대급으로 외국인 매도가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정부가 팔비틀어 가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게 뭐 정확히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예. 하여간 그런 시선도
1: 근데
0: 있습니다.
1: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은 뭐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네, 꾸준히 팔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예. 뭐 이 사안 때문에 뭐 갑자기 팔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0: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온다나 지금 보자면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급만 확보가 되면 받아갈 곳은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게 생산이 되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겠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기 구조적인 호재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1: 예. 또 주식 시장에서는 어제는 조금 이제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약간 좀 반등을 좀 하기도 네네. 하고 예.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뭐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가지고 좀 평가하기엔 좀
0: 네,
1: 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고요. 예. 뭐 정치권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뭐 논란이 중심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예. 자,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된 거죠?
0: 나 요거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
0: 자사주 소각이 아니고요. 예.
1: 매입까지
0: 매입을 발표
1: 매입까지 발표하고 소각 얘기는 안 없었죠 거기에
0: 소각 얘기는 3월 말에 14조 5천억 규모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1: 그 당시에
0: 네, 3월 말에요.
1: 3월 말에
0: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6월 24일 날 공시한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삼성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리고 협상의 결과를 얻어낸 게 뭐냐면 성과급 10.5% 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10.5%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1: 주식으로.
0: 맞아요. 주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아니 직원들한테 보상으로 주식을 주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사야 되니까.
0: 그래서 그 보상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최대 9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겠다.
1: 아, 그 목적으로 산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보자면 이게 진정한 주주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려면 소각까지 이어져야 돼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건 자사주를 매입하잖아요. 예. 그럼 이 매입한 자사주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에게 나눠주겠죠? 음흠. 그럼 직원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1: 팔 수도 있고.
0: 팔겠죠. 예.
1: 그럼 예. 옵션 같은 거는 안 걸리는 거죠?
0: 2년간 못 팔게
1: 2년
0: 됐고.
1: 못 팔게
0: 그런 기간이 있겠군요. 있어요.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냉정하게 보자면 소각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용이다. 그래서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자사주를 사들이잖아요.
1: 예, 주식을 사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예, 큰 금액으로 사는
0: 맞아요.
1: 거니까요.
0: 요거 발표 당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보통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를 SK하이닉스에 내줬는데 요날 이제 10% 오르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이거 어차피 나중에 더 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은 또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팔게 되면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는 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오버행 이슈가 결국 주가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1: 예.
0: 근데 일단 매수를 발표, 매입을 발표한 다음에는 그날 당일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 SK하이닉스는 그 미국 ADR 발행 추진 소식.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1: 그전에 이제 추진한다라고 했고요. 얘기는 흘러나왔었고
0: 이게 이제
1: 이번에 공시로 발표된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1: 그죠?
0: 네. 네.
1: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0: 7월 10일 날 아마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1: 7월 언제요? 10일?
0: 10일이요.
1: 10일 날.
0: 네네. 금요일이라서요. 이게 그 ADR 상장에 대한 하이닉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그 다음 주인 월요일 날 아마 시장에서 반영이 되겠죠.
1: 이게 방식이 이제 AD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0: 예. 아니요, 그냥
1: 딴 방식도 돼요.
0: 본주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근데 저 보통 그 TSMC는 다 이렇게 ADR로 다 하길래.
0: 이게 왜냐하면 ADR은 일단 그 국내 주식을 미국 은행 금고에 이제 안전하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대신할 수 있는 미국 시장용 보증서, 이 증서를 만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ADR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인 투자자들까지 문이 열리는 거니까.
1: 방식은 유상증자 방식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거기 상장하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2.5%
1: 주식을 추가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 그쵸.
0: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똑같은 기업이라도 그 시장 자체에 두는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정해지거든요.
1: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 우리나라 주가하고 비교해서 미국 ADR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궁금한데.
0: 이론적으로는 똑같죠.
1: 예.
0: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건 한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막 좋아해. 그러면 ADR 주가가 오르겠죠.
1: 그렇죠?
0: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 주가도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주가 수준이 싸냐 비싸냐를 설명하는 게 이제 PER 지표 많이 보잖아요. 퍼 지표를 보자면 미국 증시 평균 퍼가 높습니다. 한국보다.
1: 그렇죠.
0: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 평균에 맞춰서 한국 증시, 한국 시장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본주도 올라가길 좀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왜 본주가 아니라 ADR 선택했냐는 ADR로 하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에 본주를 직접 IPO 하려면 미국 증시 SEC가 그 요구하는 되게 까다로운 상장 규정을 다 지켜야 돼요. 귀찮죠. 힘들고. 그리고 상장 유지를 위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ADR 방식을 다 해외 기업들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 상장이 되는
0: 맞춰주죠.
1: 순간 미국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 주가가 ADR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따라 오르는 것이 이제 순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여기는 떨어지고 거기 올라가면은
0: 그 이론적으로
1: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0: 그렇죠.
1: 아니니까.
0: 이론적으로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해서 차익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맞춰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당장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1: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규모가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업의
0: 맞아요.
1: 가치도 뭐 이익이 일단 나야 또 어떻게 되는
0: 걸로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100개 종목을 쭉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ADR 시가총액이 그 100개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편입이 되게 물론 편입까지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편입이 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ETF들은 100 지수 만약에 나스닥 100 지수에 SK 하이닉스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돼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1: 맞아요.
0: 신규 매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거기도 ETF가 있으니까.
0: 맞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간 ETF가 있잖아요. 그 ETF도 SK하이닉스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매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 매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주가가 올라갈 거를 기대를 많이
1: 기대하는
0: 하고
1: 겁니다.
0: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올라간다가 아니고
0: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기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장이 돼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서 또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졌고 또 뭐 이 주가 이렇게 또 ADR 상장도 되고 아무튼 좀 외연 확장이 좀 막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뭐 좋은 걸로 봐야 될까요? 어때 좀?
0: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AI 버블론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바라는 바는 걱정을 담아 바라는 바는 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반도체가 나올 때 여전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AI, 결국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인데. 예. 예. 여기는 AI 거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ADR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잖아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인데 별 제대로 된 예. 거래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0: 뭐 ADR 상장해서 미국 투자자들 뭐
1: 상징적인 걸로만 알고
0: 맞아요.
1: 있어요.
0: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그것도 미국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어야죠.
1: 예. 근데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로 상장이 돼서 만약 나스닥 100도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 여기선 처음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예.
1: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럼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이런 소식들 유심히 볼 텐데 그것도 좀 정리의 말씀 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예.
0: 아, 지금요?
1: 예. 네. 정리해 달라고요?
0: 아,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예. 말씀드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게 다 기대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현실화 되려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반도체 주가가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7월에 공개되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1: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0: 네네,
1: 건가요?
0: 맞습니다.
1: 언제 나오죠? 2분기 실적이?
0: 삼성전자는 7월 초에 나오고 SK는 아마 그 조금 더 지나서 나올 거예요.
1: 나오고. 네. 네.
0: 근데 요게 나와서 진짜로 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1: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거 혹시 뭐?
0: 그 영업이익 100조 네.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영업이익만 네. 100조가 될 것이다.
0: 네. 네,
1: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0: 뭐 그래서 뭐 대충 한 컨센서스로 보자면 그 아까 말한 노조에 대한 성과급 빼고 나서 한 80조 넘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1: 예.
0: 뭐 좋게 보는 데는 100조 나올 거다 뭐 보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아,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수감돼 있는 스토킹 가해자가 네. 옥중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네. 예.
0: 어떤 내용입니까?
1: 피해자가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예.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편지와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이 있고 편지 뒷면에 이제 이게 비치잖아요. 앞에 그림을 그리면 그 뒤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예. 웃음 표시도 있고.
0: 예.
1: 그러니까 이 편지 봉투 안쪽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 네.
1: 피해자가 이 편지를 받고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0: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 어떤 스토킹 피해자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이 더 클 것 같은데
0: 예.
1: 가해자가 이미 수감 중인 상태에도 지금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0: 예.
1: 물리적으로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피해자한테 공포를 다시 전달한 셈인 거죠.
0: 예. 아니 근데 좀 피해자한테 옥중에서
1: 예.
0: 다시 이런 피해를 저기 편지를 보냈다.
1: 곧봐요.
0: 이것도 하나의 가해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 추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1: 예, 그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0: 네.
1: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조치만 취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봤어요.
0: 네.
1: 스토킹은 아시다시피 재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0: 예.
1: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이후에도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스토킹 피해는 나중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
0: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편지나 면회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연락한다. 이런 것처럼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0: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 네. 이것도 하나의 스토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러니까 당장 가능한 행정조치가 뭐가 있는지 예. 법 개정까지 검토해서 옥중 편지와 같은 2차 가해자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아니 옥중에서 스토킹을 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네. 옥중에서 또 이게 기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0: 그러니까 피해자의 네. 부모님 매장이랑 예. 동생 매장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의 밝힌 바에 따르면.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예.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1: 그렇겠죠. 네. 좀, 좀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0: 네. 네.
1: 세입자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좀 줄여라.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0: 네.
1: 뭐 집주인이 뭐 에어컨 비용을 내주는 건가요?
0: 아닙니다.
1: 아, 그건 아니고.
0: 예. 그러니까 경기 남부의 빌라에 사는데요. 예. 세입자 A씨가 문자를 공개했어요. 이사 온 지 보름 정도 됐고요.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과금은 본인이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 집주인이 에어컨을 장시간 틀면 실외기가 가열돼서 화재 위험이 있다. 송풍으로 바꿔라. 그리고 새벽 이후에는 반드시 끄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1: 예.
0: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에는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이 2층이래요.
1: 예.
0: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벌레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데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왜 에어컨을 켜냐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며칠 동안 에어컨을 끄고 지내다가 다시 트니까 집주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1: 예.
0: 계약 파기, 보증금 회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예.
0: 예.
1: 아니 그 세를 주게 되면은 그 세 중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0: 알아서 하는
1: 문제인 거지.
0: 네. 예.
1: 그걸 좀 간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예.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집주인이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
1: 예.
0: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실외기만 쳐다보냐. 이런 반응인데요. 법적으로도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의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사용 시간 제한 뭐 이런 게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1: 네.
0: 그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자기 돈 내고 전기 요금을 내면서 에어컨 쓰는 건 통상적인 생활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물론 뭐 실외기가 고장 나거나 화재 위험이 실제로 확인이 됐다면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할 수는 있겠죠.
1: 예.
0: 근데 단순히 오래 켰다는 이유만으로 에어컨 사용을 금지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겠다나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네, 좀 이거는 예, 좀 상식이 좀 네.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네요.
0: 네.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의 주차권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면서요.
0: 네.
1: 이 주차권이 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이
0: 네.
1: 있죠. 직원들에게 막 너무 많이 막 그 배포하는 바람에
0: 네.
1: 실제 사용해야 하는 일반 그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0: 네.
1: 일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0: 휴가 내놓은 주차권 이용해가지고
1: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줄이기로 한 모양이네요.
0: 예, 다음 달 1일부터 상주 직원의 주차장 전기권 관리 체계를 개편한답니다.
1: 네.
0: 현재 3만 건 규모의 상주 직원의 전기권을 다 무효화하고요. 새로 신청받아가지고 기존에 대비해서 50%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인천공항공사 전체 전기권은 현재 3,500매에서 400매 수준으로 88%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때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발급이 돼서 공항의 주차난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온 데 이은 건데요. 실제로 공항의 장단기 주차장 규모가 3만 6천여 면인데 공사에서 발급한 전기권은 3만 1천여 건으로 주차장 규모의 84.5%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직원들의 주차권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1: 네, 그 지적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불편이
0: 해줄 수 있죠?
1: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예, 뭐 보완책이 있습니까?
0: 네. 부정이용이 많았던 게 단기 주차장 3시간권이었는데 이거 폐지를 하고요. 예. 최대 주차시간도 48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을 휴가 가면서 아예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신에 장기 주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 열흘 쓸 수 있는 정기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주차장 안에 상주 직원의 주차 공간 500면 이상은 여객 전용으로 바꾸고요. 또 심야 시간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필요한 항공기 정비 보안 검색 시금 시설 직원들은 여객 터미널 가까운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기 주차장이랑 여객 터미널을 잇는 셔틀버스도 상주 직원 전용으로 신설을 하는데요. 배차 간격도 6분에서 16분이던 셔틀버스를 3분에서 6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나 긴급출동 차량은 단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에 정기권을 사적으로 쓰거나 지정구역을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서 한 달 제한, 1년 제한, 영구 제한을 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뭐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확실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많이 느끼잖아요.
1: 예. 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 공간을 좀 넓히는 더 확보하는 건. 거겠죠. 네. 예, 주차면을 좀 더 늘리고 예. 예, 주차권만 이렇게 자꾸만 줄을 게 아니고 예, 근본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밤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0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는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보통?
0: 저는 예. 5시간에서 6시간.
1: 이렇게 많이 주무시지는 않는군요.
0: 네, 못 잡니다. 많이 예. 이렇게 길게 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중간에 자꾸 깨는 편이어서 아, 예. 저도 요즘 수면이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1: 아, 보통 이제 불면증.
0: 예,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예,
1: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면증.
0: 네.
1: 예, 저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뭐 건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거 좀 다른 거다. 아, 이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0: 네.
1: 아, 그 자기 적정 수면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이런 연구가 있었네요.
0: 성신여대,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하버드의대 공동연구팀이 미국의 건강한 성인 27만여 명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네.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잔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한 성인의 수면 시간은 연령에 따라서 평균 6시간 30분에서 9시간까지 분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건강한 성인이 행복하게 잤다라고 하는 것도 2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 수면 시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1: 없다.
0: 보통 이제 7시간에서 8시간의 보통 기준처럼 얘기하지만 사람의 나이나 생활 패턴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6시간 잤는데 오늘 덜 잤네. 예, 아, 너 피곤한 것 같아가 네. 아니고 6시간을 자도 사람에 따라서는
0: 그렇죠.
1: 괜찮을 수도 있다. 7시간 자도 괜찮을 수 있는
0: 네.
1: 거고. 그 수면 시간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잠을 적게 자는 연령대가 있는데 40대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바빠서 그러니까, 그런가?
0: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이 잠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 수면 시간이 제일 짧은 연령대는 40대였습니다.
1: 40대.
0: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32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았는데요.
1: 예.
0: 주중보다 주말이 잠이 좀 늘어서.
1: 미국 사람 기준인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예. 7시간 30분 자면 많이 주무신 건데.
0: 엄청 많이 주무시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주중보다 주말에 잠이 늘어나는 폭도 34분으로 가장 컸습니다.
1: 예.
0: 그게 이제 40대의 만성 수면 부채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직장, 육아, 부모 돌봄 부담 이런 게 이제 그 연령대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40대 25.7%는요. 하루 7시간 미만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정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그래서 충분히 쉬었는지 그리고 낮에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데 반면 60에서 69세의 평균 수면 시간은
1: 네.
0: 7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1: 예. 미국 사람들은 잠을 좀 그래도 잘 자는 것 같은데요.
0: 한국 사람이 적게 자는 걸
1: 그러니까요.
0: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저는 7시간을 푹 한번 자보면 좋겠습니다.
0: 그런
1: 예.
0: 날이 오시길.
1: 자고 싶어요.
0: 네.
1: 예.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식재료 예를 들면 뭐 김치나 고추장 같은 것들 네. 이걸 이제 현지에서 이제 현지 방식으로 좀 변형을 한 이색 레시피가 화제라고요.
0: 네,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멕시코식 파인애플 김치찌개인데요. 예.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거기 위에다 파인애플을 구워가지고 곁들이는 건데 이 음식의 이름을 알파스토르 파인애플 김치찌개라고 줬어요. 네, 예. 이 알파스토르가 목동 스타일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원래 이제 돼지고기에다가 파인애플과 고수를 곁들이거나 생과일에 칠리 파우더를 뿌려 먹는 단맛과 매운맛 조합이 익숙하고요.

0: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스토르 이것도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고기에다가 뭔가를 첨가하는 스타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현지인 맛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일본에는 까망베르 치즈를 통째로 넣은 김치찌개도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맵고 하니까.
0: 네. 단맛을 이렇게.
1: 아. 좀 이렇게 바꾼 거네요.
0: 네, 미국과 예.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치즈를 넣어서 단맛이 와, 그러니까 매운맛이
1: 뭐
0: 완화한
1: 맛이 있을라나 어떠려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이른바 K푸드 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좀 각광받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와이안 피자 보면 이런 기분이겠지. 우리나라 분들이
1: 예.
0: 우리도 그 보쌈 삶을 때 커피 넣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근데 이게 자신의 식문화 안에서 우리 문화들이 변형되고 일상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어서 그냥 라면을 하나 사서 먹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각 나라의 입맛과 문화 속에 우리 것들이 섞이고 변주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1: 그렇죠.
0: 낯선 조합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계인의 식탁에서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1: 예. 그 피자도 뭐 요즘 뭐 별별 피자가 다 있더군요. 예. 예.
0: 아, 만든 음식 중에요. 고추장을 넣은 쿠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식으로 바꾼.
0: 예. 예.
1: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을 예. 또 현지식으로 바꾼 것들이 가끔 받고 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편안하게 잘 주무시라는 의미에서 빌리 조엘의 롤로바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들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 가능성과 함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7도, 현재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되거나 개그맨이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장은교 작가의 인터뷰 산문집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17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다 퇴사를 고민하게 된 저자는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오늘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는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란 주제로 치유와 위로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이야기 장수에서 출판된 아빠의 도시락 편지입니다. 모두에게서 따돌림 받으며 매일 혼자 점심을 먹던 여자아이의 도시락에서 아빠가 쓴 손편지가 발견됩니다. 자, 이 편지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몽고프레스의 김진형 편집자,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에 뵙는 거죠, 우리?
1: 네. 네,
0: 항상 뵐수록 네, 정이 가는 두 분.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좀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다독이님들의 문자부터 소개하고 코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청취자 게시판에 허 땡1님께서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을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이현실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좋은 사람 도감은 저도 즐겁게 읽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김진영 대표님이 주간으로 계셨던 출판사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김진영 대표님은 제가 아는 한 좋은 사람 도감에 나오는 좋은 사람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한테 제일 강하고 가장 어린 직원에게 가장 약했던 분, 친절하고 다정한 분,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분. 저는 지금은 출판계를 떠났지만 김진영 선배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1: 우와, 아니, 울컥해요.
0: 나 이거 읽고, 나 읽는데 네. 왜 이렇게 울컥하지? 와, 아, 누군지 아세요?
2: 네네.
0: 아니, 이렇게까지 저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 지인이라서 아마 저렇게 쓴 거 아닐까 네. 싶고요.
0: 화답을 좀. 네.
2: 제가 잘해줬으면 출판계를 네. 떠나지 않았을 텐데. 잘 못해서. 네. 잘 못해서 출판계를 지금 떠났고. 네. 그랬습니다.
1: 그래요. 목소리로 답장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네. 아니, 그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PD님께서 이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메일을 보냈고.
0: 아, 그러셨어요.
2: 네, 그래서 다음에 보자.
0: 네네. 네. 네. 네.
2: 아, 그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0: 아니,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진짜 좋은 얘기만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쉽지 않은데 존경하는 이렇게 선배가 있다는 거 이분에게도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너무 쑥스러울까봐 이 네. 좋은 사람 도감 저도 이렇게 집 거실에 딱 사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또 남편도 좀 봐, 좋은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참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휴대전화 끝자리 5953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책을 펼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현실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긍정의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 사실 목소리만으로도 짱짱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풀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의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겁 많은 다독이님, 몽고프레스에서 나온 이재야 시인의 시집에서 편집자의 말을 읽고 울컥해서 한마디 남깁니다. 저도 남자지만 편집자님처럼 정조로 세계를 감각하는 것 같아요. 편집자님께서 방송 중에 무심한 듯 흘려주시는 말들이 저에게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 책을 소개해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 편집자님들이 어떤 그 분들인지 잘 모르고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두 분 덕분에 이렇게 편집자들의 이 깊이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출판기를 이끌어가고 이분들과 방송을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는 나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다독이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1: 이 작은 서점에서 편집자들과 출판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저는 또 작은 서점에 도리어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네. 김승현 편집자님도 한 말씀.
2: 저도 감사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자의 방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특별한 주제예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책을 골라오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전에 네. 어떤 요리 프로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 같은 데서 최종 미션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가 마지막 미션으로 나와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네. 이 주제는 김진영 대표님이 고르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저도 항상 타인에게 책을 소개하고 네.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참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제가 고른 책은 장은교 작가님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책입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김진현 편집자님의 책도 네, 좀 미리 들어볼게요.
2: 책은
0: 네.
2: 히샨 마타르의 시에나에서의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열화당에서 나왔고 2024년 네. 출간된 책입니다.
0: 네. 두 권의 책이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 아름다운 두 권의 책입니다. 사실 이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처음에 이게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뭔가 이게 비유적인 의미의 문학선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이야기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왜 이 책이 이현실 대표님 본인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에요?
1: 저는 오늘도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네.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 는다라고 하는데 하면 늘지 않는다는 것에 증인이 저거든요. 운전도 사람들이 다 매일 안 하니까 그렇지 않는데 저는 15년째 매일 하고 있거든요.
0: 근데 안 힘들어요 아직도?
1: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 무섭고 어려운 일이에요.
0: 파주에서 여의도 오는 길이 험난해요 항상.
1: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네. 가끔 도전하는데 언제나 길을 잃고요.
0: 아이고.
1: 그래서 운전은 저한테 참 연구 대상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이게 차에 이름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제 차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제 차는 이름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0: 너무 웃긴다.
1: 네. 그래서 참 네. 저는 운전 하기 싫지만 해야 네, 하는 것이었는데 네, 네, 네. 이 책은 이 책은 7명의 여성 운전자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은교 작가님이 그 회사를 쉬면서 운전 면허에 도전하고 또 초보 운전자로서 거리에 나서는 네. 본인의 이야기도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여성 운전자님들이 너무 얘기가 재밌습니다.
0: 네.
1: 강원도 양양 최초의 여성 택시기사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66세에 한 번에 실기시험을 붙으신 분이 있대요. 저는 세 번 만에 붙었었는데 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작가님의 장은교 작가님의 어머님 네.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머님 얘기가 전 참 인상적이었는데 장롱 면허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죠. 저 장롱 면허예요 이러는데 장롱 면허는 한 번이라도 도전해봤다는 뜻이다 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2종 보통 면허 따기도 정말 어려웠는데 네. 특수 면허, 특정 면허 이런 모든 운전 면허를 섭렵한 여성 운전사님이도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각종 이 운전 얘기들이 정말 유려하게 네. 또 재밌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전에 관한 이야기다.
0: 네.
1: 이것은 운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두 무면허로 태어난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렵고 서러운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저도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0: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무면허로 태어났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어디론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출발선을 이미 출발했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 7명의 운전자 이야기도 궁금한데 이런 멋있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 저자 장은교님. 아까 이제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이 기자님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0: 네.
1: 공동 저자셨는데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굉장히 멋진 책이 있어요. 제가 네.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하기도 했는데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 명함은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우직하게 일해온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책을 만드시기도 했고요.
0: 네.
1: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의 말에서 정말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한마디를 남기는 힘이 이 작가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책에서는 저는 마음에 이 말을 새기고 있는데 나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또 남기시기도 했고요. 어. 이 책에서도 이 여성 운전자들에게서 한마디를 끌어내시는 힘이 있는 되게 강력한 인터뷰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십니다. 아, 네. 본인의 에세이도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 여성 운전자들의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저도 정말 편집자로서 존경하고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 이 터틀넥 프레스에서 내는 책들의 행보에 어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면서도 우직함이 느껴져요. 이 책 또한 저는 터틀넥 프레스에서 지향하는 보통 사람들의 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좋았는데 또 터틀넥 프레스는 전 좋아하는 게 또 좀 유머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마 쭉 있다가 피식 웃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네. 195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면 페이지 상단에 네. 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터틀넥 프레스 이름이 거북목이잖아요. 네, 네. 책을 많이 읽다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위한 네, 이 책인데 195쪽 이 페이지를 보면
0: 맞아요.
1: 거북이가 이렇게

0: 저도 사무실 들어갈 때 보면 저희 직원들도 다 옆모습을 보면 다 너무 귀여웠어요. 하지만 귀여운 거북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스트레칭도 쭉 할 수 있게 이런 또 요소들을 넣은 것도 참 좋았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운전을 이렇게 두려워하신다는 게 사실 우리 이현실 대표님처럼 막 호탕하고 막 용기 있고 막 거침없는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 책에서 아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와 닿았을 것 같아요. 네. 이현실 대표님한테는 어떤 점이 좀 그런 부분인가요?
0: 여기서 보면 다들 여성들이 운전을 많이 안 할 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해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맞아요. 적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긴장이 되는데 이 양양 최초의 이 여성 택시기사님인 박삼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 아주 배짱적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배짱적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1: 배짱적이다.
0: 이 작가님도 배짱적이야 배짱적이야 하고 그래서 되뇌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뭔가 거침없이 길을 나서고 새 길을 시작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석향옥이라는 선생님은 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비단 운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어떤 길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맞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 늦었다고 머뭇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그 지점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지금 나이가 좀 그런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빨간불이 켜지지? 라고 느낌이 좀 드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저도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도로교통법을 이렇게 재미있게 풀이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법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머리 지끈지끈하게 사람 괴롭히는 그런 문구들이 막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랐던 게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에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 우리의 안전이었다. 누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데 좀 법을 좀 새롭게 좀 바라보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언제 또 읽어보겠어요.
0: 맞아요.
1: 군데군데 이 법에 대한 얘기도 재밌게 해주셨고 혹시 우리 김재영 대표님은 어떤 드라이브세요?
2: 저요?
1: 아니 왜 보통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딱 핸들 잡는 순간 확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왠지 그러실 것 같은. 타보셨잖아요. 이현실 대표님은.
0: 김진영 대표님은 운전도 김진영 대표님 목소리처럼 하십니다. 정말 비싸게. 정말 부드럽고요.
1: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0: 네. 스튜디오 이제 오갈 때 가끔 이제 김진영 대표님이 이렇게 태워주시는데 저는 정말.
2: 오늘 특집 방송인데요.
0: 정말 김진영 대표님은 전 김진영 대표님도 이렇게 울컥하고 화를 낼 때가 있거나 이렇게 운전하다가 화내시는 순간이 있나 궁금했어요.
2: 네, 그 문자 보내주신 분 아실 거예요.
1: 그 이 책에 뭐 차에 대한 경험담뿐만 아니라 그 정말 베테랑 운전자로서의 어떤 지혜도 이제 좀 담겨 있잖아요.
0: 네.
1: 이현실 대표님 이 책에서 어떤 지혜를 좀 배우셨어요?
0: 여기에 이 장희자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차장에서 나갈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근데 또 이분은 운전할 때 욕을 안 하신대요. 이렇게 상대방 때문에 근데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그냥 비껴가고 나랑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분은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요새 사고 났을 때도 사고 나면 되게 저는 사고가 많이 나봤는데요. 사고 나면 되게

0: 좀 쓸쓸할 때도 있거든요. 나를 받았거나 내가 사고를 냈거나 언제든 요새는 절대 사고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사고하지 않고 그리고 뭐 내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그 사람의 사과 한마디 듣지 않고 맞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네, 이렇게 네, 네. 사고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순간이야. 그냥 무조건 내려서 미안합니다. 그랬고 상대방도 괜찮냐고 서로 묻고 그랬어. 뭐 예전에는 면허 따고서 늘 이렇게 서로 괜찮냐는 맞아요. 거를 먼저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 디자이너님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차가 또 이런 역할이 있죠. 일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저는 차에 많이 있었어요. 일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할 때 차에서 울기도 하고요. 분노가 차오를 때 유일하게 차에서 뭐 이렇게 말을 끝을 흐리시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만큼 나 혼자서 이렇게 때론 쉬기도 하고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고 그쵸. 음악도 크게 틀고 참 차가 여러 기능을 하는구나 싶은데 저도 지금 차를 타기 전에 그 차를 한 10년 넘게 한 네. 차를 탔었거든요. 그 친구를 떠나보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전에 차는 친구고 지금은 선생님이고 뭔가 가격차도 좀 있나 보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차에서 차로 출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이럴 때 쌓인 추억들도 맞습니다. 또 차에 묻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1: 물리적인 어떤 안식처가 되는 그렇죠. 네. 네. 코쿤족이라 그러잖아요. 약간 거기에 해당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제목부터가 멋있잖아요. 네. 정지선이 다시 출발선이 된다는 이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멋진 운전자들의 이야기가 한가득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책에 쏟아지는 멋진 문장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명문장 소개해 주시죠.
0: 네. 장은교 작가님의 문장 중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가지 않는 것.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가다 보니 다른 목적지에 와 있는 것. 이렇게 써보니 참 별일 아니다.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갔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꼭 정해진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최단 경로이거나 유료 도로를 피하는 길. 그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전을 한 덕분에 나에게도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는 길이 생겼다. 어떤 날은 돌아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 거기 그 나무들이 보고 싶어서. 어떤 날은 무조건 직진이 많은 길을 택한다. 최대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를 신경 쓰지 않고 달리고 싶어서. 아주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로를 택한다.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와, 저는 이 문장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저는 낯선 곳을 가끔씩 그래도 지금 시도를 하는데 단 한 번도 한 번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또 탐색하고 있어. 아, 또 틀렸구나. 이번에도 또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앞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다양한 길을 주행하면서 내가 아직 못 가본 길이 이렇게 많구나를 생각해본다. 네. 무엇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동을 건다. 앞으로 나간다. 신호등이 보인다. 빨간불 다음에 반드시 초록불이 켜진다 하면서 이 책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이 책을 또 공교롭게 지금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한 7월 8월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놈이 계속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좋아야 66세 할머니가 실기시험 이렇게 한 번에 되신 분도 있고 글씨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르신이 필기시험 보고 합격을 하셨다면서 이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네. 가족과 함께 얘기 나누기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이현실 대표님 어떤 노래 또 가져오셨나요?
0: 네. 김현철의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은데요. 네. 김현철 뮤지션님은 참 언제나 되게 음악이 예전 음악도 그렇고 네. 최근 음악도 그렇고 참 근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이브는 김현철님의 최근 음반이 10집 수록곡인데 제 운전할 때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노래를 틀어놓고 쫙 달리면 아 내가 가는 길이 되게 같이 근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편집자의 방 이현실, 김진영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라고 하면 그만큼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영 편집자님의 이 책은 어떤 의미일지 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히샴 마타르의 시에나잇의 한 달이라고 그러셨죠?
1: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건 2024년이고요. 네. 그 책이 나오고 나서도 아마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좋은 소문이 많았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호기심은 있었지만 읽진 않고 있었고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 책을 선물을 받고 그때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0: 아, 선물 받으신 책이구나. 네.
1: 근데 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우리 이현실 대표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고
0: 그때였어요?
1: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아, 우리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책으로는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때 결심을 네. 했고 왜냐면 너무너무 그때 제가 저도 사실 그때 막 되게 힘들 때였는데 네. 힘들 때였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아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책을 정해놨었고 그때. 그래서 보통은 우리 주제 정할 때 뭐 이렇게 연론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0: 아니 도대체 지난 2월에 읽었던 이 책이 어떤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격 감동을 줬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1: 이 책에 되게 보면은 아주 좀 작은 판형에 굉장히 작은 판형에 볼륨도 되게 적어요. 볼륨도 되게 적고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네네. 굉장히 밀도가 높고
0: 밀도가 높다.
1: 네,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분의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을 쓰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사유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이 책을 느리게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0: 느리게 느리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곱씹어서 읽는 네. 그런 걸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이분이 뭐 책에 나오지만 하나의 그림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과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그렇고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분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썼던 어떤 산문들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은 굉장히 작은 볼륨의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세계로 확장이 되거나 네. 또는 제가 몰랐던 저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거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되게 탁월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제가 혹시나 힘들 때마다 또는 네. 제가 제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꺼내 읽지 않을까
0: 그래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1: 곁에 네. 두고 제가 곁에 두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최근에 건진 인생책이라는
1: 네,
0: 말씀이신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미술에 관한 책 같기도 네. 하고요. 시에나의 미술 기행을 간 어느 기행집 같은 느낌인데 우선 그런 네.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샴 네. 마타르.
1: 이분의 네. 대표작이 몇 년 전에 나왔다가 네. 지금 찾아보니까 절판이더라고요. 절판이 됐고 이 책의 그 책은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네. 귀환이라는 책이고 이게 그분의 대표작이고 그 책은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이분이 국제적인 명성을 받았게 했던 네. 책인데 근데 그 책이 그분의 이분의 대표작 마타르의 대표작이고요. 그 책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리비아계 영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태어나기는 1970년생이신데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리비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카다피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0: 아 리비아 카다피 네 그렇죠. 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이 마타르의 아버지가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을 하다가 이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런던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카이로에 갔다가 리비아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납치가 돼요. 리비아 정부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리비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1996년 이분이 16살 때 리비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 카다피 정권이 교도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로부터 이 아버지 행방이 찾을 수 없게 돼요.
0: 아, 그 정치범 대량 학살의 네. 희생자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1: 네. 아.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요. 네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겠죠. 죽었을 텐데 아. 시신을 찾지 못해서 무덤이 없죠. 아버지의 무덤도 없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마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애도의 마음과 상실한 마음과 우울과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았던 것이고 네. 그로부터 30년 뒤에 30년 뒤에 이번에 다시 리비아를 방문해서 썼던 책이 아버지 향방을 쫓아요. 아버지의 시신을 찾고 싶어서 아버지의 향방을 쫓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합니다.
0: 네.
1: 그 책이 귀환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고 이 책은 오늘 소개하는 책은 그 귀환이라는 책을 쓴 직후에 썼던 여행기예요. 네, 네. 그래서 왜 이 책이랑 연결이 되냐면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 마타르는 자신의 살던 고장에 어떤 내셔널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0: 시에나 화파.
1: 그리고 자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 앞에 가서 네. 매일매일 가서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어떤 그림은 한 그림 앞에서 서너 달씩이나 매일매일 가서 그 그림 앞에 보게 됐고 또 어떤 그림은 거의 1년이 넘도록 한 그림 앞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 가서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네. 시에나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나라는 지역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탈리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피렌체가 있잖아요. 네. 피렌체가 있고 그 밑에 로마가 있고
0: 네.
1: 그 중간 정도에 있고요. 피렌체 쪽 약간 밑에 있는데 여기는 공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피렌체에 내려서 공항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한참 들어가야 네네. 되는 지역이고 그 미술사 책들 보면은 피렌체 화파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유명해갖고 그런데 시에나 화파는 잘 알려져 있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시에나 화파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굉장히 부흥하다가 피렌체 화파가 등장했던 14세기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렌체 화파가 이제 다 장악을 하고
0: 네.
1: 거대한 흐름이 주류가 되고 시에나 화파는 시에나 지역에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르는 자신을 매혹시켰던
0: 네.
1: 그리고 자신의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모종의 위로를 줬던 이 그림들을 찾아서 네. 시에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나로 가서 한 달간. 그 귀환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를 찾아 떠났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시에나 그림을 찾아서 시에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이 네. 시작이 됩니다.
0: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감상하기 위해서 한 도시에 그 어떤 미술관이 있는 한 도시에 한 달간 머무는 거 사실 많은 분들에게 로망이긴 한데 지금 이분은 그 아버지가 리비아 이제 카다피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섰던 반체제 인사로서 행방불명된 그 슬픔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자 계속 그 미술품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에나 화파의 그 그림 한 폭들이 다 어떤 이 작가의 정신적인 피난처 뭐 네.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1: 그런데 그 네. 당시에는 자기 어린 시절에 갔었을 때는 그게 무슨 왜 그랬는지 자기도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시에나에서 한 달 머물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답을 혹시 너무 성급하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안을 주는 건가요? 그
1: 이제
0: 책이.
1: 맨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할 그림들이. 것인데
0: 네네.
1: 결국에는 자신의 공고한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전망일 수도 있고 어떤 세계가 있는데 또는 그 세계에 제가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 그림이 갖고 있었던 세계와 대화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 존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림 하나하나를 통해서.
0: 네.
1: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슬픔들이 치유되는 모습들, 치료되거나 또는 자신의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0: 네네.
1: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0: 이 작가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인 그 리비아에서 자랐는데 이제 기독교 베이스인 서방 국가에서도 그 이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경계인의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을 테고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슬픔이 계속 인생에 이제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작가가 쓴 이 책이 김진영 편집자님에게 어떤 감정 왜 이렇게 이 작가에게 좀 이입을 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1: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삶을 네. 저도 적은다기가 아니지만 이런 얘기 들은 게 되게 민망하지만 그러나 마타로보다는 어리니까 제가 저한테도 어떤 저의 삶에 지배하는 죽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정말 저랑 아주 정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15살에 사고로 죽고 그리고 25살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단위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때 그런 슬픔들과 그런 우울이나 멜랑콜리의 마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특히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마타르는 거의 10대 후반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을 때고 되게 소중할 때였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좀 몇 개월 하셨는데 집에는 친척들이 항상 많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서 아버지랑 인사를 꼭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누워 계셨고 가래가 막 끓고 계셨고 냄새가 좀 났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고 아버지가 싫었어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막 집에 막 있던 친척들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싫었고 또 제가 엄마를 사랑하기 위한 엄마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항상 간호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제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그 순간에 어머니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울음소리가 막 동시에 막 터졌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5살 아이가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한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했던 삼촌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삼촌들 삼촌들이 우리 집을 떠나시겠구나.
0: 그 어린 마음이
1: 그 되게 좋아했고 근데 그때 내가 천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0: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 또 아버지의 상실을 오랫동안 직면하면서 작가가 됐고 어쩌면 우리 편집자님도 여태까지 우리가 그 소개 받은 책들이 상실, 애도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개인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아 그러셨구나. 어쩌면 지금 이제 대표로서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묻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1: 그럴 수 있건 간 마타르 이산 마타르처럼 누군가는 글을 쓰고 또 저는 저처럼 책을 만들고 하겠지만 그러나 상실의 문제를 이제 다 이샤 마타르처럼 글을 쓰거나 저처럼 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실의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건 우리 모두의 숙명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작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마타르는 자신을 매혹시켰던 그림들 앞에 가서 그거를 내어놓고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애도의 문제를 풀어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그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일 수도 있고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되게 위로가 됐던 이제 문장들이 하나가 있는데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내 삶의 물리적인 거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책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책과 그림이라는 어떠한 예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가두었던 어떠한 세계 내가 갇혀있던 어떠한 세계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대화할 때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었던 세계와 조화하게 되면서 그것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네. 그 소외 속에서 나의 길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타르에게는 그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네. 음악일 것이고 네. 누군가에게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찾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시에나화파의 그림들 얼핏 보면 이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네. 엄청 그 뭐 이렇게 명화해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막 교과서에서 네. 보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데 이런 작품들 앞에서 대화를 엿듣는다? 혹은 그 작품들과 대화를 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1: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이 책, 이런 책을 보면 미술계행에 관한 책을 보면은 어떠한 미술 작품을 보는 법? 근데 이런 얘기 우리 어떤 미술관에 가면은 전시회에 가면은 어떤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사실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책은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을 보는 법, 시에나화파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앞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그림 앞에서 서너 달. 네. 어떤 그림 앞에서 1년 넘게 와. 이렇게 머물면서 그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갇혀 있었던 나만의 어떤 전망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전망 속에 들어가는 일이 그 그림 앞에서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므로 저희도 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네. 직면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책도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위로를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 이현실 대표님도 책이나 또 어떤 이런 그림 앞에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게 사실 영적인 교감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좀 경험이 있으세요?
2: 저는 최근에 피렌체 도서전에 갔다가 미술관을 갔는데 와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술관들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술관을 많이 불어 찾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와 여기서 한없이 머물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도 참 좋았는데 이 책의 이 외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책 사시면 이 앞표지에 제목이 없습니다.
0: 그렇지. 잠깐만 그렇네요.
2: 이게 지금 뭔가를 벗긴 게 아니고 이게 원래 표지거든요.
0: 제목이 없네요.
2: 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김진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열어서 직접 보기 전에는 한마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이 책 얘기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몇 문장 그래도 좀 네. 얘기해 주세요.
1: 좋아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아했던 부분이 계속 달라져서 그러나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줄을 쳤던 가장 좋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묘지로 들어서면서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가족이 보였다. 부부와 딸이었다. 다들 허리를 굽혀 묘석을 닦고 주변 꽃들에 물을 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딸은 12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아이가 부모에게 품은 고유한 애정 같은 걸 알아차렸다. 아이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서 기뻐요. 순식간에 간파한 것들이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왠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라드 멜리 홉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내 눈을 단속해야 할 듯했다. 잠시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려고 눈에 띄지 않게 개

0: 훤히 볼 수 있는 비밀 벤치 쪽으로 향하면서 그 가족이 묘지 없는 애도자인 나를 보지 못했기를 빌었다. 그제야 나는 시에나의 그림을 보러 온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홀로 애도하러 새로운 지형을 살피며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알아내러 온 것이었다.
1: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알아내려 온 것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뭐 애도 그리움에서 시작됐지만 어떤 정서적인 거처가 좀 피난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과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를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좀 느껴집니다. 나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그 두 권의 책. 아, 이 느낌이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그 김진영의 장르가 있고 우리 이현실 대표님의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고 오늘도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김정 대표님 마지막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0: 그 제가 맨 처음 소개했던 책이 하은빈 작가님의 상원집이었어요. 네, 우는 네. 나와 우는 우는.
1: 맞아요. 네.
0: 근데 얼마 전에 하은빈 작가님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음반이 나와서 그 음반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잘 잊기라는 노래예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그 책과 함께 이 음반을 들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에도 갔다 왔는데 그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반을 만들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요즘에 이 노래가 저의 우울과 슬픔과 저의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불면증을 위로해주는 노래라서
1: 네.
0: 작은 서점을 애청하시는 모든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 노래가 자장가처럼 들리면 좋겠습니다.
1: 또 노래 제목도 잘 익히잖아요.
0: 마지막 가사가 잘자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잘 때 머리맡에 드는 물컵 하나 그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컵이 하나 있고 물이 가득 한 컵이 하나 있고 책이 한 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리는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을 꽉 채우셨던 저희 1회부터 그저 시작부터 같이 해주셨던 작은 서점 시작부터 같이 해주셨던 김진영 이현실 편집자님이 오늘 이 방송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잠시 두 분 좀 쉬라고 저희가 긴 휴가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함께 하시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희는 편집자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저자와 또 다른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정말 두 분의 역할이 우리 작은 서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보내드리기 싫어서 제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2: 실은 오늘도 녹음 전에 스튜디오 이제 아래층 로비에서 만나서 서로 마감하다가 쓰러져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만났는데요.
1: 너무 피곤하셔서.
2: 그런데 또 그 사이사이 작은 서점이 있어서 저는 또 김진영 대표님과 대화하고 또 최원정 아나운서님과 대화하면서 풀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의 휴식 시간이 네.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제목이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잖아요. 네. 이게 꼭 완전히 끝이 아니고 저도 또 이제 또 한 명의 다독이로 돌아가서 제가 만든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속에 나오면은 라디오 틀어놓고 박수치면서 있을 거고요. 네. 네. 아, 그간, 이 전파 너머에서 같이 소통해 주셨던 분들 들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1: 준비해 오신 것처럼 수려한 엔딩 멘트를 김지영 편집자님.
0: 저렇게 유창하게 말했다. 뭐 우리들 했던 얘기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편집자의 방을 만들어 주실까 이게 너무너무 저는 처음부터 놀라웠고 너무 감사했고 지난 1년 동안 되게 우리 앓는 소리 많이 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사실 녹음할 때는 되게 즐거웠어요. 네. 녹음하고 할 때는 뭔가 잠시라도 좀 쉬고 가고 놀다 가는 느낌이었고 그 독서 모임 같은 거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서 여기 와서 독서 모임 하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제작팀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술 먹었던 기억은 몰랐다는 기억을 했고 네. 너무 즐거웠고 네. 여기서 만났던 분들 너무 네. 너무 제가 오래 좀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감사한 마음 네.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끝인사가 길어지면요. 다음에 만날 때 되게 민망하다. 뭔지 아시죠? 아니 그게 다시 만날 거 뭐 그때 그렇게 막 그랬냐는 느낌 안 들도록 저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두 분 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꼭 전화 받으셔야 돼요.
2: 네.
1: 네. 자, 하은빈의 잘 있기 띄워드리면서 멍고프레스의 김진영 대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영화 마션의 원작 작가 앤디 위어가 2021년 발표한 동명 소설 원작입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은 정식 출간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본 독자입니다. 앤디 위어가 그에게 원고를 직접 보내며 주인공 그레이스 역을 맡아달라 제안한 것입니다. 원고가 당도한 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극장가가 얼어붙었던 시기입니다. 블록버스터 제작은커녕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일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착한 웅장한 우주서사는 얄궂은 러브레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슬링은 오히려 절망적인 시기이기에 희망이 필요한 때라고 내다봤습니다. 일종의 천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현실 세계의 상황과 공명하며 배우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레이스가 인류의 운명을 등에 업고 우주로 나아갔듯 고슬링은 그렇게 영화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레고 무비 2의 각본을 쓰고 제작한 필로드와 크리스 밀러 콤비 등 그만의 어벤져스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6년, 마침내 전 세계 관객들과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극장이라는 우주에서 조우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현재 상황과 지구에서의 플래시백을 교차하며 그레이스의 사연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갑니다.

0: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에바 스트라트는 너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으로 교사가 된 분자 생물학자 그레이스를 연구의 적임자로 점찍죠. 그리고는 내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느냐는 그레이스의 질문에 단순하고도 냉정한 답을 알려줍니다. 직계가족 없잖아요. 기르는 개도 없고. 철저하게 1인분의 삶만 책임지면 그만이었던 그레이스의 인생은 갑자기 인류 전체를 구원할 최적의 자격 조건으로 변모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3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 가능성과 함께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에 32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파주 20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파주 33도.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0도, 춘천 20도, 원주 20도, 대관령 13도. 낮 기온 철원 31도, 춘천 33도, 원주 33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0도, 강릉 20도, 동해 19도.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중천 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2도, 충주 20도, 대전 21도, 세종 21도, 천안 20도, 보령 20도.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0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은 31도입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1도, 군산 21도, 광주 21도, 목포 21도, 여수 20도, 순천 20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5도, 순천 27도입니다. 경서남북도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0도, 포항 19도, 안동 19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진주 19도. 낮 기온 대구 28도, 포항 25도, 안동 29도, 부산 25도, 울산 25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아까 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울릉도와 덕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서해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9도, 신해주 20도, 개성 20도. 낮 기온 평양 29도, 신해주 29도, 개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답답은 기상청 변거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도, 습도는 57%. 내일 서울 지역에 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국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의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의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10곳과 예결위의 위원들을 직권 배정에 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의원들의 상임위에 대해 오늘 전원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이 주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늘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어제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 등 새로운 수입 관리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의 무관세 쿼터는 79.9만 톤으로 기존 쿼터에서 3분의 2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 쿼터에서 약 19.7% 감소한 207.3만 톤을 확보했으며 이 같은 축소율은 EU 전체 파이가 47% 줄어든 것에 비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한 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만 1,600원입니다.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되며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32강전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 모로코가 이겨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일본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과 연장 접전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모로코와 네덜란드의 경기도 연장전까지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모로코가 3-2로 이겼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400명 가까운 인사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올해 4월 초까지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모두 39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3%인 208명이 기소돼 1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 남부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80mm 이상, 전남 남부 해안에 80mm 이상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낮 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네, 가족이란 뭘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부모, 자녀 이렇게 연결된 혈연관계를 말하겠지만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끈끈한 관계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비혈연관계 가족관을 제시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 AI 시대 가족의 의미를 묻는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을 저희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21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한로로의 영영 들어보죠.

0: 子供を亡くしたある夫婦、彼らが迎えたのは息子の姿をしたヒューマノイドでした。
1: ただいま、ママ、パパ。
2: おかえり、かける。
1: パパだよね。
3: わしは君のパパではない、おじさんでいいよ。
4: でもめちゃくちゃ似てますよね。
1: 鎌倉、大船。
2: かけるは本当は生きてたんだ、あれは全部夢だったんだって。
5: すぐに返しなさいって。
6: お母さんみっともない、娘がこんなことして。
2: ケンちゃんは逃げとるんよ。
3: お前だって、お前だってずっとお母さん。
7: 네、오늘은아들을잃은부부가아들과똑같은휴머노이드를입양하게되면서일어나는이야기를다룬영화고레에다히로카츠감독의상자속의양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시내21의이다희기자、영화전문기자김현수씨두분잘해주셨어요。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네、그래도꾸준히흥행을이어가고있다고그래서이제믿고보는감독이라고하는고레에다히로카츠어떻습니까이번에흥행지금성적은
8: 뭐이관객이고레다히로카즈감독영화는사실은뭐흥행에성공하는영화라기보다는꾸준하게관객이드는
7: 그렇죠
8: 그러니까이제기본관객수는보장이되는그런느낌으로이제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뭐영화좋아하시는분들한테는아주익숙한감독이지만또영화그렇게까지관심없는분들한테는굉장히낯선이름이기도 네、 하기때문에예뭐초반흥행세는뭐보통정도인것같습니다근데워낙그동안에도뭐고레다히로카즈감독영화들중에서크게흥행이된경우는또많지가않아서뭔가비교해서뭐속도가빠르다늦다이런것보다는이영화에대해서이제어떤반응이있느냐그 、네、 이야기가더중요하지않을까라고도생각이드네요
7: 네
9: 고레다감독영화가일본바깥에서유독사랑받고있는데가두곳이있는데요바로한국이랑칸영화제입니다
7: 아
9: 칸영화제에서
7: 네
9: 고레다감독이이번이번에8번째경쟁부문진출작이에요
7: 그러
9: 니까경쟁부문외까지이제다른부문까지다합치면10번째칸에서초청을받았다고해요그정도로칸영화제가애정하는감독중에한명이고、
7: 네、
9: 물론뭐이것보다더많은이제수상을했던좋아하는감독군들도있지만그중에서는이제고레다감독도이제리스트에들어가있는거고그리고유독한국이고레다감독영화를굉장히오랫동안좋아해왔어요
8: 좋아했죠
7: 그러니까그리고
9: 꾸준히개봉도항상했고심지어한국에와서이제영화까지찍으셨으니까
8: 아그렇죠
9: 네브로커라는영화를한국에서찍었으니까、
7: 네、
9: 한국배우들하고
7: 맞아요정서가뭔가통하는게있거나그렇죠그문학에서도보면은우리나라에서만더잘되는그런작가들도해외작가들도있는거니까요예자그럼이번에이어린왕자소설과이상자속의양이그의미라고지금얘기가나오고있는데핵심모티브라고요이게
8: 그러니까이제이영화에서그어린왕자에는상자속의양이야기가나오죠
7: 그러니까그렇죠
8: 사실은이제그네모난상자를그려주죠장미한테그려주는거나그네모난상자를그려주는데
9: 그조종사한테그어린왕자가갑자기뜬금없이
8: 맞아
9: 자기양을그려달라고、네、
7: 맞아요
8: 그랬더니조종사가
9: 몇번이제다른、네、양을그려주다가아그거아니야아니야하니까이제나중에조종사가그냥
8: 창의적으로
9: 상자를창의적으로그려줘그랬더니아맞다
8: 아
9: 그안에상자의양
7: 기억나네요
9: 상상하는 거죠어린왕자가
8: 그러니까이게누구의눈에는상자인데예누구한테는그안에양이있다는게보이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메타포로이제등장하는게상자속의양이야기인데그이야기를이이야기로가져온이제그렇게이제감독은설명을하고있고상자속의양이라고처음에얘기들었을때다들애프터양하고똑같은거아니냐
9: 그러니까요
8: 예거기는양이시고
9: 감독의영화
8: 네여기는이제동물양、네、이었다、네、근데이상자속의양이라고하는걸가져왔다는것도좀재미있는게그런왜인공지능관련해서인간인지인공지능인지테스트하는것역시상자의형태로이제많이얘기를하잖아요아그안에들어있는것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쪽에 있는 게 상자 안에 있는 게 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찾을 수 있다. 인간과 이제 이
7: 구분할 수 있다.
8: 구분할 수 있다라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구분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것, 이 인간의 외피를 쓴 요 존재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

0: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본인은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 이 사람 이렇게 어린 남자 아이가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상자 속의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이제 미성년, 어린이 소년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그런 작품인 거죠.
2: 이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처음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할 당시에 이제 뭐 중국에서 AI와 관련한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AI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 살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뉴스를 처음에 보고 이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해요.
1: 예.
2: 그래서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부부가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 어떤 이제 이런 약간 일종의 상조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서비스로서 죽은 아이와 똑같이 생긴 형체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구입해서 마치 무슨 뭐 반려동물 키우듯이 같이 이 휴머노이드와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근미래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던지는 영화이다 보니까.
1: 궁금한 주제이긴 하네요.
2: 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1: 있을 수 있는 일이고.
2: 네. 자연스럽게 이런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고레에다 감독이 그 전에 뭐 SF를 뭐 만든 감독은 아니지만.
1: 네.
2: 아, 이런 이제 어떤 미래적인 소재를 가져왔을 때. 결국에는 또 가족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변주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좀 보게 됐었고 상자 속의 양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 어린 왕자에서 모티브에서 따와서 이 제목을 지었다고는 하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일종의 이 카케루라고 하는 어린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 IT 회사의 제품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박스 포장된 상자를 뜯었을 때 이 꺼낼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자 속의 양,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상자 너머의 존재,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존재가 휴머노이드로서 등장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
1: 네.
2: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에서의 제목이었다고 느껴졌어요.
1: 그러네요. 고레에다 감독이 전통적인 어떤 개념의 가족관을 깨고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AI를 가족으로 연결시킨 상상력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이거는 솔직히 SF 보는 분들한테는 너무 흔한 얘기여가지고 전혀 새롭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다음에 인간의 삶에서 어떤 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할까 하는 것은 뭐 SF 작가들이 아주 아주 오랫동안
1: 그렇죠. 관심 가져온 분야죠.
0: 천착하고 있는 주제고 그래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다종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가? 그렇다면 그렇진 않은 거죠. 이를테면 애프터 양도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애프터 양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식의 관계냐 아니냐로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도 사실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데리고 와서 돌보고 이랬던 얘기는 사실은 얘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정서의 변화를 어떻게 이 영화가 그려서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거기에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주 능숙한 가족 이야기 라고 하는 형태로 이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SF 작품들이 정말 다종다양한 탐색을 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성 연인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봄 안드로이드, 돌봄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가 이제 이 인간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앞둔 인간과의 관계 같은 것.

0: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연인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1: 가족으로
0: 네, 가족 그 중에서도 아이와 부모의 관계
1: 가장 애착 아이는 관계에서 네, 가장 중요한
0: 굉장히
1: 관계죠.
0: 어린 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경우도 1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는 자녀와 부모와의 유대 관계라는 것과 10살 안팎의 어린 아이와
1: 완전 다르죠.
0: 예,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항상 그 10살 즈음의 어린 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참 이제 이분도 굉장히 좀 뚝심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모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특히 이번에 그 다이고라고 하는 아빠 켄 역할을 하는 이 다이고가 원래는 개그맨이거든요.
1: 오.
0: 그래서 코미디언인데 일본의 그런 예능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그맨들이 정극 연기자로 이제
1: 많이 또
0: 예, 많이 활동을
1: 하죠.
0: 예. 그래서 그 정말 웃음기 쏙 뺀 그런 연기들을 예. 보여주고 여기에서 다이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굉장히 넓은 이 연기자의 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웃기고 약간 경솔해 보이 왜냐하면 이제 웃기는 연기를 할 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경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측면과 정반대에 있는 이 진중한 연기를 참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 이전에 고레다 감독이 만든 영화들에서 특히 이 감독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특히나 이제 부모와 어린 이제
1: 자녀.
2: 자식의 자녀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데 더해서 그러니까 같은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를 꾸준히 질문해 왔던 감독이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휴머노이드가 소재가 됐을 때 그러면 휴머노이드라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마치 내 가족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고 사실 다른 SF 영화랑 비교했을 때와의도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기존의 뭐 스필버그 AI나 이런 경우에는 그 휴머노이드가 그 로봇이 나는 로봇인가 인간인가 라는 그 휴머노이드 본인 스스로 정체성의 고민을 하는 식으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2: 뭐 바이센테니얼맨
1: 네,
2: 같은
1: 맞아요.
2: 이제 영화도 네. 그런 식의 접근이었다면 고레다 감독은 애초에 그 접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린 휴머노이드 카케루가요. 자기 스스로 정체성의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냥 휴머노이드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아닌 거죠. 이 친구는 그냥 그 시스템이 그냥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1: 그렇죠.
2: 나는 휴머노이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0: 예를 들면 왜 그런 배터리 떨어질 때 뭐 불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빨간색으로 뭐 그 무슨 배터리가 바뀐다든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기계가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카케로도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0: 그런 식의 부분들이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그냥 휴머노이드인
1: 그냥
0: 거죠.
1: 그냥 예, 그렇군요.
2: 그래서 고레다 감독이 좀 더 주목하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자체의 그동안의 SF 영화들이 만들어 왔던 것보다는 그 휴머노이드로 인해 반응하게 되는
1: 인간
2: 그 부모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영화를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할 거고
2: 네네.
1: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2: 그렇죠.
1: 드네요.
2: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떠나보낸 가족일 AI로 만약에 생성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돌아가신 고인의 어떤 영상이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1: 감정.
2: 불편하고 또 어떤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1: 맞아요.
2: 사람마다는 그런 그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전에는 사실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런 걸 질문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근데 이렇게 고레에다 감독이 어린이 배우를 이제 영화 중심에 넣는다는 건 저희가 뭐 촬영할 때 뭐 후기들을 들어보면 어린이랑 같이 찍는 씬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작업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0: 뭐 현장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방법이 있는 것 같고
3: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 얘기 이제 이런 어린이 배우들과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예전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인가 그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어린이 배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소원을 비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이 영화의 내용이 그 큐슈 지역에서 신칸센이 이제 큐슈 지역까지 개통이 돼가지고 신칸센에서 돈을 이제 대고 일종의 이제 우리 큐슈까지 갑니다. 예, 이걸 이제 알리는 영화를 찍고 싶었던 거죠.
2: 달라고.
0: 예.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그걸 받고 어떤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냐면 이제 기차라는 게 그렇지만 노선이 왕복 노선이 철도가 두 개가 나란히 달리잖아요. 예. 보통은.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기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그리고 이제 그런 때 보면은 기차에 타고 있다가도 그렇고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되게 그런 순간이 눈길을 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제 신칸센 두 대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라고 하는 예. 얘기가 돌면서 이제 주인공격인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각각 살고 있는데 이 형은 부모님이 같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식구가. 그래서 그 소원을 빌러가자라고 하면서 동생을 데려가고 또 그 친구들 다 빌 소원이 있는 친구들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이 그 신칸센이 교차하는 그 지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아이는 죽은 개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를 가방에 넣고 가고 이제 어떤 아이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소원을 빌려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소원의 내용이 그 감독이 이제 각본 쓰면서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렇죠. 이런 역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소원은 다 자기 소원 빌라고 했대요.
1: 아, 그렇게 네. 자유를 준 거군요.
0: 네, 왜냐면 예. 그렇게 해야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1: 아이들이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자기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훈수하지도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현장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1: 네,
0: 그래서 이 상자 속의 양 같은 경우도 그 배우들이 대기실에서 그냥 촬영 아닐 때에도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것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배우들은 연기하지 않을 때는
1: 좀 쉬어야 되기도
0: 예,
1: 하고
0: 이런 일종의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이 어린 쿠아키리무라고 하는 배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 성인 배우들이 같이 정말 가족처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밀감이 생겨서 영화 이제 마지막에 아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이런 장면도 이제 원래 거기 뭐 각본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친밀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온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런 어린이 배우들과 어떻게 현장을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2: 확실히 거의 모든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이들 아역 배우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고 사실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준다는
1: 그렇죠.
2: 말이거든요.
1: 예.
2: 근데 그 말인즉슨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
1: 아.
2: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 현장이 짜여진 스케줄링에 의해서 정말 엑셀 파일로 촘촘하게 이제 시간 배분이 된 상태에서 거의 모든 정해진 이제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1: 그래야 돈대로 할 수 네. 있는 거죠.
2: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연기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네. 스타일이라면 이제 같은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1: 답답하거나
2: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완성된 이제 결과물이 이제 좋아진다면
1: 아.
2: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현장에서의 그런 게 있고 이제 고레에다 감독은 정말 이 아이들이 연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 참 그 부분은 다른 감독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2: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자, 그러면 영화에서의 상자를 두 분은 어떻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0: 뭐 일단은 이 휴머노이드 카케루의 존재 자체를

0: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자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자에서 어쨌든 카케루가 상자 안에 있는 건 엄마인 것 같아 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이 어떤 개념 생각의 어떤 나는 이래야 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를 얽매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자체를 상자라는 표현으로 만든 걸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러네요.
0: 상자 안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카케루라고 하는 이 안드로이드가 이 상자 속에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상자 모두가 상자 안에 저마다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이 부모가 카케루를 이제 집에 들이고 나서 그러니까 카케루 방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카케루가 부모한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을에 행동하듯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내 방은 내가 알아서 꾸밀게요라고 휴머노이드가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부모가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 카케루가 상자들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집을 이제 자기 방 안을 밀실처럼 꾸며놔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양 같은 존재로서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카케루라는 휴머노이드를 가둬놓고 있는 부모 나아가서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존재들을 이제 이용하거나 가둬두려고 하는 인간 세계.
1: 통제하려고.
2: 또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자라는 게 어떤 뭐 인류라든지 뭐 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이런 것들을 약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추천곡 잠시 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0: 네, 일단 저는 영화 분위기랑 좀 맞는 곡으로 골라보려고 했고요. 곡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김사월님의 노래인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라는 곡입니다. 어머.

0: 자, 김세월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 들어봤습니다.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약점을 잘 알아서.
1: 그렇죠.
0: 가장 가까워서 그런 네. 아마 그런 의미로 골라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그래도 한 번은 좀 저희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면 줄거리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줄거리 간단하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굉장히 상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죽은 아들과 같은 외모를 한 안드로이드를 집에 들이자라는데 둘이 동의를 하면서 이 아들 카케르를 닮은 이 로봇이 안드로이드가 이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켄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 안드로이드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협조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내가 너무 상심해서
0: 한번 해보자
1: 있으니까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같은 느낌으로 이 안드로이드와의 동거에 동의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안드로이드가 자기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대화의 조각 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이제 그러면서
0: 놀랐겠는데요?
1: 이 켄의 마음도 움직이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상자 속의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특이한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안드로이드들끼리의 사회적 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같은 데까지 나아가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예. 네,
1: 그래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김현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 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는 산부인과에서 갓난 아이가 바뀌면서 몇 년간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한쪽은 좀 중산층 부부고 한쪽은 그보다는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부인데 이제 이 중산층인 부부의 남편 쪽은 우리 애가 그동안 자기를 닮았다면 수학을 잘할 텐데 얘가 수학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애가 나를 닮았는데 왜 수학을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퍼즐이 풀린 것처럼 아, 그래서였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2: 그렇죠.
1: 네. 이 사실은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네. 너는
0: 누구 닮았니?
1: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제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을 수 없는
0: 그렇죠.
1: 것처럼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같이 살아간다는 것, 같이 삶을 만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 감독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작품이기는 해요.
2: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휴머노이드와 이제 이 부모가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영화가 끝났으면 오히려 아 고레다 히로카즈식 SF는 이렇구나라고 이제 만족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드로이드들끼리의 사회적 작용, 그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까지 질문이 또 다른 식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 많은 걸 건들고 있다.
0: 그러네요. 질문이 한 가지인 것이 더 좋은데.
2: 그래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0: 그렇군요.
2: 오히려 이 영화를 약간 호불호가 갈리게
1: 맞아요.
2: 만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렇군요.
1: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본인도 딱히 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2: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약에 그것마저도 그런
1: 난 이런
2: 또 다른 질문마저도
1: 이게 분명히 있으면
2: 재미있게 좀 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사모사하게 이제 묘사가 되다 보니까
0: 자신이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2: 그러니까요.
0: 그런 걸까요? 네, 그러면 7살 카케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사이에서 가족을 형성하면서. 뭐 기쁨도 있었을 거고 가족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닌가요? 또 다시 뭐 나는 나의 역할이 끝나면 벌어지는 건가?
1: 일단 뭐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모호해지는 거죠.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SF 작가들이 네.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안드로이드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그냥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비슷한 존재로 그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일반적인 사용법이거든요.
0: 그렇죠. 예.
1: 특히 이제 영화에서 SF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SF 가지고 얘기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부분이어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인간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대체 이 카카로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무슨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제 갑자기 이 가족을 떠나서 뭔가 안드로이드들끼리의 뭔가 사회작용을 하고 막 그걸 보면서 또 이 부모는 이 떠나가는 자식을 향한 어떤 그 미묘한 감정 같은 걸 느끼고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의 좀 산만함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굉장히 좀 인간 같은 방식으로 이 안드로이드라는 존재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그렇군요. 연기 휴머노이드 연기를 한 배우가 있는 거죠.
2: 네, 그쵸? 이 아역 배우를 고레다 감독이 이제 이번에 발굴을 했어요. 거의 이제 신인 배우이다 싶은데 이제 항상 이제 고레다 감독의 어떤 그 감독으로서의 장기라고 하면 정말 이런 아역 배우들을 어디에서 찾아서 발굴을 해내는지
0: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오디션을 그러니까 합니까?
2: 이번에도 뭐 200-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봐서 이 쿠아키 리무라고 하는 배우를 발굴해냈다고 하는데 정말 연기를 보고 있으면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실제 같아요.
2: 네, 너무 실제 같고 한국에도 이번에 이제 개봉 시기를 맞춰서 홍보 차원에서 이제 내한해서 관객과의 대화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본투비 연예인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이 대중을 대하는 이 아이의 방식이라든가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스타 같고 그리고 또
0: 이게
2: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즐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정말 이런 배우를 어디서 찾아내는지 너무 신기해요.
0: 능력이네요, 정말.
2: 그러니까요.
0: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부모가 아이를 잃은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과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지네요.
1: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결국은 존재가 떠난 다음에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이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면은 정말 스필버그 감독이 AI에서 했던 그 이야기의 방식을 훨씬 좋아하는 쪽이긴 또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함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그 이 두 부부가 카케루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집에 들이면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아까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엄마보다는 처음에는 아빠는 좀 더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자연스럽게 사실 아빠가 오히려 또 더 엄마보다 더 이 카케루를 자기 자식처럼 잃어버린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심경의 이제 변화 과정 영화에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계약을 종료하고 이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나한테도 맞는 일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각자 이제 고민을
0: 변동이 왔네요.
2: 신경 변화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잃은 이제 한 2년쯤 된 상태라고 이제 영화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는 과연 그 자식을 잃은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나중에 이제 이 카케루를 통해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이 영화의 이제 결말에 도달하게 그렇죠. 되는 이제 과정의 이제 종착지인 거죠. 그 영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면 그 기존에 이제 고레다 감독이 만들었던 다른 영화들의 결말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가족이 되었다. 이제 뭐 헤어지든 뭐 같이 살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의 결말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오히려 떠나보내는 결말로 이어지거든요.
0: 아.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휴머노이드와 가족이 될 수 없어. 인간과 아. 휴머노이드는 공존할 수 없어.
0: 아.
2: 각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보여지는 결말일 수도 있고
0: 아.
2: 이 부모는 이 카케루라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된다라는 이제 과정으로 결말로 도달하는 이야기라고도 이제
0: 해석이 그러면 두 가지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전 영화들과 조금 다른 지점이 이번 영화의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다면 휴머노이드나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그 이질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인간은 어쨌든 치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 매개체가 반드시 인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IT 기계 장치를 통해서라도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치유될 수 있고 있다. 치유되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긍정으로서 영화의 결말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치유의 과정으로 봐야지 가족의 완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2: 네.
0: 네, 인간의 치유의 과정으로 더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땠습니까? 그 부부를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부부 같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2: 그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남편 켄을 연기한 이 배우는 다이고라는 배우는 너무 이제 코미디 배우였었고 이제 이번 영화에서 완전히 본인의 영역하고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제 연기를 한 건데 이 감독의 다른 이제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일부러 이런 캐스팅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케미가 잘 안 느껴질 것 같은 두
0: 사람과.
2: 배우를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이 배우들이 한 가족을 이루었을 때 벌어지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야세 하루카는 뭐 이전에 내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이제 연기를 했었지만 고레다 감독 영화에서의 아야세 하루카는 뭔가 좀 듬직한 엄마, 장녀의 역할을 계속해서 꾸준히 했다 보니까 그 가족의 어떤 대들보, 이 가족을 듬직하게 좀 지켜갈 만한 역할이고 오히려 이 아빠 같은 캐릭터가 좀 들쭉날쭉한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그런 케미를 오히려 안 어울릴 것 같은 과정을 좀 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 인간이라는 게 각자 살다가 결혼한 게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1: 근데
0: 하죠.
1: 네. 이게 또 고레다 감독의 감독이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0: 네. 아.
1: 예전에 릴리 프랭키가 이제 이렇게 철없는 아버지 역할 같은 거 할 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릴리 프랭키가 그런 아빠 역할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도 이제 아빠는 밴드를 하나 그래서 약간
2: 모다기리조가 연기해
1: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좀 이렇게 진득하게 책임감 가지고 맞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타입이고
0: 부부의 타입이 약간 그런 형태를
1: 예, 그런
0: 많이
2: 종종 묘사를
0: 하기도 하는군요.
1: 식으로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조숙한. 좀 속 깊은 이제 그런 아이로 나오고 뭐 그런 식의 구도가 뭐 어쨌든 이 감독으로서는 좀 선호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는 속이 깊어. 남자는 좀 철이 없고 제멋대로 해. 같은 느낌.
0: 네.
1: 걸어도 걸어도 해서는 심지어 그 부모님으로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실 그 조합이거든요.
2: 네.
1: 할아버지는 젊어서 바람 피웠어. 할머니는
2: 네.
1: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있었어. 약간
0: 네.
1: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그 가족의 구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봐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예, 네, 좀 낯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상자 속의 양 한 줄 감상평을 두 분이 한마디씩 정리를 해 주시자면?
1: 제가 먼저 해볼까요? 저는 그냥 판도라의 상자 안에 마지막까지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했는데, 예, 네,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이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부가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제 어떤 가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느냐 모르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구성원들 떠나가는 순간에조차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0: 네.
2: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보이는 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자 축복. 그러니까 이 카케루도 마저도 이제 사랑을 하고 이제 잃어버린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었던 건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등장을 했기 때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래서 더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0: 그렇죠.
2: 그런 이제 극복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묘사하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자, 오늘 가족관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영화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상자 속의 양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2: 네. 미래 사회, 뭐, 이 그로테스크한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게 이제 소재가 되거나 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고 이제 즐겨 들었던 곡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영화에 등장하는 곡은 아니고요.
0: 예.
2: 그 라디오헤드의 앨범 중에 오케이 컴퓨터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여기 수록된 모든 곡들이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을 다 노래한 곡이어서 그 중에 마지막 곡인 이 더 투어리스트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천천히 변화를 너무 빨리 순응하지 말자. 천천히 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자, 신의 21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족 용혜원. 하늘 아래 행복한 곳은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슴에 안고 온 천지를 돌며 춤추어도 좋을 나의 아이들. 이토록 살아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평생을 이루어야 할 꿈이라도 깨어 사랑을 주겠습니다. 어설픈 애비의 모습이 싫어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지만 애정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것을.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뿌리더라도 고통을 웃음으로 답하며 꿋꿋이 서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항상 머리 맞대고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용혜원 시인의 가족이란 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삶의 질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보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에 먼저 써야 한다는 이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의 급여화는 당연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문제일까요? 잠시 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건강보험의 원칙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 반갑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학전문기자로도 활동하시죠.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학과학 특임전문교수 나와주셨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토론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예,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수준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보험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젊은 사람은 덩어리가 빠지면 사회생활이 힘드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탈모가 나처럼 가정력이다. 내가 한 40대부터 빠졌는데, 머리 심으라는데 안 심어요, 나는. 그냥 뭐,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8: 미용의 기준을 좀 넘어선 부분이지 않을까. 극도의 스트레스는 저희가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적용돼도 될 것 같은데요.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방안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여자들도 탈모가 많이 오거든요. 탈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외모적이 아니더라도 질병적으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암 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의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뭔가 병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0: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탈모가. 미용상으로도 만족하긴 하지만 생명과 이제 연결된 그런 의료비가 좀 많이 좀 드는, 수가가 좀 비싼 뭐 그런 병들도 많을 텐데 다양하게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사실.
11: 그 돈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2: 주변에 약을 먹는 청년들이 많아요. 탈모약이. 결혼을 안 한 30대들, 그리고 결혼을 한 30대들, 뭐 40대 초반도 젊은 나이인데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본인에게는 큰 고민과 고통이라는 얘기니까 청년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더 시급한 일이 많잖아요. 삶의 질보다는 생명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르자면 차선이 아니라 차차선, 차차차선 정도 되겠죠.
1: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네. 계세요. 문자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N6T님께서 탈모 주제라고 해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 기대했는데요. 다들 풍성하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근데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탈모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쪽 정수리 쪽을 제가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쪽 보면 저도 굉장히 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는 이 주제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탈모급여 확대 주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이야기가 중단이 됐잖아요. 토론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 의원님, 왜 토론이 이게 중단이 된 걸까요?
3: 아마 이제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0: 그 굉장히 많은 반대 여론이 있고
1: 네.
0: 또 이게 약간 정책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면서 이게 좀 뭐랄까 합리적인 토론을 현재 틀 안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0: 뭐 조금 다른 접근을 하거나 뭐 다른 시기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아무래도 큰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이재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 취소에 대해서.
3: 뭐 저야 뭐 지금 머리가 좀 풍성해서
1: 네. 네,
3: 좀 사실 우리 탈모로 고생받는 분들 마음은 내가 직접 다 이해는 못하지만
1: 네.
3: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국가의 재정인 또 이런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려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1: 네.
3: 뭔가 이게 좀 약간 선심성 정책 뭐 이렇게 호도되면서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것도 젊은 사람과 또 어르신들 또 이게 또 여성과 남성 이런 갈등들로 이게 번지면
1: 네.
3: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의료인들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잘 공개 토론 네. 안 하시는 거는
1: 네.
3: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그 취지는 좋았으나 부딪히는 지점들이 꽤 많다 보니까 토론까지 이어갈 수는 없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일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처음에 이게 이슈화되었을 때
1: 네.
4: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데 이것을 복지부가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6월 11일 날 복지부 장관이 언론인 간담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근거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세웠던 근거가 환자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이 갑자기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 이슈로 변져가는
1: 그러니까요.
4: 그런 상황에서는
1: 네.
4: 정책적 논의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부딪히니 조금 네. 식히고 나중에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4: 예.
1: 뭐 이런 취지군요.
4: 네.
1: 알겠습니다. 조동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토론은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5: 네. 일단 예. 모양새가 빠졌죠.
1: 네.
5: 예.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열린 토론회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김윤 의원님과 김윤 의원님은 이제 여당이시고 우리 뭐 이주열 교수님은 아니 그러니까 학자이시지만 저는 이제 의학 전문 기자를 17년 했는데 제가 17년 동안 겪었던 모든 정치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정책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5: 그러면 그게 그 차이를 무엇이 그 기준이 되느냐? 전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은경 장관에게 탈모를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을 그 생존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디테일을. 그런데 지난 6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생존의 조건이라고 밝힌 게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예민함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1: 네네.
5: 취업이 예민하고 대인관계와 연애가 어렵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취업이 어렵다면 탈모를 어렵다면 이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서
1: 네.
5: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정말 탈모로 이 취업 안 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거 인권위 조사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게 빈약했고 연애와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너무 주관적이고 정량적입니다.
1: 너무 추상적이네요.
5: 네.
1: 네네.
5: 그러니까 이걸 내놔봤는데 그 디테일 저는 정치적 저는 어떠한 정책도 정치적일 수 있고 선심성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논거가 무엇이냐 그 디테일이냐 무엇이냐를 봤을 때 준비가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부딪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 연기가 됐다.
5: 네, 저는 그렇게,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5: 예.
1: 알겠습니다. 조동찬 교수님 먼저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예.
0: 그러니까 정책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나쁜 정책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1: 네.
0: 약간 뭐 정치적인 이슈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론부터 내놓고 반대하거나 뭐 또는 그 반대의 경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치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약간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미뤄둔 것이지 아예 안 하겠다는 아니잖아요.
0: 네, 그럴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에 앞서서 뭐 토론이 지금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기자님. 교수님, 그 국내 탈모 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증가 추세 여부도 좀 궁금해요. 확실히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이 문제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5: 자, 일단 탈모 인구 얼마나 되느냐 저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5: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받는 사람 통계는 나와요.
1: 네.
5: 해마다 한 23만 명, 24만 명 나와요. 그런데 탈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 진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그 김선민, 조국 혁신과 김선민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우리 탈모 치료제가 공급되는 비용이 뭐 2022년에는 2164억에서 뭐 지난해에는 2458억, 그러니까 2024년에는 그럼 약간 증가한 것 같아요.
1: 네.
5: 근데 이게 탈모는 유전, 남성형 탈모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의 속도는 빠르게 해봤자 천년이고 길게는 만년 보거든요.
1: 네.
5: 최근에 우리 유전자가 달라질 게 없으니까 남성형 탈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탈모도 뭐냐면 고령화 질환이에요. 유병률이 20대는 2.5%밖에 안 되는데 70대는 거의 49%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 네, 절반 정도 되는 거군요. 네.
5: 그래서 고령화가 우리가 가속하니까 고령화 때문에 약간 늘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다시 2034 원래 보건복지부가 2034에 대해서 급여화를 결정했으니까요. 2034는 늘 이유는 없다. 그런데 2034에 탈모를 진료받는 사람이 늦는다는 건 이건 우리의 유병률 진짜 탈모가 는 게 아니라 탈모를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는다는 거죠.
1: 네네.
5: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탈모 환자의 통계 수는 아직 우리가 잡진 않고 있지만 탈모를 치료받고 싶어하는 2034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이건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그 의견이 제기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네, 만약 사회적으로 이걸 책임진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5: 네.
1: 알겠습니다. 김 의원이 이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탈모 치료제가 있고
0: 네.
1: 또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던데
0: 네.
1: 이게 왜 나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이걸 이제 치료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사실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탈모가 원형 탈모냐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머리 그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는 원형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요.
1: 네네.
0: 유전형 탈모 흔히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1: 뭐 예를 들어 N자 탈모라든가 네, 예. 뭐 이런 거 정수리 탈모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유전형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1: 네,
0: 이제
1: 네.
0: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조동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전형 탈모는 탈모 인구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닌데 탈모 약을 먹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면 늘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1: 네.
0: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외모에 신경을 더 써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건강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탈모라고 하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지 육체적인 건강, 죽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신체적인 탈모라고 하는 현상이 건강의 관점에서 이게 경증이다 중증이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그 원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다들 공감하시는
3: 네, 맞습니다.
1: 거죠.
3: 예.
1: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감하십니까? 네 분 다?
3: 네 맞습니다.
1: 사회생활을 뭐 공감하십니까?
0: 정도에 따라서.
1: 정도에 따라서.
3: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람마다 다르다. 예. 안드로

0: 보험은 이제 의료적인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말씀처럼 건강 재반에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료보험이 신체적 질병 중심으로 접근했다면은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예방이나 건강정진까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건강관리로 가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 네.
0: 이런 관점에서 탈모를 바라보면은 지금 심리적 부분, 사회적 건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은 결국 탈모를 우리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재만 이사님, 여기 뭐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2: 좀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1: 아,
2: 왜냐하면 네. 지금 곧 이거 뭐 의과대학생들도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제 두 분 뭐 우리 의원님과 교수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연합니다. 저는 저도 또한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외톨이 정식으로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런 부분 분들을 꼭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해야 되나? 아까 WHO에서 말씀하시는 건강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재정도 있습니다. 담배인상공사의 돈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급여, 비급여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급여 항목에서 이 탈모를 논한다는 것은
1: 네.
2: 제가 절대로 이 급여 환자들의 고충을 제가 탈모 환자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적용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탈모 환자분들도 이게 중증 환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런 필수 의료라는 말 제가 쓰기도 조금 그 워딩하기 필수 의료 아닌 게 없는데
1: 네.
2: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탈모를 그다음에 이 아까 우리 조동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또 탈모 환자분들 친구나 제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머리가 홀로동 벗겨지기 전에 먹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어보니까 먹을 때 유지되고 안 먹으면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의학적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뭐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재원 뭐 예비 타당성 검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재원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좀 모집단 이렇게 잘 해서 한번 시범 사업 같은 걸 한번 잘 시뮬레이션 하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이 탈모가 들어오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인 도미노 현상 또 중증 환자들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근보 재정을 이유로 이 급여 비급여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근보 재정을 내세워서 탈모가 근보 적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면 반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의 근보 재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자, 근보 재정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가서 근보 재정의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죠. 그거는 그대로 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네. 들자면은 우리가 탈모가 새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지에 구슬이 있으면은 이 구슬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급여하고 있는 항목 중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거칠긴 표현입니다만은 쓰레기 같은 약들도 있어요. 그냥 외국에서는 심지어 뭐예요? 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2: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1: 약입니까?
0: 아니, 그건 제가 얘기를 밝히기 어쨌든 네. 이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말은 건강보험 네. 적용이 안 돼야 되는 약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0: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1: 좀 풀어서 말씀해 네, 주시면.
0: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왜냐하면 지금 급여로 들어온 순간 그다음에는 탈퇴를 지키질 않아요.
1: 네네네.
0: 일부 하긴 하지만
1: 네네.
0: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묻어두고 지금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젊은 층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데는 근본 재정 문제를 딱 내세워서
1: 네네.
0: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될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십시오.
3: 일단 건보 적용을 혜택이라고 말 표현하신 거에 제가 절대 반대하고요.
0: 예, 저도
3: 우리가 낸 네. 돈인데 네. 우리가 낸 돈을 적용하는 거지 이게 마치 정치인과 우리 정부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을 혜택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야.
4: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 네. 이건 적용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0: 네. 네.
3: 뭐 본인들이 사재 털어서 우리 건보 재정 대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재정의 문제와 일단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적용을 늘려가는 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말씀은 되게 공감하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다만 우리의

0: 맞춤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홍명보 그 월드컵 대표팀이 그 체코전, 멕시코전, 그다음에 남아공전 똑같은 점수를 갖고 똑같 상대는 다른데 똑같은 점수를 갖고 뭐 경기에 임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뭐 김윤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안 좋은 게 두 가지 지표가 자살률과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회수예요. 네. 제가 오늘 통계 재난적 의료비를 갖고 갖는 가구수가 뭐냐면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파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소득의 40%를 내느냐 20%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보사연 통계에서도 OECD 두 배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의 수가. 이거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맞춤형은 일단 재난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는 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지. 예를 들면 여러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가 되게 낮은 사람들은 그런 아주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자살률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겪는 가정 낮추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정들 보니까 보사연 자료에 그대로 나오더라. 저소득층이고요. 아주 값비싼 항암제 그러니까 희소 난치병 질환 이거 겪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지 우리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건보 적용의 방향성을 네.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의원님 김의원도 한 네. 말씀 보태시죠.
2: 저는
1: 네.
2: 조동찬 교수님 하신 말씀에 뭐 100% 공감하고요.
1: 근데 거기에 동감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부분에. 네.
2: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 안에 탈모약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며 혹시 그게 부족하고 우리 경제 수준이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재정을 좀 더 늘려서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책임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네. 탈모 얘기를 그 안에 녹여내야지 탈모 얘기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지금 중증 환자 있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게 파탄 나는 사람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보이는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네.
2: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처럼 예를 들면 내가 20대 청년인데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게 뭐 내가 취업하고 예를 들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과 무관한 영역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원형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지만 선진국에서는 원형 탈모가 심각한 경우는 가발도 급여를 네, 해주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형 탈모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약이 아니고 가발까지도 해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1: 네네.
2: 그런 원칙에 근거했을 때 그러면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도 어떤 연령층에서 어느 정도의 심각 각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급여해 줄지에 대한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해보고
1: 네.
2: 아까 조동찬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잠재된 수요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본인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서 해보고 그래 가면서 우리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딱 탈모만 떼놓고 이걸 건강보험 적용해야 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굉장히 갈등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1: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네네. 되겠다. 그렇게 예. 하나로 떼어놓으면은
2: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하시는
2: 그래서 거군요. 제가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정책적인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탈모를 급여화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드리는 말씀.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방향이라는 찬성론에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정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암, 뭐 희귀질환, 뭐 필수 우려에 우선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들어갈 돈이 과연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 한 마디만 덧붙이면 네. 재정 문제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 논리로 가면.
1: 그런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종찬 님께서 건보료 인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3: 어려운 이슈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적절하게 비용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은 적게 하고 싶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네.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전 처음에 이게 이슈화되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2000년도에 건강보험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 보완하긴 했지만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포퓰리즘으로 가져가고 근본 재정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좀 배제를 해야만 좀 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1: 그래서
3: 봅니다.
1: 오늘 저희가 모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질문 하나 했거든요. 질문 하나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단체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의협 자체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4: 뭐 의협 자체에서 입장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 또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예, 사실 환자를 보다 보면 저희가 메디컬 엑설런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성으로서 판단할 게 참 많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가 단순히 머리가 빠진 것 때문에 우울한 건지 또 뭐 다른 여러 질환도 비만제 뭐 이런 것도 다 이런데 지금 이슈에 합당하게 들어올 건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나라가 아까 이제 우리 건강보험이 빨리 정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의 이제 K-메디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급속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 비교적 이 굉장히 덜 걷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급여라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고 나중에 이제 비급여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그걸로 이제 모든 수가는 오르지 않고 교차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윤 의원님 또 이렇게 전 범군대적으로 예, 같이 연대가 만들어져서 잘 얘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급여 시장도 있고 급여 시장도 있는데 급여는 제가 저희 의협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돈을 적절하게 걷어서 정말 이것까지는 우리가 수익 구조나 뭐 사회의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잘 나눠줘야 된다는 적정선은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급여에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랑 자기가 돈을 내게 하고 또 일정 부분 다른 또 보험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재원들을 가지고 와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들은 또 순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탐욕적인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많은 또 이게 다시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전립선 염화고 이런 거랑 다 디테일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꼭 이것이 급여 항목인 의료보험 재정으로 지금 논의되는 거는 의협에서는 당연히 반대죠. 다른 네네. 것들이 되게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네네. 다른 우선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현재로서. 역부족이다.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사님 그 환자단체에서 이번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환자단체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4: 아, 물론 이제 지금 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윤현 님 잘 아실 거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해주기 뭐 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거는 뭐 이 탈모제에 뭐 수천 배의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아까 우리 조동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파탄 날 정도로 항암 치료 못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원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외국같이 이 외국의 병원들은 또 우리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데는 또 기부 제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건공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책의 건보 재정에 한정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뭐 OECD 지금 뭐 탑 랭커에도로는 엄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건강보도 잘 돼 있죠.
4: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재원을 꼭 여기서 묶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건전한 재원들을 이끌어 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협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죠.
1: 절대 반대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짧은 팩트 체크. 네. 아까 환자 단체가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환자 단체 입장은 최근 몇 년간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에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부분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또 암 환자는 일부 좀 떨어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달라.
1: 먼저 여기를 해달라는 예. 거죠.
2: 그리고 보장성을 어떻게 정부가 강화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내달라. 이런 것이지 탈모
1: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2: 반대는 아니다. 네네. 근데 그거 얘기를 먼저 하냐. 큰 얘기를 먼저 하고.
1: 암 환자에 대한 먼저 보장을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탈모 이야기하자. 네. 이 순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네. 조동찬 교수님 어떻습니까? 명확한 질병성 기준과 중증도 구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0: 네. 완전 공감하죠.
1: 네네네.
0: 그거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화두가 돼서 우리의 건보 적용을 어떻게 국민의 그 눈높이에 삶의 질에 맞추자는 논의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첫 시작을 일단 탈모를 뗀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고 탈모를 뗐다 하더라도 중증도를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 탈모를 치료하시는 현행 의사들을 제가 이제 취재해보면 각양각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증도부터 정말 너무 심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약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에게 탈모, 이식, 가발 이런 거 보험 적용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그런 피부, 그러니까 탈모의 중증도를 먼저 나누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사람을 해주자. 그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덕였을 거예요.
1: 사회적 동의를 먼저 얻고 네.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이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1: 아, 저분을 좀 도와주자. 네. 뭐 그렇죠.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0: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또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제시한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일반 국민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쉽고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논의에서 돈을 빼고 모든 논의를 하는 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론수렴을 할 때 그때도 우리의 실체를 모든 걸 보여주자. 우리의 사실 일반 국민들 건보료 올라가는 거 싫거든요. 그 건보료 안 올린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실 포괄적으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일반 분들에게 공급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3: 듭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스텝이 좀 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정책 과정에서 일단 이슈를 던져놓고 그다음 디테일한 정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조동찬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왜 디테일한 정책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 과정에서의 순서로 보면은 아까처럼 그건 중간 정도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복지부가 너무 디테일한 걸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까처럼 포퓰리즘이다, 재정 문제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책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탈모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을 좀 더 확 때에서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환자단체의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입니다. 대략 65%라고 보더라도 아까처럼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 뭐 상위 30% 이 비율은 보통 한 80%가 돼요. 물론 환자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의 65%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높죠. 무슨 이야기나 정책은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려서 지금 이미 80% 가 있는데는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낮추고 오히려 낮은 비율, 우리 경증이라든지 이런 탈모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있는 곳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1: 네네.
3: 이걸 정책 철학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희귀질환이라든지 아까 중증질환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건 이제 우리가 정의론이라든지 다른 철학적 기조에서.

0: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정책은 정규 분포에서 중심 평균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극단치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산을 근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라든지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탈모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 이거죠. 네네. 저는 그런 부분은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핵심은 과연 탈모 포함해서 앞으로 근본 적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2: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제 공리주의가 학문적으로 지금 교수님과 예를 들면 특히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을 갖고 공리주의를 그 자체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걸로 기준을 삼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 학자 사실은 사회보험에서는 재난에 빠진 사람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1공리 원칙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 가구 수가 OECD 평균의 2배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공리가 뭔지 정말 다시 생각하는.
0: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희소질환자에는 본인 부담률 10%, 산정특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 정부에서도 아까 재난적 의료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또 확장은 확장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이주열 교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이라고 치부가 되는 뭐 비만이라든가 뭐 기타 피부 뭐 여드름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치아 교정 뭐 이런 거 사실 건강보험에 지금 비급여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환자 전액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탈모약을 이렇게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런 앞서서 있는 이런 것들도 차차 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이게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3: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3: 그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이 30대에 30% 탈모에 대해서 급여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60대에 60% 탈모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는
1: 게? 아, 진짜 어렵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제 돈으로 비급여로.
3: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1: 네.
3: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1: 네.
3: 이론적인 논의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탈모에 대해서 약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해야지? 그 원칙을 가졌을 때 적용되는 인구는 얼마나 되지?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뭐 그러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될 것과 탈모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
1: 네네.
3: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1: 사회적 논의로 그렇죠. 이제 가는 방향이죠.
3: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퍼필리즘이야. 건강보험에서 하면 절대 안 돼. 너네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1: 네.
3: 가면 이게 이 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1: 네. 그저 궁금한 게 조동철 교수님 그럼 아예 이런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겁니까?
2: 아니죠. 저는 네. 뭐냐면 포퓰리즘 이 논의가 뭐냐면 근거가 확실하면 그런 게 안 붙겠죠. 저는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여당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죠. 근데 맞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아닌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우선순위가. 사실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우리 쓸 돈 아니라는 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하시면서 느닷없이 이게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방거 후에. 그러니까 반대편 정치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3: 네. 뭐 저는 뭐 정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은 뭐야? 30대 30% 탈모해 줄 거야? 60대 60% 탈모해 줄 거야? 저는 30대 30% 탈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인 노화에서 벗어나는 그 같은 연령대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1: 반대여야 하지 않나요? 젊은 층들을 더 많이. 많이 지원.

0: 해주고 어르신들은 좀 이제 사회생활 좀 덜 하시니까
1: 30대 30%를 적용해 주는 게 맞다고 60 그러니까 탈모의 정도로 보면 60%의 탈모가 더 심하지만 네네. 30대에서의 30%의 탈모가 사회적으로는 60대의 60% 탈모보다 그렇죠. 더 심각하니까
0: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1: 그런
0: 들어요.
1: 원칙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네. 논의를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네네. 방향으로 네.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재만에서 앞에 정책이사도 예. 한 말씀 해도 되나요?
0: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2: 이거 진짜 정말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공리주의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김윤 의원님께서 어떤 제가 보기에도 정책적인 몇세 몇 퍼센트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그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내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의사들이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아까 뭐 좀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저 빵을 제공해 주셔서 만약에 지금 좀 갑자기 확 당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0: 네. 굉장히
2: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두 분께서 탈모를 가지고 지금 다른 중증 질환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응급실 재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공리주의 나오면 뭐 아담 스미스도 나와야 되고 뭐 윌턴 프리드만 뭐 인비지블한테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 또 정치에 크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제가 개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탈모약이라는 게 개발이 된 게 아니고요.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더니 머리가 되게 풍성한 애들인데 성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애들을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5 알파 리덕타제 지금 얘기하는 M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을 이제 개발해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0: 그게 원래 전립선 치료제 그렇죠. 크로스카를 네 개로 쪼개서
2: 맞습니다.
0: 나오는 게 프로페시아죠.
2: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은 현재 이게 정말 탈모 치료제 급여 비급의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남성형 탈모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의 추구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국민들이 아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전문 직업선이나 우리의 엑설런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 처방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생기냐면 전립선 처방하는 건 좀 싸요.
0: 맞아요.
2: 예,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처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0: 아 실제로 그 예. 약을 처방받아서 칼로 쪼개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옛날에.
2: 이제 5mm짜리는 그렇고 예. 1mm짜리는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어느 부분은 대한의사협회나 또 우리 의사들의 전문 직업성에 맡겨주시고 두 분 또 나중에 요즘은 또 이게 시민단체분들이나 사회적 합의를 또 우리가 항상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가 지금 굉장히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벌어들이는 것보다 배분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 위원님들하고 탈모에 고통받는 분들을 좀 더 다른 식의 어떤 재정으로 해주고 지금 사실 건보재정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우선순위로서 좀 이렇게 미루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0: 건보는 아니다.
2: 예, 아닙니다.
0: 그렇게
2: 예.
0: 생각을 하시는 거죠.
2: 절대 안 됩니다.
0: 다른 복지의 방법이 있을 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2: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 복지.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 쪽은 아마 보건 쪽도 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좀 감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뭐 비만이나
2: 복지 쪽이 아닐까 이제 보건 네네. 보건이 저희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니까요.
0: 점차 늘어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여드름, 뭐 치아교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 굶주려서 살던 전체 우리 생태계가 이제는 너무 많이 잘 살고 질병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0: 네.
2: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는 이 어느 곳에 아까 쓰레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잘 한번 좀 털어야 될 시점인 거는 맞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여러 가지 진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율 규제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대한의사협회 노력을 하고 우리 두 분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의견도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 네.
3: 치료제가 금보 적용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0: 네.
3: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까처럼 이미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임상적 유용성,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영향, 근본의 영향비 이런 걸 다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아니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다시 건강보험 보장률로 돌아가서요. 현재 의료 종별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 대략 한 81% 정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급 로컬의 의원을 내려오면 57%밖에 되지 않아요.
0: 네네.
3: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의원급이 지금 비급여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의원급의 비급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가져가야 된다.
0: 그러니까 더 큰 뭐 네. 위험 있는 병도 있지만 네. 복지를 위해서 작은 병도 나라에서 네.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늘려가는 게 예, 좋을 예. 것이다
3: 다만
0: 라는 말씀이죠.
3: 본인 부담률은 현재 약값은 30% 본인 부담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네. 물론 종별에 따라 조금 차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을 아까 50이나 80 선별급여로 가져가더라도 최대한 그러니까 의원급에 있는 비급여들은 건강보험으로 포용해야 된다. 범위를 포괄시켜야 된다. 이게 제가 갖는 입장입니다.
4: 저는요. 제가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 증원 2천 명 할 때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그 의대 증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고령화를 정말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0: 네.
4: 고령화의 3대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영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였죠.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위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두 번째 키워드가 세대 간 분열이고요.
0: 네.
4: 우리 곳간이 좀 넘쳐날 때는 여기저기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입니다. 우리 그리고 65세 이상이 쓰는 건보 적용 비용이 다른 연령보다 3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65세 갑자기 증가하니까 이번에 100조 원 넘게 썼어요. 100조 원. 그리고 우리 국회 예산처에서 했죠. 올해 건보 재정 적자 5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때는 성장하는 국가일 때는 그래 탈모 치아 교정 점 빼는 거 해줄겠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정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지나갔던 나라를 보나 우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우리의 통계를 보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0: 네.
4: 정재욱 고대 예방의학과 정재욱 교수가 논문 냈죠. 이대로. 건보 적용 더 안 늘리고 이대로만 가더라도 2050년에는 지금의 건강보험료 두 배가 된다는 그 논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죠. 아까 건강보험료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는 지금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지금 두 배씩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네.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자 우리 이제 탈모도 치아 교정도 비만도 이렇게 하는 논의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푼 아쉬운 국민 입장에서 진짜 말로는 멋있는데 진짜로 내가 돈을 더 내면서까지 두 배 이상 내면서까지 이 문장들이 멋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3: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보 재정 안정화는 안정화대로 방안과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당연히 있죠. 지금 말씀처럼 저도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준비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30조 정도의 준비금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준비금도 나름대로 갖춰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누수가 이루어지는 이 건보 재정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처럼 그렇다고 해서 재정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김윤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죠. 재정 상태에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지금 희귀 난치 정도 진행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만약에 100이면은 70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동안은 그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의원급에 있는 비급여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있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 나가자는 입장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동찬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머릿속에 딱 박히긴 하네요. 2050년에 여러분들 두 배 낼 수 있어요. 탈모까지 보장해 주면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4: 그런 거 보장 안 해 드려도요.
0: 네, 뭐 이런 생각이
4: 만약 그런 것까지 보장하면 그게 네. 2.5배 3배가 될 수 있겠죠.
3: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 새로운 적용 범위 확대를 네. 하지 말자라는 논리로 나오니까 훨씬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죠.
0: 감성적으로 네. 와닿는 걸 수 있다.
4: 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네. 삶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하는 게 경제거든. 나 쪼들려. 물가 너무 올랐어. 기름값 너무 올랐어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냐면 각자 고위공무원의 먹물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기자들이 제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현장 사람을 찾지 교수님 인터뷰 고위공무원 인터뷰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현학적이라서.
5: 아니 근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중에 건강보험료 두 배 내고 탈모 치료해 줄게라고 하면 과연 청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김인희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
1: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해 줄 거냐 말 거냐에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약에 초점을 두니까 계속 지금 논의가 약간 공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지난 십몇 년간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형 당뇨, 흔히 이제 소아 당뇨라고 부르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애들에서 그 무선 인슐린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치처럼 이렇게 팔에 붙이면 인슐린이 일정량이 계속 공급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무선 펌프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고 네. 유선 펌프만 적용을 해줍니다.
5: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 유선 펌프가 일단 덩치가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펌프하고 인슐린이 주입되는 부위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아. 근데 불편하군요. 애들이 확실히 애기들인데 예,
1: 쉬는 시간에 나가서 뛰어놀면 예. 그 관이 빠집니다.
5: 아 이런 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1: 그런데 예. 예.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유선이나 무선이나 인슐린을 공급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선이 유선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네.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그 소위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그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중증질환 중에서도 유전성으로 망막이 망가져서 실명을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환에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가 있는데 2차 치료제가 물론 훨씬 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를 일단 쓰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2차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데 그 2차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1차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1차 치료제의 부작용이 실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치료제, 그 1차 치료를 쓰다가 부작용이 나서 끊었는데 1차 치료제를 써야 하는 기간을 충족을 못해서 1차 치료제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렇게 그 우리의 건강보험 그 기준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환자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네. 우리가 어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다 털어놓고 네. 큰 틀의 논의를 그러네요. 하고 그 네. 안에서 탈모 얘기를 해야 네. 이 탈모 얘기가 풀리지 탈모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네요. 얼마든지 예, 예.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5: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너무 옛날 게 적용되니까 이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된다. 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칼로 물 자르듯이
1: 관료적으로
5: 예,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논의는 한번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 안에서 해결하다가 보면 탈모나 비만이나 뭐 피부나 뭐 치아 교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 좀 식히고 가죠. 잠시 로고 듣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6: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과 교수,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저희 방송 이후로 거의 뭐 역대급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4092님. 탈모 권보 적용 그냥 포퓰리즘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재원의 우선순위는 너무 선명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논의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봉희 님께서 권보 재정의 부담만 안 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 통념상 급선무가 무엇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권보 재정의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이쪽에서는 의원님은 부담이 아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로 설계해서 가면 된다.
2: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4: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해도 인구 구조 때문에 두 배를 내야 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부담을 안 준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0: 무조건 부담이 되는 겁니까?
3: 아니 그 조금 다르게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일부 학자들께서 이제 최소 1000억 최대 뭐 7천억까지 지금 탈모 근보 적용했을 때 추측해 하시는데요. 그거는 현재 약간 30% 본인 부담률을 했을 경우에 말씀이시고요. 이제 지금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 설계에서 Y 값을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하느냐. 아니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0: 뭐 선별급여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3: 선별급여도 본인 부담률을 본인 50으로 할 것이냐, 네네. 80으로 할 것이냐
0: 본인 부담
3: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0: 알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또 소개해주면 계속 이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건보료 올까봐 걱정된다. 저도 탈모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가발 잘 나오고요. 생존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히 급여했다가 건보료 오를까봐 걱정됩니다. 이 의견이 오늘 제일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피님께서 지금 중증 수술 중에는 보험 적용 안 되는 수술 많습니다. 네. 탈모보다는 이런 생명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에 지원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또 문자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에 또 문자가 왔으니까 또 반대되는 문자도 많이 옵니다.
3: 아, 좀 알려주세요. 예,
0: 2018님 친구들이 풍성한 제 머리카락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올해 초부터 정수리와 가르마 부근으로 머리카락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해서 고민이에요. 이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184님 두상이 예쁘면 머리 빠져도 그런대로 뭐 개성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아 이건 좀 사람마다 좀 다른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희님께서는 탈모가 건보 적용되면 비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했던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식 이 방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4: 자 환자 부담을 높이면 네. 건보 적용하는 의미는 폐쇄되겠죠.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이거 뭐 파일럿 스터디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엠바고도 걸었겠지만 확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연령 아주 2034고 본인 부담금 80%야. 그럼 이거 한 달 약값이 얼마죠? 5만 5천 원인가 그렇죠. 오리지널 그렇죠. 가장 비싼 거. 5만 5천 원 사실 저는 한 달 약값이 5만 5천 원인 게 2034 청년들에게 진짜로 부담스러운 약값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 부담금 80%면 한 4만 원을 내고 만 원 줄게? 그러면 그거 진짜로 부담 덜어주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아까 우리 김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제가 다 취재하고 보도했던 건데요. 소아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 그 일단은 그거 우리 외국 거 사다 오는데도 우리 식약처가 고발했죠. 그분을. 이거 영화 슈가를 보시면 나옵니다. 요 실제 사례가 슈가의 사례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제가 보도했는데요. 이 5억입니다. 5억. 유전 아주 드물어요. 우리 그것도 딴 약 다 쓴 다음에 안 들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해줄 거면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우리 조현병 치료제도 그렇잖아요. 조현병 우리 조현병 무슨 묻지마 사고하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랑 전혀 다를 게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이번에 석 달 동안 한 번 주사 맞으면 석 달 동안 유지되는 그 치료약이 올해 학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어. 너무너무 효과 좋다고. 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신과사들이 이거 보험 적용하려면 미쳐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 아까 김윤 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재난적 의료를 겪는 가구가 OECD 평균 두 배다.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돈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돈 문제는 제일 많이 따지세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은.
5: 그렇죠.
4: 그래서 네. 그런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탈모 적용 안 하고 아무것도 적용도 안 하고 지금대로 유지하더라도 두 배 정도 더 낸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아 그래도 잘만 하면 두 배 안 되게 해줄 수 있게요. 그건 좀 어색하다.
3: 어쨌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적용하지 않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당연히 해야죠.
5: 네.
3: 그리고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이 가졌던 기조 중증질환 희귀질환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높죠.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탈모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가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처럼 80을 쓰고 나머지 20을 앞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그런 것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떻게 선별급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80%하고 50% 할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가 젊은 층들에게 2034 젊은 청년층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5: 네네.
3: 왜냐하면은 이 젊은 층들이 앞으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젊은 층에는 의료기관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볼 때도 아 국가가 적어도 우리에게 관심 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5: 그런
3: 보거든요.
5: 시장의 메시지를 줄 수 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시는 것 같고요. 이재만 회사님,
2: 아니,
5: 이게 선별급여로 가면은
2: 네네네.
5: 의료계의 입장은 뭐 좀 바뀝니까?
2: 이게 사실 선별급여라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5: 아,
2: 저희가 보기에는
5: 이제 네.
2: 왜냐하면 사실은 이 비급여라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이 보건계 말 중에 의학 분업과 비급여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5: 왜냐하면 환자 전액 부담 없거든요. 정도로 해석되죠.
2: 예, 해석이 잘 안 돼요.
5: 네.
2: 거기다가 또 그거를 어떤 비급여로 있던 좀 재정 부담이 커서 이제 급여로 들어오기 전에 야 이거 둘이라니까 좀 크고 확인해야 됐고 여러 눈치를 보다가 이제 선별급여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뭐 좋은 순기능도 합니다. 뭐 MRI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뭐 저는 선별급여를 플렉서블한 정책으로 이용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이 정말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 가라든지 어떤 진단 내릴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5: 네.
2: 그다음에 어떤 통계적으로 김윤 의원님이나 우리 사회학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 네.
2: 그 저도 그것도 비만도 말씀하시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우리 갑자기 그 마혼자로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마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스트릭트하죠. 네, 그리고 또 이미 비만도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급여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우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적으로
5: 네.
2: 또 뭐 요즘 뭐 또 무슨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됩니까?
5: 일본 가서도 뭐, 많이
2: 이런 네, 이런 막 들어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비지블 핸드라고 이게 저희가 어느 건전한 사회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5: 네네.
2: 어느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5: 네.
2: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갑자기 급여 시장에서 비급여 시장에서 급여로 들어온다는 건 조금 걱정이
5: 알겠습니다.
2: 됩니다.
5: 네. 아, 이제 좀 결론으로 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정 기간 시범 사업 거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4: 네, 좋습니다.
5: 네네. 네. 좋다고
2: 네, 저도 좋습니다.
4: 중증도를 네, 나눠서 해본다면 네. 저는 찬성합니다.
5: 김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저도 시범 사업 해보는 거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3: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 네,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핵심 지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0: 과연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지. 근데 이거 1년 이상 먹어야 효과 나오는 거 아시죠?
2: 네. 예. 저는 안전성과 유용성이라고 봅니다.
0: 안전성을 예. 의학적으로 그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2: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 어떤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됩니까?
2: 모든 그 식증약 약즉식이라고 네. 모든 약은 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예, 그럼요. 이거
0: 먹고 있는데
2: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래요?
2: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시범 무슨... 사업에서 아니 제가 뭐 네. 무섭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1: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모든 의약 허가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네. 의약품만 네. 판매되기 때문에
0: 그렇긴 하겠죠.
1: 일부 예측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네.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서 판매되는 것이지 예.
0: 네, 알겠습니다.
2: 부작용보다 뭐, 네, 네.
4: 저는 네. 탈모로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렇게 극도로 고생하는 사람을 몇 명을 구했는지 전 그걸 기준으로

0: 뭐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네. 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을 구해낼 네.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면 네. 우리가 시범
1: 100% 찬성한다. 적극 찬성합니다.
0: 적극적으로
1: 그러니까 탈모 찬성한다.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을 몇 명을 구했는지 예. 그 기준을 좀 보고 싶습니다.
0: 그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그 탈모의 중증도가 얼마나 심한지 네네. 그게 같은 연령대나 또는 같은 성별 네. 사실은 여성에서의 탈모가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네네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성별, 중증도 그다음에 약을 썼을 때의 효과 네. 또는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30초 남았거든요. 한 1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지점을 봐야 될까요?
3: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약제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다음에 심리적 상태 심리적 조금 상태. 이런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해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약에 대한 효능. 부작용, 안정성, 네. 안정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열띤 토론해 줘서 다시 한번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탈모는 정말 누군가에겐 외모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논쟁의 핵심은 탈모를 뭐 가볍게 보느냐 뭐 이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삶의 질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중증 필수 우려라는 기본 원칙과 어떻게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책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진 않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더 아픈 사람을 뒤로 밀어내지 않아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베타참외, 러쉬멜로, 여름금파. 언뜻 들으면 수입산 과일 이름인가 싶으실 텐데요. 최근 우리 농가가 개발한 국산 신품종의 이름들입니다.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달라지고 건강까지 생각한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타참외는 베타카로틴을 강화한 참외, 러쉬멜론은 당도를 높인 프리미엄 멜론, 여름금파는 무더위에도 잘 자라는 쪽파입니다. 사실 농산물도 맛과 기능, 재배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죠. 과거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품종을 어떤 가치를 담아 소비자에게 선보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 하나가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베이로의 신토부리로 시작합니다.

0: 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늘은 남북경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까 하는데요. 네. 남북경협은 1988년부터 시작됐죠. 1988년에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라는 77선언에 따라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0: 남북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들이 용인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8년 10월에 대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을 발표하면서 남북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기억하시는 1991년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우리가 흔히 기본 합의서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되면서 네. 남북 간의 본격적인 협력의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북한이 93년에 NPT를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발발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투자 협력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93년에 북핵 위기 그리고 19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남북 교역이 위축되는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다가 19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이 되면서 김영삼 정부 시기에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1994년 11월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위탁 가공이 확대되고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교역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과 1997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북 교역 역시 다시 위축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1: 남북 경협의 1단계 도입기 살펴봤고요. 2단계 한번 볼까요?
0: 다음 단계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성장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성장기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 출범 그리고 1999년 9월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가 채택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죠. 1998년 4월 김대중 정부 시기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기업인의 수시 방북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당시 기억하시는 6월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같은 사건들도 있었죠. 네. 그러면서 9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죠.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대규모 대북 지원과 함께 2000년 12월부터 4대 남북경협 합의서가 서명이 되면서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분위기도 함께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2003년에 개성공단이 착공되면서 이전에 금강산 관광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이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당시 첫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7년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들도 계속 진전이 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2007년 10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을 합의를 했고 2007년 12월부터는 개성관광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요 성장기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단계 성장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 보죠.
0: 이명박 정부 시기 이후 현 정부, 지금 정부 시기까지를 전체를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니까요.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었고 이후에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모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위 그랜드 바겐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요. 2010년 천안함 사건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인 오이 조치가 발표가 된 상황이고 이 오이사 조치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상황이죠. 그리고 2012년 통일 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 항아리 운동 같은 것들도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전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완전히 중단되게 되죠.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8월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0: 간에 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9월부터 재가동을 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2013년에는 한러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화산 물류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남북러 3자 간의 다자 간 남북러 경협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경원선 복원공사를 착수하기도 했지만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로 이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나진화산 사업도 지원 중단을 발표하면서 남북 경협이 완전히 중단이 되게 됐죠.
1: 앞서 말씀하신 그 5.24 조치의 주요 내용도 되짚어 볼까요?
0: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발효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남북 간 일반 교역 그리고 위탁 가공 교역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있었고요. 북한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허가하지 않고 개성공단은 지속하 체류 인원도 축소해서 운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보류를 하되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라는 조치를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월 24일에 발표를 했죠.
1: 그 3단계의 정책일을 지난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0: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도출하면서 당시 남북 간의 논의들이 좀 진전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평화경제를 강조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라고 하죠.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남북 철도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진전도 달성한 바가 있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교역이 복구되거나 정상화되는 어떤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한계로 남아 있었죠.
1: 네.
0: 그다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을 담고 있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상호교류, 인도적 문제나 재난, 기후변화 문제 이와 관련한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1: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추진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중요한 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1: 네.
0: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서 남북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특구를 지원하는 것들 역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그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2: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2: 지금 뭐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 지금 기준에서 지금 1,530원, 35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분기 석 달 동안 평균 환율도 지금 1,500원 넘었어요. 그런데 월 평균 이 환율이 1,500원대 이상, 그러니까 이거 평, 뭐 분기도 그렇고.
1: 네.
2: 이건 지금 IMF 외환 이게 다음에 처음이에요.
1: 그래서,
2: 뭐 잠깐 올라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리만 사태 때 이후에도 이제 1,500원대 이상으로 한번 찍긴 했는데, 이렇게 막 월 평균 또 뭐 분기 평균 이런 거는 처음이어서 이제 1,500, 이게 이제 뭐 일시적 고점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올해 뭐 우리나라 수출도 무역 수지도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환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2: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면 흑자가 나잖아요.
1: 네.
2: 뭐 물론 이제 수입보다 많다는 전제하에서 흑자가 나면은 이제 기업들이 뭐 이럴 때면 달러로 이제 가득을 해가지고 그 원달러 시장 가서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갖다 사가지고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달러 팔고 원화 사니까 원화 강세 즉 환율이 그렇죠.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금년 그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지금 43.5% 엄청 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반도체 특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흑자는 무역 수지 흑자는 1월부터 5월까지 1,01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동기로 하면은 작년에 좀 작았기 때문에 436%
1: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2: 엄청 급증한 거. 역대 지금 역대 최고게 한 게 2017년에 이제 그 연간으로 해서 952억 달러였는데 이걸 갖다 5개월 만에 조기 돌파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와.
2: 엄청나게 흑자를 많이 내긴 낸 건데 야 그럼 왜 그러면 뭐 이거 좀 엄청나게 오히려 환율이 하락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나 보니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이제 가득은 했는데 그럼 원달러 시장 가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가지고 원화가 이제 강세 즉 원화가 하락해야 되는데 충분히 안 팔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충분히 바꾸지 않는 거예요?
2: 그 이제 뭐 시장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0: 달러가 더 오를 거다.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한미 금리 차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네. 1.25%포인트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2.5%, 미국은 3.5에서 3.75니까 미국이 사실 신용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달러 강세가 된 요인이고, 또 그 이번에 또 미 연준에서 저번에 또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그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차피 달러 또 사야 되는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수료도 내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환율 기대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과거에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그러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다툼도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러시아
1: 네, 이슈도 있고
0: 그래서
1: 있고.
0: 이 원자재 결제라든지 뭐 해외 투자 외화 부채 이런 것들 대비해 가지고 유동성을 달러 유동성을 쌓아야 된다 기업들이.
1: 네.
0: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은 달러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또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좋겠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전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해외에다 투자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1: 아.
0: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거기다 하려고 하면 달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거기다 또 공급망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에 공급망이 지금 먼저 디커플링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외화를 많이 갖고 있어 특히 이제 달러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 그 기업들이 이제 달러로 비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외화 예금 주로 달러인데 한 네. 80% 90%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에서 130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작년 말보다는. 근데 2023년 대비로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한 1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1: 외화 예금이 조금 줄었어도 환율은 뭐 여전히 높은 것 같은데 환율이 오르는 것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환율 그러면은 외화의 수요 공급에서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시장 같으면 이제 그 달러 그 원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근데 이제 그 원화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이런 수출입만 즉 무역 수지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상 수지 얘기를 하는데 자본 수지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쉽게 뭐 청취자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이렇게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가 또 외국 가서 이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 바꿔야 되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원달러 시장에 와가지고 여기든 역내든 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야지 원화 표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원화 표시니까 원화 표시 주식 살려면 원화를 갖다 사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 팔고 원화 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사면 그러니까 원화 강세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화가 하락하는 거. 반대로 외국인이 팔면 그냥 팔기만 아깝고는 이제 원달러 시장에 영향이 없는데 팔고 나가면 바꾸면 달러로 그러면 이제 원화가 약세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돈을 좀 벌었다고 팔고 안 나가면은 주식만 팔고 원달러 시장 가서 원화를 팔고 달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냥 스테이 하는 거지 한국 내에. 그러면 이제 원달러 시장 원화 시장이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데 팔고 나가면
1: 나가니까.
0: 달러를 사면 그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게 그 작년 대비 지금 금년 5월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매도한 게 순매도 한 게 11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전체 순매도기 11조니까 10배가 넘어요. 작년에 순매도보다 지금 5개월 동안 순매도가 10배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숫자를 갖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그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 예금이 지금 네. 120조, 130조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판 게 순매도액이 지금 114조니까 거의 비슷해요.
1: 비슷하네요.
0: 그러니까 지금 그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원래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즉 원화로 안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하락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좀 일부 있고 크게 더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나간 거예요. 작년 전체 순매도 금액의 10배 이상을 5개월 동안 팔아서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요인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기금도 약간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또 외국 주식이나 또 이런 거 채권은 주로 뭐 많이 사지는 않을 거고
1: 네.
0: 외국 주식 사잖아요. 우리가 서학기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요새 핫하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나간 돈이 5개월 동안 지금 1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팔고 나간 거에 비하면 한 10,

0: 10분의 1인데 그래도 하여간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1: 엄청나네요.
0: 선임 선수는 이제.
1: 그러면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 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어떤 상황이에요?
0: 일본은 우리랑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일본 엔화도 지금 약세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일본도 지금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저번에 이제 금리도 올리고 뭐 그랬는데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했다는 건 사실상 이제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구매력 하락은 사실상 환율의 약세 이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약세고 동남아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많은 데들이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 이런 데들은 좀 약세인데 우리가 제일 심해요. 우리가 제일 심하고
1: 그런가요?
0: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예요. 지금 달러 대비 중국은 강세고 싱가포르는 뭐 중립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남아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약세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약세다.
1: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높으면 수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 기업에는 좀 좋은 거죠?
0: 그렇죠.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반감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이 있다는
1: 얘기를 해요.
0: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환율 올라가면 보통 이제 환율에서 그 우리나라가 좀 손해보는 것 대비 물건이 더 많이 팔려갖고 전체 수출 대금을 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제 뭐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원자재라든지 뭐 수입 비용이 굉장히 부품 뭐 에너지 특히 에너지 같은 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 비용 때문에 뭐 이게 별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그래도 뭐 한액장이라든지 뭐 해외 생산 망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데 중소기업이나 뭐 이제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더 많아서 지금 무역 그 협회 조사해 보니까 수출기업의 80%가 사실상 고환율에서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심각하네요. 이런 고환율이 물가 그리고 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원래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원환율이 한 1% 올라가면은 생산자 물가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게 한 0.에서 0.4%. 소비자 물가는 뭐 이렇게 좀 가운데서 이렇게 흡수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0.05에서 0.06 정도 퍼센트. 그러니까 뭐 좀 크진 않은데 시차를 좀 두고 나타나는데
1: 네.
0: 이번이 좀 다른 거예요. 이번은 이게 그 환율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환율만 지금 연초 대비 지금까지 한 7% 올랐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뭐 곱하기 뭐 생산자 물가 0.3 뭐 소비자 물가 0.05 하면 큰 게 아닌데 유가.
1: 맞아요.
0: 유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시차를 두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지금 그 물가의 그 시차가 보면 물가가 후행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피크 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피크 친 게 한 3월, 4월 두 번 팍팍 때렸거든요.
1: 네.
0: 그때 피크 쳤는데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3분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지금 7월부터 9월까지가 3개월, 6개월 주지 않고 이때까지가 이제 물가상승 부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뭐 이미 뭐 우리 생활 물가 많이 영향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휘발유 값은 바로 올랐고 전기 가스 뭐 식품 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유학
1: 쉽지 않아요.
0: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환율 올라가면은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가게는 소득이 감소했다. 만약에 연초 대비 지금 한 7% 올랐으면 소득이 7% 감소했다. 네, 작년 대비 한 10% 이상 올랐으면 10% 감소했다. GDP가 올랐어도 우리 GDP 얼마나 오르죠? GDP가 뭐 한 2, 3% 그 실질 개념이니까 거기다 물가를 더하면은 우리가 그 명목상의 GDP가 이런 게 평균적으로 그런 물가가 한 2%라고 잡고 성장률이 3%하면 5%, 5%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지금 환율이 10% 정도 올랐으면 실질 소득 마이너스 5%.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1: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0: 예,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그 신영수 총재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제 그분이 5월 말이죠. 5월 28일 금통위 때 이제 금리는 일단 동결했어요.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내부적으로 금통위원 간에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기자회견 때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매파적 발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다음에 금통위가 이제 7월 16일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은 사실 이제 금리 올리면 뭐 기업들 위축되고 그죠.

0: 자금 조달 위축되고 그다음에 네. 특히 이제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채 부담이 커지면 맞아요. 부동산도 지금 막아놨는데 금리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담이 많은데 이제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용어 노트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동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서약.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그 TV 시대를 맞이한 디즈니의 예. 이야기 이어가 주신다고 했는데 예. 해주시죠.
2: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전쟁 때 관제 영화를 만들면서 회사를 간신히 유지케 하고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영화를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변화에 주목을 해요.
1: 어떤 걸까요?
2: 하나는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였잖아요. 실사 영화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V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실사 영화를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실사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제 하신 유명한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모르고 제 그러니까 잘은 못하지만 제가 어떤 제 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그 말 중에 하나인데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략이란 전략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강점 위에 설계한다라는 것이죠. 아. 단점을 보완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강점에 집중하라.
2: 네,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점 위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트 디즈니도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강점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야지 약점을 보완하다 보게 되면 죽두밥도 안 된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실천에 옮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1: 맞아요.
2: 왜냐하면 사람들을 볼 때도 밑에 직원들 볼 때도 밑에 직원들이 와서 웃기지만 이제 우리 일하는 동료들을 볼 때도 항상 사람은 장점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단점부터 보이기 때문에 이 장점이 한다라는 게 마치 쉽지가 않아요.
1: 아, 맞습니다.
2: 네, 월트 디즈니는 여기서 판단을 한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변화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은 한계가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잘하는 거. 스토리 잘 만들죠. 영화 잘 만들죠. 음악도 잘 넣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실사영화로 가자.
1: 참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 실사영화에 대한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2: 예.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실사영화가 돈이 적게 들었답니다.
1: 아, 또 그렇게
2: 애니메이션이
1: 되나요?
2: 돈이 훨씬 많이
1: 오히려.
2: 예. 그래서 제작비도 훨씬 듣고 만들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첫 장편으로 남부의 노래라는 걸 만드는데 왕따 백인 소년이 흑인 아저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그 줄거리를 가진 건데 이게 뭐 인종주의적인 그 편향이 있다라고 비판은 받았지만 어찌 됐든 성공을 합니다.
1: 잘 됐군요.
2: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웅담을 담은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근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디즈니의 최초의 100% 실사 영화.
1: 아, 어떤 거예요?
2: 그전 영화들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섞은 거예요. 100% 실사 영화 유명한 보물섬을 만듭니다.
1: 아~
2: 다 아시죠? 다 아시죠?
1: 성공 거뒀겠죠 이거.
2: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성공한
1: 맞아요,
2: 거예요.
1: 우리가
2: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아세요? 뭐 미국 영웅담은 그린 작품이랬는데 So Dear to My Heart. 아,
1: 모르겠는데.
2: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도 아주 크게 성공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딱 아는 거 뭐 아.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일곱 난쟁 딱 알죠. 그다음에 이런... 보물섬
1: 알죠.
2: 딱 알죠. 네. 미키 마우스 딱 알죠. 크게 성공을 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을 영어로 만들어서 한 400만 달러 벌고. 이 돈이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죠.
1: 해주는군요. 네. 실사 영화에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을 해요 디즈니가?
2: 저 디즈니의 일대기를 이번에 이 방송 중에 다시 읽으면서 뭐 조금 읽었던 것도 있고 좀 제대로 좀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천재예요 천재. 전쟁 중에 전쟁 교육 영화를 만든잖아요. 본인이 전쟁 교육 영화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싫었는데 교육 영화 시장의 가능성을 또 본 거예요.
1: 아.
2: 소위 말해서 에듀테인먼트란 걸 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1: 네.
2: 그러면서 에듀테인먼트 시장이 존재하는구나.
1: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2: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첫 작품으로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요.
1: 이런 것도 했었고
2: 디즈니 다큐멘터리. 우리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나 저뿐만 저 때만 하더라도 다큐멘터리 그러면 영국의 BBC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월트 디즈니가 다큐멘터리 강제였습니다.
1: 그랬구나.
2: 예. 네. 여기서 그 유명한 게 알래스카 바다 표범의 생태를 담은 28분짜리 바다 표범 섬. 그러니까 이라는 그 섬이죠. 아일랜드를 제작해서 대단한 게 이게 1949년도에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다시 관제 영화를 만드는 한물간 속물 제작자에서 다시 또
1: 훌륭한 제작자.
2: 아카데미상을 받는 야. 제작자로 하게 되는데 저도 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0: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전형 같은 거예요. 일단은 다큐멘터리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1: 아, 그냥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0: 뭐 그래서 뭐 TV에 강아지 반려동물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성우가 막
1: 맞아요.
0: 감정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1: 입히죠.
0: 사실은 그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입히는 거예요. 감정도 입히고 그 감정에 맞는 뭘 넣죠? 음악을 넣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월트 디즈니의 특기예요. 이거를 다큐멘터리에 집어넣은 최초의 인물이 월트 디즈니였다.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음악, 동물들의 모습, 거기에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이입,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진 다큐멘터리 분야를 월트 디즈니가 새롭게 개척하게 되고 또 크게 또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1: 아니 새로운 영역은 정말 잘 개척해 나간 것 같은데 기존에 만들던 애니메이션은 뭐 버린 거예요? 안 해요?
0: 그렇죠. 다시 또 이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이게 원래 애니메이터로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것이 또 애니메이션이었기
1: 그쵸.
0: 때문에 우리가 백설공주랑 비견되는 또 여성이 주인공인
1: 이름만 되면 알만한?
0: 그렇죠. 신데렐라가 있죠.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신데렐라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다시 그 큰 수익을 내고 이제 월트 디즈니가 다시 정말 숨통이 완전 트이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이 평생 빚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해요. 계속 성공했다가도 투자해서 빚지고 하면서 이번에도 또 전쟁 때 근근히 먹고 살고 하다가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신데렐라에 와서 경제적으로 이제 숨통이 다시 트이게 되고 뭐 그 다음 작품은 또 실패하기도 했었지만 또 53년도에 피터팬을 또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1: 맞아요.
0: 뭐 보물섬, 피터팬, 뭐
1: 앨리스.
0: 신데렐라,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과거 애니메이션 명가의 명성을 되찾아오죠.
1: 정말 엄청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온 디즈니.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을 네. 당시 상황 좀 들려주세요.
0: 일단은 50년대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그건 그다음부터 콜드워라고 불리던 냉전의 시대. 지금은 냉전이 끝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로
1: 네.
0: 그 동유럽의 붕괴죠. 동유럽과 소련의 옛날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냉전의 시대가 아니고 철의 장막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부터 소위 말해서 그 철의 장막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새로운 경쟁자죠. 특히 60년대 요즘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난리인데 60년대 이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우주선을. 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죠. 그때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한 명을 등장을 하죠. 그러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달나라에 가겠다. 존 F. 케네디의 소위 말하는 달나라 비전이죠. 전 미국인들을 그 어떤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그런 미국인들이 소련과 경쟁해서 비전, 미국인들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줘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1: 너무 중요하죠.
0: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 정치인이 줄 수 네.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월트 디즈니의 이런 영화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이런 식의 시대가 열렸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던 건데 TV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영화 제작자들은 TV가 등장하게 되면 영화 시장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는 생각이 반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가구에 한 3분의 1 정도가 TV가 보급되어 있었는데 월트 디즈니는 거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다. TV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다.
1: 같이 갈 수 있다.
0: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영화 판권 같은 거 팔 때 안 팔았던 판권이 하나 있었어요. 예, TV 판권을 안 팔고 있었어요.
1: 아, 진짜 영리하네요.
0: 예, 이거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가 영화를 옛날에 이제 판권을 팔 때 뭘 안 팔았냐면 영화로부터 부과되는 굿즈 같은 거에 대한 판권을 조지 루카스가 안 팔았어요.
1: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부분.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죠.
1: 네.
0: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이 부대 시장을 알아서 조지 루카스가 물론 이거 나중에 지금 스타워즈가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루카스 필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월트 디즈니?
1: 디즈니
0: 월트 디즈니 자회사입니다. 지금
1: 뭐
0: M&A가
1: 그래요?
0: 돼가지고 예, 자회사로 지금 있고요. 마블도 월트 디즈니
1: 그렇죠.
0: 자회사로 있고요.

0: 그다음에 조지 루카스 필름도 현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판권을 안 판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TV와 영화, 애니메이션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또 월트 디즈니가 단순하게 비성공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을 얻어요.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미국의 어린이들한테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월트 아저씨, 디즈니 아저씨였던 거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TV 명 MC까지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러브홀릭이 부르는 러브홀릭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이미 흘러간 어제에 얽매일 필요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주 흔하게 듣는 말 같지만 그만큼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겠지요? 가장 눈길이 가는 건 현재의 마음입니다. 왜 붙잡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찰나 이미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일어난 감정이나 생각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벌써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데요. 굳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담담하게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네, 오늘은 미국 작가 킴벌리 커버거의 글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 옛날이여. 이선입니다.

0: 네, 주부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남이 차려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은 남이 틀어주는 노래를 듣는 게 좋다. 자, 오늘 이분의 선곡을 기대해 보시죠. 송명하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송명하 씨도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1: 네.
0: 혹시 뭐 최근에 개발한 요리나 꽂히신 요리가 있습니까?
1: 최근에 만들어 먹은 것 중에 제일 자주 먹은 게 짜장면. 이제 춘장 사고.
0: 오, 직접.
1: 예, 볶아가지고 이렇게.
0: 아, 면은요?
1: 그 생면 파는 거 있어요.
0: 아, 생면을.
1: 예, 중화면이라고 파는 거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제가 산 거는 다섯 번 해먹을 수 있게.
0: 그건 이제 비닐 포장돼서 진공 포장이 되어 있나 보죠?
1: 진공 포장은 아닌데 이렇게 네. 다섯 개로 분리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해먹었습니다.
0: 생면이니까.
1: 예, 짜장면을 몇 번 해먹었고 요리도 그렇지만 요즘은 드립 커피에 좀 관심이 네. 생겨가지고요.
0: 아, 바리스타 되었습니까?
1: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커피 메이커로 먹기도 하고 네. 근데 원두를 직접 사서
0: 아.
1: 집에서 갈아가지고
0: 네.
1: 물 배합 비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울도 사고.
0: 커피 맛도 참 오묘하게 많이 달라지죠?
1: 예, 재미가 들렸어요.
0: 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살면은. 예. 그리고 또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은 남이 틀어주는 음악이 좋아서 라디오를 들으시고
1: 네.
0: 그러시는데 송명하 씨도 그럴 때 있습니까?
1: 네. 저도 노동요라고 하죠. 글 쓰면서 편집 작업도 하니까
0: 네네네.
1: 편집할 때는 이제 음악을 좀 편한 거를
0: 배경음악을 까는 거.
1: 예, 그래서 라디오 예.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는.
0: 노동요 삼아서.
1: 예.
0: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하셨습니까?
1: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솔로 락큰롤 가수들에게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예, 예. 번안곡 많이 들었죠.
1: 네. 밴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음악인은 누가 있을까?
0: 비틀스
1: 예.
0: 아닐까요?
1: 예, 당연히 비틀스겠죠.
0: 예.
1: 비틀스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건 1964년 미국의 에드 설리번 쇼라고 하는 그 TV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때가 이제 미국의 도둑이 가장 줄었다고 하죠.
0: 아, 시청하느라고?
1: 예, 도둑도 TV를 보느라고.
0: 예.
1: 같은 해 1964년 국내 신문을 찾아보면 네.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0: 예.
1: 바로 가짜 비틀스의 내한 공연 기사였습니다.
0: 가짜 비틀스가 있었어요?
1: 네.
0: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실제로 뭐 가짜 비틀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0: 예.
1: 64년 10월 3일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선풍 일으키는 비틀스 원조 리버풀 비틀스 6일 내한 이런 오.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0: 예, 이러면 진짜 비틀스가 온 거 아닙니까?
1: 네. 10월 7일에서 무려 5일 동안 경복궁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0: 예, 예.
1: 사실 이들은 비틀스가 아니고 리버풀 5라는 밴드였어요.
0: 아, 비틀스가 리버풀에서 결성이 됐잖아요, 영국.
1: 맞죠, 예.
0: 그런데 멤버가
1: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돼
0: 리버풀 5면 다섯 명인데.
1: 예, 맞습니다.
0: 비틀스는 네 명이고
1: 네.
0: 대단한 허위 광고입니다.
1: 우리는 비틀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0: 아, 몇 인조인지 몰랐죠, 그 당시에.
1: 예, 그렇죠.
0: 예, 예. 예. 아.
1: 홍보에 사용된 비틀스라는 이름으로 봐서, 그러니까 리버풀 비틀스가 내한한다라는 기사가 64년에 나왔으니까
0: 예.
1: 이미 국내에도 비틀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같은 해인 64년 2월 27일자 신문에는 비틀스 반 등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0: 비틀스 반이면 음반 말하는 겁니까?
1: 예, 음반이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196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락밴드 기록이 되는 키보이스의 음반이 등장했고
0: 아.
1: 음반의 타이틀이 한국의 비틀스 키보이스였습니다.
0: 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키보이스의 그 데뷔 음반도 비틀스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건가요?
1: 그렇죠.
0: 아.
1: 아예 그냥 뭐 한국의 비틀스 키보이스라고 재킷에 이렇게 써놓고
0: 예, 예.
1: 그리고 키보이스는 리버풀 비틀스 그러니까 리버풀 5랑 같이
0: 네.
1: 경복궁에서 함께 공연을 펼쳤어요.
0: 아, 그랬군요.
1: 한국의 비틀스가 리버풀 비틀스와 함께 공연을 했던 거죠.
0: 예, 예. 진짜 비틀스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아마도 예. 첫 번째 곡은 뭡니까?
1: 첫 번째 곡이 바로 그 키보이스의 외로운 밤이라는 곡부터 준비했고요. 이 노래는 키보이스가 비틀스의 A Hard Day's Night를 번안한 노래예요.
0: 네.
1: 키보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버풀5의 내한 공연에 한국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0: 네.
1: 밴드의 리더 김홍탁 씨의 인터뷰 이건 제가 한 내용인데 당시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장비와 사운드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0: 아.
1: 그들은 이제 야외 공연 경복궁에서 야외 공연했으니까
0: 예, 예.
1: PA 장비를 커다란 걸 가져왔었죠.
0: 예. 그러니까
1: 밴드 활동을 하면서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소리 크기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네. 좀 부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보이스는 사운드폰 아니고 의상과 외모에서도 비틀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0: 네.
1: 양복 똑같이 맞추고 입고 나온 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비틀스의 의상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 키보이스가 결정됐던 건 비틀스가 알려지기 전이어서 킹스턴 트리오나 아니면은 그 브라더스 4, 비치 보이스 이런 음악을 했었는데
0: 예.
1: 비틀스의 음악을 듣고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오늘
1: 준비한 외로운 밤 들어보면은 소위 그 그루피들이라고 불리는 비명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요. 주인공은 그러니까 미팔군 영내에 살고 있던 미국 학생들이었었는데
0: 예예.
1: 당시 키보이스의 팬들의

0: 헤이주드가 원곡의 제목과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데요.
1: 네.
0: 원곡과 유사한 편곡으로 담긴 이 곡은 제목과 달리 우리말 가사로 된 번안곡인데 보컬 때문인지 원곡에 비해서 그 소울풀한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 당시 보컬이 김홍탁 씨는 아니고.
0: 네. 한웅 씨가 보컬을 하던 무대였어요. 네.
1: 아, 히5에서 히6가 된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키보이스의 외로운 밤, 히5의 헤이 주드.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비틀스의 노래를 번안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키보이스의 외로운 밤 그리고 힙하이브의 헤이 주드 들으셨는데 특히 헤이 주드 같은 경우는 그 원곡과 똑같이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네. 그대로 번안을 했고 중간중간 또 영어 가사를 그대로 쓰셨네요.
1: 네. 영어 가사 나오다가 이제 한글 가사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번안곡들이 그런 곡들이 많죠. 예.
0: 비틀스의 원곡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들이었습니다. 자, 비틀스가 워낙 유명한 밴드였지만 번안곡이 많았던 이유 중에 그들의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1: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미팔군 무대에서 연주하려면 비틀스의 노래를 했어야 됐어요.
0: 아, 그 당시엔 또.
1: 네, 비틀스가 예. 인기가 있었으니까. 네. 물론 뭐 당시에 클럽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뭐 컨트리 음악을 하는 클럽도 있고 뭐 소울 음악을 하는 클럽도 있고 뭐 거기에 맞는 밴드들이 섰을 거 아니에요. 네네. 락앤롤 음악을 하는 데서는 비틀스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0: 예, 예. 비틀스와 엘비스 뭐 음악이 좀 비슷하게 많이 섞여서 진행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뭐 한 밴드가 엘비스 노래도 하고 비틀스 노래도 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요.
0: 예. 다음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서수남아청일의 셀러리맨 푸념입니다. 서수남아청일은 본격적인 컨트리 음악을 선보였는데 컨트리 듀엣이 비틀스의 곡을 번안한 건 이색적이죠.
0: 그렇네요.
1: 서수남아청일이 데뷔 앨범에 담긴 셀러리맨 푸념은
0: 원곡이 뭡니까?
1: 오브라디 오브라다예요.
0: 아, 그거예요.
1: 네.
0: 오브라디 오브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게 뜻이
1: 예.
0: Life goes on, 뭐 삶은 계속된다, 혹은 뭐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잘 굴러간다, 뭐 그런 뜻이라고 들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 제목은 셀러리맨 푸념. 전혀 엉뚱한 제목이 됐네요.
1: 특유의 해학적이고 원곡에서 착안한 가군을 맞춘 가사를 붙인 아주 독특한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오브라디 오브라다 하는 부분을 억울하고 약이 올라 아니면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0: 비슷하네요.
1: 이제 가사를 붙였어요.
0: 네.
1: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면 셀러리맨 푸념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71년에 발표된 곡인데 월급을 받아왔자 월부 갯돈 뭐 내고 나니까 빈털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들과 그들도 다르지 않구나.
0: 차이가 없네요.
1: 좀 흥미로워요.
0: 50몇 년 전인데도 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봉봉사중창단의 노래군요.
1: 네, 봉봉사중창단의 인생은 즐거워 준비했는데요.
0: 네.
1: 블루벨스와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보컬 팀인데 블루벨스가 라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 반면에 봉봉은 남성적인 박력과 씩씩함을 주무기로 그 활기차고 코믹한 노래를 많이 불렀죠.
0: 네.
1: 브라보 해병대, 육군 기밀병에서부터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꽃집의 아가씨 이런 히트곡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예.
1: 인생을 즐거워 오늘 준비한 곡은 앞서 들으신 서수남아청일과 같은 곡인 오브라디 오브라다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아, 같은 곡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듣는 거군요.
1: 네. 원곡에 비해서 빠른 템포로 편곡이 됐고 서수남아청일의 노래가 셀러리맨의 애환을 가사에 담은 반면

0: 네. 봉봉 사중창단 노래의 가사는 비참한 솔로가 커플이 되는 행복한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1: 내용은 완전히 다르군요.
0: 그렇습니다.
1: 자, 같은 원곡의 다른 번안곡 두 곡입니다. 서수나 마청일의 셀러리맨 푸념, 봉봉 사중창단의 인생은 즐거워.

0: 네, 비틀즈의 오브라디 오블라다를 번안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서선하청일의 셀러리맨 푸념, 그리고 봉봉사중창단의 인생은 즐거워.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곡은 뭐 후자에 있겠지만 셀러리맨 푸념이 더 가산 재밌네요.
1: 그렇죠.
0: 공감도 되고요. 네. 자, 송명아 씨는 비틀즈 곡 중에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1: 비틀즈 노래 너무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네. 유명한 노래 대충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끼는 노래는 She's Living Ho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She's Living Home.
1: She's Living Home.
0: She's Living Home.
1: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서전 페퍼스 로니아 클럽 밴드에 아. 있는 음악이거든요.
0: 예, 예.
1: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자가 네. 이 정도 노래는 클래식과 다름이 없는 아~ 노래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던 노래거든요.
0: 그 곡이요?
1: 네. 저도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0: 예.
1: 어? 그런 노래가 있었어? 하고 찾아 들어봤는데 정말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0: 덜 알려진 곡인데.
1: 예. 예. 비틀즈 마니아들이 좀 좋아하는 노래가 아~ 될 것 같습니다.
0: 비틀즈 노래 중에 She's Living Home 좋아합니다 하면 이제 비틀즈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 취급을 받겠군요.
1: 근데 저는 또 음악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비틀즈 노래 뭐 좋아하세요? 아, Yesterday하고 Let It Be요. 그러면은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0: 네네. 새롭진 않죠. 네, 특별한 건 없죠.
1: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요.
0: 전문가들은 그런 것도 하나씩 준비하셔야겠네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해서.
1: 네.
0: 밴드나 중창단 말고 솔로 가수가 부른 비틀즈 노래도 꽤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번에는 여성 가수의 노래 하나 선곡을 했는데요.
0: 아, 예.
1: 예, 정미조 씨의 사랑이 무엇일까 준비했어요.
0: 네.
1: 정미조 씨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인데 비틀스의 노래 가운데 조지 해리슨이 작곡하고 불렀던 Something을 번안한 곡입니다.
0: 저도 조지 해리슨이 쓴 곡들을 좋게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 굉장히 여성스럽죠. 노래 네. 자체가 조지 해리슨이 쓴 곡은 여리고 좀 그런 느낌이 나죠.
0: 예.
1: 비틀스의 원곡과는 달리 악단의 반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특하게 플루트 연주가 도드라져서 살짝 재즈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0: 정미조 씨 하면 뭐 개요울이 담긴 앨범이 유명하죠?
1: 네, 그렇습니다. 앨범 발매 전부터 각 방송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불러온 1등 공신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0: 아, 서바이벌 프로그램 활성화를?
1: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데뷔 이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회 미대 출신의 170cm의 큰 키와 시원한 이목구비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겸비했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패티김을 이을 대형 가수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0: 네, 비틀스의 Something을 다른 가수도 불렀나 보네요.
1: 네. 윤형주 씨가 지금도 나만을이라는 곡으로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0: 예.
1: 지명길 작사가 가사를 붙였어요. 같은 곡이지만 편곡이나 가사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정미조의 사랑이 무엇일까, 윤형주의 지금도 나만을.

0: 같은 곡을 다르게 해석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비틀스의 Something이 원곡이었고요. 정미조의 사랑이 무엇일까, 윤영주의 지금도 나만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비틀스의 노래를 번안한 곡들 들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이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1: 네.
0: 송명아 씨는 뭐 워낙에 뭐 일 때문에 음악을 엄청 들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즐겨 들었던 애청곡은 뭡니까?
1: 올 상반기에는 정말 일 때문에만 음악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개인적으로 즐기는 음악은 별로 없었군요.
1: 쉴 때는

0: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때는 네. 컨트리 음악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좀 예. 쉴 수 있는 그런 아예 편한 음악들을 예. 컨트리 음악을 원래 잘 안 들었었는데 아.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오. 우리가 이제 트로트도 팝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 것 같이 컨트리 음악도 미국에서 팝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편한 음악들을 찾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도 내 마음을 달래준 상반기 최고의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0: 송창식 씨의 어제 준비했습니다.
1: 아이고 원곡을 모를 수가 없네요.
0: 1971년도에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곡인데요. 예. 트윈폴리오 해체 다음에 첫 앨범이란 얘기인데 이장희 씨와 함께 만든 창밖에는 비 오고요가 앨범에 담겨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외의 수록곡은 트윈폴리오의 앨범과 마찬가지로 거의 번안곡으로 꾸며져 있어요. 어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틀스의 예스데이가 원곡이에요.
1: 네.
0: 번안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게 우리말 가사가 나오지 않고 원어 그대로 불러요.
1: 아 근데 제목만
0: 어제라고 했습니다.
1: 어제 바꾼 거예요?
0: 예. 네. 당시 네. 발표되는 대부분의 곡이 우리 가사로 번안하지 않으면 음원 발표가 힘들었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격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편법으로 제목만 어제라고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1: 그렇군요.
0: 예. 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송창식 씨의 목소리만으로 녹음된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1: 오 예. 우리 가사로 번안하지 않으면 음반 발표가 힘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0: 그게 어떤 뭐
1: 규정이 있었나요?
0: 규정으로 법제화된 건 아니었었는데 그 관행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외국 노래를 그대로 부르진 않게 그렇기 때문에 번안곡이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가요 심의하는 분들이 이제 엄격하게 그걸 받겠네요.
0: 네.
1: 예. 이어서 준비한 곡은 뭡니까?
0: 윤희정 씨의 내니마 준비했어요.
1: 네.
0: 재즈싱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윤희정 씨가 발표한 첫 독집에 담긴 곡이에요. 이 노래는 레딧비를 번안한 곡입니다.
1: 아.
0: 윤희정 씨의 첫 독집은 1971년에 KBS 배 쟁탈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념으로 발매된 앨범인데요.
1: 네.
0: 뭐 포크송에서부터 흑인 연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매력적인 가수다라는 라이너노트가 당시 KBS TV의 오용환 프로듀서의 추천사로 앨범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1: 네.
0: 어쿠스틱 기타와 잔잔한 오르간 반주에 담긴 초창기 윤희정 씨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곡입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그대로 원어로 부른 송창식의 어제 그리고 비틀즈의 Let It Be를 번안한 윤희정의 내니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윤희정의 노래 내니마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송창식의 어제, 네, 비틀즈의 yesterday였고요. 내니마는 let it be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비틀즈의 노래를 번안한 곡들 만나보고 있는데 역시 같은 곡을 번안한 곡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똑같이 let it be를 번안한 곡인데요.
0: 예.
1: 이성애 씨의 하느님 뜻대로 준비했습니다.
0: 성가인가요? 그럼요.
1: 복음 성가 같은 느낌을 주죠, 제목에서.
0: 예.
1: 그런데 원곡에 가사에 이제 마더 메리 컴스 투 미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0: 네.
1: 요 부분에서 마더 메리를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로 해석한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가사가 하느님 뜻대로라고 바뀌게 된 것 같은데.

0: 실제로 뭐 성모 마리아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 노래 가사에 마더 메리는 폴 매카트니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했던 거를 가사에 옮긴 곡으로 메리는 폴 매카트니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이성애 씨는 한국의 카렌 카펜터라고 불리고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서 커다란 인기를 노리며 활동했던 가수고
1: 네.
0: 오늘 준비한 곡은 7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1: 네, 그리고 한 곡 더 윤지영 씨의 회상 준비하셨는데 이 곡은 원곡이 뭡니까?
0: All My Loving이에요.
1: 아, 그래요?
0: 편곡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예. 이 노래도 좀 독특한 느낌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락밴드의 색깔을 좀 벗어버린 그런 느낌의 편곡입니다.
1: 오케스트라 편곡이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성애의 하느님 뜻대로 그리고 윤지영의 회상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우리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도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길 줄곧 기다렸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에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후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마음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0: KBS 오디오 부... 어.
1: 최고의 클립
2: 때로는 어린 시절의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등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짚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면도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KBS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오해와 편견의 시작. 오래전 일이다. 오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내게 처음 진료를 받는 분들이었다. 당시에는 첫 진료를 보기까지 보통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쌓인 아이 아버지의 궁금증도 다양했다. 나는 아이 아버지의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까지 한 후 상담을 마쳤다. 나로서는 별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진료였다. 그러고 나서 예약되어 있던 두어 가족을 더 상담한 뒤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밖 간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금 전 상담을 받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꼭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끔 진료가 끝났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직접 발걸음을 돌려 문의할 때는 잠깐 진료실에 들어와 추가로 상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분이 전화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격 진료는 불법이기에 함부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곤란하거니와 연결하고 싶어도 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업의와 달리 진료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시 응대가 어렵기도 하다. 만약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항의가 목적이라면 공식 민원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이례적이었지만 아이 어머니의 항의가 워낙 거셌기에 그 기세에 밀려 간호사분이 내게 통화를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이랬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몇 년을 대기했다가 이제야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성의 없이 상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항의는 길지 않았다. 그래서 짧고 굵은 비난을 성심껏 들어드리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 진료에 별 영향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님의 질문에 정말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상담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길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사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 넘게 진료해온 입장이었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해도 어떤 이는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느낀다. 어떤 이는 의사가 너무 젊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나이 들어서 싫다고 한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이는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그만큼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물론 상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약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 이분도 몇 년을 대기했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 아닌가. 이는 상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턴 일기,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과 온라인 전자책,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 자폐증을 가진 뇌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소초모 친구들의 환호가 들려왔지만 환호를 즐길 여유는 없었다. 원혁의 오른발이 연희가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자재더미를 때려서 자재가 우르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희는 자재더미에서 기어 내려왔다. 그때 목에서 피를 줄줄 흘리던 시온이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달려와 원혁의 등에 매달려 목을 물었다. 오른편이었으면 좋았으련만 하필 반대였다.
1: 아, 시온씨! 그 반대편이야!
0: 연희가 소리를 질렀고 채령도 오빠를 향해 연희와 같은 말을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시온은 그저 원혁과 주변 모든 것을 죽이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았다. 연희는 두 괴수가 붙어 싸우는 데서 벗어나 숨을 헐떡이고 있는 지후에게 달려갔다.
1: 저거 보이시죠?
0: 연희는 두 괴수의 머리 위에 가로로 길게 매달려 있는 철근 더미들을 가리켰다.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1: 포스필드로 한쪽 끝을 밀어 올려서 세로로 매달리게 해주실 수 있나요?
2: 가능해.
1: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뭘 도와주면 되는데?

어느새 곁에 온 유라가 물었다. 연유는 유라와 란주, 효석과 현우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했다. 유인과 고정, 두 가지가 중요했다. 연유의 설명을 들은 란주는 비장한 표정을 한 채 앞으로 손을 뻗었다. 유라, 효석, 현우가 차례대로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마지막으로 연유가 손을 얹자 비로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0: 창고 대난투 두 발의 화살. 시온이 원혁의 목을 물었을 때 목에서는 피가 솟구쳤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징그러운 새살이 수포처럼 돋아나며 원혁이 목을 감쌌다. 분노한 원혁은 눈에 박힌 화살을 뽑아 시온의 어깨에 꽂았지만 시온은 아픔에도 물러서지 않고 원혁에게 매달렸다.
1: 저 위치에서 못 벗어나게 해야 해요.
0: 연유의 목소리를 듣고 두 괴수 뒤로 다가간 효석과 란주는 쇠파이프를 들어 원혁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연달아 후려쳤다. 원혁이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자 란주는 원혁의 정면이 보이는 곳에서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
2: 아, 너 뭐하려는 건데?
3: 저 자식 잡아뜨리게!
0: 말이 끝나자마자 란주는 원혁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원혁의 코앞에서 도약한 란주는 거의 날다시피 원혁의 정중앙에 드롭킥을 날렸다. 창고를 울리는 소리와 함께 원혁이 뒤로 넘어졌다. 란주의 드롭킥이 성공하자 효석은 코앞에 원혁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두 팔을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원혁은 시온을 깔아뭉개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팔을 휘둘러 효석의 등을 후려쳤다. 효석은 몸이 앞으로 기울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구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원혁의 오른팔을 후려쳤다. 약이 잔뜩 오른 원혁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마다 란주와 효석은 원혁을 두들겨 팼고 시온은 원혁의 두 팔을 잡아당겨 그를 넘어뜨렸다. 피와 상처로 뒤덮인 시온의 몸을 본 채령이 시온을 향해 달려갔다. 현우가 채령을 붙들었지만 채령은 시온 가까이로 가려 길을 썼다. 채령이 가까워지자 시온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빛이 휙휙 바뀌었다. 그때 계속 일어나려 몸부림을 치던 원혁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연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드디어 붉은 반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연희는 원혁의 목에 직접 화살을 쏠까 잠깐 고민했지만 더 확실하게 그를 제압할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연희는 지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우는 천장에 매달린 철근을 향해 포스필드 구체를 날렸다. 마치 시소의 가벼운 부분이 들리듯이 철근의 한쪽 부분이 포스필드의 힘에 밀려 올라갔다. 연희는 침착하게 천장에 매달린 끈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끈 가장자리만을 스치고 지나갔다. 끈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철근은 기울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연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라투스를 마치지 못했던 날이 떠올랐다.
4: 만일 마지막 한 발마저 빗나간다면...

0: 어떻게 해야 하지?
1: 연희야, 괜찮아. 못 맞춰도 돼. 못 맞추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면 돼. 이게 전부가 아니야.
2: 어느새 옆에 달려온 유라가 연희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1: 이게 끝이 아니야, 연희야. 마음 편히 먹어. 내가 여기 있을게.
2: 연희는 유라의 말에 날뛰던 심장이 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화를 쏠 기회는 삽시간에 사라졌다. 원혁이 몸부림을 치며 다리로 란주와 효석을 차버렸고 이제는 촬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시온을 붙들고 물어뜯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양시온! 괴물의 붉은 반점이 보이게 고개를 돌려줘!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가 저지른 짓 용서할게! 저 괴물한테 잡히지 말라고!
2: 제발 시온이 알아듣길 바란 유라의 간절한 외침이 가다한 것일까? 그 순간 시온의 눈에 흰자가 생겨난 것처럼 느껴졌다. 시온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원혁을 풀어주었다. 원혁은 잽싸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한 발 걸어나갔다. 모두의 탄식이 창고 안에 낮게 깔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놓아준 원혁이 일어나 조금 앞으로 나가자마자 시온은 다시 튕기듯 뛰어올라 원혁의 등에 매달렸고 뒤로 몸을 기울여 함께 넘어졌다. 정확히 철근 더미 아래에서 두 괴수는 몸부림치고 있었다. 시온은 원혁이 팔을 쓰지 못하게 자신의 두 다리로 원혁의 몸을 층층 감고 긴 팔로 목을 졸랐다. 그러고는 강제로 고개를 돌렸다. 흡사 레슬링에서 볼 법한 자세였다. 이제 연희의 차례였다. 하지만 연희는 망설이고 있었다.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화살을 쏜다면 원혁뿐만 아니라 그를 온몸으로 붙들고 있는 시온마저 함께 저 철근에 깔리게 될 터였다.
3: 언니! 안 돼요! 우리 오빠는 죽었단 말이야!
2: 이를 눈치챈 채령이 현우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다. 연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온을 쳐다봤다. 그리고 연희는 보았다. 사람의 눈으로 돌아온 시온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연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끈을 향해 화살 끝을 조준한 뒤 연유는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손가락을 놨다. 화살이 날아가는 찰나가 영겁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화살은 정확히 끈을 끊었다. 기울어져 있던 철근이 세로로 선 채 마치 비가 내리듯 두 괴수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날카로운 철근들이 땅에 내리꽂히는 소리 사이사이로 오열하는 체력의 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근이 모두 떨어지고 난 뒤에야 연희는 활든 손을 내렸다. 현우 역시 채령을 붙들고 있던 손을 풀었다. 채령은 지우와 함께 신음하고 있는 시온에게로 달려갔다. 연희와 소초모들도 함께 원혁에게로 다가갔다. 원혁은 온몸에 철근이 꽂혀 있었지만 운 좋게도 목의 붉은 반점에는 아무 상처도 나지 않았다. 원혁의 몸에는 또 수포처럼 징그러운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온몸에 박힌 철근들 때문에 원혁은 움직이지 못하고 신음만 할 뿐이었다.
1: 마무리하자.
2: 란주는 창고 끄트머리로 날아간 화살을 주워와 연희에게 건넸다. 원혁은 뭐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연희는 원혁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까만 장막으로 덮여 있었다. 더는 들을 것도 없었다. 연희는 란주가 준 화살을 받아 시위에 걸었다. 그리고 원혁 목의 붉은 반점에 화살을 쏘았다. 헉 하는 둘숨을 마지막으로 괴수 원혁의 눈빛이 꺼졌다. 새카매던 눈은 흰자와 검은 동공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눈으로 돌아왔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납작한 코, 털투성이었던 몸과 얼굴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온 몸에 철근이 꽂힌 채 누워있는 원혁을 등지고 소초모들은 시온에게 다가갔다. 채령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괴수 시온에게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다른 작은 상처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철근에 맞은 상처와 원혁에게 물린 목의 상처는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온의 몸에 있는 지워지지 않은 상흔들이 애처롭게 보일 지경이었다. 유라는 시온에게 다가가 몸에 손을 댔지만 변화는 없었다. 시온이 입을 열자 바람 빠지는 소리와 헐떡이는 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시온은 채령을 보며 눈을 끔뻑였다.
3: 안 돼. 포기하지 마, 오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언니, 제발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2: 채령의 애원에 유라는 다시 시온의 몸에 손을 갖다 댔다. 변신한 그의 능력을 빨아들이려 애를 썼지만 마치 수도관이 꽉 막힌 것처럼 힘을 줘도 딸려 올라오는 기운이 전혀 없었다.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던 지후가 다가왔다. 지후는 가만히 상황을 보고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시온의 능력을 빨아들이려 애쓰는 유라를 말렸다. 다시 한번 시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채령에게 지우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채령을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시온의 가슴이 들썩였다. 목에 뭐가 걸리기라도 한 듯 시온이 기침을 하자 튀어나온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시온에게 끝이 왔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연희는 가만히 시온을 바라보는 유라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시온은 동생을 한번 그리고 유라를 한번 길게 바라봤다.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라는 시온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유라가 말을 끝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시온의 눈이 평온하게 풀어졌다. 숨이 떠나간 것이다. 시온의 변신이 풀리는 것을 보고 채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효석과 현우는 시온의 몸에 꽂혀있는 철근들을 하나씩 뽑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줬다. 마침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았고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소초모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았다. 유라는 넋을 놓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채령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채령의 손을 잡았다. 채령은 유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기다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란주가 유라의 옆에 앉았고 유라의 나머지 한 손을 쥐었다. 곧 효석이 란주의 곁에

그리고 연유의 손을 잡은 현우가 그 곁에 앉았다. 지후가 범초본에 백업을 요청하고 범초본 요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 때까지, 그리고 며칠 뒤 치러진 시온의 장례식에서도 소초모들은 채령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남동해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 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조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조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조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900헥토파스칼, 22.1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900헥토파스칼, 22.8도. 백령도, 북동풍 0.5m, 1800헥토파스칼, 19.5도. 해주,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2도. 서울,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북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23.3도. 서산,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1.4도. 군산, 동풍 0.5m, 1900헥토파스칼, 22.1도. 목포, 북동풍 2.5m, 1800헥토파스칼, 20.9도. 여수, 북동풍 3.5m, 1010헥토파스칼, 21.4도. 제주, 동풍 2m, 1600헥토파스칼, 23.2도. 서귀포,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3.7도. 통영, 북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0.8도. 부산, 남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1.9도. 포항, 북서풍 1.5m, 1100헥토파스칼, 21.2도. 울릉도, 남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9.4도. 동해, 북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0도. 강릉,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0.3도. 속초,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9.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4.5m, 1100헥토파스칼, 28.2도. 나하 남동풍 2.5m, 1100헥토파스칼, 27도. 미나미다이토섬 남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27.5도. 나세 남서풍 0.5m, 1100헥토파스칼, 25.7도. 가고시마 바람 없습니다. 1100헥토파스칼, 24.6도. 후쿠오카 남동풍 1.5m, 1100헥토파스칼, 23.3도. 이즈하라 남동풍 3m, 1100헥토파스칼, 22.5도. 사이고, 북서풍 1.5m, 1100헥토파스칼, 19.6도. 마스에 동풍 1.5m, 1100헥토파스칼, 21.4도. 시미즈, 북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3.5도. 시오노미스 끼고 북서풍 1.5m, 1100헥토파스칼, 22.8도. 오사카 북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3.3도. 와섬 남서풍 2.5m, 1100헥토파스칼, 16.4도. 아오모리 남풍 2.5m, 1014헥토파스칼, 16.3도. 삿포로 북풍 2.5m, 1013헥토파스칼, 15.7도. 와카나이 북동풍 3m, 1011헥토파스칼, 15.1도. 네모로 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13.6도. 센다이 북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22도. 도쿄 북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2.7도. 하치오섬 남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11에다 파스칼 23.1도, 지리산 북서풍 1m, 1014에다 파스칼 27.1도, 하버로프스크 북동풍 4m, 1012에다 파스칼 14.5도, 대치에 남동풍 1m, 1014에다 파스칼 14도, 블라디보스토크 남풍 4m, 1011에다 파스칼 16.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거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7도, 현재 습도는 64%, 오늘 서울 쪽 해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국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10곳과 예결위의 위원들을 직권 배정에 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의원들의 상임위에 대해 오늘 전원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선정은 기업들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KBS 뉴스9 특별대담에서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를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기업들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남권이 넓은 부지와 풍부한 전기, 용수 등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정부 정책도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1차 기관 보고 때 출석했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조현욱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조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 관계로 이번 회동에 함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 자구 계획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중앙일보의 기업 개선 작업 채권자 소집 통지 참고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무 건전성 회복을 통한 워크아웃을 위해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IPO에서 주식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투자 의향 표시를 실제 청약 주문 제출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각 30일 스페이스X의 IPO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초기 수요 확인 요청에 응답한 것을 고객들의 실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은행들은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봤고 물량이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영유아 검진 기간이 늘어나고 대장암 1차 검진에 내시경 검사가 도입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 180mm 이상, 전남 남부 해안에 80mm 이상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지럼증은 원인도 증상도 다양합니다. 날씨의 영향이나 긴장감으로 일시적인 어지럼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에서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른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지럼증, 특히 뇌질환의 위험신호로 지적되는 어지러운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Talk About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죠. 흔한 만큼 원인도 다양한데요. 뇌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뇌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어지럼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지럼증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에는 크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물체가 빙빙 돈다. 주변에 뭐 어떤 환경들이 빙빙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휘청거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빙빙 돌면서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막 물체가 돌진 않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서 몸이 비틀거린다. 이런 걸 또 어지럼증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어지럼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아찔하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어지럼증이 귀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나타날 수 있고 또 긴장 상태나 빈혈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뇌에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귀의 문제에 의한 어지럼증이나 다른 긴장이나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도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사실 쓰러질 수도 뭐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심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한다든지 구역구토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균형이라든지 어지러움과 관련된 이런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어지러움도 문제인데요. 이게 어지럽다가 좀 더 나쁜 증상, 그러니까 뭐 의식을 잃는다든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나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0: 네. 그럼 전체 어지럼증으로 볼 때 뇌 질환이 원인인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1: 네, 사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은 전체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아마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이제 귀가 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지만 몸의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도 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이제 특정한 문제, 염증이라든지 뭐 퇴행성표나 여러 가지 이제 일에 의해서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가장 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지 뭐 콩팥 이상, 뭐 심장 이상 같은 이제 전신 상태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사실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10에서 20% 정도이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어지럼증도 문제지만 더 나쁜 증상의 뭐 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귀의 이상이냐 뇌의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증상이 좀 다를까요?
1: 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실은 귀의 이상은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석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알갱이 같은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어지러움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앉았다 누울 때 특히나 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울 때만 빙빙 도는 증상이 보통 수십 초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귀에 의한 어지럼증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뇌에 의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지럽기도 하면서 균형이 안 잡히기도 하는데 뭐 물체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 몸은 왼쪽으로 쓰러진다는 등 약간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든지 돌지는 않는데 몸의 균형은 너무 안 잡힌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잘 안 맞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뇌의 문제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0: 네. 이 어지럼증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뇌의 문제는 좀 급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성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귀에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드물게 이제 뇌는 아니고 이제 뇌 바깥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뇌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양성 종양 같은 게 이게 청신경을 눌러서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에. 근데 뇌에 의한 만성은 좀 드문 게요. 보통 뇌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어지럽게 되면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마비가 온다든지 혹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상해진다든지 해서 보통 어지러움만 뇌 때문에 만성을 잊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 문제는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사실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어지러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뇌 문제는 급성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뇌졸중을 얘기할 때 미니 뇌졸중으로 지적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지럼증도 미니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가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증상이 있다가 없어질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0: 네.
1: 보통 24시간이 기준이긴 한데 보통 1시간 내로 거의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수분이나 수십 분 정도 뭐 마비가 왔다가 좋아졌다.
0: 네.
1: 말을 어눌했다가 풀렸다. 뭐 말이 안 나왔다가 나오게 됐다. 정상이 됐을 때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실은 마비라든지 뭐 발음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그렇죠.
1: 정말 손이 안 들어졌다. 뭐 못 걸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어지러움, 미니 뇌졸중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이게 두통과 어지럼증은 미니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사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니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인가 혹은 미니 뇌졸중에 의한 두통인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지럼증이 특히 미니 뇌졸중 중에서도요. 근데 어지럼증 중에서도 몸이 진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그러다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지러울 때 너무 뚜렷하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누울 때라든지 움직일 때만 잠시 어지럽다가 많은 건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진짜 빙빙 돌고 쓰러질 것,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이 어지러웠는데 그게 오히려 계속되지 않고 한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이내로 있다가 없어지면 오히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회 문제면 또 없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정도 되면 계속 가는 며칠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미니 뇌졸중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균형이 확실하게 안 잡히는 어지럼증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좋아졌다. 이런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도 정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0: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확연하게 있다가 없어지면 뇌 문제를 조금 더 의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미니 뇌졸중의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 며칠 간격으로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0: 네, 사실 미니 뇌졸중이 무서운 게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뇌경색,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 혹은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 혈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혈관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또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안 좋던 혈관이 계속 문제를 며칠 간격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지럼증도 똑같은 어지럼증. 똑같이 오른쪽으로 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똑같은 증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증상이 반복되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체 뇌경색에서 미니 뇌졸중이라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세히 물어보면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어지러움증도 사실은 아주 흔한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1: 네.
0: 실은 이제 간과하고 있다가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큰 뭐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마비가 심하게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실은 이제 마비가 됐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별이 좀 쉬운데 사실 어지럼증은 또 되게 좀 이렇게 흔한 증상이라서요. 또 어지럼증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너무 안 잡혀서 특히나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 유별나게 치우친다.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1: 네. 그럼 또 응급실로 이렇게 환자가 도착하면 스스로 말은 할 수 있나요? 원인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뭘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나요?
0: 예,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0: 사실은 뇌졸중이라고 해서 모두 말을 못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마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말을 말보다는 뭐 복시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감각 증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말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면 당연히 말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따라서 영상검사도 적절한 검사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말을 못하시면 이제 목격자라든지 보호자분께 상황을 물어보고 저희가 검진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거든요. 원래 이제 코끼리 코를 한 다음에 빙빙 돌고 제자리에 서면 계속 몸이 이렇게 빙빙 도는 느낌이 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1: 예.
0: 그럴 때 이제 눈을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1: 예.
0: 안진이라 그래서 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뇌나 귀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눈의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진한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로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뇌졸중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혈관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0: 우선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혈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뇌 손상이 뜨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관이 터지는 이제 출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T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CT에서 잘 보이고 막힌 거는 요즘 급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은 자기공명 영상 MRI 중에서도 확산 자기공명 영상에서 특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응급실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검사로 일단 혈관이 막혔거나 터져서 손상이 있는 부위를 알게 되고요. 2차적으로 그 혈관이 뭐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혹은 주변 혈관이 부풀어서 또 추가로 또 터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혈관 조영을 하는 검사로 또 이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치료가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혹시 목숨을 잃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사실 뇌졸중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료가 이제 좋아져서 실제로 그렇게 뭐 다행이신 거 한 60, 70% 환자분은 거의 다 회복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혈관이 막혔을 때

0: 우리가 좀 큰 혈관이 막혔냐 작은 혈관이 막혔냐가 중요한데
1: 네.
0: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다음 50% 정도는 빨리 오셨을 때 좀 골든 타임 보통 저희가 6시간 이내 말씀드리는데 큰 혈관이 막히더라도 보통 6시간 정도 이내로 오시면 50% 정도는 상당한 거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대신에 반대로 50%는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게 또 큰일이고요. 그리고 전체 뇌졸중에서 대략 한 10% 그 1년 정도 추적을 해보면 한 20% 정도는 여러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골든타임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치료를 회복해도 어지럼증과 같은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를 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이라는 게 미니 뇌졸중 그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1: 예.
0: 그럴 때 오시면 사실 이미 뇌 손상은 온 건 아니거든요. 뇌 손상이 오기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럴 때 우리 약을 충분히 쓴다든지 필요하다면 시술 또 더 필요하면 드물지만 수술 같은 걸 통해서
1: 네.
0: 혈관 상태라든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뇌졸중 그 뇌경색의 뇌출혈 같은 것이 생겨버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50, 뭐 70이지만 나머지는 회복을 못 시켜드리는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회복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조 증상 때 잘 제어를 하는 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이 뇌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 시간이라든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중요하겠어요.
0: 네, 사실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은 워낙 중요하고요.
1: 네.
0: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제 너무 당연한데 어지럼증이 없더라도 팔다리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그리고 발 언어 발음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 너무 당연히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일이고요. 어지럼증과 함께 그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뇌의 문제를 가는 특히 뇌 혈관의 문제의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되면 꼭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1: 그래야
0: 이제 문제가 잠깐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1: 그렇죠.
0: 고민이실 텐데
1: 네.
0: 물론 이제 한쪽으로만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 빙빙 도는 증상이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있다가 시신들이 또 없어지고 또 돌리면 또 생기고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유발 요인이 확실한 건 보통 귀의 이석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1: 네.
0: 오히려 몸이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고 진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데 한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있다가 시신 듯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몇 번 반복될 수는 있지만 뭐 너무 많이 반복되는 분도 있거든요. 뭐 한 달에 막 몇 번씩 뭐 몇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오히려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뇌의 문제였으면 벌써 일이 터졌을 거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1: 그랬겠네요.
0: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정도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어지러운 게 10분, 20분 정도 가다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거는 오히려 뇌혈관을 위험할 수도 있는 증상이라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뇌 종양이 의심될 때도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지럼증은 증상이 좀 다를까요?
0: 사실 이 뇌 종양에 대한 어지럼증이 굉장히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게 좀 비특이적인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만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이러면 주의하셔야 한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어지러운 강도도 점점 세지고 어지러움과 함께 두통이 같이 동반돼 두 개가 꼭 같이 동반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과 함께 두통이 동반되는데 강도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이럴 때는 꼭 평가를 받으셔서 그게 꼭 예정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의심을 해서 평가는 받아보셔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동반 증상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뇌 질환의 신호,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짚어주세요.
0: 네, 사실 어지럼증이라는 게 우리 뇌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움직임을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어서 실은 뇌 아주 깊숙한 부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1: 네.
0: 뇌 간이라 그래서 그 부분과 손에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복시라든지요. 발음이

0: 잘 안 된다, 잘 안 상처진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균형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어지럼증에 관련해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지 않는지, 네. 발음이 어눌하지 않는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가장 흔한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언어 발음 장애도 당연히 어지럼증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증상 플러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별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아셔야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특히 뇌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도 있는데요. 요실금도 그렇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요실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 암이나 비대증으로 수술한 분들은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걱정이 많던데요. 특히 요실금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암을 깨끗이 고치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사실 큰맘 먹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소변이 새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뭐 수술이 잘못됐는지 뭐 아니면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덜컥 겁부터 나서 또 외출도 못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그럼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소변이 셀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아, 우리 몸에는 이제 소변을 마음대로 흐르지 않게 잠가두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요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 전립선이라는 게 하필이면 이 수도꼭지 바로 위쪽에서 소변 지나가는 길을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수술처럼 암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도려내야 되는 과정에 이게 바로 붙어 있던 수도꼭지 장치나 주변 신경들이 아무래도 건드려지게 되니까 수술 직후에 이제 이런 수도꼭지가 헐거워지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0: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서요. 그만큼 많은가 보죠?
1: 네, 병원에서 이제 아예 하나의 공식 명칭으로 부를 만큼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은 누구나 거쳐가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전립선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요도 괄약근이 손상되기도 하고 약해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암 수술이 아무래도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떼어내는 게 아무래도 목표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요도 관략근, 수도꼭지 주변 조직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자극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새는 의술이 좀 좋아지고 로봇 수술을 많이 사용하면서 최대한 이 부위를 조심조심 살려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수도꼭지 근육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주변의 신경이 또 손상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1: 네, 이 전립선 양 옆으로 이제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방광, 요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암을 완전히 도려내는 과정에서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신호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0: 방광 기능도 약해지나 보죠.
1: 네, 이게 단지 뭐 수도꼭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광의 문제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부터 전립선이 좀 커져 있어서 방광을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던 분들은 방광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수술 후에 아무래도 이 마음대로 수축하면서 소변을 왈칵 밀어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소변이 배출될 때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남아있다가 넘쳐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럼 이런 수술 후의 요실금 증상을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에서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뭐 사실 이게 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암 치료를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어떤 일시적인 정상 회복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술 직후에 소변줄을 딱 빼고 나면 열에 한 7~8분 정도는 소변이 새게 마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몸이 회복되면서 이 소변 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 수술하고 1년쯤 지나면 계속 기저귀나 패드를 차셔야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0: 수술 후에 정상 회복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 전에 이미 요실금 증상이 있던 분들에게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1: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당뇨 같은 다른 지병이 있어서 원래 방광이라든지 관략근 쪽에 힘이 약했던 분들 또는 이제 수술 전부터 소변을 잘 못 참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요실금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편입니다.
0: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던데요. 두 가지 증상이 동반

0: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뭐 기침하거나 크게 웃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변이 찔끔 새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느슨해진 수도꼭지, 관략근 쪽이 문제겠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왈칵 쏟아지는 증상인데, 아무래도 예민해진 방광이 제멋대로 이렇게 쥐어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소변을 참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까요?
1: 네,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회복이 되십니다.
0: 아, 네.
1: 뭐 우리 몸의 이런 세포, 신경 같은 것들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약해졌던 이런 관략근 근육이 서서히 힘을 되찾게 되거든요.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네.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고요. 길게는 사실 1, 2년까지도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요도 과략근이 회복이 되는 거군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요. 그럼 증상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초기에 나타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줄을 좀 뽑은 첫날부터 네. 처음 몇 주 동안이 아무래도 요실금이 가장 심한 시기인데요.
0: 네.
1: 이때 이제 환자분들이 절망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상처가 좀 아물고 붓기가 빠지면서 네. 이제 소변 새는 양이 뭐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초기 몇 주만 좀 견디시면 좀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0: 그럼 요실금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패드가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뭐 가장 쉽고 확실한 기준이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쓰시는지 이런 거가 될 텐데요.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패드 양으로 이제 요실금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장 이하로 쓰거나 살짝 묻는 정도면 가벼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두세 장 정도 계속 갈아야 되는 수준이 한 중간 정도라면 기저귀가 완전히 이제 푹 젖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야 되는 상황이면 좀 심한 수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0: 사용하는 패드 양을 좀 보는 거고요.
1: 네.
0: 또 다른 검사법도 있을까요?
1: 병원에서는 이제 정밀한 검사로 요역동학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0: 네.
1: 방광에다가 물을 천천히 채우면서 배에 힘을 줘보게 하면서 이런 그 관략근 압력이 얼마나 약한지 또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찼을 때 얼마나 예민하게 압력이 수축하면서 요동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요실금이 심하면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을 또 받기도 하나요?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게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보통 수술 후에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하루에 패드를 2장, 3장 이상 써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좀 불가능하다.
0: 네.
1: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실금 교정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0: 수술 전에는 일단은 운동도 좀 해보고 약도 드시고 그러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셨다가 뭐 단기간에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0: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은 다양한가요?
1: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제 소변길 아래쪽으로 이제 의료용 테이프를 걸어서 느슨해진 요도를 받쳐주는 슬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로 여성 요실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소변이 너무 콸콸해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몸 안에 인공 관략근을 달아주는 겁니다. 뭐 인공 수도꼭지를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안 쪽에 이제 작은 버튼을 같이 심어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려야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수술법이라서 평상시에는 수압을 이용해서 요도를 막고 있어서 요실금이 없게 하다가 소변을 봐야 될 때만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는 이런 기계장치를 넣는 거죠.
0: 이렇게 전립선 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는요. 정기 진료를 받을 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네. 뭐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뭐 완치가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은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PSA라는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은 삶의 질을 통째로 흔드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꼭 말씀을 하셔야죠.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정도 쓴다든지 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센다라든지 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또 의사도 이제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줄 수도 있고 수술을 좀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요실금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 전에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1: 예, 아무래도 치료 기본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소변 새는 게 아주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우선 원래도 잘 조절되지 않는 소변이 또 자는 동안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음료 드시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광을 또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 카페인이 든 커피 뭐 이런 것들 또 탄산 음료나 맵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술도 아무래도 좀 이뇨작용도 있고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살이 찌면 아무래도 뱃살이 방광을 누르니까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요실금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고요.
1: 네.
0: 운동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1: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이 되겠죠.
0: 네.
1: 이제 뭐 소변을 보다가 우리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쓰는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쏙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한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잠깐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 항문 관략근 쪽 요도 관략근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라서 아랫배라든지 허벅지 같은 데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뺀 채로 골반 안쪽 근육만 조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루에 이제 한 3, 40번씩 매일 꾸준히 하시면 이 관략근 주변 근육이 아주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0: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방광과 소변기를 꿰매놓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물 때까지 소변줄을 하고 계실 텐데 고를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변줄을 빼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난 뒤에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 상처가 잘 아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시면 네, 그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0: 전립선 수술 후에 없던 요실금이 생기면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립선 수술로 인한 요실금으로 혹시 혼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뭐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긴 요실금이 뭐 평생 가지는 않고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라는 안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0: 네,
1: 처음에는 아무래도 또 옷도 적고 뭐 기저귀도 차야 되고 그러니 뭐 좀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고 눈물도 나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게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 혼자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 말고 이제 선생님하고 편하게 상의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골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면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암이 남성들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위 남성암으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배뇨 증상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0: 그런데 너무 고령이면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치료 방향을 잡기도 하던데요. 로봇 수술이 많은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1: 최근에는 상당히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통증이라든지 수술 후유증이 많이 줄어든 것이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근치적인 절제가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수술이기 치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이 로봇 수술이 진행된 가장 처음이 전립선 암이지 않나요? 그만큼 로봇 수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 이제 카메라와 로봇 팔이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골반 강 안에서도 가장 깊은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개복을 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 골반뼈 안쪽까지 네. 손이 닿거나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복잡하고 또 위치상으로

0: 어려웠던 수술이 네. 훨씬 좀 편해지면서 수술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또 여전히 고전적인 수술법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0: 대부분이 이제 로봇 수술로 많이 대처가 됐고요. 네. 조금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예, 꺼리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긴 합니다.
1: 수술을 한 후에도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혈액 검사 중에 PSA라는 혈액 검사가 암이 발견이 됐을 때도 수치가 높아졌지만 네. 이제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네. 암의 재발이 없을 테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재발을 하거나 그랬다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웠던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혹시나 재발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PSA 수치 말씀하셨는데요. PSA 수치만 신경을 쓰는데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0: 뭐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데 장기에 뭐 전이는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뭐 그냥 그 수치만 단지 보는 거는 아니고 네. 영상 검사로 CT 검사와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한 후에도 이제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5년 후에도 재발 위험은 있습니까?
0: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한데 보통은 네. 5년이 지나서 또 여전히 이제 PSA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기저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완치되었다고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후에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 또 살펴야 하는 수치들도 짚어주세요.
0: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근치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든 아니면 예. 방사선 치료나 전신 치료를 하셨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전립선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뭐 동물성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예. 이런 것들 뭐 식이 습관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인국 정은지의 우리 사랑 이대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1일 5시 5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전남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늘 밤까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비구름은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기습적인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2도에서 33도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일부 중부 내륙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에서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40mm 안팎으로 강하게 이어지겠고 내륙 중심의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파주 33도.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순천 33도, 원주 33도, 대관령 22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4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1도, 세종 31도, 전라 31도, 고령 30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8도, 광주 26도, 목포 25도, 여수 22도, 순천 24도.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기온 대구 26도, 포항 24도, 안동 28도, 부산 23도, 울산 23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7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31도, 신해주 29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권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도, 습도는 52%. 오늘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단지 동시 추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입지를 선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 민주당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0: 월드컵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팬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900명을 넘었습니다. 구조작업이 난항인 가운데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서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 정책 쇼가 아니라며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미 진행 중인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해 기업 동의를 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권 투자 용가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투자만 800조 원.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센터 구축에 95조 원가량 투입됩니다.
3: 800조 원은 전남 광주 지역이 5년 동안 생산해낸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이곳의 경제 지도가 새로 쓰여지는 수준입니다.
2: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용인과 서남권 클러스터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해 약속받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4: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2: 정부는 신속한 추진으로 기업 결단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4: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2: 이 대통령은 오는 2일과 3일 충남 아산과 경남 진주에서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기지, 그중에서도 서남권에 새로 들어설 설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0년 안에 생산설비 18기가 추가로 생깁니다. 반도체 생산지형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로 만드는 전공정 생산거점은 현재 국내에 5곳입니다. 삼성전자는

0: 기흥, 화성,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평택에 3기, 용인에 6기를 추가로 짓거나 지을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더해서 용인에 4기, 청주 1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 양사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서남권의 반도체 공장을 4기 더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 완공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반도체 공장 18기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생산 능력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공급망 리더십이 강화될 거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관건은 전력, 물, 그리고 인력 수급입니다. 서남권의 전력 6.3기가와트와 1일 65만 톤의 용수, 경기 용인에는 15기가와트와 1일 15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모리 업황도 변수입니다. 지금처럼 돈을 벌어야 천문학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수요 증가가 이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3: 이재용 삼성전자
2: 폭발적인
3: 회장입니다.
2: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1: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기업들 시간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재수입니다.
4: 이른바 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몇 년 전 빠르게 건설된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사례도 언급됐는데요.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떨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의 TSMC 일본 공장. 2021년 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약 반년 만에 착공. 이후 2년도 안 돼 일기 팹 문을 열었습니다. 수조 원 보조금에 반도체 관련법 규제 완화까지 더한 일본 정부의 전폭 지원 덕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남권 클러스터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치고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6: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하지만 출발선이 다릅니다. 구마모토는 원래부터 소니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 협력사 생태계와 전력망 등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강이나 댐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서남권과 달리 지하수가 풍부해 용수 부담도 없었습니다. 구마모토 1공장은 구형 공정이라 장비 설치 또한 비교적 쉬웠습니다.
7: 일본에서 확장하는 거 보면은 생태계가 존재했던 곳들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5: 건설 여력도 변수입니다. 반도체 팹은 기술 유출과 품질 관리 때문에 삼성과 SK 모두 계열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외국인 건설 인력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 전공정 팹 14개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상황. 특히 내년부터 주요 팹 공사가 겹치면 서남권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정부 발표 뒤 삼성전자는 광주 클러스터 등 투자 계획 시한을 2040년까지로 공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4: 메모리 공장 건설이 지역의 대형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이 내게 될 막대한 지방세는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 규모가 그만큼의 고용 효과로도 이어질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8: 메모리 공장이 들어서는 서남권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수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4,730억 원, 생산시설이 있는 청주시에 3,746억 원의 법인 지방세를 낸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사자들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9: 직접적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개인에 대한 소득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8: 일자리 전망은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자동화 공정 비중이 커 투자액에 비해 직접 고용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최신 팹 한 기당 엔지니어와 운영 인력을 포함해 3천 명 안팎의 직접 고용이 발생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직접 고용이 7천 명가량. 반도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 제조업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10: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와 협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8: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펩 운영에 필요한 석박사급 핵심 인력을 지역 안에서 모두 충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정주 인구 증가,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놓고 선정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젯밤 KBS 뉴스에 출연해서 기업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3: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서남권을 선택한 배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11: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선택을 해외가 아니라 우리 국내를 선택했고.
3: 다만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 거점에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11: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데 크게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정부가 물과 전기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약속해 단점은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호남 편중 논란을 두고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11: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큰 결심인데 네. 이게 사남권이라는 이런 지역 이슈로만 한정되는 게 저 반도체 주무 장관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3: 일각에서 나오는 임기 내 완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선 지역에 우수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공대 등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머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12: 후반기 상임위 구성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엔 민주당 서영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차지하겠다고 다퉈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재경위, 예결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위원장도 가져갔습니다. 법사위를 누가 맡을지 이견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14: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집착을 했습니다. 민생을 개선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만나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13: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 규탄에 나섰습니다.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5: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1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오로지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음행에 영합한
13: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장 7자리를 남겨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에서도 전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회는 한동안 파행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앞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시작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오늘 0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국제 석유 수급이 한결 안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1: 서울의 한 구청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석 달째 시행된 운행 제한은 오늘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도 함께 전면 해제됐습니다.
17: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했는데 해제된다 하니까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운전해도 될 것 같네요.
1: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공부문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연료 소비량 측면에선 큰 효과가 없다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18: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거기 우리는 아주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이 말이 실효가 있냐 이 말이요.
1: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 월 16만 배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승용차 약 48만 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위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19: 에너지 수급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이번 승용차 부재 기간 기후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에선 모두 550여 건, 전국 공공기관에선 모두 3만 8천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6: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서울 기름값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오늘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잔 취지로 시행이 됐던 제도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 달에 약 16만 배럴의 석유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제도 운영 과정에선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만 2부제 위반이 2만 7천 건 넘게 적발됐고요.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당초의 계획보다 크게 축소 시행됐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선 차를 서로 바꿔 타는 이른바 꼼수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조차 제도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이번 경험이 더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국제유가와 함께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면서요. 7월의 첫날 하반기의 시작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 완화 논란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어지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에는 신발끈을 다시 꽉 묶고 달려야 할 하반기의 첫날이잖아요.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할지 얘기 나눠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상호하겠다며 3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달앱 영수증에 표시하는 원산지 정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축산업계를 비롯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

0: 소비자는 주문하는 화면은 물론이고요. 주문 후에 받는 영수증이라든가 주문 내역, 포장지 등에서도 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자영업자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뭐 행정적 부담이라든가 재정적 부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없애거나 또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농식품부가 이런 논의를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산지 표시하는 게 여러 분야에서 좀 부담이 됐나 보네요.
0: 예,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달의 업체와 음식점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이 관리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메뉴마다 원산지 등록해야 되고 또 주문 화면에도 표시해야 되고 영수증에도 표시하고 이게 또 플랫폼마다 관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의견인데요. 농식품부는 이를 중복 규제로 보고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특히 그런데 이 원산지 표기 간소화에 대해서 축산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원산지 문제에 축산업계를 비롯한 농업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원산지 간소화 논란은 단순히 뭐 영수증 표기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산지 관리에 느슨함이 더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건데요. 소비자들도 이 사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내산 원산지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영수증에 원산지가 쓰여있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 이런 단계가 하나 사라지는 거고요. 단속기관 역시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표시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건 뭐 이중 규제가 아니라 이중 인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1: 예, 축산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0: 예,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미 뭐 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소비까지 침체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약해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면 값싼 수입산을 국산처럼 판매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 농축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농가, 또 국내산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양심적으로 국내산을 쓰는 업체도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산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실제 외식업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들을 보면 여러 분야 가운데 그중에서도 축산물들이 많이 적발되는 것도 축산단체들이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김치, 배추김치, 콩 이런 품목 등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일수록 이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에는 오리고기 원산지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오리협회가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예, 한국오리협회가 가장 먼저 나섰다는 건 그만큼 오리고기 소비도 많아졌고 원산지 위반 사례도 증가했으니까 그런 걸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축산물 중에서 외식 비중이 높은 게 오리고기인데요. 오리협회는 자체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결과를 근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간 이 배달앱 대상 1,506건을 점검한 결과 243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접수된 1,379건의 신고 중에서도 199건이 조처됐다고 합니다. 이 오리고기가 국내산 수입산 가격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오리협회뿐만이 아닌데요. 대한한돈협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등도 배달 플랫폼 포장재와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이런 성명서를 낼 정도로 축산업계에서는 일제히 이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예, 농축산업계 반발이 크나큰데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를 내놨을지요?
0: 네, 농식품부가 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크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중단 그리고 보완을 재추진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배달

0: 음식 영수증과 포장재 표기된 원산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원산지 표기 문제는 규제 완화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또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요 기자님, 이 농식품부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뭐 배달앱 등 이 비대면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워낙 늘어난 상황인데요. 국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농식품부가 이 입법 취지까지 거스르는 규제 완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목소리가 다른 게 오히려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분명한 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한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제게 보낸 원고에 보니까 네. 책을 소개하는 소제목으로 끝까지 가는 힘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2: 네네.
1: 아무래도 오늘이 7월의 첫날이고 또 하반기의 시작이다 보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죠.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책일까요?
2: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예. 어제 6월 30일 오늘 7월 1일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1: 이 시간의 네. 흐름의 속도가
2: 아니 어떻게 2026년이 벌써 반이 지났지 하는 그래서 이 반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가속을 하기 위해서 예.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이 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소개해드린다 그러면 보통은 소설을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1: 아, 예. 그렇군요.
2: 이건 뭐 개개인의 그 취향이니까. 근데 무라카미의 에세이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 오.
2: 네, 그래서 저는 그 무라카미의 에세이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요즘에 또 러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아마 이 달리기를 말할 때 이 책은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또 공감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황영조 선수라든지 이봉주 선수가 네.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소설가 이제 작가 무라카미 네. 하루키가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해지고 하루키라는 사람도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2: 하루키 작가는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나오는데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예.
2: 항상 비슷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일단 그 루틴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글을 씁니다.
1: 5시에서 6시.
2: 아니 5시간에서 6시간.
1: 아, 4시에 일어나서요?
2: 4시에 일어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글을 써요. 그때가 뇌가 가장 깨끗할 때라고 그래요. 그 자신의 말에 의하면.
1: 그러면 그 루틴대로라면 지금도 하루키 씨는 예. 쓰고 있겠어요?
2: 그렇죠. 뇌가 우리가 가장 깨끗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전쯤에는 글 쓰는 게 다 끝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오후에는 10km를 뜁니다. 네. 그리고 수영을 1500m 정도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집안일을 하고 음악을 듣다가 9시에 잠이 드는 생활. 이런 일상을 거의 변화 없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하루키의 루틴이에요.
1: 오.
2: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10km를 계속 뛴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1: 풀코스? 네. 네네.
2: 42.195. 이 책에도

0: 또 나오는데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그중에서도 가끔 100km 마라톤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트라이애슬론 그에 참가해가지고 달리기, 수영, 사이클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도대체 책 쓸 시간이 언제 있나 하는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예, 완전히 그냥 아주 달리기의 열성적인 면모 우리가 이제 매니아라고 하죠. 매니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원래 그 하시는 걸 보면 MBTI를 치면 정말 I 그중에서도 극 I에 가깝거든요.
1: 뭐 이렇게 매체 활동 같은 거를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글 쓰는 거 외에는.
0: 네. 사람들 막 피해 다니고 네. 그러시는데 대중들과의 소통도 안 하는데 그런데 러너들 사이에서는 또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우리 고생하고 있다. 뭐 그런 동지라는 느낌. 그리고 러너로서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요. 나중에 내 묘비에 죽었을 때 묘비에 작가이면서 러너라고 써달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본업인 작가와 러너를 동일선상에 둘 정도로 정말 달리기에 진심인 사람이었네요.
0: 그렇죠.
1: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수님과 제가 뇌가 네. 가장 깨끗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뇌가 가장 깨끗할 때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문득 네. 더 감사함이 깊어지는 오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하루키가 얼마나 러닝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봤고 책 이야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책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제목이 독특합니다. 이 제목에도 사연이 있다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이 독특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오마주하거나 벤치마킹한 그런 제목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 제목 자체도 오마주예요. 그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 소설가가 있거든요.
1: 네.
0: 그분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단편집을 썼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love예요.
1: 네.
0: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책 제목은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이에요. 러브가 아니라 러닝.
1: 정말 오마주했네요.
0: 네, 위가 아니라 아이 이렇게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1: 하루키가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나
0: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거의 뭐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은 레이먼드 카버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일단 레이먼드 카버 전집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를 너무 좋아해서
1: 예.
0: 그러니까 뭐랄까 그 레이먼드 카버가 굉장히 간결하게 탁탁탁 쓰면서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쓰는 그런 문체거든요.
1: 후루룩 잘 익히는 문장들을
0: 그렇죠.
1: 쓰겠어요.
0: 그리고 탁탁탁 해가지고 정말 깔끔한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그 절제된 문체가 무라카미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이거 좀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하루키의 첫 소설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소설이 첫 소설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걸 쓸 때 일본어로 쓰니까 문장이 자꾸 장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향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썼대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1: 네.
0: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어휘가 제한되고 좀 단순해지잖아요.
1: 문장 구조들이요.
0: 그렇죠. 네. 나는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단어를 쓰려니까. 그러고서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만든 소설이 그 첫 소설이래요. 거기서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문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체가 레이먼드 카버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은 그래서 처음부터 살짝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달리기 이야기인 척하지만 사실은 내 글쓰기와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먼드 카버 책에서는 사랑을 말할수록 사랑이 더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 책도 달리기를 말하는데 결국 인생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제목부터가 이 책의 성격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기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달리기의 진심인 작가 하루키가 이 책에 어떤 인생 이야기를 담았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 책은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2년여에 걸쳐서 글로 써서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뉴욕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도 들어있고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던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달린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1: 네.
0: 이게 잡지 기획으로 옛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길을 거꾸로 달리는 레이스를 혼자서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죠. 잡지사 기획이니까 이게
1: 일하러 간 건데 사실은.
0: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뭐 교통 통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혼자 달린 거죠 그냥. 예. 네, 그러면서 이때 감상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들어 있기도 합니다. 또 마라톤 코스를 처음 뛰면서 느꼈던 감상들 이런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결승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게 성취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되는구나. 안도감.
1: 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밀려오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마라톤 코스가 익숙해지면 자기는 이제 좀 바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매번 풀코스를 뛸 때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뛰지 않아도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감정이 드는데 그러면 다음에 안 뛰면 되는데 또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냐라고 하면서 이 책을 보고 달리기에 입문하거나 마라톤 풀코스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 달리기 너무 좋아 꼭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담담하게 달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풀어냈을 뿐인데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받는 거죠.
1: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올해 지금까지 네. 하프 마라톤 두 번 뛰었고.
0: 아, 진짜요?
1: 예, 네. 내년에는 한 번쯤 네. 풀 마라톤 42.195km를 도전할까 고민이 되는데. 네.
0: 그러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예. 좋은 기록은 얼마입니까?
1: 저요? 2시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시간 우와. 50분 때.
0: 이야.
1: 예. 근데 이 책을 보지 말까도 싶어요. 달리고 싶어질까 봐요. 저는 아, 이 하루키의 네. 그 결승점 통과했을 때 네. 그 안도감, 안 뛰어도 된다는 안도감에 네. 정말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아,
0: 그러니까요.
1: 아, 이 일을 내가 또 왜 했지?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는데 네. 이 책을 섣불리 열었다가 정말로 네. 내년에 뛰게 될까 봐 아직까지는 아. 뛸지 말지 마음이 반반인데
0: 제가 보기엔 이 책을 읽으시면 올해 뛰게 될 겁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올해 가을에 뛰게 될 거예요.
1: 가을을 조심해야
0: 네.
1: 되나요?
0: 네. 아,
1: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루키가 왜 이렇게 특별히 러닝에 네. 입문하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해져요.
0: 아, 그러니까 하루키가 달리기를 시작한 게 33살 그때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소설가로 오래도록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은 계속 앉아가지고 뭘 하니까
1: 예.
0: 건강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하루키가 얘기한 건데 피츠제럴드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한 나이가 33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건강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말하자면 33살에 새 습관을 시작했는데 70대인 지금까지 그걸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거든요. 이런 꾸준한 점이 계속 창의적인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하루키는 자신에게 달리기는 부차적인 것이다. 건강 관리를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이런 소설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달리기 기획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한 다시 생각해보면 달리기에 대한 에세이다. 이것도 되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1: 소설가로 오래 글을 쓰기 위해서 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강순 님께서도 뭐 우리 인생과 달리기가 참 많이 닮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달리기에서 하루키는 아무래도 우리 인생과 글쓰기에 대한 통찰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책이 겉으로는 달리기 에세이지만 속으로는 이게 글쓰기 책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달렸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평생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루키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하루키는 재능 다음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력과 지속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능이란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타고나는 거기도 하고요. 양도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언제 그게 솟구칠지 몰라요. 한마디로 천재적인 영감 이런 게 말이죠.
1: 네.
0: 근데 집중력과 지속력은 근육처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 있고 매일 같은 거리를 묵묵히 달리는 게 그런 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달리기를 해보니까 글쓰기도 결국은 머리가 아니라 체력으로 하는 거더라. 이거 이제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읽으셔도요. 충분히 얻어갈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하루키가 그 말씀하신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네. 말씀 나눴던 일상을 루틴을 지키는 네. 것들을 지속해서 해온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상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또 9시에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는 한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매일 이렇게 산다는 네. 게 조금 지루하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0: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보통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면 권태롭다고 느끼기 쉽잖아요.
1: 예.
0: 근데 하루끼는 그 반복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술자리도 줄이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시간을 거의 다 글쓰기나 달리기 여기에 쏟아요. 왜냐하면 긴 소설 한 편을 몇 년에 걸쳐서 써내려면 그 단조로움을 견디는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단조로움을 견디는 근육.
0: 그렇죠. 매일 같은 거리를 묵묵히 달리는 게 바로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재밌는 건 그렇게 바깥 생활을 아주 미니멀하게 딱 줄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는 상상력이 더 멀리 높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생활이 안정적이고 단순해야 머릿속에서 마음껏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역설인데 그래서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키면서 사는 게 결국 멀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이 단조로움을 견디는 근육이라는 표현이 참 네.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가 네. 근육하면 이제 좀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근육이라든지
0: 그쵸.
1: 좀 속력을 빨리 낼 수 있는 근육 이런 것들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우리가 이 긴 인생을 달려가는 이 인생도 마라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0: 네.
1: 단조로움을 견뎌내는 버티는 근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0: 그렇죠.
1: 말씀 들으니까 듣네요.
0: 우리 드네요. 인생이 네. 그런 단조로움 위에서 약간의 변주로 세워지는 거지 매번 뭐 새롭고 도파민 터지고 이런 것만 찾다 보면 사실 인생이 금방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1: 예.
0: 단조로움이라는 걸 꽉 지키면서 가끔의 재미 이렇게 살아야지 멀리 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좋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말 우리가 흔히들 하곤 하는데 네. 이 책은 정말로 마라톤을 하는 작가가 썼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달리기는 인생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에 빠지면 그 한 가지는 항상 인생과 닮아있거든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1: 예.
0: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입만 열면 야구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인생에서 얘기할 때 그 야구 얘기와 비유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야구 근데 이분들은 입을 안 열어도 머릿속에 야구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야구에 비유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그렇게 한 깊이 가신 분이라면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도사의 풍모가 우러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다라는 건 거기에 나름의 노력, 열정, 생각, 관심 이런 것들이 쭉 가는 거거든요.
1: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분야에.
0: 그 분야, 그런 분들은 다른 분야 가서도 중간은 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과 같이 비유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과 가치 이런 걸 찾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1: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하루키의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네.
1: 3253번 쓰는 분께서 지금 막 방송에 들어왔다고 무슨 책인지 한 번 더 짚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시한 교수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1: 교수님께서 이 마음에 와닿은 말이 또 두고두고 회자되는 문장이 또 있으시다고요.
0: 네, 이 책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거는 내가 그 어느 러너한테 들었다는 좌우명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1: 예.
0: 괴로워하는 건 선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죠. 그 통증은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잡아먹힐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통증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건 내 태도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달리기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다 적용되는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은 분명히 오잖아요.
1: 예.
0: 그 정말 좋은 것만 있는 인생은 없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 괴롭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고통이 괴로움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고통을 고통으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저 역시 오늘이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네. 날이잖아요. 네네. 하반기에 좀 낙관이라는 마음을 네. 제 몸과 마음에 새기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낙관이라는 게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키가 말한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건 선택이다. 이 문장이 네. 저의 뭐랄까 하나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울림이 네. 굉장히 크게 다가오네요. 네. 근데 달리기를 오래 하면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록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부분은 좀 씁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궁금하네요.
1: 근데 그 부분이 이 책에서 와 진짜 어른이다라고 느낀 부분이에요. 하루키도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기록이 떨어지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그걸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하면서 예. 그래 이게 지금의 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기 위해서 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 드는 거를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가 자꾸 잃어가는 그런 느낌? 건강도 잃어가고 예전에는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문제 없었는데 지금 숙취에 잡아먹히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잃어가는 느낌 때문인데 그런데 하루키는 그 잃어가는 거, 그러니까 삶의 쇠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것도 기록할 만하고 흥미로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거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태도가 정말 멋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관점, 자세를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자꾸 약해지고 또 예전만 못한 네.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사회 현상이 그렇게 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SNS에 자기 기록들 올리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네. 하루키는 그런 경쟁 세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요?
1: 일단 마라톤을 누구를 이기는 경기로 안 본다는 거죠. 하루키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싸우는 경기 다 싫어하고 누가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부차적인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요즘 같은 비교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은 딱 한 명이죠. 어제의 나.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훨씬 건강하고 또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남들 속도에 맞추다 보면 금방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7922번 쓰는 분께서도 그래 이것이

0: 한번 되새겨본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것처럼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페이스가 아닌 나의 속력에 맞게 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AI가 요즘에는 책도 쓰는 이런 시대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새롭게 와닿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책이 AI 시대에 정말 딱 묵직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키가 재능보다 지속력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 재능에 해당하는 순간적인 결과물을 바로 내주는 시대예요.
0: 예.
1: 거의 평준화하는 거죠. 그럴듯한 글, 그림, 기획안 이런 걸 빠르게 뽑아내는 능력은 이제 흔해진 겁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 재능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밀고 가는 인내, 그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지속력, 이런 거는 사람한테 남는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죠.
0: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조로움을 견디는 능력,
1: 그렇죠.
0: 근육도 네. 그럴 것 같고요.
1: 달리기가 사실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잖아요.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 쑥 가면 되는 것을. 그런데 이 달리기는 AI한테 시킬 수도 없고요. 대신 뛰어달라고 할 수도 없죠. 내 몸으로 직접 겪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고요. 그래서 효율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에 비효율을 견디고 몸으로 부딪혀서 얻는 경험의 가치. 그런 것들을 이 책이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는 법은 AI가 알려줄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법은 결국 내가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라는 거죠.
0: 끝까지 가는 법은 내 몸으로 배워야 한다. 울림이 있는 문장인데요. 혹시 이 AI 시대에 교수님께서는
1: 네.
0: 이 끝까지 가는 나만의 뭐 루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 저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면은 실망도 큰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보면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다음 다음의 목표는 그냥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유재석 씨가
0: 예.
1: 나는 큰 목표가 없다. 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세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까? 이번 한 달 어떻게 잘 살까를 하면서 방향성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끝까지 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네. 살되 인생 전체는 뭐 되는 대로 맡긴다.
1: 아, 그렇죠.
0: 뭐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가는 법 내 네. 몸으로 배워야 된다. 하루키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 인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주제는 못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게 너무 하루키스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너무 재밌는데 하지만 ESA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의 마지막에 어떤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오늘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개개 기록도 순위도 겉모습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모두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같은 러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내 다리로 확실하게 완주해가는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았다고 나 나름대로 납득하는 것에 있다. 거기에 있는 실패나 기쁨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배워나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들여 그와 같은 레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자신 나름대로 충분히 납득하는 그 어딘가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달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 정말로 이 러닝, 달리기라는 네. 수단을 빌려서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순령 님께서 오늘 이야기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나이 70을 바라보는데 힘을 실어주시네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강유진 님께서도 어쩌다 두 권 있는 분께 한 권 뺏고 싶어지는 오늘 아침이라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이진희 님께서도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진희 님은 예전에 읽었을 때는 에세이네 하고 그냥 읽었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다시 읽으니 다르게 읽혔던 책이라고 하시면서 네. 이시한 교수도 달리기 하고 읽어보시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1: 일단 꾸준히 하는 건 안 합니다. 꾸준히 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러닝머신으로 하루에 1, 2km 정도 타는 그런 정도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10km 그 마라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10km 코스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0: 예.
1: 혼자서 나가기에는 좀 뻘쭘해서 제 친구들을 억지로 등록시켰어요. 이 친구들 모르게 제가 친구들 이름을 넣은 거예요.
0: 아,

0: 그리고 대회 비까지 같이 그렇죠, 결제를 그렇죠. 해주고 예.
1: 그리고 통보를 한 거죠. 몇 월 며칠까지 와서 10km 달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친구들이 안 가 그런 게 아니라 에이 그 투덜투덜하면서도 다 왔습니다 그날 같이 달렸는데 문제 뭐냐면 그 전에 달려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0km를 달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한번 달려봤죠. 1km 가니까 뻗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달려가지고요. 거의 그 대회 일주일 전에 드디어 10km를 가게 됐는데 네. 시간이 1시간 5분 정도 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와 이게 됐다.
0: 연습할 때는 1시간 5분? 네.
1: 10km까지 갔다. 네. 근데 그때 무슨 방송에 출연 중이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스포츠 출신 전문 아나운서였어요. 네네. 그 여성분이 제가 이번에 10km 나간다니까 그거 웬만한 남자분들은 1시간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0: 의도 없이.
1: 네, 네, 네.
0: 교수님의 기록을 모르고.
1: 네, 이분은 너무 스포츠맨들만 봤으니까 네, 그쵸, 너무 당연하게.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 뭐지? 간신히 그
0: 1시간 5분을 뛴 사람에게.
1: 1시간 5분 간신히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오기가 생겨서 당일 날 죽어라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나운서가 물어볼 테니까 기록을 55분에 주파를 했습니다.
0: 55분이면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요.
1: 근데 그렇게 달려보고 이제 뭘 알았냐면 그 안 달려본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달리세요? 인데요. 그게 굉장히 안 맞는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 답이 뭐냐면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0: 생각 무슨 생각이야. 네. 그냥 달려야지.
1: 그냥 공백 속에서 공백을 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달려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달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흔히 얘기하는 러너사이라고 하죠. 또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0: 저는 달리면서 늘 괜히 시작했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러너스 하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도 여전히 의심이 되는데 주변에 정말 많이 달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러너스 하이는 한 36, 37km쯤 달렸을 때 온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수님과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인생에서 마주할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1: 그냥
0: 생각도 들고요.
1: 러너스 로우 정도로 만족하는 걸로 하이까지 못 가고요. 네.
0: 하지만 러닝 꾸준히 하시길 저도 응원 드리고 싶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 꼭 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0: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이 책을 읽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달리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무겁지 않게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벌써 7월이잖아요. 2026년의 반이 접힌 셈인데 자칫 이번에 또한 너무 허무하게 휘칸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새로 시작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은 조금 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꼭 달리기를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힘, 네. 단조로움을 이 지겨울지 몰라도 견뎌내는 힘을 청취자분들 그리고 네. 교수님 제가 길러서 연말에 네. 어떤 것들을 또 성취했는지 그렇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시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0576번 쓰는 분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으면서 공감했다고 또 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한 달을 셋으로 나눠서 말할 때 7월 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를 말하는데 이에 반해 어떤 기간의 끝이나 말기는 끝 말자를 써서 7월 말과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한 달에서 중간 시기를 말할 때는 7월 중이라고 하지 않고 7월 중순과 같이 말합니다. 보통 7월 중이라고 하면 7월이라는 달 가운데 언젠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눠서 말할 때는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상순, 중순, 하순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순이나 상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말하고 중순은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그리고 하순은 21일에서 말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은 한자 열흘 순자를 써서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온 지도 벌써 4,50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름이 온 지 벌써 4,50일 정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달 순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순만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순만간은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찾아뵙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거센 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산지에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 남부에도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다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가 장마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로 취임하며 2006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국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용교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10곳과 예결위 위원들을 직권 배정해 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떠한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없이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의원들의 상임위에 대해 오늘 전원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선정은 기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KBS

신뉴스 특별 대담에서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를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기업들의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남권이 넓은 부지와 풍부한 전기, 용수 등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정부 정책도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1차 기관 보고 때 출석했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조현욱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조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즉 IPO에서 주식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투자 의향 표시를 실제 청약 주문 제출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각 30일 스페이스X의 IPO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초기 수요 확인 요청에 응답한 것을 고객들의 실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 은행들은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봤고 물량이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1회 기준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한 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1,600원입니다.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되며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 환자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부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80mm 이상, 전남 남부 해안에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는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 한성숙 총리가 오늘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는데 국민의힘 목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원구성 협상 등에 대해 인터뷰하고요. 당당 토론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이른바 적통 논쟁과 국민의힘 징계 내전 논란 등을 토론합니다. 4,755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는데 산적한 과제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학과 이종환 교수와 짚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에 어제 먼저 광주를 찾았는데 보여주기나 정책 쇼가 아니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거듭 밝혔습니다.

0: 바로 광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첫 지역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도권과 영남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됐다면서 이 오랜 기간 소외됐던 호남의 슬픈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양무 호남 심은 국가 이게 민주당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이순신 장군의 문구까지 인용하면서 이 호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시찰했고요.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1: 네. 기업들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0: 예,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와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구축해 서남권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요. 425조 원의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아, 이에 맞춰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이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 공급을 위해 이 동복댐을 증고하고 인근 수계를 연계하는 같은 이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을 또 이어 모레에는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발전 구상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가 성장 전략을 지역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1: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결국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먼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재경위원회 등 주요 뭐 법사위 경제안보 상임위를 우선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아,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에는 사선 서용기 의원, 또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재정경제위원장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현, 국방위원장 진성준, 행정안전위원장은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0: 예,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이 콩고물 나눠주기식 일방통행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나머지 7개 상임위의 그 위원장 선출 절차에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서 그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판했는데 민주당 위원장 선출 상임위 11곳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로 배정을 했거든요. 이들 이제 전원을 위원 사임기 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의장을 겨냥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무소속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그냥 민주당이 복당해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이 지금 서용규 법사위원장은 사실 전반기 이제 마지막 추미애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내려놓아서 이제 몇 달간 잠깐 했었는데
1: 예.
0: 서용규 의원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유임을 시켰거든요.
1: 네.
0: 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서용규 의원이 유임됐다 그러면서 이런 함량 미달 위원장을 유임시키는 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좀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내 현역 의원 2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무려 약 50건의 징계 요청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0: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해 접수된 약 50건의 징계 요청과 관련해 다음 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거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거나 지선 공천 과정에서 이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대상입니다. 이 당권파 주변에서는 선거 기간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배현진 의원 등이 우선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가입해 있던 국회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해 인사를 하자 곧바로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버렸다고요?
0: 예, 그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이끄는 이제 국회 의원단체가 있습니다.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라는 건데 여기에 여야 의원 한 2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오전에 이제 단체 대화방에 초대가 됐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라고 인사를 남겼더니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 거기 소속돼 있었거든요.
1: 네.
0: 아무런 말 없이 즉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상 포럼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 의원단체에서 좀 탈퇴한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 대표가 자신이 제명한 한 의원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접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좀 불쾌감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너무 좀 품이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0: 예,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 오늘부터 발생을 하고요. 경기도는 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세 곳을 5일부터 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로써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었고요. 이 정부는 지난해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체 자치구 전체와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구로 묶었는데 지금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은 좀 집값 과열이 심상치 않아서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이 화성 동탄은 지난 2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0.78%를 기록한 다음에 계속 오름폭을 키워서 5월에는 1.57% 급등했습니다.
1: 네.
0: 이 기흥과 구리도 5월에 각각 0.95%, 1.1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 네. 앞으로 이 세 곳에서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청약, 세제, 대출에서 각종 규제가 뒤따르겠습니다.
0: 예, 지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라고 하죠. 이 무주택자는 최대 40%로 줄어듭니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제한되고요.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되고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고교 야구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배재고 야구 선수들이 경기 상대인 광주 제1고 선수들을 향해서 스타벅스 논란을 연상케 하는 구호를 외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0: 예.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경기였습니다. 배재고와 경주1고가 맞붙은 청룡기 고고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이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마케팅을 떠올리게 하는 구호를 외친 겁니다. 뭐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했는데요. 배재고 측은 일부 학생들의 행동으로 즉시 제지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집니다.
1: 예.
0: 그때 이제 그 광주일고 코치진이 경기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심판이 중재에 나서면서 응원이 중단된 사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알려졌는데 계속 이제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이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응원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일단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 배재고 징계 여부 바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배재고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사제 차원에서 해당 경기 기권까지 신중히 의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고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1: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경보 전해드립니다.
2: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광양 부근 2차로와 이후 진성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순천 방면으로 진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나들목 광장부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 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다시 안산 일대와 더 가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마성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

0: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2: 네,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보합 출발했습니다만 윈도 드레싱 효과, 여기에 또 장중에 발표된 견조한 경제지표,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물론 대부분의 종목군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왔다는 점은 특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2: 특히 장 후반에 리밸런싱과 윈도우 드레싱 수급 충돌이 좀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늘 시간 외에서 이제 강세를 보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또 출회되는 또 그러한 경향도 나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채 금리가 좀 막판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성을 보였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조정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어제부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 네, 최근에는 메모리에 대한 어떤 강세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GPU, CPU와 관련된 빅테크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전문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문 리서치 기관 세미 애널리스가
1: 네.
2: 엔비디아에 관련된 부분에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빅테크들의 어떤 자체적인 반도체 칩 도입 우려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차세대 블랙웰

0: 머리에 쏠렸던 수급 자체가 좀 퍼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자, 오늘 미국의 5월 구인 구직 보고서 공개됐는데 내용 어떻게 나왔을까요?
0: 네, 졸취 보고서가 지금 보고가 됐는데
1: 네.
0: 구인 구직 보고서 관련돼서 일단 채용 공고는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759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의 헤드라인은 견조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1: 네.
0: 고용의 정체 우려도 좀 공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현재 상황 지수 둔화라든지 구직의 어려움 응답 증가가 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 위축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결국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둔화에 대한 조짐은 일부 확인됐습니다만
1: 네.
0: 헤드라인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에는 견조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재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경기의 어떤 펀디멘탈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의 낙관론으로 유지되면서 지수 발표 이후에 증시가 확대되는 상승이 확대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유가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0: 네. 미국과 이란의 중재국 카타르 도하에서의 어떤 회담을 다시 재개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1: 네.
0: 다시 한번 되살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에 대한 정상화가 다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브렌트 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하락한 72달러, WTI 같은 경우는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좀 네. 모습이 보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재국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대외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씨가 되살린 모습 이런 부분에서 유가의 하락세를 좀 비쳤고요.
1: 네.
0: 특히 6월 한 달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브렌트유라든지 WTI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소폭 내리면서 두 시장 엇갈린 모습이었어요.
0: 네, 일단 6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동안 매수 매도 사이드카 여기 또 서킷 브레이커 같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후에 8,60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 네.
0: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돋보였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이제 S7이라 불리는 삼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네.
0: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916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네.
0: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결국은 하락 마감하였고요.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1: 예.
0: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 네. 아, 근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1분기 환율 방어에 136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요.
0: 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1,600원까지 보는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방어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 그와 가운데 오늘 1분기에 136억 달러를 원달러 환율을 방어에 썼다라는 어떤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환 순거래액이 마이너스 136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순거래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때 이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 4분기 모두 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누르기 위한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특히 지난달 1분기부터 29억, 뭐 7억, 17억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는 낮아졌습니다만 작년 4분기에 224억까지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이제 1분기에 136억을 쓰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매도세가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얼마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매도 우려가 많이 자극하고 있어요.
0: 6월 말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던 건
1: 네.
0: 이제 단기, 분기,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1: 네.
0: 이제 7월

0: 10월이 넘어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이제 몇세로 들어올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이제 리밸런싱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좀 엇갈린 시선이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20.8%인데 여기에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까지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6.8%가 관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론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6.8%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자체가 약 29%이기 때문에 이미 약 한 3% 정도,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 지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2에서 3%를 낮추려고 한다면 잠정적으로 한 40조 원 정도가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잠재적인 어떤 조정 물량과 뭐 7월에 실제로 매도되는 금액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까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하루에 최대 매도 규모를 줄이고 허용 범위를 넘어선 주식도 수개월간 나눠서 처분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 규칙이 좀 어느 정도 손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십조 원의 매도가 한 번에 쏟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매도 폭탄과는 거리가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이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 매도세를 받아내는 어떤 다른 뭐 개인이라든지 외국인의 세력이 없다면 매도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대한 매도 우려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이사님 그 지금 실시간 네. 채팅창에 윈도우 드레싱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윈도우 드레싱 간단히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가시죠.
0: 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 분기에 대한 리밸런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운용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컷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기준이 있는 어떤 금액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 7월 시작인데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는 거죠?
0: 네, 일단 7월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일단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는 한 86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조는 전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63조 예상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약 한 7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 실적을 가늠해 볼 6세대 HBM4에 대한 매출 규모도 시장에서 봤을 땐 관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 어제 이제 분기 말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가 시작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지수 쏠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7월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장마가 늦는다 늦는다 얘기했더니 네. 이제 장마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오늘은 중부지방도 장마에 돌입합니다. 이 제주도는 평년 시작일보다 11일 남부는 일주일 늦은 기록인데요. 올해 제주도의 장마 시작은 각종 기상기록의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늦었습니다. 네. 그간 한반도 대기상 중에 찬 공기가 자리를 잡은 결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정체 전선이 함께 북상하면서 당분간 장맛비 오는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이 정체 전선은 내일은 잠시 남아있다가 주말인 모레 다시 북상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체 전선이 더 북상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렇게 되면 그냥 우산 항상 갖고 다니게. 네. 예. 올여름 장마는 그런데 시작부터 요란스럽더라고요.
3: 네, 오늘은 낮까지 충청도에 5mm, 저녁까지 남부지방에 5에서 40, 남해안에 20에서 80, 밤까지 제주도에 30에서 80,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전남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남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아직 장맛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된다고요?
3: 네. 장맛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춘천이 33도 등 30도 이상 올라가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높아 덥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지역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1: 네. 7월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의 김현정입니다.
0: 네, 어제 그 상임위 배분 둘러싸고 종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했는데 합의 불발된 거 아무래도 법사위원장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반기 원구성은 5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0: 네.
1: 한 달 동안 지금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더는 이제 끌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0: 네.
1: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여당으로서 더 이상 책임 정치 차원에서 더 이상은 끌려갈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어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의원님,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데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선출하는 안까지 제시했는데 이거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1: 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0: 예.
1: 그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전에 법사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이 맡았을 때를 돌이켜 보면
0: 네.
1: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조차도 그 법사위에서 발목 잡기 하는 것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이제 22대 하반기에 저 국회에서도 그런 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0: 네.
1: 산적되어 있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국정을 또 뒷받침해야 될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0: 예.
1: 결국 그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정쟁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뭐 관행대로 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여당이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0: 네.
1: 비판보다는 오히려 많은 법안들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0: 네. 자, 18개 상임위 모두를 선출하자는 안도 당내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11개만 먼저 선출을 하셨어요. 이유가 네. 뭘까요?
1: 뭐 그런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21대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8개 네. 상임위 전체를 저희 민주당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원래 이제 그 18개 상임위 중에 11대 7로 그동안 여야 간에 이제 배분해 왔던 게 관행이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선출하자. 그리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자. 이런 그 것을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조정식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면서 아예 해당 상임위원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건 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일단은 그 상임위원들 명단을 이제 제출하라고 두세 차례 의장께서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질 않았어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장께서는 부득이하게 종전에 그 상임위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다가 배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적정한 곳에다가 배정을 한 것인데,
0: 예예.
1: 그것은 언제든지 뭐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대로 다시 수정될 내용이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임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0: 아, 네.
1: 그리고 일단 그, 한병도 원내께서도 계속해서 이게 강조했던 것이 지금 저희 22대 법안 처리 상당히 낮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즉시 이제 상임위를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0: 네.
1: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지금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뭐 부실투표 문제라든지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당내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 여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처럼 다시 또 그 뭐랄까요 이렇게 생떼쓰기 방식의 그 정치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국민의힘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뭐 그 계속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이제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전면 보이콧을 오래 끌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임위가 이제 구성된 만큼 민생과 개혁 입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자, 지금 법사위원장의 사선에 서영교 의원이 예, 선임이 되셨는데 서영교 의원이 사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사 출마를 하면서 몇 개월간 또 법사위원장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좀 강경파로 분류되시는 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공소시효 특검법 처리 목적 아니냐면서 불신감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모든 그 시각들을 계속해서 그 대통령 흠집내기라든지 정쟁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당의 입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에 대한 그 공론화나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정하겠다라고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소취소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절차나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 앞으로 숙의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소취소,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정치 공세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제 국민들도 가지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안을 처리한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그 임명했다, 선출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공론화하고 숙의해서 정해진 내용이라고 하면
0: 예?
1: 어떤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그렇게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0: 알겠습니다.
1: 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원 구성할 때마다 이게 파행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지금 국회법 개정 필요성이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회법 개정 내용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을까요?
1: 네, 뭐 이미 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들이 여러 개가 지금 발의돼 있죠. 그래서
0: 네.
1: 핵심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를 않거나
0: 네.
1: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0: 네.
1: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와 가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0: 아, 네.
1: 예, 지금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게 사실 상당히 깁니다. 최장 330일이 걸리거든요.
0: 아.
1: 그럼 빨리 신속 처리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9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도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지연됐잖아요.
0: 네, 네.
1: 그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그 법안도 지금 발의돼 있는데
0: 아.
1: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임위원장 숫자
0: 네.
1: 11대 7이 지금 관행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거를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제도화한다든지
0: 아.
1: 또는 그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기한을 명확히
0: 네.
1: 법에다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도 지금 그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0: 네.
1: 그리고 또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든 간에 국회가 멈추지 않게 하자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에 민주당이 유리하게 했던 게 아니라
0: 예.
1: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습 파행을 막자는 것이 지금 저기 발의된 법안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0: 네.
1: 계속해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사실 법사위가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사실 체계 자구 심사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까지 다 심사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저는 뭐 대안으로 사견이지만 예. 법사위원장 책임 정치 차원에서 우리 여당이 지금 맡았는데 네. 만약에 그 법사위의 기능을 정말 명확하게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수정한다는 전제에서는 야당에서 맡은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좀 사견으로 좀 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원래의 그 법사위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0: 네.
1: 예, 예. 근데 아, 네. 지금은 뭐 모든 상임위의 그 상황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는
0: 그런 상황이죠. 네네.
1: 네네. 그 문제인 거죠.
0: 네. 지금 사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 일단 1호 법사위 안건이 뭐가 될지도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될지 아니면 상세히 설명해 주신 국회법 개정안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일단은 그 법사위에서 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먼저 네. 논의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돼야지 법사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 처리 법안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형소법,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관련된 건 형사소송법 문제니까
0: 네.
1: 법사위 소관 법률이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논의가 가능하겠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일단은 10월 2일 날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지금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형소법 개정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0: 네네.
1: 그 국회법 개정 관련해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게 처리가 돼야지 올라오는 것이니까 시간상 보면 아마도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것들을 가장 먼저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사실 지금 지난번 김인석 총리가 정부와 아는 보안수사권 폐지다.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면서 이제 정보안이라는 건 사실 별도로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 네.
0: 국회에서 결국은 법사위를 통해서 검찰개혁안에 이제 필요한 형소법 내용들이 최종 정리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일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에서 전권 송치제 부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지난 6월 25일 날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은 이제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럼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 그 여부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되 국민에게 혹시 피해가 갈 수 있는 다양한 그 사례들에 대한 그 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당내에서 여기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게 입장입니다. 보안수사권 관련된 것은.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정권 송치와 관련된 것도 이것도 이제 그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부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해질 문제이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당내의 얘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 룰이 결정이 됐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원 1인 1표제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민주주의의 시행이다. 예, 당내 선거에서 이런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1: 일단은 대의원제도가 그 대의원들에게 그 20대 1의 표의 등가성을 더 인정했던 그 제도가 지난 그 전대까지 적용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인 1표로 다 바뀝니다.
0: 네.
1: 예, 바뀌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은 뭐 당안에서 이견이 없었고 또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이번에 이제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권리 당원만 해도 한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럼 150만 명에 대해서 그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안에서 1인 1표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플랫폼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고
0: 네.
1: 생각하고 또 이제 150만 명이라는 저 권리 당원들이 저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네.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결정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0: 네네.
1: 저는 그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원들의 건전한 목소리들과 의견들을 그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0: 네.
1: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0: 네.
1: 좀 더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0: 네. 지금 한성숙 총리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김인석 이제 전 총리시잖아요. 이제 곧 복당하지 않겠냐 보이는데 최근에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적통 논쟁 때문에 당내가 굉장히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더 가열되는 상황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수습되는 분위기로 갈까요? 지금 당내 상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사실 뭐 전당대 앞두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그 책임론 등을 통해서
0: 네.
1: 사실 당내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고 또 뭐 그 멸칭까지 써가면서 이제 우리 그 강성 당원들 간에 갈등이
0: 네.
1: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죠. 극복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그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가서 당을 다시 단단하게 하고 통합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들 하십니다.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이제 해석 경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0: 네.
1: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만남이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0: 아.
1: 그 두 분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갈등과 분열을 끝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전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0: 네네.
1: 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그런 측이 불이익을 전대해서 오히려 당원들한테 심판받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0: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하고 저녁엔 또 원내대표단과 또 만찬 회동이 있고요. 예. 이게 뭐 일정상 공교롭게 겹친 건지 이어진 건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당에서도 오늘 이 두 회동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이 주시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현직 대통령님과의 만남에
0: 네.
1: 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0: 예.
1: 저희 그 우리 당의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뭐 친명, 친문, 뭐 지지자 간의 그 혐오라든지 뭐 그런 비방 그런 게 뭐 도를 넘어서 막 멸칭까지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0: 예예.
1: 그런 그 갈등과 분열을 끝내는 사실은 그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들이 특정 그 정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기 불쾌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다 알려진 내용인데
0: 네네.
1: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오늘 좀 확인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0: 네.
1: 새로운 그런 통합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정기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 네.
1: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은
0: 네.
1: 늘 항상 원내대표단이 새로 출범을 하면 있었던 것이라서
0: 예.
1: 아마도 뭐 전현직 대통령님의 만남과 그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은
0: 예.
1: 연계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직시해야 한다. 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실 6.3 선거 후에 평택에서의 지금 후보 단일화 등과 관련해서 뭐 10가지 질문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뭐 그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의견 개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지금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님의 네. 정치적인 그 존재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저 비판을 하신다 이런 차원보다는
0: 네네.
1: 실제로 그 말 저기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0: 네.
1: 그 우리 여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명확히 지금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제 이제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직접 보고회를 또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메가 권력 농단이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 검토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아, 이거는 정말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좀 주도해서 74분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0: 예.
1: 이번에 결정은 정말 역사적인 결정 아닙니까?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부가 그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정쟁을 멈췄으면 좋겠고
0: 예.
1: 다들 지금 수도권의 그 AI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수도권의 그 반도체 생산 공정과 지금 그 용인에 만들고 삼전닉스
0: 네.
1: 가지고도 그것을 다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추가적인 생산 공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다 동의합니다.
0: 예.
1: 그런데 왜 호남에다 하느냐 이거잖아요.
0: 예.
1: 그럼 반대로 영남에다 했으면 이런 지적들을 이렇게 비판들을 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좀 반문하고 싶고요.
0: 네.
1: 지금 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정부와 삼전닉스의 회장들이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왜 선안권에다 하는지에 대해서.
0: 네.
1: 그리고 그 지적하고 있는 뭐 저 전력이나 용수 문제들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이게 수천조가 들어가 있는 투자를 하는데
0: 네네.
1: 그 민간 기업에서 뭐 정부에서 강을 하거나 팔 비틀기를 했다 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당장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서 배임죄로 처벌되고
0: 네.
1: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0: 네.
1: 그 기획과 결정은
0: 네.
1: 삼전닉스라는 기업이
0: 알겠습니다.
1: 기업의 이익과 수익성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0: 네.
1: 것이다. 예, 네, 그
0: 네.
1: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네, 의원님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애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어제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 7시 25분을 기해서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거센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에도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7월에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여름인데 네. 민주당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문에요. 네. 네. 적통 논쟁까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송영길 의원이 월요일에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예, 정청래 전 대표가 불참했다는 얘기를 하셨다가 바로 다음날 사과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봉하마을에 참배를 가셨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 FTA 얘기를 하시면서 그 논쟁을 좀 더 계속 이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내에서 이 네. 적통 문제 어떤 상황입니까?
2: 일단 송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의 취지는 뭐 정 전 대표님의 그런 그 강조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0: 네.
2: 그런데 저 같은 초선 의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는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의견과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0: 네.
2: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적통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뭐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논쟁이 아니라
0: 네.
2: 국민과 당을 바라보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0: 네.
2: 의견 개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지금 8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예. 장동혁 대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 전부터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거친 논쟁이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예. 당내에서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1: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어떤 정치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뭐 고유가, 뭐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0: 네.
1: 사실 이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경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 네.
1: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으로 인해서 그 경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많이 안타깝고 그게 뭐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한 12월부터 시작이 됐죠.
0: 네.
1: 그게 정말 6.3 지방선거 잠깐 한 보름 앞두고 잠깐 소강 상태로 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는데 저는 정말 국익과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더 이상 그 이런 갈등을 벌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0: 네.
1: 당내에서도 그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0: 네.
1: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 이제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에브리 리서치가 에브리 뉴스 의뢰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28.1%, 김인석 전 총리가 27%, 송영길 의원이 11.3%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우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뭐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2: 일단 그 이번 그 해당 여론조사만이 아니고
0: 네.
2: 최근에 이 소위 이제 당대표 후보군으로 이제 거명되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경향인 것 같습니다.
0: 경향.
2: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사실은 역선택 방지조항 같은 거를 두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0: 아.
2: 어떤 지지층이든 다 참여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어서
0: 네.
2: 전체적인 여론을 종합해 보면 소위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 이분들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격차가 좀 꽤 있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꽤 앞서는 결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별로 구분해서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의미가 분명히 좀 드러나는 부분 같아요. 결국은 네. 전당대회는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지지 어떤 기반들이 매우 중요하게 좀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국무총리 임기가 이제 한성수 총리 임기가 오늘부터 네. 시작이 돼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곧 당에 복귀를 할 거다들 네. 보고 계시고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미 선거 캠프 조직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또 김민석 총리를 덕담이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구한 총리다. 굉장히 칭찬을 네. 아주 높은 수위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총리에 대한 통상적인 치하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당신께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건 사실이잖아요.
0: 네.
2: 계엄과 내란으로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성장시켜오고 발전시켜오는 과정이었는데 국무총리가 내가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뒷받침 안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쉽진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충실하게 잘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0: 네네.
2: 상당히 좀 각별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
0: 네네.
2: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정도 치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을 수 있거든요.
0: 드문 겁니까?
2: 거기에 부응하려면은
0: 네.
2: 네, 김민석 총리가 네. 일정 부분 업무 성과라든지 일 잘하는 총리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당에서도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까?
2: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네. 좀 이렇게 진중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일은 되게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0: 네.
2: 이제 당에서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0: 예, 예, 예.
2: 뭐 이렇게 막 말이 많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0: 네.
2: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전략과 정책적 내용과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거든요.
0: 네.
2: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한 것 같습니다.
0: 예. 자,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 예.
0: 박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일축을 했어요.
3: 예.
0: 예.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당내 징계 요청에 대해서 답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죄송합니다. 징계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했어요.
3: 예.
0: 어떻게 가게 될까요?
1: 글쎄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뭐랄까요? 지도부 사퇴라든가
0: 예.
1: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뭐 공격 내지는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어적이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있었었는데
0: 예.
1: 이제는 참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네.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0: 네.
1: 뭐 징계와 관련된 것은 당내 독립기구인 윤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당대표가
0: 네.
1: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의 어떤 일들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0: 예.
1: 좀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기강, 확립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지난 한 1년간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서
0: 네.
1: 뭐 최소한의 기강도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가능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윤리위가 가동이 될 거다라고 예. 나오던데.
1: 예. 그러니까
0: 네.
1: 이게
0: 예예.
1: 그 뭐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예. 물론 결정 또한 윤리위와 당대표께서 하시겠지만 여러 당원들 많은 당원들께서 아마 일부 어떤 당직자나 당원들, 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많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십 건 접수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한 뭐 심사를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네. 예. 사실 지금 언론에 뭐 그 지도부 인사가 친한계 인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예. 사실상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네.
1: 아마 당대표께서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지자들이 조직부총장에게 어떤 민원 문자들을 보낸 것 같고 그 문자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아마 화면에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실제로 뭐 당 지도부 내에서 그것을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제명을 했고 또 배현진 의원에게도 당원권 1년 정지했고 김종인 전 최고에게도 탈당권유 처분 제명 처리한 전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또 인용이 돼서 사실상 또 무력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1: 사실 지난번 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그것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정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정치적 결정에 대한 것은 그 폭넓게 인정이 되고 그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당법상.
0: 네.
1: 그런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정당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린 그 거였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결정에 굉장히 큰 역풍을 맞기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어떤 윤리위 결정이라든가 당 지도부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반복된다면 정말 철저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 전당대회가 3파전이냐 4파전이냐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앞서 적통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 얘기하셨잖아요. 미래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전 당대표 그리고 직전 총리 또 현 의원 또 현 또 다른 현 의원 이렇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특히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니까요.
2: 네.
0: 그러면 150만 160만이라고 보통들 언급을 하시는데 권리당원이 그중에 30%가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이런 상황에서 호남 당원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특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점 이 뭐 논쟁, 뭐 적통 논쟁도 그렇고요. 또 보안 수사권 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 강성 당원들 표심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이런 논쟁이 좀 지나치게 과열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선거에서 이제 후보들이 표를 얻을 때 표에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당원들 또는 소위 얘기되는 강성 그 지지층 분들이 어느 하나의 이제 원사이드한 방식의 어떤 메시지에 소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검찰개혁 문제 이거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견은 다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적통 논쟁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정통성에 관한 또는 가치 연대냐 아니면은 실용노선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 근데 이런 것들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당원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은 아마 저는 본격적으로 후보군들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구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거치지 않을까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0: 네네.
2: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 예.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론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열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0: 네.
2: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0: 바람도 있고요. 예. 오늘 오찬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전현직 대통령이. 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오찬 회동이 좀 당내 수습에 분수령이 될 걸로 기대하십니까?
2: 저는 큰 뭐 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오늘 전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있고
0: 네.
2: 또 한편으로 저녁에는 또 우리 당 원내대표단과의 대통령과의 만찬이 또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2: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라든지 당의 지지율 이제 추세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 경고라든지 또 그것을 받아들인 당의 모습 속에서 2차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약간의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원팀으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편의 기대가 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0: 네네.
2: 그런 부분들을 다잡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오늘 오찬과 만찬이 되지 않을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국민적 불안과 우려들을 좀 일소하면서
0: 네.
2: 당 내에서 또는 당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과 당원들과의 어떤 이런 끈끈한 통합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신하는
0: 네.
2: 그런 중요한 또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앞서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8개 11대 7, 7대 11. 일단 근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위원장 자리. 근데 제일 중요한 법사위원장 가져가셨잖아요. 법사위원장 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였던 거죠.
2: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뭐 가져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민주당이 해야 될 그 상임위원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0: 네.
2: 여기 이제 우리 당당 토론에서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법사위라는 게 결국은 여러 상임위의 입법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법안 처리가 굉장히 지체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전반기 국민의힘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법사위원장 맡겼을 때 국민들께서 아 이제 법사위를 국민의힘 맡았으니까 합리적인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실제 2년 동안의 상황들을 봤을 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 맡아서 입법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8개 상임위 중에 의석수의 비례에서 11대 7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0: 네.
2: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협의 경과가 있고 또 제1야당 국민의힘을 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우리 민주당의 몫인 11개 상임위만 일단 1차적으로 좀 선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0: 네.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2: 일단 전반기에 입법 처리가 굉장히 좀 그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예.
2: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법사위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법사위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가 지금 이유 없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0: 네네.
2: 이런 부분들을 계속 쌓아둘 이유가 없거든요. 상임위 처리했으면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
0: 예예.
2: 법사위 처리했으면 당연히 본회의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기형적인 이 구조를 어떻게 보면 책무를 방기하는 거다 국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처리할 부분들을 처리하고 또 각 상임위가 이미 1개월 동안 업무 테마를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를 빠르게 가동을 해서 일을 하자. 일하는 국회로 좀 지금이나 늦었지만 나아가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0: 박 의원님, 근데 네. 지금 정경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의장이 상임위원도 강제로 지금 선임을 했다면서 전원 사임을 외쳤고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고 해야 될 입법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국회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3: 지금 이제 이게 독재죠. 그러니까 상임위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당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0: 네.
3: 그래서 우리가 안을 짜서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거기서 추인받아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0: 하는 것이 위원장 뭐 의석수에 따라서 뭐 18석 중에 뭐 11석, 7석 이렇게 비례로 배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게 뭐 어떤 전리품을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국회가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국민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는 협치를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1: 네.
0: 단순히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뭐 전리품들을 뭐 약간 공평하게 나눠 먹자 이런 뜻이 아니라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최종 관문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하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그 최종적으로 정말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도록 하는 국회의장 자리. 이것은 국회의장은 역대로 일당이 차지를 했었고 그다음 그 밑에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이당이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1: 네.
0: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 네.
0: 어느 당이든 동의를 안 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는데 이것을 일당이 둘 다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법부가 되는 거죠. 입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민생분반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맡게 되면 법안이 처리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불필요한 입법들도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악법도 정말 많이 통과됩니다. 이 악법들은 대부분 뭐냐면 한 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1: 네.
0: 뭐 노란봉투법이고 그렇고 방송산법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뭐 저 보안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또한 검찰개혁에 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뚫어놓은 건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에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저희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모든 국정이 심지어 국정 현안 민생 현안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것도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 그런데 네.
0: 국회 또한 그런 겁니다. 국회 또한 이 공소시효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중심은 국익과 민생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1: 법사위원장이 예.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뜨거울 네. 수밖에 없는데 사선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이 선임되셨단 말이죠.
2: 네.
1: 예. 지금 반론도 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고요.
2: 네.
1: 그다음에 법사위가 가동이 되면 제일 1호 법안이 뭐가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박 의원님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 네.
2: 사실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후노동위원회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노란봉투법 처리할 때
1: 예.
2: 저희가 엄청난 협의를 했고요.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2조 3조 개정인데 3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일방 처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2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3조처럼 끝까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냥 퇴장해버렸어요. 왜? 2조는 이번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는 입장만 밝히면서 퇴장해버렸어요. 저는 일방 처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1: 네네.
2: 지난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해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걷어차고 그냥 나가버려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안을 내고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처리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 네.
2: 법사위원장 가져온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당에서 맡은 거라든지 호남 투자라든지 이런 거 모두 다 공소취소로 연결하는 것은요. 완전한 언어도단이죠. 국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말씀드리고
1: 네.
2: 법사위가 이제 가동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지금 법사위에 적체되어 있는 상임위 통과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맥경화예요. 법사위에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 통과 법안들은 상임위에서는 다 통과 의미가 있었으니까 통과했겠고 심지어는요 각 상임위

0: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들도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법사의 제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어쨌든 일은 국회 일은 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에 불응하는 상황이 계속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말씀하신 대로 일은 해야 되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협상은 어제까지로 끝났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뭐 협상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양보의 여지를 두고 그 서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네.
2: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것이 협상인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갈 상임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다 먹은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찾아 먹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던져준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소수 야당인 입장에서 이제 와서 이미 상임위원장까지 다 뽑았는데 뭐 다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어차피 뭐 다 가져가라. 18개 다 가져가라.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게서 협치는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제 강대강 대결뿐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의 어떤 구조를 깨놓고 고속도로를 뚫어서 이제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야당인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항하는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범여권이 의석수가 많았어요. 190몇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키려면 180명을 모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범여권이 186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 입각한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범여권 중에서 조국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이제 같이 와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관계가 좋은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필리버스터로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상황인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잠깐 그 총리 후보자 지금은 이제 총리시죠. 공식 임기가 됐고요. 근데 결국은 단독도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17년 이낙연 총리 이후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여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 아닌가요?
0: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결격사유라든지 결정장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된 건 없고 실제로 이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는 장관 인청도 했기 때문에
1: 하셨죠.
0: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그 채택을 보고서 채택을 해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 1부 일단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강강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요일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 대통령이 발표를 한 후에 어제 화요일에 광주를 직접 찾아서 직접 지역 국민 보고회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1호 안건으로 반도체 지원 조례안까지 의결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또 눈에 띄었던 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하고 함께 발표를 했는데 4,700조 원이에요. 기존 물론 투자 금액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투자가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지금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40년 정도 삼성반도체가 이제 구가를 해왔는데 그간의 어떤 영업 실적이 최근의 영업 실적하고 거의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초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이 반도체 수요들이 정말 폭발적인 그 수요 급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 이 회사들이 캐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확대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불가피한 수준이 아니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기업의 판단 영역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양사가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수준이 아니고 이제 초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0: 예.
1: 양사가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의 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2: 이게 지금 이제 진짜 초대형 규모의 어떤 투자사 천문학적인 투자 사업을 단 며칠 만에 어떻게 보면은 불과 정말 그 얼마 전에 국회에 4월 말쯤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방문해서 뭐 강연인가 이런 걸 했었죠.
0: 네.
2: 그 자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에 전기가 많으니 호남에다가 반도체 기업을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냈었어요.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꼭 호남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불과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큰 결정을 해버렸는데 사실 기업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이런 결정들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기획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0: 예,
2: 이렇게
0: 예.
2: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둘 다 변경 공시를 했더라고요.
0: 네.
2: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경영 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구상 단계인 것을 이제 뭐 검토해볼까 말까 한 것을 이제 호남에 투자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호남이라고 하는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공시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된 게 맞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지역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호남이 선택이 됐는가? 하필이면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지금 투자하는 수백조 투자하는 800조 가까이 투자하는 그 반도체 시설 펜 4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기가와트 원전 한 4-5기 정도 되는 전력량이거든요. 그런 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호남이. 그리고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권 그 뭡니까 물
0: 용수.
2: 제공 강수 그 양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1년에 하루에 67만 톤 규모의 그 물 공급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 산업을 왜 호남에 그 충분히 보장.

0: 할 수 있는가도 검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1: 네.
0: 이건 지금 투명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 전력 용수는 사실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과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왜 호남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인 쟁점화되고 있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2: 일단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충족돼야 될 텐데
1: 네.
2: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면은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해당 지역의 거점 도시화를 등등을 필요 해당하는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1: 예.
2: 또 핵심 소프트웨어 그인 말하자면은 인재들도 많이 몰려와야 되고요.
1: 그러니까.
2: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1: 네.
2: 하나하나 따지면
1: 네.
2: 지방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지금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라든지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된 투자 부분들에 있어서
1: 네.
2: 현재 기준에 이런 사항들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수도권일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부지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토균형 발전,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1: 네.
2: 그런 부분을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래의 예측 가능성까지 다 따져서 적지를 정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
1: 예.
2: 반대로 물어보면 국민의힘은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수도권에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다만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1: 예.
2: 영남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안 된 부분들에 아쉬움을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동서 간의 균형 발전도 고려할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1: 네네.
2: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남이 다 배제된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좀 미래의 국가 미래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1: 네네.
2: 이것을 정치 공세와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2: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우리 당에서도 사실 호남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1: 네.
0: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지금 포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이제 반도체 대규모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없죠.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남아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지방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호남이 있고. 그리고 충청이 있고
1: 네.
0: 영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뭐 어떤 수자원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영남이 훨씬 호남보다는 유리하죠. 수자원도 풍부하고 원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영남에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사안에서 왜 영남 뺐고 충청은 왜 빠졌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네.
0: 예.
1: 국조 카드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 있습니까?
0: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 네.
0: 이제 그 입지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한 과정에서
1: 네.
0: 어떤 정부의 부당한 민간 개입에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1: 예.
0: 왜 이렇게 어떻게 봐도 그렇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리하지 않은데
1: 네.
0: 기업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수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투자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결정을 했는가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고 많은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1: 네, 의원님.
2: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국조 카드를 꺼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1: 네.
2: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령에 빠질 수 있겠다. 완전한 패착이 될 것이다. 왜냐?
1: 네.
2: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마당인데
1: 네네네.
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국조까지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호남 정당으로 아예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1: 예.
2: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 고민했을 겁니다. 향후에 우리 미래 비전은 우리 기업의 미래 비전은 뭐고 그래서 투자 방향은 어떻게 규모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고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했던 것이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당당토론 이번 주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충청지역까지 장마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을 기해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다고 기상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충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은 낮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최대 60mm, 충청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4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3대 메가 프로젝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예. 지금 800조 원 규모의 선안권 반도체 팹 신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가 4,755조 원이면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른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랄만한 투자 규모인 것만은 분명하죠.
6: 예, 맞습니다. 예.
1: 자, 이번 보고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보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6: 아,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AI 시대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의 이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1: 네.
6: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이제 서로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네. 산업이거든요.
1: 예예.
6: 그래서 AI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데이터 센터도 더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AI 반도체도 필요하고 AI 반도체를 또 응용하는 피지컬 AI도 역시 이제 확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1: 예예.
6: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반도체의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언권에 이렇게 대규모 반도체 그 생산 라인을 이제 투자한 거는 이제 의미가 이제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1: 네.
6: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1: 네.
6: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자, 저희가 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 TSMC 사례만 보더라도 대만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얘기한 것이 대만 정부가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6: 아, 예. 이제 대만은 이제 북부에 이제 신주과학단지가 있고요. 이제 남부에 가오슝 이제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1: 예.
6: 이제 가오슝 단지는 새롭게 계획돼서 아예 도시 전체를 반도체 도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곳에 이제 공업 용수나 그다음에 전력이나 인력 그다음에 연구 기관 그다음에 생산 라인 모든 거를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1: 네.
6: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인프라 구축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1: 네.
6: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기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팹 완공 시점을 7년에서 12년까지 단축을 하고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도 12년을 단축해서 2033년까지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까지 그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히기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이런 계획의 기본 전제는 AI 반도체 수요에 그 폭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가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몇 년 내에 이제 생산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요는 이제 용인 클러스터의 물량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언권의 반도체는 어떤 새로운 성장 축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추가적인 확보 계획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6: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생산 라인을 짓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1: 예.
6: 일단은 그 호남에서의 이제 그 주민들의 이제 공감대 형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1: 예.
6: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게 된다면
1: 예.
6: 부지 선정이나 인허가 문제에서 대략 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지고
1: 네.
6: 그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의 건물을 건설하는 단 1, 2년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해서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1: 네.
6: 그래서 1, 2년.
1: 아.
6: 그래서 한 4, 5년 정도면 빠르게 한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만족이 될 때 빠르게 된다면 4, 5년 내에 이제 그 생산 라인 가동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1: 네.
6: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6: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느냐 그런 점도 이제 빠짐없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입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전력과 용수 부분인데 지금 선안권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용수 부족이 있다. 그리고 전력 공급도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곤 하지만은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가 비유할 때는 반도체 공정을 따라가기에는 좀 퀄리티 면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6: 예, 이제 전력은 아시다시피 이제 호남권을 이제 선정한 거는 이제 사실 첫 번째는 이제 부지입니다. 이제 부지 확장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1: 네.
6: 그 팹을 한 개 지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지을 텐데 확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전력 측면에서도 이제 재생 에너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한 상황이고 이제 재생 에너지의 이제 단점인 이제 간헐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1: 예.
6: 그 부분은 한빛 원자력이라든가 LNG 발전소를 통해서 좀 보충, 보완을 하면은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1: 네.
6: 그 다음에 이제 용수 측면에서도 그 영산강이도 몇 개 강이 있고 댐도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한다든가 그런 보완을 하면 또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생산은 이제 초순수, 그러니까 물이 이제 오염이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1: 네.
6: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공하는 전체적인 시설들을
1: 네.
6: 이제 제때 만들면
1: 네.
6: 용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1: 예.
6: 그 물이 하루에 한 10만 톤에서 20만 톤이 필요한데
1: 네네.
6: 제가 듣기에는 뭐 100만 톤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1: 예.
6: 그런데 이제 한기가 그러니까 팹 한 하나의 공장이 10만에서 20만 사이면
1: 네.
6: 뭐 네 기면은 네 개 이제 생산 라인이면은 60에서 80 정도 80만 톤의 이제 물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0: 충분히 가능할 걸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1: 예, 예. 자, 이런 우려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0: 예, 예.
1: 메모리 생산 능력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우리가 세계 D램 생산의 7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한 네. 나라에서 또 D램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국들 중국이나 미국의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D램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로 지금 경쟁을 뛰어들고 경쟁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포인트를 잘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예, 예. 충분히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그 메모리 중심의 사실 계획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왜 이런 계획을 했냐면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이제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한데 지금 AI 수요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1: 네.
0: HBM 메모리가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 네.
0: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고이고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AI와 맞물려서 이제 3대 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 네.
0: 이제 바로 말씀하신 비메모리 분야이거든요.
1: 네.
0: 비메모리 분야는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가 많은 부분 비중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할 때 좀 고려해서
1: 네.
0: 이 비메모리 분야도 좀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1: 예, 예.
0: 예.
1: 자, 이번에 사실 3대 축을 발표를 하면서 AI 데이터 개발 계획도 내놨고요. 또 피지컬 AI 육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AI도 보면은 지금 이 입지가 뭐 동해, 세종, 울산, 전국 각지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도 다 사실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게 다 계획했던 시점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제 분산해서 어떻게 보면 분산형 국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력 그 공급의 문제나 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분산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장점이라면 그 지역별 각 지역별 이제 산업 생태계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AI 서비스 수요가 이제 등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분산을 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여지거든요.
1: 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대구 경북권을 양대 축으로 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경훈 부총리가 향후 3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 3년 동안에 피지컬 AI 육성 기반 마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그런 지금 시점인 건가요?
0: 아, 예, 이제 맞습니다. 이제 AI 경쟁력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만이 아니라요.
1: 이제 예.
0: 실제 물리 세계와 연결되는 그 로봇, 특히 이제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모빌리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와 같은.
1: 네.
0: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한국이 일강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AI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이제 응용 분야, 그다음에 제조 분야 로봇과 같은 제조 분야에서 거의 그 1등을 하고 있으면서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희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일강을 목표로 하는 거는 방향성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겠죠.
1: 네.
0: 매우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제 반도체나 제조 자동화나 이제 배터리나 정밀 공정 같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 산업과 AI를 결합하는 분야에서 이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1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 예.
0: 예.
1: 자, 지금 이제 총 투자 규모로 여러 가지 그 입지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구체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당장 부지도 호남 광주라고 있지 어느 곳인지까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에서

0: 어제 삼성과 SK가 투자 계획 공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향후 시장 상황과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니까 아, 이 계획이 계획대로 과연 되겠나?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1: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AI 수요가 폭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네. 반드시 그게 그런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무조건 늘리면 그 이제 수요가 없을 때의 손실을 이제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AI 그 수요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생산 라인을 3기, 2기, 3기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0: 네.
1: 만약에 이제 수요가 없는데 생산 라인을 늘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그거를 예상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기업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정부는 그거를 위한 인프라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0: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마구름이 충청 남부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늘부터 중부지방도 장마에 접어들었는데요. 제주도는 평년보다 11일, 남부는 일주일, 중부는 6일 늦게 시작된 겁니다. 기상관측일에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지만 시작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낮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은 낮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에도 최대 60, 충청 남부에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되긴 했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당분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3도, 대전 3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6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